나 거주 중심 주택 시장 그리고 과세 형평 재고를 위해서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된 만큼 타당성과 반영 필요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도 200%로 높이려던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총재출 820조 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담대한 투자가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어제 자료를 내고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며 확장 재정이 성장을 견인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동시에 경제 성장을 통해 세입이 늘고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는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희망을 재정이 뒷받침할 수 있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축소안 등을 철회한 세제 개편안을 놓고 거주 여부를 나누는 것부터 잘못됐다며 살지 말지를 정부가 결정하는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수소폭탄에서 원자폭탄 정도로 줄어들었다며 결국 세금 폭탄 자체는 바꿀 생각이 없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충권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실거주 원칙을 앞세우던 정부가 여당 지도부 교체 직후 정책을 번복한 건 국가 세제가 당리당략에 따라 흔들리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자리에서 물러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책실 직원들에게 우리가 만든 결과가 자랑스럽고 여러분이 더 자랑스럽다고 격려했습니다. 김 실장은 어제 SNS에 이재명 정부 첫 정책실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마쳤고 정책실 동료들에게 보낸 작별 인사를 공유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지만 이제 자리를 비우고 다음 사람들이 또 자기 몫을 해 나갈 때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경찰청 차장에 김종철 경상남도 경찰청장을 임명하는 등 하반기 치안정감, 치안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경찰청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전국 시도 경찰청장 18명 모두에게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이 교체됐습니다. 치안정감 인사에서는 김종철 경남청장과 고범석 전남청장이 각각 경찰청 차장과 서울청장으로 승진 임명됐고, 인천청장에는 유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승진 이동했습니다. 김신임 차장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습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치안정감 승진 임용에서 빠지고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해 구속된 부모 경장에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이번 브리핑에서 어제 브리핑에서 부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누적된 업무 부담 속에 회피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프로파일러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 실종 사건을 부경장이 허위 종결한 사실이 밝혀지며 시작됐으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60대 실종자 한 명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스콧 배선트 미 재무장관은 국채금리 급등이 심각하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배선트 장관은 현지 시간 1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국채와 관련해 우리가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한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다며 8월에도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5년 1월 20일 이후로도 미 채권 시장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좋은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채권 수익

0: 환율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인플레이션 기대는 현재까지 안정적이라며 미국의 견조한 성장률과 인공지능 초강대국 지위 등 경제 펀더멘털 측면에서 최근에 채권 시장 불안은 과도하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미군이 이틀 만에 이란을 향한 군사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일, 미군은 미 동부 시간으로 정오에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표적에 대한 타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공격은 최근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민간 선박과 이 지역에 배치된 미군 장병을 상대로 공격을 시도한 것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교전 재개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79% 내린 52,766.8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푸어스 500 지수는 0.71% 내린 7,631.4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1.03% 내린 26,099.77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팔과 중국 히말라야 지역을 휩쓴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도 4,40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구조당국은 진흙으로 가득 찬 수력발전소 터널을 중심으로 드론과 폭발물까지 동원해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한 우리 정부의 해외 긴급구호대 44명이 오늘 현지에 합류합니다. 소방청 구조대원과 구조견, 열화상 탐지기 등 첨단 장비를 투입해 약 열흘간 네팔 당국과 함께 본격적인 수색 구조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홍수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네팔에서 수색과 구조 작업을 돕기 위한 우리 정부 해외 긴급구호대가 네팔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 44명으로 구성된 해외 긴급구호단은 오늘 새벽 공군 수송기 편으로 서울공항을 출발해 네팔 현지로 향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두달 만에 다시 3%대로 상승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8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과 같은 달보다 3.1%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6월 3.2%에서 7월 2.8%로 둔화한 뒤두달 만에 다시 3%대를 기록했습니다. 농축수산물 물가가 2.6% 하락한 반면 석유류 가격은 14.2%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백악관은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현지 시간 1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연합뉴스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에 김정은과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세 차례 역사적인 회담을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고 곳에 따라 비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청에 최대 60mm, 영남에 50mm, 호남에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비와 함께 돌풍, 천둥, 번개가 동반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부산 31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3.1도, 습도는 90%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연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간밤에 뉴욕 증시는 약세였습니다. 또 문제는 중동이었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교전을 다시 시작한 게 국제 유가를 끌어올렸고요.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면서 국채 금리가 치솟았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 넘게 빠졌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장에도 분명한 악세입니다. 장 초반 코스피 지금 약세입니다. 2% 넘게 빠지면서 6,660선까지 내려선 상태입니다. 지금껏 우리 시장을 이끌어온 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꺾이면 강세장이 끝난 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이래저래 반도체 기업들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최태원 회장이 일본에 반도체 합작 공장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우리 주식시장을 둘러싼 이슈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2부에서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호황은 예산에도 직접 영향을 미쳤습니다. 821조 원, 내년도 수표 예산안인데요. 정부는 상당 부분을 미래를 위한 투자에 쓴다는 방침입니다. 다 좋은데요. 반도체 호황이 영원히 이어지는 건 아닌데 다소 위험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중앙은행은 긴축에 나섰는데 재정은 대대적으로 푼다라는 점에서 엇박자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재정과 예산, 세제 전문가로서 이번 예산안 총평은 어떻습니까?
1: 일단 뭐 이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예. 역대 이제 최고의 이제 국세 수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인 이제 총 수입이 많이 늘어났고요.
0: 네.
1: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출도 많이 이제 증가해서 뭐 얼핏 봤을 때는 이제 뭐 슈퍼 예산이다라고 이렇게 또 볼 여지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제 세입 여건이 반도체 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좋기 때문에
0: 네.
1: 이제 지출을 그 따라서 늘리는 건데 증가한 것만큼 모두 이제 지출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0: 네.
1: 그 중에서 이제 일부를 네. 남겨 가지고 이제 미래 예를 들어서 세수 결손이라든지 또는 이제 더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한 영역에 쓸 요량으로 남겨두겠다라는
0: 그게 미래 대응 기금 160조 이건가요?
1: 맞습니다. 만 예.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돈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이제 재정 저수지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담아놓겠다라는
0: 네.
1: 것이 이번 전체 예산의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측면에서는 운이 참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821조 원 역대 최대의 재정을 쓰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수지 자체는 많이 개선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개선되긴 하더라고요.
1: 네, 재정 수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수지가 엄청 많이 개선되는 지금 상황인 거고요.
0: 예, 예.
1: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들어오는 것 대비 나가는 것들을 다 쓰는 건 아니다 보니까 남겨두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 재정 수지다라고 해가지고 4대 4의 보장성 기금 이걸 빼더라도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래서 아마 정부가 이제 중기 재정 계획을 그것도 발표를 했었었는데
0: 예.
1: 거기에 봤을 때는 한 4, 5년간은 물론 이제 약간 낙관적으로 조금 보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0: 네.
1: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물론 반도체의 경기에 대한 지금 제도 상반된 시각도 있고 근데 아무튼 간에 정부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당장의 여러 가지 재정 수지라든지 국가 채무라든지
0: 예.
1: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좋게 볼 부분들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이거부터 살펴볼까요?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나는 수준인데요. 이렇게까지 재정 지출을 늘린 배경은 교수님께서는 뭐로 보십니까?
1: 일단 이제 정부 입장에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0: 예.
1: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도 인상을 했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네.
1: 경기가 이제 한쪽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크로한 수치로 봤을 때는 조금 뭐 이제 잘 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도 올렸고 물론 이제 그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부채 문제라든지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집값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해서 올렸기 때문에 정부가 좀 지출을 많이 늘리면 결국은 엇박자 아닌가.
0: 그렇죠.
1: 그런 이세계 네.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우리 경기 전체 활성화라는 게 온기가 모든 곳에 곳곳에 퍼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1: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만 집중

0: 되고 비반도체 쪽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또는 계층 간의 어떤 소득 자산 불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오는 한쪽에서 잘해서 들어오는 세수를 재정 수입을 좀 온기가 퍼지지 않은 쪽 그리고 소외된 계층 쪽으로 재정 지출을 하는 방향으로는 맞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총 지출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다시 잘 되고 있는 부분 또는 이제 잘 되어야 될 부분에 돈을 좀 많이 투입을
1: 아,
0: 하다
1: 예.
0: 보니까 결국은 앞에 말씀드렸던 전제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재정 지출을 조금 줄여야 되는 것과 상충되는 엇박자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수 있고 또 역시 양극화 문제도 거론할
1: 네.
0: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활성화,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 활성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은 재정을 투입하는 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테니까 이런 부분에서 엇박자 논란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중기 전망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내년도에 관리 재정 수지, 요거 GDP 나눔 값은 0.1%포인트 좋아지는데요. 아, 나빠지는데요. 이게 2028년, 29년, 30년으로 가면은 2%대로 조금씩 조금씩 나빠지는 폭이 커지고요. 2030년에는 예산이 천조 원이 넘어섭니다. 소위 말하는 천조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는 건데 문제는 반도체 호황이 이게 천년만년 이어지는 건또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면에서는 다소 위험하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0: 일단 이제 명목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천조라는 것들이 사실 일반 개인적인 측면에서 있을 때는 와 이게 너무 이제 큰거
1: 예.
0: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1: 우리도 천조국이에요, 이제.
0: 네, 맞습니다. 다른 측면에서의 천조국이긴 한데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명목 금액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비율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경제 규모
1: 네.
0: 체급을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중에 중요한 이제 인덱스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거
1: 네.
0: 말씀을 아까
1: 아.
0: 드렸던 거였고 그래서 국가 이제 채무 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48%인데 48.3% 2029년 그리고 이제 천조국이 되는 2030년에 보면 한 49%니까
1: 네.
0: 비율로 봤을 때는 우리 체급에 맞게끔 어느 정도 이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뭐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이제 예상이니까 만약에 반도체 부분에 이제 경기가 꺾이게 된다면 과연 이 계획대로 갈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남아 있다라는 거죠.
1: 역시 반도체 경기가 여러모로
0: 네.
1: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일회성으로 들어오는 이런 돈에 너무 기대서 연구 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거든요. 요거는 일리 있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지적인 건가요?
0: 사실 이제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라고 볼
1: 예.
0: 수는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영구적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국가재정상으로는 이제 의무지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 네.
0: 재량지출은 단연도에 지출을 했다가 다음 연도에 줄일 수도 있는 지출인데 의무지출은 법상의 이제 지출이기 때문에 한번 지출을 잡아놓으면
1: 네.
0: 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계속 경직성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과연 그러면 이번 지출에 늘리는 것에 있어서
1: 예.
0: 의무지출이 그러면 많이 늘어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 아,
0: 예,
1: 예.
0: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다소 이제 우리가 우려할 부분 없, 뭐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뭐 약간 다른 또 시각은 있는데 그거 나중에 기회 되면
1: 아,
0: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혹시 일부 언론에서 너무 그 사회적인 보장을 얕게 한거 아니냐, 이런 지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0: 맞습니다. 그래서
1: 예.
0: 저는 그걸 이제 뭔가 일회성으로 갈게 아니라
1: 예.
0: 의무지출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객관적인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사회보장지출이 많이 낮습니다.
1: 그렇죠. 적자
0: 예.
1: 비율로 따지면. 예.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노령층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보장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의무지출로 커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재정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긴 합니다만 세금으로서
1: 예.
0: 보강을 해야 된다. 예, 그런
1: 아.
0: 입장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2030들이 참 싫어하는 그런
0: 맞습니다.
1: 이야기였습니다. 자,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이 말씀해 주셨어요. 미래 대응 기금 162조 원.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돈주머니, 파킹 통장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사용처로 밝힌 그런 쓰임새 같은 건 어떤 겁니까?
0: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제 사실 이것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미래
1: 예.
0: 대응 기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주제이긴 한데 일단 왜 설치했느냐.
1: 아.
0: 설치했던 근거의 적정성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 아,
0: 방금
1: 근거가 없나요, 이거는?
0: 아,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는 이제 뭐 국가재정법이라든지 우리가 별도 법을 만들어가지고 만든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게 과연 타당한가? 법은 법이더라도 우리가 타당한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1: 예산 남는 걸 좀 저축한다는 약간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왜 이게 타당성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0: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해외에서 운영 사례가 있긴 한데 세수가 많이 들어왔을 때 앞서 말씀

0: 말씀드렸듯이 다 써버리면 나중에 이제 쓸수 있는
1: 아하.
0: 요량이 없으니까
1: 예.
0: 일단 재정 저수지 요량으로 남겨두는 건 오케이 좋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레이니 데이 펀드라고 해서 비올때
1: 네.
0: 대비해서
1: 예.
0: 만든다는 건데 금액이 이제 너무 큰 거죠 일단. 한 대략 한
1: 아,
0: 160조인데
1: 네.
0: 그러면 남겨두는 거는 총괄 계정이라고 해가지고 한 100조를 담아놓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60조 되는 거를 쓰는 건데 그걸 이제 4대 사업 계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1: 예.
0: 가만히 보니까 이거랑 일반 회계랑 도대체 차이가 뭐지? 이 문제가
1: 아,
0: 일단 첫 번째 있는 거고,
1: 예.
0: 그럴 거면 일반 회계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 두 번째 쟁점이 바로 뭔가 하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운영이 있어서의 좀 유도리를 주기 위해서 일반
1: 예.
0: 회계랑 다르게.
1: 전문 용어로 유도리 나왔습니다. 예.
0: 아,
1: 아,
0: 죄송합니다.
1: 그래요. 유연성이라고 지금 약간
0: 유연성을 주기
1: 수정하겠습니다.
0: 위해서 한 20에서 30% 정도
1: 예.
0: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 아.
0: 이번에 이게 지금 들어오면서 뭔가 하면 30% 최대 맥스
1: 예.
0: 30%까지 정부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두다 보니까 그러면
1: 아.
0: 국회의 예산 통제권을 침해하는 거
1: 그렇네요.
0: 아니냐
1: 예.
0: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뭐 제어의 시각이긴 합니다만 정부가 그냥 좀 쉽게 쓸수 있는
1: 예.
0: 돈주머니를 하나 차고 싶은 거 아닌가 좀 남겨두고
1: 네.
0: 뭐 그런 논점 두 가지 정도 물론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1: 예.
0: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일종의 예비비 같은 논란이 또
0: 네.
1: 떠오르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한국은행은 긴축에 나선 상태고요. 한국은행은 긴축인데 재정은 굉장히 폭넓게 푼다라는 게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재정을 풀게 되면 당연히 물가나 부동산 같은 이런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이런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0: 사실 지금 오늘도 제가 오기 전에 방금 물가 우리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1: 예.
0: 오른 것던 기사 뭐
1: 예,
0: 상세히 보지는
1: 지난달
0: 못했습니다.
1: 3.1%
0: 3.1%죠.
1: 올랐다고.
0: 네네.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도 어쨌든 간에 한은에 이제 우리 금리 인상과의 근거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것도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지출을 늘리더라도
1: 네.
0: 조금 이제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쪽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1: 예.
0: 가지 이런 문제들을 감안하더라도 그쪽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고통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지출이라는 건데
1: 예.
0: 근데 지금 보면 뭐 우리가 삼뭐 메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방이든 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물가를 자극하거나 또는 그런
1: 아,
0: 유동성 측면에서 많이 자극할
1: 그렇네요.
0: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1: 예.
0: 사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유는 있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지금 우리가 거시적인 부분들을 관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도전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취약계층 쪽으로 도움이 가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제도적으로 조금 개선할 여지는 있지만 많은 돈을 그렇게 투입하는 것은 조금
1: 네.
0: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821조 원 규모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AI라든지 미래성장 엔진이라든지 이렇게 다섯 개 분야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취약계층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0: 맞습니다. 퍼센티지로
1: 예.
0: 봤을 때도 잠재 성장률 쪽에 들어가는 것보다 취약계층 쪽이 워낙 적기 때문에 예, 그런 쪽으로 조금 저는 밸런스를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게 맞지
1: 네.
0: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인데 취약계층 지원 쪽으로 재정을 푸는 거는 물가에 부담을 주는 건좀 덜합니까?
0: 사실 이제 양가적인 면이 다 있는 거죠. 돈을
1: 예.
0: 푼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중에 이제 유동량 우리가 통화량이 늘어난다라는 건데 저도 앞서 말씀드린 상반된 이제 정책을 우리가 추구하는 건데 그렇더라도 이쪽은 어차피 고통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 투입을 통해 가지고
1: 네.
0: 어떻게든 살 수는 있게끔 약간 이제 긴급하게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댄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게 돈이 전체적으로 돌아버리게 되면 물가 전체 상승 압력이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도전적인
1: 너무
0: 과제라고
1: 어려워요.
0: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1: 알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도 걱정이 되는 건그 부분이에요. 어제 김영범 실장이 전격적으로 사실상 뭐 경질이죠. 이렇게 된 배경을 보자면은 역시 부동산 문제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돈이 막대하게 풀리면은 당장 부동산이 또 들쑤셔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일단 부동산은 뭐잘 아시다시피 이미 지금 이제 상승세, 물론 이제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세, 우리 종부세 문제 때문에 지금 눌리는 지금 형국이고
1: 예.
0: 나머지 이제 그 종부세의 어떤 사정권에서 좀 벗어난 그런 쪽에 이제 보면 덜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쪽이 지금 이제 부동산 이미
1: 나오겠죠. 예.
0: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어쨌든 뭐 시중에 이제 통화량이 늘게 되면 뭐 물가 상승이라는 결국은 이제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것으로 대표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계속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이게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지만 세금이 집값을 낮추는 데는 어느 정도 일부 영향이 있기 긍정적인 효과는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어제죠. 국민의 의결 났지만 도대체 이게 이제 뭘 의도를 하는 건지 이게 뭐 초고가는 좀 올리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집값이 초고가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후퇴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정책 신뢰성도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또 패닉 바잉 굳이 지금 당장 살 계획이 없었던 사람들도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 문제 때문에 지금 사게 되는 저는 굉장히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1: 조금 전에 세제 개편안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비거주 1주택자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어떤 세제 개편안 부분은 철회를 했어요. 네. 지난해 세제 개편안에서도 46일 만에 그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철회해가지고 좀 논란이 되긴 했었는데 이렇게 후퇴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0: 일단 저도 조금 많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 올해 초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연구 용역 뭐 발주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체계적이고 앞으로 조금 중장기적인 뭔가 세제 개편안을 들고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게 이제 부동산 대토론회부터 뭔가 약간 스텝이 좀 꼬이는 듯한 왜 저거를 물론 이제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는 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마치 여론에 대해서 사실 또 그 여론이라는 게 얼마나 전체 집단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겠지만 뭐 특정 집을 그 가격대를 꽂아가지고 이게 그럼 초과가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부터 뭔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는데 막상 세제 개편을 이제 뜯고 나니까 저는 이제 계속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어느 쪽으로부터 비난도 받고 싶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요기조기 그냥 어정쩡한 게 썩다 보니까
1: 물에 술 탄데
0: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음식은 그렇게 만들었을 수 있을지 모르더라도 세제라는 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법에 따른 결국적으로는 가장 결과물은 세금이 되는 건데 세금 계산한다든지 이런 것들 해보면 이상한 상충된 결과라든지 도대체 이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어떤 걸 얻으려고 하는 건지 헷갈리게 되는 거죠.
1: 있었습니다.
0: 그래서 이제 거주 비거주 문제도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사실 어제 같은 게 변경된 부분도 과연 그래서 뭐 어쩌자라는 건지 예전에는 사실 거주냐 비거주냐에 따라서 1주택자 같은 경우 세부담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실거주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거주에는 세부담을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비거주하는 세금에 대해서 올리겠다는 일단 그 논건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차를 조금 줄이는 건데 그러면 저번이랑 뭐가 달라지는 거지? 또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그냥 공제 금액 빼는 걸로 됐었는데 일단 여기는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일단 과세 기준 하나 들여오고 또 과세 기준을 해당되는 건 또 공제액을 빼고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들으시면서도 지금 헷갈리실 거예요.
1: 제가 이거 나오고 나서 진짜 뭐 머리를 쥐어싸매고 공부를 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0: 그러니까
1: 어려웠어.
0: 굳이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왜 이러는 거지? 그래서 뭘 얻겠다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지금 만든다라는 거죠.
1: 그러니까 나온 내용도 안 좋았는데 이걸 후퇴까지 하니까 또 나쁜 신호까지 준 그런 셈이 돼버린 거잖아요.
0: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어쨌든 간에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를 하지만 뭐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서 수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맞습니다. 맞긴 한데 정부가 보통 이제 세법은 정부가 입법을 주도해가지고 기본적인 골격을 다 짜놓고 이제 국회의원도 국회에서 의논되는 이런 부분들 일부 반영하는 건데 지금은 뭔가 하면 거의 저는 원점으로 만들어서 국회로 이제 공을 던지는 건데 이게 이제 이례적으로 어떤 행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제 개편안을 입법을 주도했던 적은 없었던 거였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주식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버티면 또 바뀔 수 있겠구나. 그럼 물론 이제 좋은 조세 저항도 있지만 세금을 단순히 내기 싫은 또 조세 저항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1: 물론이죠.
0: 그러면 이제 누구나 다 세금 내기 싫어요. 저도 싫고 우리 행가부도 내기 싫고. 그러면 일단 거세게 저항하다 보면 결국은 세금이라는 걸 누가 더 내고 싶고 어떻게 국가 재정의 확충 측면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단순히 이제 국민들을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정부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체계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세금을 거둘 테니 보이셔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거두냐. 미워서가 아니라 집값을 좀 안정시키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동의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저항하는 거는 그 시각을 전체 매크로한 시각을 안 보여줬던 거죠.
1: 네가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0: 맞습니다. 설득이 안 되는 거죠.
1: 그럼 교수님께서 지금 역정이 많이 나신 것 같은데.
0: 죄송합니다. 목소리 올라갔습니다.
1: 그래서 뭔가 이렇게 폐부에 와닿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정부에 이 원칙 하나만을 꼭 지켜라. 세제나 예산이나 재정을 할 때 이 원칙 하나만을 꼭 지켜라.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0: 저는

0: 좀큰 이야기 좀뭐 그런 식으로 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1: 예.
0: 저는 이게 전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형식의 예를 들면 이제 사회국가,
1: 네.
0: 사회복지국가라든지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먼저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들려고 하니 우리가 사회복지 지출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되니까 그러면 지금 계산해 보니까 세금이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금을 어떻게 나눌까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아니면 보유세.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 수치를 제공하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기를 거치게 되겠죠.
1: 예.
0: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세제 개편을 던진다고 그리고 이게 뭐 과세 법리에 맞다, 공평에 맞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한다고 지금 국민들은 그거를 순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세련되고
1: 예.
0: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확실한 철학부터 제시를 하는 게
0: 맞습니다.
1: 중요할 것
0: 네.
1: 같습니다. 오늘은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예산안 그리고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0: 진행돼 합격.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고요. 2부에서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의견, 질문 같은 것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2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미쳤다.
1: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2: 미쳤다. 와, 와, 씨.
3: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화이팅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시장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이 별로 안 좋았죠. 이 배경을 보면 역시 중동 문제 그리고 채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장에도 직격탄을 날려서 코스피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요. 이 와중에 SK하이닉스를 둘러싼 최태원 회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시장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현철 상지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과 외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전에 증권사 계셨잖아요.
1: 예, 네. 테크 반도체 테크 애널리스트 했었습니다.
0: 언제 옮기셨습니까?
1: 작년 예. 제가 2월 달에 그 북한학 예. 박사를 받았어요.
0: 아, 예, 예.
1: 그것도 이제 김정은 핵전략으로.
0: 예. 예.
1: 그리고 나서 이제 상지대학에서 국제정치, 국제정치경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증시부터 채권의 국제정세까지 다 여쭤보면 되겠네요.
1: 예,
0: 다양하게 여쭤보도록
1: 예,
0: 하겠습니다.
1: 예, 예.
0: 먼저 간밤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1: 예.
0: 하죠. 미국과 이란이 다시 무력 충돌하면서
1: 예.
0: 간밤에 보니까 국제유가 두 개가 다 90불 다시 넘었고요.
1: 예.
0: 이게 채권시장에 바로 영향을 줬더라고요.

0: 예.
1: 국제금리 무서운데요?
0: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 예.
0: 미국 물가를 결정하는 약한 60에서 70%가 유가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해 연초에
1: 네.
0: 60불 대 초반이었는데
1: 예.
0: 지금 전쟁 100불까지 갔다가 휴전 때문에 다시 70불
1: 그렇죠.
0: 빠졌다가
1: 네.
0: 다시 이제 전쟁이 지금 재개가 돼서 90불까지 갔는데 저는 지금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1: 아,
0: 있거든요.
1: 그래요? 예.
0: 왜냐하면 전쟁이 끝날 거냐 안 끝날 거냐 계속했지만은
1: 네.
0: 우리 기억나 보시면 3월 달에는 이 전쟁이 좀 끝도 없이 갈 거라고 했지만 5월 달에 그 휴전하지 않았습니까?
1: 예.
0: 그러다가 이제 7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7월 4일 날그 아버지 하메네이가 장례식이 있었어요.
1: 예.
0: 그러면서 다시 그 장례식 전국을 이용해서 이란의 강경파들이 그 미국과 맺었던 것 휴전에 대한 조건이 자기들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1: 네.
0: 해서 다시 또 지금 이 충돌이 일어났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그럼 이 전쟁이 얼마나 갈 거냐라고 보는데 저는 중요한 건 미국을 괴롭힌다고 지금 이란 강경파가 얘기하지만 제가 볼때 이란도 지금 심각한 경제 위기거든요.
1: 네.
0: 원유를 수출 못하는 건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란 국민들이 살아야 될 생필품을 다 수입하는데 그거조차 수입을 또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이 지금 테헤란에는 공격을 하고 있지 않아요.
1: 네.
0: 그 주변에는 호르무즈 주변에는 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굉장히 영어로 표현 리미티드 워 제한전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물론 당연히 유가가 올라갔는데 이거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갈
1: 아,
0: 거냐가
1: 네.
0: 중요한데 최근에 그런 얘기 나왔죠.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미국이 50%를 통제하겠다. 뭐 통제됐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 세계 원유의 가장 많이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는 사실은 베네수엘라예요.
1: 네.
0: 근데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통제를 하게 됐다는 거는
1: 시설이 안 좋아
0: 예,
1: 문제지.
0: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뭐 시설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1: 네.
0: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원유는 모든 생산 최적화가 베네수엘라 원유로 돼 있어요.
1: 아하, 예.
0: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1: 예.
0: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이 컨트롤한다는 거는 과거와 같이 이란산 원유에 대한 그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1: 네.
0: 단 아시아나 이런 유럽 국가의 리스크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란의 지금 신정 체제, 종교 지도자들 갖고 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는 계속 강경 모드를 가고 있고 미국 이란의 정치 지도자인 대통령인 페제스칸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1: 유화적인 메시지가 계속
0: 근데
1: 나오죠.
0: 제가 이제
1: 예.
0: 봐도 만약에 이게 더 간다면 뭐 미국도 미국이겠지만 제가 볼땐이 이란 정권이 유지가 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조금 저도 이게 너무 오래 가서 좀 답답하긴 한데 이게 오래 갈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또 조만간에 휴전 협상도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조만간에 미중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어차피 이란 원유 사는 건 대부분이 다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도 지금 어렵거든요.
1: 아, 네.
0: 예.
1: 예.
0: 그리고 이제 이란이 주요 생필품 수입도 중국산을 수입하기 때문에 결론은 다시 휴전이 갈 가능성이 있고 왜 그러냐면은
1: 아.
0: 오늘 백악관에서 중요한 얘기 나왔죠.
1: 예.
0: 김정은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얘기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북한, 이란, 중국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지금 모르시겠지만 이란의 미사일의 원조 기술이 북한에서 왔거든요.
1: 네.
0: 예,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답답하고 오늘 주가가 좀안 좋긴 하지만 이게 오래갈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장을 보면 이게 심각했으면은
1: 네.
0: 미국장이 1, 2% 빠질 게 아니에요.
1: 그렇죠. 나스닥이 1% 조금 넘게
0: 그렇죠. 한
1: 빠졌으니까요.
0: 5% 이상 빠져야 되게 정상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시장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게이 채권 금리를 부추기고 있는 게 중동 이슈만은 아니잖아요.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나게 높은 채권 금리가 길어진다. 이런 시각들도 많거든요. 그럼 장기적으로 증시에는 계속 상방 그러니까 안정이 좀 걸리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0: 결국 전쟁이 끝나면
1: 예.
0: 제가 볼때 크게 이슈가 안될 거라고 보고
1: 아,
0: 있어요.
1: 예.
0: 왜냐하면 미국 부채가 40조 달러인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4조 달러가
1: 예.
0: 원샷에 늘어났어요. 이게 다 전쟁 때문인데
1: 아니 뭐
0: 이게
1: 줄이겠다면서 약간
0: 근데
1: 예.
0: 미국이 그래서 이게 또 태우는 방법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이런 거 되면은
1: 예.
0: 우리나라는 거의 경제 위기가 가는데
1: 그렇죠.
0: 미국은 발권 쉽게 말하면은 통화를 만들어내는 패권 국가 아니겠어요?
1: 네.
0: 그렇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게 그 결국은 전쟁이 끝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나머지는 경제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저는 약간 정치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전쟁이 이란
1: 네.
0: 전쟁이 마무리된다면 이 이슈는 40조 달러에 대한 이슈는 물론 경제학적까지 이슈지만
1: 예.
0: 미국이 통제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전쟁만 끝나면은 어찌됐든 이 높은 국채 금리는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0: 그렇죠.
1: 네, 그러면 전쟁만 끝나면은 우리 시장도 다시 힘낼 수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예.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핵심은 뭐냐면 7월 달에 중국의 CSMT가 상장을 했어요.
1: 네네.
0: 그거에 따른 심리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컸죠. 왜냐하면 아. CSMT가 상장하자마자 중국 시가총액 1위가 됐거든요.
1: 그렇죠.
0: 수급인 그쪽으로 몰린 거예요. 그런데 롱텀으로 보면은 약간의 그 좀 우리가 갖고 있던 파이는 좀 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과잉 반영이 됐고 수급적인 거랑 연결이 돼서 네. 왜냐하면은 5월부터 6월까지 한 두 달 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돈이 다 메모리 반도체 쏘였거든요.
1: 그렇죠.
0: 많이 네네네. 올랐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중국 CSMT 상장이 되면서 심리적으로 안 좋은 게 영향이 미쳐서
1: 네.
0: 주가가 한 20, 30% 조정받았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행스럽게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보면 장 중에 오전장에는 안 좋다가 오후 되면은 다 반등이 나왔어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0: 그러면은 이 자사주 매입이 버팀목이 될 수가 있고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이거든요.
1: 네.
0: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PER이 5배 또는 그 언더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1: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는
0: 예,
1: 얘기죠.
0: 그렇다라고 예.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요 전쟁만 끝나게 되면 다시 단기 반등 나올 수가 있을 거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단기 반등이 또 있을 전쟁 끝나면 있을 수 있으니까
1: 네.
0: 그거를 보시고 각자 포트폴리오에 맞게 좀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을 가는 게 맞다.
1: 예.
0: 지금은 오히려 이 공포에 조금 좀 인내를 하시면은 결국은 전쟁이 끝나면은 반등이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 각자의 그 조건에 맞게
1: 네.
0: 또 기회가 생길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그럼 단기 반등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쟁이 네. 끝나고 지금 삼성전자가 25만 원까지 내려섰고 SK하이닉스가 네. 160만 원대까지 내려선 상태거든요.
0: 예, 예.
1: 그럼 단기 반등으로 이게 어느 정도 내 본전만 뽑으면 이제 나가야 됩니까? 이
0: 그거는 이제 각자에 맞춘 예. 거죠. 왜냐하면 매매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모든 분들이 국민주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국민주긴 네. 하지만 각자 구매 가격은 다 틀린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이거죠. 레버리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B2 하신 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1: 예.
0: 자기 돈 갖고 하신 분들은
1: 뭐 좀, 그래요.
0: 예, 예. 그리고 또 싸게 샀으면은 그냥 뭐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되죠.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색깔이 바뀝니다.
1: 네.
0: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가 봄에 여름에 겨울 옷 입을 수 없듯이 또 이 또 계절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네. 되듯이 옷이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1: 네네.
0: 항상 그 종목을 매번 존버하기보단 각자 이제 조절을 비중 조절을 하셔가면서
1: 네.
0: 색깔이 바뀔 때 그렇게 들어가는 거. 정 어려우시면은 뭐 각자 이제 금융 상품 주식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파생 ELS 네. 그다음에 종목형 ELS라든지 네. 그다음에 무슨 뭐 종목 레버리지 이런 거는 개인들은 하시면 안
1: 맞아요.
0: 됩니다.
1: 예.
0: 기본적으로.
1: ETF가 최고예요.
0: 예, 그래서
1: 개인적으로
0: 편안하게.
1: 생각합니다.
0: 예, 맞습니다. 예. 예.
1: ELS 같은 것들은 되도록이면은 좀 안 하시는 게.
0: 저는 금융기관에 예. 은행도 있었지만은 제가 좀 안타까운 게 파생상품이나 레버리지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막아야 돼요. 저는 이번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1: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0: 아, 그것뿐만 아니고 예. 그전에도 ELS도 이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슈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금융 사실 증권사들이 그런 상품 만들면 안 돼요. 저는 제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거를 갖고 개인들한테 판다? 이건 선수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들한테는
1: 네네.
0: 오히려 ETF라든지 종목 그 그리고 결국 보면 제가 다닐 때보다 리서치 기능들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뭐
1: 나오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0: 나와서 그런 거지. 저도 편하게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예. 그 PF하고
1: 아니
0: 예. 네,
1: 연구원님 그렇죠. 안 계셔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0: 뭐 예, 뭐 예.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 그때는 있었으니까 제가 말은 못했지만
1: 네.
0: 이제 자유이니까 그런 델리버티브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좀 펀더멘탈에
1: 네.
0: 입각한 금융 상품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맞아요. 파생상품이라는 게 원래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만들어졌지만은 지금 기능은 전혀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0: 예, 맞습니다.
1: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미국 국채 금리 이거는 예. 전쟁 끝나면 다 해결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0: 예.
1: 지금 국채 금리가 문제 생긴 거는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0: 예.
1: 지금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 다 문제잖아요.
0: 예, 예.
1: 일본과 미국은 버틴다고 쳐도 유럽은 진짜 간당간당한 것 같던데 이게 또 잠재적인 위험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0: 있죠. 지금 프랑스가 제일 좀
1: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0: 거기 위험해요.
1: 예.
0: 제가 볼 때는 프랑스가 정말 좋게 말하면은 복지고 나쁘게 말하면은 서로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하다가 나라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프랑스는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우리가
1: 커피 뿜을 뻔했습니다.
0: 우리나라가 IMF 간 것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요.

0: 프랑스가. 근데 그게 유럽이 왜 그런가 봤더니 아, 제가 이게 참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사회민주주의가 좋다, 유럽식 복지 모델이 좋다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1: 아, 독일에서 말하는 사회자본주의 이런 것들.
0: 예, 그게 결국은 문제가 컸다라고 봐요. 결국은 뭐냐면 이 유럽식 복지 모델도 예전에 사회주의 시장, 계획 경제에 일부 채용하기 그게 좋다라고 저희도 배워왔잖아요. 그게 한계에 온것 같아요.
1: 아, 지금 보니까 진짜 문제 생긴 게다 독일, 프랑스 이런 소위 말하는 사회자본주의 하는 나라들이 그쪽이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그 기본적인 욕구에 반한 거죠. 저희가 많이 봤던 나라 중에 프랑스 말고 또 위기 있는 나라가 전 스웨덴으로 보고 있거든요.
1: 스웨덴.
0: 예, 스웨덴이 우리의 복지 모델이라고 했는데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소득세 한뭐 70%를 세금을 내죠. 그래서 일할 욕구가 없고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잘 보면 그 계층의 이동이 굉장히 낮아요. 재벌이 100년 내에 내려, 우리나라는 사실 삼성이나 뭐 LG나 현대가 있지 않지만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1: 아유, 뭐 우리는
0: 우리는
1: 역동성의
0: 역동성의
1: 나라죠.
0: 나라잖아요. 근데 다이내믹한데 스웨덴은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젊었을 때 배웠던 그 유럽식 복지 모델이 이게 정말 이슈가 많구나. 그래서 유럽의 국가 중에 좀 성한 나라가 없어요. 독일도 지금 어렵고.
1: 근데 유럽이 그렇게 터지면은 이것도 증시에 부담이 될
0: 아,
1: 거고.
0: 물론 부담이 될수 있죠. 근데 유럽 경제가 규모가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EU가 출범할 때 미국과 같았거든요. 미국의 절반도 안 돼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리스크는 있지만 그거는
1: 아,
0: 제한적이다.
1: 충격판 덜할
0: 예,
1: 것이다.
0: 근데 다만 미국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번에 11월 달 미국 중간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그 변곡점이라 보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유럽보다는.
1: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은 각국의 가계 부채 부담 이것도 눈덩이가 될것 같은데 이것 우리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계비 부담에 따른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비 이런 부담들. 그러면 또 이것도 증시에 부담이 되긴 될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거는요, 유가입니다. 결국은 제가 왜 2008년도 금융위기 갔을 때 유가가 150불까지 갔어요.
1: 맞아요.
0: 그때 중국이 폭발적으로 경제 성장하면 유가가 올라갔거든요. 그게 서브프라임과 다 연결돼 있어요. 결국은 뭐냐, 전쟁, 유가, 그다음에 금융시장, 이게 생계계에 연결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이런 공격은 정말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지나고 나 보면 뭐 이미 벌어진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1: 네타냐한테 낚였어요.
0: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낚인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요즘은 네타냐랑 친하게 안 지내잖아요.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결국은 이란 전쟁이 종결이 되느냐, 그리고 나서 러우 전쟁까지, 이게 사실 다 세트로 묶여 있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간선거 끝나고 나머지 임기 후반에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고 하는 것도 다 그렇게 연결돼 있다라고
1: 어떻게
0: 보죠.
1: 해서든지 중간선거를 해보려고 안될것 같지만 아무튼 간에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사주도 사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어요. 최근에 최태원 회장이 직접 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또 관심을 많이 끌기도 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일본의 반도체 합작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나서 SK하이닉스가 아니다 확정된 거 없다 화들짝 놀랐던데요. 왜 일본을 검토하는 걸까요?
0: 우리가, 제가 여기서 좀 불편한 진실을 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반도체를 잘 매뉴팩처링 하는 나라지,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노광 장비인 EUV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1: 사오죠.
0: 100%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자, 장비는 네덜란드 장비, EUV 장비를 쓰는데 소재는 어디 거냐? 다 일본 거예요. 결국은 웨이퍼. 이게 신예츠라는 데에서 일본 업체들이 50%. 그다음에 EUV 장비에 대한 강강의 포토리지스트. 그건 일본 업체가 80% 장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EUV 장비에 들어가는 마스크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호야를 비롯해 일본 업체 80%예요.
1: 그러니까 소재 장비는 일본에서 많이 넘어온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네덜란드 EUV 장비랑 일본의 소재가 없으면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는 구조예요.
1: 그때 일본에서 한번 그 수출 통제한다 그랬을 때 난리가
0: 예,
1: 났었잖아요.
0: 맞습니다. 그게 불편하지만 그게 우리 진실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조 기자님. 지금 일본의 GDP가 4조 달러고 우리나라 GDP가 약 2조 달러 정도 됩니다.
1: 예.
0: 근데 중국이 한 20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단일화 하게 되면 중국과 경쟁이 안 됩니다. 이제는.
1: 네네네.
0: 그러면 일본과 한국이 뭉쳐도 6조 달러가 되면 중국의 30%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히 우리가 이게 일본의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기본적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그 트라우마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는 게 한일 강제 병합이 됐을 때 네. 우리가 일본의 GDP 이건 또 따져봐야 되지만 10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1: 네네.
0: 근데 우리는 일본의 GDP에 지금 50%까지 왔고.
1: 아, 그럼요. 인구가 절반인데 그 정도면은 뭐.
0: 예, 일단 네. GDP는 일본보다 높아요. 그러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국력 격차가 예전에 우리가 일본의 1, 2%밖에 안 됐지만 이제 50%까지 왔다라고 보면 우리가 일본과의 뭐 지금 최태원 회장이 말하는 한일 경제 공동체. 저는 그거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1: 아니 근데 뭐 솔직히 중국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동아시아 국가는 한국과 일본밖에 사실은 없는지라.
0: 그렇죠. 국제 정치 구조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쉽게 말하면 독립 변수가 바뀌었으면 우리는 그 독립 변수 환경의 변화에 맞게 일본과 반도체 동맹을 맺는 거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동감하고요. SK 하이닉스가 직접 공장을 짓는지 아닌 건 따져봐야겠지만
1: 예.
0: 이렇게 봐야 되죠. SK 하이닉스가 키옥시아 지분을 전환사채 유지긴 하지만 14.1% 들고 있어요.
1: 지금 최대 주주죠, 키옥시아.
0: 이게 전환하게 예. 되면 아직 예. 전환 안 했기 때문에 아. 사채로 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일본이 또 뭐냐면은 그 키옥시아 최대 주주인 도시바가 또 지분을 팔았어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일대 주주가 될 수가 있는데 일본 정부가 그렇게 용인할 가능성은 없죠.
1: 네.
0: 자, 그러면 그 지분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팔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14.1%니까 제가 계산해 보면은 대략 한 170억 달러, 아 200억 달러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30조 정도
1: 네.
0: 원화로.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그 지분을 엄청 싸게 팔아서 뭐 몇십 배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일부를 팔아서 일본에 투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반도체 시나리오? 공장을 예. 시나리오를 보면은 보통 크게 공장을 짓게 되면 9만 장 공장짜리 D램 네. 공장 짓게 되면 한 18조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돈을 SK 하이닉스 다 안 넣어도 되거든요. 일본 은행한테 차입도 할 수 있고.
1: 아, 그렇죠.
0: 그리고 일본 예. 정부가 또 그 지원도 네.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 옵션으로서는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일본의 메모리 공장이 들어가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땐 좀 생각을 우리가 굳이 그 한국에다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글로벌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1: 아, 그렇죠.
0: 네, 예. 그러면은 마이크론이 히로시마에 D램 공장이 있고요.
1: 예.
0: TSMC가 구마모토현에 공장이 있다라고 보면 좀 관점을 넓게 보면 일본과 협력 차원에서 충분히 그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건 반도체가 네. 워낙 안보 상품처럼 가다 보니까
0: 예, 예.
1: 기술 안보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우리나라 예. 투자는 공동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0: 맞죠. 그런데 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론도 대만에도 공장 있고 일본에도 있고
1: 아, 그렇죠. 예,
0: 그리고
1: 예.
0: 또 각국 정부가 이제는 자국 우선주의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D램 생산의 한 7, 80% 우리에 가져가도 20%, 20, 30% 정도는 미국과 일본에 가도 저는 괜찮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뭐냐면 올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단군일에 최대 이익을 내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1: 뭐 그렇죠.
0: 하이퍼스케일러 애들이 작년에 4천억 달러 투자한 거 올해 7천억, 8천억 달러 투자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가 뭐 10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저는 생산 세국주의는 조금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는 아니지만 70%는 우리나라의 짓대 네. 20, 30%는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에 공장을 짓는 것도 이게 자국 우선주의, 관세 이런 거를 좀 피할 수 있는 전략적 차원이라고 보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유연하게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짧게 만약에 정말 일본 투자를 한다 그러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0: 저는
1: 있을까요?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키옥시아 지분 팔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나쁘지
0: 같은데.
1: 않을 것이다.
0: 예, 예.
1: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투자 결정이 나오는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세, 채권금리,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일본 투자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소현철 상지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과 외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조 기자님. 예.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

0: 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 여전히 안 좋네요. 2.6% 정도 하락하면서 6,600선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짚어본 대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조금 정리되는 국면으로 가면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빠르게 움직인 것도 안 좋아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고향 등일시.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현재 하늘에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충청권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충남과 강원 남부 지역에는 최대 20mm의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8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은데요. 한낮에는 서울 29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반면에 남부지방의 낮 기온 32도 안팎까지 올라 여전히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반포대교 북단의 남단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원효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를 부분 통제하고 시설물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는 김포 쪽으로 아직은 오전 정체가 많은 모습인데요.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속도가 내려가 있고 반대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여의하루 나들목에서 이 동호대교 남단까지 아직은 정체에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용혜인 장관 후보자 오늘 첫 출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특히나 비례대표 겸직이나 당 보직 맡고 있는 배우자 관련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 네, 저희는 두 분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철현 경희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용혜인 후보자의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겸직 논란인데 이게 국회법상 뭐 안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논란이 되는 겁니까?
4: 일단 뭐 같은 국회의원인데 지역구 국회의원은 겸직이 가능하고 왜 전국구 의원은 안 되느냐.

0: 비례대표는 아니지 않느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다른 게요.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에 직접 출마하기 때문에 지역의 유권자들이 직접 또
1: 김철현 경희대 특임 교수입니다.
0: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당에서 추첨하기 때문에 예. 사실 간접적으로 선택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역구에 출마하신 분들이 보면 지역구에서 선거는 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선거 비용이 들어가고 그때 아마 지난 총선 때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가 72시간의 무방 유세까지도 할 정도로 아주 힘든데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편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분 분들이 청와대 참모나 또는 뭐 장관으로 입각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본인이 두 개 다 가지지 않고 예. 하나 정도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가는 게 이때까지 관례였거든요. 예. 그런 관례들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 그다음 후보자에 대한 또 배려 차원이 있는 것인데 예. 아마 지금 그 용의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둘 다를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현재까지로 볼 때는. 이게 볼 때 약간은 놀부시보나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이 21대하고 22대 총선 때 용의인 후보가 지금 속해 있는 기본소득당이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네. 기본소득당이라는 타이틀을 달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위성정당에 연합하는 형태로 해서 두 번의 비례대표를 받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불공정한 부모 찬스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찬스를 이용해서 두 번이나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번에 또 장관까지 가겠다고 하고 또 국회의원직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사실은 거의 불로소득 또는 무임승차 거의 놀부심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저는 용의인 후보가 지금 인사청문회 지금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거든요.
1: 네.
0: 인사청문회가 보면 통상적으로 본인 어떤 뭐 남편이 지금 같은 정당에 소속돼 있고 또 유급 정당 당원이라고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인사청문회는 정면으로 대응을 하고 다만 저는 아마 인사청문회 끝나고 만약에 대통령 임명하게 되면 아마 그때는 후보직을 내려놓지 않을까,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을까. 둘 다를 가져가는 건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나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인사청문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냥 의원직을 유지하고 아마 만약에 실질적으로 임명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비례대표직을 좀 사퇴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2: 그러니까요. 지난 주말에 그 장관 후보자 첫 지명됐을 때는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면서 소수정당의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를 구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도 없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의원직은 내려놓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3: 글쎄요. 그 부분에서 빨리 이제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보기에는 마치 국회의원 배치도
1: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입니다.
3: 지키고, 정당도 지키고 이렇게 다 지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욕심 이 많지 않냐 이런 이제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청문회 이후 전후 과정에서 그 절차를 밟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가고 논란이 계속 증폭될수록 대통령이 계속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본인에게 결국 이건 상당히 좀 많이 마이너스가 훨씬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내려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2: 예.
3: 그리고 이제 선호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용의인 의원 쭉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참 똑똑하고 유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젠더, 뭐 청년은 뭐 모자보건법 뭐 그것이 줄줄줄 해놨습니까? 그래서 장관하면 잘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뭐 스토리텔링도 있고 2030 세대하고 특히 공감대 형성을 많이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2030이 부분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그런 장관 후보감인데 바로 2030이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2: 예.
3: 그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욕심, 특혜 이런 부분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1: 네.
3: 근데 지금까지 그 지금 본인의 어떤 비례 대표 국회의원 유지하는 문제 계속 좀 며칠째 하루 종일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도 얘기 않고 이 부분이 또 오늘 다 지나가고 내일 지나가고 이렇게 3-4일 지나갈 경우. 지금 청문회가 지금 아직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추석 전에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본인에게도 점점 더 아마 의혹이라든지 비판 이런 부분이 눈덩이처럼 계속 지나가고 그럴수록 대통령 지지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신속하게 빨리 좀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장관이지 국회의원이지 양자 택일 빨리 결단을 내려주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1: 네. 예. 자, 아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본인도 본인을 향한 어떤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알고 있다. 그리고 듣고 또 듣겠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지금 야당뿐만이 아니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0: 비례대표직의 경우에는
1: 박선원 이제 다음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0: 이 대개 그 이미 선관위에 등록돼 있잖아요.
2: 네.
0: 그래서 다음 순번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그 비례대표직을 간두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본인의 어떤 전문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성평등 가족부 장관의 후보가 되셨다고 한다면
2: 네.
0: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3: 용혜인 후보자를 향해서 뭐 겸직 논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의 기류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4: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30대 여성 장관이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좀 신선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겸직 논란 때문에 그 쇄신의 의미, 그 신선한 게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용혜인 후보자 나름대로 결단을 내려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인사청문회가 흘러가게 될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전에도 보면 뭐 강선호 후보자도 그렇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비례대표제를 당장 내려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인사청문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 텐데 저는 지금 용혜인 후보자가 나름대로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둘 다를 다 가져갈 수는 없는데
2: 예.
4: 다만 저는 본인이 이제 장관이 된다면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진보 정당의 대표가 이때까지 장관이 된 적이 없고 또 장관이 되어서 국무회의를 참석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예산 집행권이라든가 행정권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가기 때문에 저는 아마 용혜인 후보자가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단지 겸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장관이 되고 난 이후에는 버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두 번의 어떤 기본소득당에서 비례대표 될 때도 보면 기본소득당이라고는 브랜드나 용인 후보자가 직접 출마해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함께 참여해서 두 번의 특혜성 어떤 그런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본인이 장관이 되고 나면 한 1년 반 뒤에 총선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다시 예를 들어서 뭐 더불어민주당 또 뭐 이 위성정당 면합을 해서 또 이제 그때는 본인이 아니라 본인의 남편이 뭐 비례대표 후보를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아마 저는 나름대로 두 개 다 가져가는 부분은 그냥 여러 가지 논란을 지금 조금 신선한 걸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부작용만 이럴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원장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빨리 본인 어떤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그 의미라든가 또 쇄신이라든가 또는 국민들이 빚어지는 예. 좀 더 신선한 그런 어떤 후보자 추천이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의미를 좀 살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2: 그 입장 정리가 늦어지다 보면 지금 야당의 공세는 특히 심한데 그중에서 하나가 지금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기본소득당이 지금 정당 보조금을 놓을 수 없어서 의원직도 내려놓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그 공세는 어떻게 좀 반박할 수 있을까요?
5: 그 부분도 상당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죠. 말하자면은 아픈 부분입니다. 사실
2: 예.
5: 지금 정당이 지금 기본소득당 아니겠습니까? 이 기본소득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실 0.99% 득표율을 해서 상당히 보조금 좀 몇 억을 받았더라고요.
2: 예.
5: 그 외에 지금까지 받은 분기별로 받은 것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1년 동안 한 11억 정도 지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상당히 좀 비판의 소지가 있는 거죠. 어떻게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말 조그만 정당의 어떤 유지하기 위해서 금패치를 유지하고 거기다 또 국고까지 전부 다 받고 이러면 사람들이 한 양손에 다 떡 다 주려고 하느냐 그 아니냐라는 욕심으로 비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비례를 놔버리면 이런 비판의 공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명계 최고위원이 좀 공개적으로 비례대표 어떤 사퇴 부분을 요구한다. 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여당 의원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 지금 친청계 최고위원이었던 최민희 의원은
2: 예.
5: 반대로 괜찮다 비례대표 뭐 특별히 문제 없으니까 법적으로는 그대로 유지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 네.
5: 말하자면. 지금 용혜인 의원의 비례대표 문제를 놓고 친명 친청계가 또 갈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2: 예.
5: 이것도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해버린 거야. 당과
2: 예.
5: 국회의원 비례 부분은 빨리 쿨하게 정리해버린 것이 본인이나 대통령이나 민주당에도 낫다는 말씀입니다.
1: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 오늘

0: 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용 후보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를 놓고 논란이 연일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오늘의 정치권 소식,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3: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어.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부 신세계로의 이준원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와 아내는 10년 동안 연애를 한 끝에 30대 초반에 결혼했습니다. 어느덧 결혼 6년 차가 됐고 아들도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내의 모습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와 긴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책 이야기를 꺼내도 당신은 잘 모르잖아 라고 하거나 당신은 이런데 관심 없잖아 라면서 대화를 끊어버리기 일쑤였죠. 제가 이과 출신이라 공감대가 부족한가 싶어서 최근에는 안 읽던 인문학 책까지 찾아 읽으며 노력해봤지만 벽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저와 거리를 두는 것 같았죠.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휴대전화에 새로 비밀번호를 걸었고 퇴근한 이후나 주말에도 회사 업무 때문에 연락할 일이 있다면서 자리를 피하고

0: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켜진 채로 놓여있던 아내의 노트북에서 메신저 대화를 보게 됐습니다. 상대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자였습니다. 대화에는 주말에 보고 싶다, 자기야 사랑해 같은 애정 표현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당장 아내에게 따져 묻고 이혼 서류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를 생각하니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순 없습니다. 적어도 가정을 흔든 상대 남자에게는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는 노트북에서 우연히 찍어둔 메신저 대화 캡처 몇 장이 전부인데 이 정도도 상간남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흥신소에 의뢰하거나 차량 위치 추적기를 달아도 되는지 아내에게는 소송 사실을 숨긴 채 상간남한테만 단독으로 소송 진행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연애 10년에 결혼 6년이면 거의 청춘의 절반 이상을 함께 보낸 겁니다. 배신감이 너무 컸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혼은 안 하고 상간남 소송만 원하세요? 실제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1: 네, 실제로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0: 네.
1: 한 번에 실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 사건처럼 아이 때문이거나 뭐 생활비나 양육비, 재산 분할 같은 이혼할 때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혼인 관계는 지금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간남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원하시거든요. 가능할까요?
1: 네, 가능합니다. 상간 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부부 공동 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0: 네.
1: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가 이혼을 함께 진행할 때보다 다소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사연자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 아내 노트북에서 발견된 메신저 대화예요. 뭐 자기야 사랑해 보고 싶다 이런 표현이 담긴 대화만으로도 부정행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메신저 대화 내용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0: 네.
1: 부정행위는 성관계 입증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연인관계 행태 애정 표현, 데이트 정황 등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0: 그렇죠.
1: 다만 보다 확실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애정 표현 한두 문장보다는 두 사람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지속적인 대화 흐름이라든가 서로를 부르는 애칭, 함께 여행하거나 숙박업소를 이용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 등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또한 상대방의 이름, 프로필 사진, 전화번호 등이 함께 나타나도록 캡처를 해둬야 법원에서 상간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소송을 당한 상간남 측에서는 나는 기혼자인 줄 몰랐다. 미혼인 줄 알고 만났다. 이렇게 발뺌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위자료는 인정이 안 되는 걸까요?
1: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 즉 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0: 네.
1: 만약 상간자가 정말로 기혼 사실을 몰랐고 몰랐던 데 과실이 없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 소송에서는 상간자가 사연자님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승패 핵심입니다.
0: 네, 근데 지금 사연 같은 경우는 같은 직장 동료인 것 같거든요.
1: 네, 같은 직장 동료라면 사내복지나 결혼식 참석, 뭐 사업 명부 등으로 기혼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게 인정이 됩니다.
0: 그렇죠.
1: 네, 또한 대화 내용 중에 뭐 남편한테 안 걸렸어?
0: 네.
1: 아이들은 자 이런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는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찾아낼 필요도 있습니다.
0: 네. 근데 지금 사연자분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아내의 차에 위치 추적기를 달거나 흥심소, 그러니까 탐정사무소에 의뢰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 다 괜찮은 걸까요?
1: 이런 방법은 절대 권장하지 않고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0: 네.
1: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는 민사소송 증거에서 증거로 채택되더라도
0: 네.
1: 역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실익보다 손해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아내의 차량이나 소지품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것이나 흥신소를 통한 미행 및 사생활 침해, 타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서 몰래 엿보는 행위 등은 모두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간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몇 천만 원

0: 재산을 받으려다가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거나 오히려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끔 탐정원비 합법화 됐으니 괜찮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 그렇죠.
0: 탐정원비 합법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탐정이 하는 업무에 불법적인 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 만약 문제가 될 경우에는 의뢰한 사람도 함께 처벌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그러면은 불법적인 방식이 아니라 좀더 확실하게 증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 블랙박스라든가 아니면 카드 결제 내역, 숙박업소 CCTV 이런 거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0: 합법적인 증거 확보 방법으로는 증거보전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이 있습니다.
1: 네.
0: 우선 아내 소유의 차량에 탑재된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는 본인이 관리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추출해서 영상 및 음성 파일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블랙박스 영상이요.
0: 그런데 숙박업소나 건물 CCTV 영상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요청하면 거부당한다거나 삭제가 되기 쉽기 때문에
1: 그렇죠.
0: 소송 제기 전으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신속하게 영상 확보 명령을 받아내야 합니다.
1: 네.
0: 또한 소송이 시작된 후에 법원을 통해서 아내나 상간자의 카드사 결제 내역, 계좌 송금 내역 등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면 숙박업소 결제 기록이나 결제 시간, 동선 등을 합법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간자 소송도 언제까지 이제 기한이 있잖아요. 언제까지는 제기를 해야 한다. 그러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에 이 상간자 소송 언제까지 상간 소송 제기해야 하고 또 실제로 소송을 시작하면 판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0: 네, 보통 상간소송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1: 네.
0: 따라서 아내의 외도 사실 등과 상간남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장을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1: 네.
0: 시효가 지나면 소송을 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소송 기간은 소장 접수부터 최종 판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답변서의 내용이나
1: 네.
0: 증거조사에 걸리는 시간, 조정 기회의 제공 여부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하여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꼭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남만 상대로 위자료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에 애정 표현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위치 추적이라든가 불법 미행처럼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을 하면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가족 사진 4만 9천 원이라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사진관을 찾았다가 무려 715만 원을 결제했다는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촬영을 모두 마친 뒤에야 원본 사진을 받으려면 600만 원 이상을 결제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건데요. 몇 시간 뒤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거부했고 소비자원 신고와 법적 대응을 언급하자 가격을 200만 원 이상 낮춰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미 촬영까지 끝났다면 환불받기는 어려운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촬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환불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촬영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촬영한 부분의 비용과 남은 금액의 10% 정도를 부담하는 것이 기준이고요. 아직 만들지도 않은 앨범 가격까지 소비자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원본 사진 가격이나 추가 비용을 계약 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불공정 거래 행위 해당합니다. 특히 낮은 가격만 크게 광고하고 실제 계약에 중요한 추가 비용을 숨겼다면 기만적인 광고인지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사진 촬영과 관련한 피해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만 1,2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겠죠. 예약하기 전에 원본 제공 여부와 최종 가격, 그리고 추가 비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문세의 사랑은 늘 도망가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여전히 매우 힘들다고 하죠. 당시에 받은 대출이 장기간 연체에 빠지면서 더 힘들어진 것도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방안에는 코로나19 시기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차주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죠. 코로나19 당시에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부채 부담이 전가됐다는 문제의 의식이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 포함해서 어제 발표된 2027년도 예산안 관련한 좀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 만나볼게요. 9월 2일 수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브.

0: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올해보다 12.8% 늘어난 약 821조 원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이후 빚 부담을 떠안고 장기 연체에 빠진 소상공인의 채무를 탕감하거나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도 확대됐습니다. 또 결혼한 부부에게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지원하는 육아수당까지 새로운 정책들도 대거 포함됐는데요.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전화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821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입니다. 일단 평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뭐 바로 열어보고 든 생각은 야, 반도체 특수 정말 엄청나구나 이 생각 먼저 했죠 뭐.
0: 아, 반도체 특수가 엄청나구나. 이 네. 반도체 호황으로 총 수입이 그러니까 200조 원 급증한 상황,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반영된 거라고 하던데.
1: 네, 맞습니다. 이게 반도체 특수로 추가 세수라고 불리는 게 이제 생긴다라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그 부분을 미래 대응 기금이라고 해서 따로 이름을 붙여뒀어요. 근데 그 규모가요, 무려 162조 3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앵커께서 슈퍼 예산이라고 불리는 규모를 821조 원을 슈퍼 예산이라고 불렀거든요.
0: 네.
1: 그 20%, 그러니까 5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가 지금 추가로 들어오는데, 근데 그 미래 대응 기금 내용 뜯어보잖아요? 그게 더 흥미롭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이게 미래 대응 기금 162조 3천억 원 중에서 절반이 넘는, 그러니까 104조 4천억 원을 그냥 그거를 기금 창고에 그대로 적립해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바로 어딘가에 쓰지 않고 창고에 그냥 넣어두는 여유를 부리는 예산 아니다? 저는 이게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0: 그렇군요. 그 여유는 어디에서 나왔다고 보세요?
1: 그거는 어떤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가계로 따지면 용돈을 받아요. 용돈을 받았는데 이 용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쓸지를 마음을 정해놓고 항목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모아둔 이유가 미래 대응 기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가 시점이 미래가 있는 거예요. 현재나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덜 머물러 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왜 그런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서 일단 큰 틀은 지금 한마디로 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가장 먼저 짚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장기 연체에 빠진 소상공인의 채무를 탕감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이 담겨 있어요. 아무래도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힘드셔서 이런 결정을 한 걸 텐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1: 아, 맞습니다. 사실 지금 라디오 들으시는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 뭐 지금 거의 한계 상황일 겁니다. 뭐 한계 상황을 넘어서 지금 시한폭탄이 뭐 터지기 직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뭐 2023년까지. 이 기간에 은행권이랑 뭐 정책금융기관이 내준 우리 개인사업자 대출이 358조 7천억 원인데요. 그 가운데 154조 7천억 원. 그러니까 무려 43%가 넘는 돈이 아직도 상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미상환 잔액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중에 벌써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이 약 4.1%.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하면은 6조 3천억 원에 벌써 달하고 있고.

0: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우리 자영업자들 상당수가 아직도 코로나19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 그중에 또 상당수는요, 그 상처가 지금 곪아서 터지기 직전이다. 근데 더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1: 네.
0: 이 연체 문제가요, 여기서 멈출 것 같지가 않아요. 뭐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준금리 지금 계속 올라가는 추세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 내수부진, 낮의 김이 안 보입니다. 이게 터널이 깜깜해요. 앞에 빛이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대출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 장기화되면은 이 문제가 자영업 사장님도 우리 그 개인의 문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게 나라 경제 전체에 국가 소비가 위축되고 더 나아가면은 금융부실로까지 번질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여기서 한번 털자. 뭐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채무탕감 카드까지 꺼내든 배경을 지금 설명해 주신 건데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일단 구체적인 채무탕감 기준은 연말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장기 연체된 채무 가운데 약 7천억 원 우선 탕감하는 방향, 어떤 사람들이 지원 대상이 될까요?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면.
0: 우선 청취자분들께서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숫자 하나를 좀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1: 네.
0: 네, 정부가 7천억 원을 들여서 장기 연체 대출을 탕감해 준다라고 하니까, 아니 방금 홍기 소장 당신이 말한 건 장기 연체액이 6조 3천억 원인데 겨우 7천억 원 깎아준다는 거냐, 이거 세벌의 피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요, 이 장기 연체 채무를 사실상 회수 불가능하다, 부실 채권으로 보고 소위 땡처리를 합니다. 그때 그 채권의 실제 매입 가격이 원금의 한 5에서 10% 이하로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7천억 원 예산을 투입하면은요, 실제로 탕감되는 대출 금액은 수조 원이다. 이점 유념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될 것이냐.
1: 네.
0: 뭐그 대상은 뭐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발표가 구체적으로 되는데, 일단 예상되는 거는요, 2023년 6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이죠.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고, 그 연체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채권 정도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전 이건 너무 팍팍하다. 왜냐하면 버티다 버티다 버티다 작년부터 곪아 터진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좀더 열어야 된다라고 의견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탕감을 해 주실 것인가? 이 방식도 연말에 발표가 될 건데요. 근데 어차피 방식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먼저 첫째, 정부가 직접 채권을 100%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 상환 능력이 완전히 제로. 그러니까 정말로 극심한 한계 차주분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둘째, 원금을 100% 탕감이 아니라 한 일부, 한 60에서 80% 정도 감면해 주고, 남은 빚을 좀 길게 나눠서 갚게 하는 뭐 이른바 채무 조정 방식. 뭐이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근데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역시 형평성 문제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정말 뭐 꼬박꼬박 빚을 갚아온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성실하게 갚은 사람이 이렇게 오히려 손해보는 거 아니냐. 결국 버티는 사람이 승자냐 이런 불만 나오고 있거든요. 이 역차별 논란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0: 저는요, 빚 열심히 갚으신 우리 소상공인분들 화나는 거는요, 저100% 정당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이건 사실이요, 근본적으로 정부가 판을 잘못 짰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따져보자고요. 코로나19 유행하던 당시에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가게 문을 강제로 닫게 한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1: 네,
0: 정부입니다. 정부가
1: 정부가.
0: 강제로 뭘 닫겠어요. 엄청 폭력적인 조처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한 달에 30일이라고 치고 그중에 15일을 영업하지 말라고 강제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자영업자 사장님들 임대료도 절반만 내게 해주는 식의 어떤 연동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당시에 정부가 그런 대책 없이 그냥, 아, 일단은 문 닫고요, 대출 받아서 사세요 하고 우리 자영업자분들 어디로 보냈습니까? 은행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 또그말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자, 그렇게 했으면은 그 대출금 중에 뭐 임대료나 인건비로 나간 부분들은 코로나 국면이 끝난 뒤에 즉각 정부가 탕감을 해줬어야 맞거든요. 이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 방역 지침에 협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희생까지 했어요. 그것에 대한 정당한 손실 보상을 해줄 의무가 정부에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건 너무 상식이에요. 그래서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일단 대출을 해주고 임대료랑 뭐 인건비 등으로 쓴 항목을 그냥 원금에서 탕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기억하실 거예요.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후보들 윤석열, 이재명 후보 모두 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해드리겠다고 공약을 걸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안 지켜졌고요.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된 지금도 여전히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 정리하자면 원래 코로나 대출 충담의 본질은요. 방역 지침 준수에 따른 정당한 손실 보상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지금 그 정부가 이제서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늦장으로 장기 연체자들만 보상을 해주면서 이걸 마치요. 장기 연체자에 대한 어떤 시혜성 특혜로 프레임을 전환시킨 겁니다. 프레임 이렇게 잡히니까 이른바 손실 상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안 갖고 버틴 사람한테만 특혜를 주느냐 이렇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 사장님들끼리 서로 인터넷에서 막 사나운 말 쓰고 헐뜯고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만든 원인은 정부가 제공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게요. 만약 정부가 이번에 이런 식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우리 자영업자 국민들 희생을 그냥 대충 뭉치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앞으로요. 제2의 전염병 위기가 터졌을 때 그 어떤 대한민국 자영업자도 정부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건 결코 대충 뭉치고 넘어갈 문제 아니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 좀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코로나19 당시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떠넘긴 측면이 있다. 일정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게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반영된 이번에 그 지원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 힘드신 분, 지금 너무나 힘드신 분, 많은 분들을 다 이번에 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너무나 지연됐죠. 그에 대한 좀 해소해드릴 수 있는 이 시기가 너무 지연된 상황에서 형평성 논란도 당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정부가 이런 말도 하긴 했습니다. 아 이런 논란이 나오니까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확대할게. 그래서 그 내용도 담겨 있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습니까?
0: 아이고 아주 턱없이 부족하죠. 거의 뭐 생색내기입니다. 이거 보세요. 우대금리 좀 깎아주고 대출한도 늘려준다라는 걸 인센티브 대책으로 내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결국 어려워도 빚 잘 갚으셨으니까 사장님들 앞으로 빚 더 내서 계속 이자 내면서 사십시오 라는 소리밖에 더 되냐고요.
1: 아, 그러니까 우대금리 적용해주고 대출 한도를 확대해준다는 것이 이게 지금 혜택을 준다는 방안이군요.
0: 네, 그러니까 지금 더 화나는 거예요. 지금 불난집에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게다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 예산안을 보면은요, 내년 예산안이요. 추가 세수 104조 원을 창고에 쟁여두겠다. 이거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연체자분들, 그러니까 세칭 송실 상환자들 대출 잔액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48조 원입니다. 이분들한테 원금의 10%를 현금으로 직접 그냥 돌려드리잖아요. 15조 원이면 충분합니다. 20%면 30조 원이고요. 30%면 45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104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창고에 쌓아둘 돈은 있으면서 코로나19 때 정부 방역 지침에 따랐던 우리 사장님들한테 그 약속한 피해 보상금을 줄 돈은 없다? 이건 재정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정부의 의지가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초두에 창고에 넣어둔 게 정부의 시선이 자꾸 미래로만 가 있다. 과거 문제를 정산해야 되고 현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상대적으로 좋게 가 있다. 이 문제를 제가 아까 초두에 지적했던 겁니다.
1: 요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형평성 논란이 있고 지금 전문가 이렇게 비판하고 지적할 만큼 그런 내용이 담겼음에도 정부가 이번에 아주 힘드신 분들에게 빚을 탕감해주고 지원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다는 건데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뭐라고 보세요?
0: 일단은 소상공인분들 문제는 완전히 종합적입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도 다양해 되는데 제가 짧게만 좀 여러 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정부가 내수에 복 집중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장님들 장사가 되는 게 근본 해법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성장률 전망치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 KDI도 그렇고 등등등이 다 상향 조정하는데 그 결국 재벌 대기업들 돈 많이 번다는 거거든요. 내수는 완전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일단 여기에다가 힘을 쏟아야 되고요. 그 두 번째, 이게요, 진짜 슬픈 얘기인데, 이 한계에 다다른 사업장 등은 일단은 폐업을 할 수 있게 정부가 퇴로를 열어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폐업한데도 비용이 듭니다. 네. 그래서 철거비랑 임대차 정산 문제 등 국가가 이거는 좀 지원해줘야 되고요. 세 번째 이어서. 그렇게 자영업자 사장님들 그렇게 퇴로 열어주고 나서 재채업 교육을 이제 시켜 줘야 되겠죠. 아니 그냥 손가락 빨고 살 수 있으면 없으니까는요. 그런데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한 사장님들은요, 그 재취업 교육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은 그 기간 동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취업 생계비 등을 직접 손에 쥐어줘야 되고, 이런 조처를 비롯해서 일단은 자영업자 사장님들한테는 직장인들에 비해서 각종 복지 안전망이 허술해요. 그거 재구성해야 되고요. 넷째, 이거 진짜 중요한데 자영업 특시 구조가 일상화됐습니다. 보세요. 배달앱들이 정말로 과도한 수수료 착취하고 있다. 이거 이미 악명 높지 않습니까? 이게 은행들이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담보 없다고 대출 문턱 높아요. 고금리 폭리치예요. 이것도 유명해요. 그리고 임대차 문제도 손봐야 됩니다. 코로나 때 보십시오. 자영업자들은 정부 방역 조치 따라서 문 닫았어요. 근데 임대인분들은요, 월세 100% 다 챙겨봤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들한테 꽂힌 각종 착취빨대 뽑아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섯째, 자영업 전문 9층 연구원 설립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다루는 연구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KDI, 한국개발연구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영업 비율이 대한민국 높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자영업 문제를 전담으로 맡아서 하는 국책연구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통계도 손에 안 잡히고요. 현장 실태도 정부가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매번 땜질식 정책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자영업 정책들을 만들 싱크테크 조성도 정말 시급하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다른 예산안 내용도 살펴보죠.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기존보다 두 배 확대한다는 건데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0: 아, 이거는 아주 효과가 있고요. 일단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부정확합니다. 왜 하느냐? 그러니까 지방 소멸, 지방 땅이 증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소위 말하는 지방 소멸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집중해서 이 지방 소멸이라고 부르는 문제, 그러니까 지방에서 사람이 떠나지 않게 만드는 문제에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기 태어나서 살던 지방, 고향을 떠나는 이유는 명징하죠. 일자리 문제거든요. 그럼 일자리 문제는 곧 소득 문제고요. 그런데 기본소득은 그 소득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거는 분명히 사람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실증적 데이터도 그렇게 나오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보세요. 지금 1인당 15만 원 주거든요. 4인 식구면 월 60만 원이에요. 절대로 작은 돈 아니거든요. 정책 실험 좀 더 확대되고 해서 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소득 연령과 상관없이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 원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신설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 이런 지원은 일단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저소득 세대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 받을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그냥 현금으로 주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저출생 문제는요, 스케일 문제가 너무 국민들과 상충돼요. 가령 제 애가 4살이거든요. 딸입니다.
1: 네.
0: 근데 가령 우리 청년들이 아이를 낳을까 말까를 걱정할 때 저울 위에 올리고 따지는 게 뭐냐면요, 곧 태어날 아이의 운명 그리고 그 부부의 나머지 인생 전부를 저울에 올려요. 근데 정부 저출생 대응 정책들 좀 보세요. 출산했을 때 얼마 준다 뭐 이런 식이에요. 출산 전후 몇 년에 대한 바짝 집중해요. 그럴 거면 압도적이라도 해야 돼요. 애 낳으면 아파트 한양 그냥 주겠다. 이러면 누가 경제 사정을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것도 너무 미시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모든 대한민국 정부는요, 저출생이 문제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예산안에 반영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 고민의 스케일을 그 반의 반도 쫓아간 적이 없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것도 지적해드리겠습니다.
1: 예, 이 결혼지원금은 그러니까 결혼부부에게 100만 원 지급한 거, 이것도 일회성이죠 또?
0: 네, 맞습니다.
1: 실제로 결혼을 장려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의 목소리도.
0: 잠시만요. 네. 이게 연속으로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네. 추후에 또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그때 또 보충을 하기로 하고요.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3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의 육아수당 지급하는 방안 포함됐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하며 고용보험료 꾸준히 낸 사람 또 형평성 문제 제기되지 않을까요?
0: 아우, 이거는 접근 방법이 완전히 거꾸로 됐습니다. 이건 특혜가 아니고요.
1: 예.
0: 그동안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어긋냈던 형평성을 이제야 조금 맞추려고 시도를 하는 건데요. 잘한 겁니다. 보세요. 직장 다니는 분들 고용보험 가입하시잖아요. 그러면 육아휴직급여라고 해서 최대 1년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에서 뭐 100%, 뭐 월 최대 뭐 250만 원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의 사회안정망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제도를 두는 거냐. 이거 뭐 뻔하죠. 모성보호하고 일하는 우리 부모님들 육아 그리고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자영업자들은요, 자영업자용 고용보험이라는 걸 들어도요, 그 안에 육아휴직급여 항목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황당하게 고용보험이 애초에 설계됐을 때 자영업자 사장님이 아니고

0: 있고 기업에 다니는 고용된 노동자만들을 위해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사장님은 아예 신용도 안 썼던 거예요. 그 관점이 아직 시정이 안 됐고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요, 진짜 눈물 나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영업자 사장님들이요, 육아휴직 급여가 만약에 항목에 있다가 하더라도 육아휴직 못 씁니다. 가게 문 닫으면 바로 수입 빵원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럼요. 그래서 더불어서 뭡니까? 쉬어요. 쉰다 쳐. 그럼 숨만 쉬어도 가게 월세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끔 동네 식당 가서, 주말에 식당 가서 한번 식사하거나 해보세요. 그때 사장님 애기들 어디 한쪽 구석에 앉아서 자고 있는 모습 보실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렇게 생기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냥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여실하게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사장님들께 3개월 동안은 월 50만 원을 좀 맞춰준 겁니다. 이거 아직 되게 멉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빌려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영업자 엄마 아빠들 화이팅입니다.
1: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 꾸준히 이제 낼수 있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사실 기존 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더 힘들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는 방향의 정책이다. 이제 이건 고 말씀하셨고 이번에 사실 800조 원 넘는 슈퍼 예산인데 사실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이 정도만 짚어봤고 근데 지금 몇개 짚어본 것만 봐도 현금성 지원이 상당히 많다. 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런 지출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재정의 지속 가능성 괜찮을까? 이런 우려 나올 것 같습니다.
0: 재정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제가 처음부터 쭉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기금을 너무 쌓아놔서 문제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104조 원이라는 정말 거액의 세수를 창고에 그냥 보관해뒀다고요, 지금. 아니,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미래 대응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수가 다 말라가지고 미래가 아니라 당장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 특히 오늘 이야기 계속 나눈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창고에 넣어두면 안 된다. 지금을 살아야 미래도 있다. 그래서 정부에 진짜 촉구하고 싶어요. 이거 어서 창고 여시기 바랍니다,
1: 현금성 지원 더 많이 필요하다.
0: 이거는요. 그럼요. 특히 자영업자분들에게 지금 빚 갚아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그렇군요.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거, 가장 긍정적인 거, 짧게 하나씩 꼽아주세요.
0: 뭐 가장 긍정적인 거는 역시 곳간에서 임신 난다고 슈퍼 예산이다 보니까 뭐 각종 지원들의 규모가 눈에 띄게 조금씩 는 것들, 그것들 반갑고 긍정적인 거고요. 우려되는 것은 너무 큰 돈을, 계속 이거 강조하게 되네요. 너무 큰 돈, 104조 원을 창고에 넣어둔 거. 아, 이건 정말 이렇게 돼. 이거는 정의에 반한다. 사회정의에 반한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 뭐 이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돈을 얼마나 어디에 효과적으로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2027년도 예산안이 실제로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정부가 앞으로 우선적으로 가장 챙겨야 할것 뭘까요? 끝으로 좀 짚어주시죠.
0: 다시 한번 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복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대출 탕감 문제, 이번에 제대로 정부가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거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요, 제2의 팬데믹 사태가 터질 때 대한민국 자영업자 그 누구도 정부의 말에 따르지 않습니다. 정부 신뢰의 문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네, 지금까지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네, 1부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노래로 마무리할게요.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잠시 11시에 다시 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1: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강원 남부와 충청권, 전북 서부에서 최대 20mm의 비가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9도로 예년 이맘때의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32도 안팎까지 올라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점점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신월 여의지하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신월기점 2차로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사고 소식도 있는데요. 한남 나들목 부근 4차로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방금 발생했습니다.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일대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셔야겠습니다. 이전 달래내 부근부터는 교통량이 많은 모습인데요. 반포 나들목까지 9km 구간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분당수서로 도심 쪽으로 또 통행량이 많습니다. 복정 나들목부터 수서 지나 탄정 1교까지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구호대가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44명으로 구성된 구호대는 전문 구조인력인 소방청 소속이 37명으로 구조견 5마리와 고성능 드론과 열화상 탐지기 등 첨단 장비를 갖췄습니다. 구호대는 앞으로 열흘간 네팔 당국과 협력하며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 등 피해자 수색 구조 작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편 신속 대응팀을 중심으로 한 수색은 계속될 예정인데 지상팀이 어제 네팔군과 함께 우리 국민 가운데 한 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인 위어댐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아직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양극화 대응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양극화 완화를 위한 예산을 보강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론 사설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을 넘어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 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논란이 된 의원직 겸직 논란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최근 논란과 관련해 조만간 있을 인사청문회가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로 알고 있다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국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큰 틀과 함께 젠더폭력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아이 양육과 관련해 포괄적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며 대신 성평등가족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경기 광주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40대 근로자 상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수사관 28명을 쿠팡 풀필먼트 경기 광주 3센터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낮 12시 15분쯤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A씨가 구조물에 끼어 크게 다쳤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근원 품목을 중심으로 상승 기조를 이어갈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오늘 오전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소비자 물가는 근원 물가를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소비자 물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통신비 할인에 따른 기저 효과로 7월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 인하와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 정책 등이 오름폭을 제한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 계획안 동의율이 64.4%를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정부기관들이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동의했다며 지난달 31일 59% 수준에서 5%포인트 넘게 오른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익채권자 동의를 확보할 것을 홈플러스에 요구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후 3시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에게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서울은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고 그 밖의 지역은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엔 기온이 남부지방은 전남 광주와 대구가 32도까지 오르겠고 중부지방은 서울 29도, 대전 28도 등으로 예년 수준을 보이며 더위가 심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아이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두 사람이 만나 살림을 합치는 일.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부가 이걸 응원하는 뜻으로 이것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류에 도장을 찍고 신고를 하면 한 사람당 50만 원씩, 둘이 합쳐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건데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조건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신고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신고한 커플부터 대상이고 실제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건 하반기부터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평생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 정부가 100만 원을 얹어 축하해 주겠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직장인, 2번 외계인, 3번 혼인, 4번 와인. 1번 직장인, 2번 외계인, 3번 혼인, 4번 와인.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정부가 이것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한 사람당 50만 원씩 둘이 합쳐 100만 원. 내년 1월 1일 이후에 신고한 커플부터 대상인데요.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건 하반기부터네요. 좀, 좀 나중에 들어오네요. 근데 이게 문제를 내다 보니까 축의금이네요, 축의금. 예,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축의금을 이제 하반기에 준다는 거죠. 상반기에, 이거를 하면, 어쨌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요. 예. 1번 직장인, 2번 외계인, 3번 혼인, 4번 와인. 4개의 인 중에서 어떤 인일까요? 정답,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의견도 한번 보내봐 주세요. 여러분 의견도 잠시 후에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수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 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배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 의견 받고 있습니다. 3404번님, 100만 원은 모자라요. 10억은 줘야 결혼할 것 같아요. 그쵸. 요즘에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비용뿐만 아니라 일단 서로 같이 산다는 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같이 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살 곳을 마련해야 되고 그살곳 안에 또 채워야 되잖아요. 살림살이들. 그것도 그렇고. 맞아요. 맞아요. 돈이 많이 듭니다. 5275번님은요. 청년들이 이것 했을 때만 주겠죠? 황혼에 재혼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그 사람들은 안 줄까요? 예, 이런 의견 주셨는데 이런 의견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쵸? 글쎄요. 그거는 찾아보질 않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해당이 되실까요? 아까 성별 상관없다 그랬고 연령 상관없다 그랬고 소득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조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생기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 전에 결혼을 하셨던 분들이 이 제도가 생기고 나서 만약에 재혼을 하게 된다? 제 생각에는 대상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네.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 한번 문의해 보실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재혼을 하시든, 그러니까 이 제도 이후에 뭔가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요거 한번 찾아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6164번님, 내년이 29살인데 저도 빨리 하고 싶어요. 남자친구는 있는데 점점점. 네. 남자친구와 얘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빨리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7166번님, 나라에서 주는 축의금이네요. 아이디어는 굿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국민이 결혼을 하면 우리 지인들이 축의금 보내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저도 약간 아까 문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나라에서 주는 축의금이네. 이런 생각했습니다. 오! 7166번님, 재혼자도 대상이 된다고 뉴스에서 본 듯합니다. 본 듯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왠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3861번님, 어머나! 우리 아들은 작년에 했는데 기다렸다 할걸 그랬어요.
나라에서 축하하는 느낌이 드네요. 라셨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뭘까요? 두 사람이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 정부가 내년에 100만 원을 얹어서 축하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준다는 건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직장인, 2번 외계인, 3번 혼인, 4번 와인.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힌트송 나갑니다. 이승기가 불러요. 결혼해 줄래?

0: 생활백서 오늘은 인천시와 함께합니다. 올해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지 76년이 되는 해입니다. 인천시가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기념주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행사는 어떻게 달라졌고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죠. 인천광역시 조영희 국제평화도시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인천시 국제평화도시팀장 조영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기념주간을 운영하시는데요. 이 취지부터 소개해 주세요.
1: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천 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6.25 전쟁 초기 불리했던 전세를 역전시키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역사적인 작전입니다. 인천시는 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한편 시민과 미래 세대가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매년 기념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매년 운영하시는 거군요, 이 기념주간이.
1: 네,
0: 그럼
1: 네,
0: 올해는 네, 지난해랑 비교해서 뭐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1: 아, 네. 올해는요. 함께 지킨 자유, 인천 평화도시 인천을 주제로 인천시와 해병대 사령부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75주년 행사가 대규모 국제 행사였다면 그 올해는 참전용사 예우와 역사 교육, 또 시민 참여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며 역사와 평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0: 9월 15일에는 기념식과 함께 참전용사 기리고 예우하는 행사도 준비가 돼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먼저 15일 오전 9시 30분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 헌화식을 진행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의미와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되새깁니다. 이어서 오전 10시 30분에는 상상 플랫폼 웨이브홀에서 참전 용사와 시민 등 천여 명이 함께하는 기념식이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군악의장 시범, 회고사, 기념사에 이어서 영웅들의 용기와 희생을 담은 뮤지컬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참전 용사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감사 행사도 이어집니다.
0: 시민들이 직접 보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나요?
1: 아, 네, 있습니다. 대표적인 행사로 9월 15일 상상 플랫폼 이벤트 광장에서 그 시민 평화 체험존이 열립니다. 그날의 용기, 평화의 울림, 내일의 약속이라는 그 세 가지 주제로 꾸몄는데요. 군장비와 역사 전시를 살펴보고 평화 메시지도 직접 남겨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민 평화기원 음악회와 2026 통일 어울림 한마당 창작 뮤지컬 켈로가 열리고요.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서는 역사 특별전시도 10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0: 역사와 평화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이 돼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9월 14일 하버파크 호텔에서 전쟁의 기억에서 평화의 실천으로라는 주제로 인천 평화 안보 포럼이 열립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평화를 위한 실천 방안을 함께 이야기하고요. 또 월미도와 같은 주요 역사 현장에서는 추모 행사가 열리고 팔미도 역사 현장 탐방, 찾아가는 학교 특강도 진행됩니다. 앞서 8월에 열린 최태성 강사의 평화 토크 콘서트도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0: 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지 7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올해는 네. 조금 더 특별하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9월 10일부터 네. 15일까지 기념주간 매년 운영을 해오신 건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작년과 뭐가 달라졌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시민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76년 전 수많은 영웅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이번 기념주간이 그날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평화의 소중함을 미래 세대에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행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조혜영이 국제평화도시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작을 하고요. 12시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SAT 문제 한번 짧게 더 내드리고 여러분 사연 볼게요. 두 사람이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 정부가 100만 원을 얹어서 축하해주겠다는 이것. 내년 1월 1일부터 신고를 한 커플부터 대상입니다. 이것 지원금을 1인당 50만 원씩 둘이 합쳐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직장인, 2번 외계인, 3번 혼인, 4번 와인.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돼요. 3969번님, 다시 결혼할 수도 없고 유유. 아무튼 인구 증가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결혼들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 이런 의미이시고요. 8755, 아쉽네요. 전 29년 됐는데. 하하하하. 뭐가 아쉬우세요? 29년 되셨는데. 29년 전에 하셨는데. 네네. 4597번님, 20년이 지났네요. 진짜 축의금이네요. 맞아요. 9067번님, 너무 좋겠어요. 결혼하는 분들. 0947번님, 요즘 젊은 친구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하던데 이 100만 원 받겠다고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100만 원 받겠다고 한다기보단 뭐 이제 고민하고 실제 이제 하려고 하는 분들이 결혼할 때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럴 수 있는데 고민을 해보겠죠. 근데 어쨌든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 받는 분들은. 그렇죠. 7166, 나라에서 주는 축의금이네요.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고요. 8616번님, 결혼한 사람들에겐 기분 좋은 출발이겠네요. 근데 이미 결혼한 분들은 아쉬운 건 아니겠죠. 예. 아, 이미 하셨는데 뭘 또 아쉬워하세요. 예, 예. 4166. 어쨌든 결혼하면 생기는 거 아니에요?

0: 생각지도 않은 돈 아니에요? 예. 근데 본인들이 이걸 알아야 될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많이 좀 알리겠죠. 사람들이 많이 알릴 거고, 저희도 지금 알려드리고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게 뭐냐면, 이게 재혼해도 해당이 되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당됩니다. 예. 소득, 나이 상관없고, 재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니고 이것 신고를 한 부부한테 직접 현금으로 계좌로 들어갑니다. 뭐 포인트 이런 거 아니고 돈 진짜 돈을 제대로 받는 거고요.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이것 신고를 한 부부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초혼이 아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재혼인 분들도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다만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죠. 올해 말에 결혼할 예정이었는데 미뤄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뭐이 지원금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1월 1일 이후에 이거 신고를 하면 괜찮죠. 근데 예를 들어 결혼식은 내년인데 미리 이거 신고를 하면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신고가 기준이라고 하거든요. 그 날짜가. 그런데 이럴 경우 다 미루시면 안 돼요. 무조건 요거 100만 원 받으시려고 늦추면 대신에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든가 주택 관련 세제, 건강보험, 가족관계, 대출, 출산 관련 제도 등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조건 또 미룬다고 좋은 건 아니다. 100만 원이라는 그 100에 꽂혀서 다른 거못 보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 좀 챙겨보시는 게 좋겠고. 재혼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해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여러 번 하는 건안 돼요. 이 제도가 생기고 나서 여러 번은 안 됩니다. 이 제도 이후에 생애 한 번, 최초 한 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요거 좀 제가 찾아봤어요. 음악에 나가는 동안 찾아봤는데요. 요 정도로 좀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가장 궁금한 것들이실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좀, 많은 분들께, 결혼 준비하시는 분 많은 분들께 좀 알려주시길 바라고. 1218번님, 다음 주 결혼인데 신고는 내년에 할까 봐요, 유유라고 하셨는데, 다음 주면 지금 9월 초에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년으로 미루신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말고 그 외에 이거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부 혜택들, 신혼부부 혜택들까지 다 고려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신고를 내년 1월 1일 이후로 미룬다고 좋은 건 아니다. 본인의 상황을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 정부가 100만 원 얹어서 축하해주겠다는 것, 내년 1월 1일부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직장인. 2번, 외계인. 3번, 혼인, 4번 와인.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1: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저는 박규빈입니다.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우리 동네 리더를 만나다 우동리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을 이끌어갈 지역의 리더들을 만나서 각 도시의 비전과 청사진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취임 100일을 앞두고 도민들이 직접 정책 추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100일 실행계획 상황판이 공개됐고요. 또 최근에 제주에서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도민과 관광객들의 치안 불안이 커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선 9기 취임 100일을 앞두고 마주한 제주의 여러 현안들 위성곤 제주도지사 전화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죠. 지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성곤입니다.
0: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처음 만나는 곳 제주를 이끌고 있는 제주도지사 위성곤입니다. 제주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방문과 여행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0: 네.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지 어느덧 60일 정도 지났고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민선 9기

0: 100일 실행 계획 상황판이 누리집에 전격 공개가 됐습니다. 예.
1: 네네.
0: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1: 이제 100일 동안에 이제 출범을 하고 나서 100일 동안에 도민들께 체감 있는 정책을 만들어드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100일 이내에 실천 가능한 사업들을 정리해서 당장 필요한 사업들, 민생에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불편함이 있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제를 만들고 그것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책임자를 지정했고요. 또그 지정된 결과들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민선 국위가 힘 있게 출발하고 있구나, 또 제주도가 바뀌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0: 그러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100일 실행 계획 상황판을 누구나 보실 수 있는 건데, 그 공약 추진 뭐 이행률 같은 경우도 이제 표시가 될거 아닙니까?
1: 예, 그렇죠.
0: 지금은 전체 추진률이 한23% 정도 맞나요?
1: 예. 뭐
0: 예.
1: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요.
0: 그렇죠.
1: 최근에 이제 이 과제들을 확정지었고, 분야별로 보면 경제나 1차 산업인 경우는 38%, 문화 관광인 경우는 23%, 좀 추진률이 이제 복지 안전은 33%, 좀 추진률이 낮은 거는 건설교통 분야가 13%인데요. 그 건설교통 분야가 낮은 이유는 이제 정책을 결정하고 설계하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 입찰 과정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0: 아, 분야별로 추진률을 볼수 있고 또
1: 네.
0: 전체 공약 이행 추진률도 함께 볼
1: 이거
0: 수
1: 볼수 있고,
0: 있고
1: 예.
0: 아, 그렇군요.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도민들이 와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시는 거면 일하시는
1: 예.
0: 분들은 정말 긴장되시겠어요.
1: 그렇죠. 매일매일 이제 점검이 이루어지고 매일매일 이제 데이터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죠. 또 피곤한 일이고.
0: 네.
1: 그렇지만 이제 도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경제, 1차 산업부터 문화, 관광, 기후, 혁신, 보건, 복지, 안전까지 모두 6개 분야, 50개 과제에 선정하셨는데 이것 중에 도민 일상을 가장 먼저 좀 변화시켜야 하는 좀 대표적인 과제 어떤 것들로 보고 계세요?
1: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장기화돼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저금리 대안대출을 하고 위기협정 특별보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이 사업에는 이제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이런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기관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민생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농어민들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비료 판매 이제 가격이 인상되게 돼 있는데요. 이제 그 경영비를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뭐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섬 지역이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제주는 택배 추가 배송비를 내고 있습니다. 추가 배송비가 뭐 어떤 경우는 2배에서 어떤 경우는 20배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제 지원 사업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 상황판을 보면은요, 이렇게 과제 추진 뭐 이행률이라든가 여부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담당자 책임, 목표, 도민 체감 지표, 예산 집행 상황까지 함께 공개가 되고 있네요.
1: 예.
0: 오, 이것도 그만큼 뭐 구체적인 숫자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데요. 책임 100일 됐을 때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걸 좀 평가를 하시게 될까요?
1: 예, 100일 결국은 이제 그것이 핵심적 가치는 저희들은 이제 도민 먼저라는 맥락에서 도달률이겠죠, 결국은. 100%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도달률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도민들께 체감이 실질적으로 그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들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이것이 100일 실행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100일

0: 100일을 기준으로 도달률 100% 지금 목표로 잡으시는 거예요?
1: 그렇죠. 그 도달률 100%를 이제 잡고 있는데, 뭐,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늦춰지기도 하겠지만, 어떻든 간에, 100일 안에 우리가 달성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런 사업들로 좀 사업을 모았습니다.
0: 네. 이제 한 30여일, 40일 가까이 남았는데, 좀 바쁘게 뛰어셔야 되겠어요.
1: 바빠야죠,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0: 네.
1: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제주 만들기 해서 실내 친환경 놀이터 조성 사업, 이렇게 했는데 현재 진행률이 한50% 정도 돼요. 구체적 사업은 이제 서귀포시의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를 이제 몇 가지 좀 개선하는 사업을 통해서 이런 걸 해보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0% 정도 된 거는 이제 그 관련 사업이 이제 발주가 돼서 지금 시공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정말 전 분야 취임 100일 그때 봤을 때100% 목표 달성하시기를 저도 좀 응원해 드리고 싶고, 앞서 제가 이제 여쭤볼 때 경제 1차 산업 분야부터 해서 쭉뭐 6개 분야 50개 과제 선정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6개 분야 96개 과제네요.
1: 96개 과제입니다.
0: 예. 예.
1: 6개 분야에.
0: 그렇습니다.
1: 경제 1차 산업, 기후 혁신, 보건복지 안전, 자치 행정, 건설교통, 문화 관광. 이렇게 6개 분야고요. 6개 분야에 96개의 이제 그 과제를 도출을 했습니다.
0: 네, 제주도민분들도 100일 실행계획 상황판 지금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될까요? 도 홈페이지에?
1: 도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오른편에 빨간 이제 분홍색으로 해서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그 100일 실행 계획 이렇게 돼 있습니다.
0: 네, 제주도민분들도 들어가셔서 그때그때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뭐 도민분들의 의견도 뭐 쓰거나 그러실 수 있는 난이 준비되어 있나요?
1: 의견을 개진하는 난은 여기는 없고요. 도민에게 바란다 이제 개진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사회자님께서 주셨으니까
0: 네.
1: 저희도 좀 보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도민들
0: 네.
1: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0: 네, 그렇죠.
1: 원래 이제 그럴 목적으로 이거를 만든 거거든요.
0: 맞습니다.
1: 결국은 저희들의 이야기보다 도민들의 이야기가 먼저 정책에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도민분들이 거기에 이제 의견도 쓰시겠지만, 아마도 응원의 그런 글들도 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제주도,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 좀 도지사님과 이야기 나눌 부분은 좀 무거운 부분이긴 한데, 아마도 도민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제주에서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잖아요. 그러면서 치안 문제가 큰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뿐만 아니라 제주는 특히나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보니까 많이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한 말씀 하시죠.
1: 저희 제주는 그 여행을 그 편안히 올 만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일련의 이제 사건이 발생해서 제주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저희 제주는 제주도만이 아니라 도민 모두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주는 2007년부터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제 안전 도시에 가입해서 국가로서의 공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22년까지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제 안전도시로서 공인을 받고 있고요. 그동안 다른 지역은 하지 않았던 안전관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주가 모두 이번 사건으로 그 제주 전체가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관광객과 도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걱정과 불안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으로 통해서 느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도정 책임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이제 범죄율과 관련되어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제주는 66만이 거주하고 있지만 관광객을 포함하면 생활 인구가 한 82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범죄율도 특별히 뭐 이제 대한민국의 평균에서 벗어나는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특성들이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통계가 인용되어져서 마치 제주가 위험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주가 그동안 2007년부터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으면서 꾸준히 안전 문제를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였던 말씀을 드리고 그 제주가 특별히 위험하거나 이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예. 근데 도지사님이 최근 인터뷰에서 함께 다니면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또 일각에서는 이게 안전 확보의 책임을 행정이 아니라 개인한테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해서 당시 그 말씀하신 내용의 좀 취지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그 당시 이제 인터뷰한 말에 이제 앞뒤 맥락이 사라져 버렸고요. 그 저 문구만 이제 특별히 부각돼서 생긴 오해인데, 제주는 이제 서울 면적의 3배에 달하고 인구는 66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번화 지역에 해안가라든가 오름이라든가 중산간 등 인적이 드문 공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공간을 갈 때 함께 가면 훨씬 더 이제 안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행하는 데 있어서 안전수칙이 있는데 혼자 다니는 것보다 같이 다니는 것이 이제 그런 지역을 다닐 때는 이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뭐 안전수칙을 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는 이제 그 제주 전역을 혼자서도 안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그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제주도에서 올레인 경우는 1인 여행객에게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더욱더 여행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제주도는 이제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도록 안심정보, 안전정보도 제공하고 또 신고 대응 체계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고 자연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안전수칙 차원에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사실 제주도는요, 그 어느 곳보다 이제 둘레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혼자 여행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더 우려가 컸던 것 같고 실제로 온라인 중심으로 치안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어떤 괴담 수준의 이야기도 떠돌고 막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한 번 더 여쭤봤던 부분이고 사실 그러니까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요즘에 이제 그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제주를 이제 찾으시려다가 다음에 가야 되겠다라던가 이제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에 혹시 관광객이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혹시 소상공인 분들 좀 만나보셨어요?
1: 전체적으로 뭐 통계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숫자로 줄진 않고 있고요. 어떻든 간에 이제 그 제주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고 치안 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한 그 과제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여타의 다른 곳보다 더 특별히 위험하거나 이러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또 그 앞으로 이제 제주가 더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여행객을 보호하는 서비스들도 개발하고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제주의 특성을 아시겠지만 위험도가 높은 것들이 있죠. 뭐 산이라든가 아니면 해안가라든가 해안가에 가면 해안의 특성을 이해 못해서 뭐 실족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안류에 있어 사망사고가 발생하나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주가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국제 안전 도시로서 계속 그 안전 기준을 계속 높여 나갈 생각입니다.
0: 사실 제주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지사가 지휘하는 제주자치경찰단도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이 체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느끼실 수 있고 확실히 그 안전이 확보가 됐구나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하고 계신가요?
1: 그 이제 하나 오해가 있는데요. 그 이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수색하고 그걸 수사하는 업무는 국가경찰의 업무입니다. 근데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그런 지휘를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고 법에서도 국가경찰로 위임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주에 있는 자치경찰이 그것을 실수한 것처럼 자꾸 보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 제주자치경찰은 제주의 민생현안을 관리하는

0: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그 현장 대응체계라든가 유관기관의 대응체계, 그리고 관광객 안전, 그리고 선제적 예방체계, AI 기반 스마트 안심망, CCTV를 영상 기록물을 30일에 60일로 확대, 이런 대책과 더불어서 저희 지역마다 지역의 이제 주민자치 경찰대라든가 자율방범대,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등이 있는데, 그런 이제 시민사회들과 함께 안전순찰을 직접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고, 또 저희 이제 제주만 자치경찰이 있고 국가경찰이 있는데, 자치경찰은 실종신고 접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하지만, 그런 이제 사전 예방 작업, 그리고 그런 신고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예, 지사님 최근에 CCTV 관제센터 직접 방문하셨잖아요. 예, 가서 뭔가 더 안전망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뭐 챙기신 게 있을까요?
0: 이제 CCTV 이제 관그 지금 현 현실 현실적으로 CCTV를 AI 기능을 탑재해서 움직임을 실제로 탑재할 수 있는 기능을 지금은 55%인데 거의 75%로 확장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CCTV 영상 보존 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공직자 모두와 제주도민 모두가 이 안전 문제에 좀더 민감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도 사실은 이제 월간 정책 회의를 제주 안전 대책 회의를 통해서 각 실국별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예. 이제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쭉 짚어봤잖아요. 경제, 관광, 복지, 정말 여러 현안과 여러 과제들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건데, 특히 이번 치안 문제를 통해서 안전이 그 무엇보다 제주도정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많은 국민분들도 그 부분을 좀 앞으로 더 지켜보실 것 같은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제주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에 그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제주는 그 제주를 찾아주시는 관광객들과 여행객들을 안전을 위해서 2007년부터 국제안전도시에 가입을 하고 인증을 높여나가고 안전 분야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제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를 갖게 됐는데요. 저만이 아니라 저희 도민 모두가 함께 관광객과 여행객들이 안전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제주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와서 쉬고, 그리고 그 힐링을 통해서 새로운 활력을 얻고, 새로운 마음의 충전을 통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더 멋있는 삶을 살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에 와주십시오.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예, 지금까지 위성곤 제주도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8663번님이요. 내년부터 지급된다고 하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져서 행복한 가정이 늘어나길 기대해봅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SAT 정답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정답은 혼인이었습니다. 혼인 지급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 신고하시는 분들에게 100만 원씩, 부부 100만 원 지원된다는 거여서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많이 태어나고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밤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박기빈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0: 맞죠? 병태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 얼마나 걸릴까요?
0: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2: 네, 세계 최고 수소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0: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 세계 반도체 수도,
2: 대한민국 수소 1번지,
3: 바로 평택시.
4: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안시버 교통정보입니다. 계절이 어느덧 가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한층 선선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29도로 예년 이맘때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반면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남부지방은 낮 기온 32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여기에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저녁까지 5에서 최대 60mm 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현재 도심에서는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교통량이 아직은 많습니다. 묵동 나들목에서 하월곡 램프까지는 속도가 내려가 있고 내부 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홍제 램프에서 정릉터널 입구까지도 서행 속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마포대교 지나 성수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반대 일산 쪽으로도 아직은 반포대교 에서 마포대교 사이가 더딘 흐름입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청담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1차로 막고 녹지 관련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이후 한남대교부터 한강대교 사이도 다시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8: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해외 긴급구호대가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구호대를 태운 공군의 다목적 궁중급유기는 현지 시간으로 오전 6시 27분 카트만두 트리보반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44명으로 구성된 구호대는 전문 구조인력인 소방청 소속이 37명으로 구조견 5마리와 고성능 드론과 열화상 탐지기 등 첨단 장비를 갖췄습니다. 구호대는 앞으로 열흘간 네팔 당국과 협력하며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 등 피해자 수색, 구조 작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정부가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들의 위치 파악을 위해 휴대전화 정보 활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일 취재진과 만나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관련해 네팔 측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지금까지 헬기, 드론을 통한 수색에 육상 도보 수색을 추가해 실종자들을 찾고 있지만 수색 지역이 광범위한 데다가 험준한 산세와 토사, 진흙 등으로 이동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 성장 잠재력 향상 측면에서 내년이 중요한 타이밍이라 보고 그에 맞는 예산을 배정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유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 경제가 성장하고 재정도 안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류 보좌관은 특히 반도체 세수의 영향이 크다며 법인세가 100조 원만 들어와도 소위 대박이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반도체 특수로 200조 원 이상 들어올 거로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양극화 대응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양극화 완화를 위한 예산을 보강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론 사설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 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이라며 부득이하게 지금은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 원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골고루 나눌 수 있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세종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 담대한 투자이자 재정 건전성 개선을 담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수출이 지난 6월 사상 최초로 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거시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국민 체감 경기는 여기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확실한 민생 경제 회복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오늘 이임식에서 최근 잇따른 사건 사고가 경찰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대행은 이어 잘못에는 반드시 합당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면서도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말고 지휘 감독 체계와 내부 시스템까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달뒤 경찰은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경찰 수사는 권한이 아닌 책임이자 의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한 걸 두고 레임덕이 본격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 조 원장이 대통령 임기 뒤 재개될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유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며 임기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사법부가 이제 결자해지 마음으로 용기 내야 한다며 지금 저들의 공격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다음은 대한민국 판사 전체, 그 다음은 국민 모두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추진했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아들이 근무하는 미래에셋의 로비로 인한 결과라면 수사로 규명해야 할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시와 동조 여부도 따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힌 뒤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낱낱이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는 걸 피하려고 정기국회 직전에 사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서 김 실장이 모든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민간 선박 공격에 맞서 사상 처음으로 이란 정부 소속 유조선을 직접 타격하며 눈에는 눈 전략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 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이른바 유조선 대 유조선 보복 정책에 따라 미군 드론이 이란 해안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 두 척의 엔진실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미군은 이번 폭격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과 중동에 배치된 미군을 위협한 이란의 도발에 대한 정당하고 즉각적인 군사 조치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 충청 내륙과 남부

0: 제주도엔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최대 60mm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열대야주의보와 함께 폭염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이 29도 등 중부지방은 30도 아래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 후반은 남부지방의 폭염도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광주와 대구, 제주 32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6.2도, 습도는 74%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주차 문제로 화가 난다며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버리는 이른바 주차 빌런. 앞으로는 손쓸 방법이 생겼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등 사유지 주차장은 경찰이나 지자체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주차장 입구를 막는 차량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노외 주차장이나 부설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면 주차장 관리자가 차량 이동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이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도 차량을 옮기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는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바로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차량 이동 요구와 지자체 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 차를 장기간 세워두는 이른바 주차장 알박기 행태에도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가 가능해졌는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한 달 이상 차량을 세워두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손쓰기 어려웠던 주차장 입구 봉쇄 행위에 이제는 행정적인 제재가 가능해졌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0: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이 실종됐다고 허위로 신고를 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고객을 괴롭혀온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실종 사건 부실 대응 논란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신고 제도 악용에 대한 조치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수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 경기도 용인에 있는 땅을 알아보던 A씨는 지난 6월 인터넷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B씨를 알게 됐습니다. 매물을 놓고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B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지어는 A씨 동선을 알고 있다며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왔습니다.
3: 제가 만약에 거기가 출퇴근길이었으면
4: 허위 실종 신고 피해자 A씨입니다.
3: 마주칠 수도 있잖아요. 당황했죠. 어이가 없었고 화가 나더라고요, 나중에.
2: 그 무렵 경찰도 A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전화를 걸어 현재 위치를 묻거나 직접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A씨가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자 생명이 위험한 것 같다며 B씨가 허위로 실종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위치를 언급하며 괴롭혀온 시점은 신고 이후부터인데 경찰로부터 소재를 가늠할 단서를 얻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신고는 경기도 용인에서 처음 접수돼 A씨 통신기록 등이 확인된 지역 경찰서들에도 공유됐습니다. 실제 이 가운데 한 곳은 신고자 B씨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 아니, 누군가는 알려준 거잖아요, 근데.
6: 저희가
4: 경찰관입니다.
6: 어디 경찰서라고 저희 소속 밝히게 안 밝혀요. 그 과정에서 뭐 이게 나갔을지언정.
2: 다만 정확한 위치 정보를 알리진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닿은 뒤 B씨를 수사해 거짓 신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석 달간 위협 문자에 시달린 A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B씨를 고소할 생각입니다. 경찰 지침을 보면 실종이 의심될 때는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라도 누구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신고 대상자의 위치를 알아낼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종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못지않게 허위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건 물론 관련 정보가 유출돼 다른 범죄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세심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9월로 접어들었지만 남부지방은 33도 안팎의 폭염과 열대야가 여전합니다. 반면에 서울 등 중부지방은 찬 공기가 내려와 더위가 한풀 꺾이고 습도도 크게 떨어집니다. 남해상에 머물고 있는 태풍의 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웅 기자, 이번 주 이 서울 등 중부지방은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예보됐는데요. 낮 더위는 있지만 한여름 더위랑은 좀 다르다고요?
7: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중부지방은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확장해 들어오기 때문에 전형적인 초가을형 늦더위 성격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겠고요. 체감온도는 내일까지는 실제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지만 금요일부터는 실제 기온보다 낮아져서 28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습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1: 네, 그렇다면 체감하는 더위나 일교차 면에서도 차이가 좀 크겠죠?
7: 네, 그렇습니다. 습도가 높았던 한여름과는 달리 지금은 공기 자체가 매우 건조합니다. 따라서 낮에는 햇볕 아래에서 좀 덥더라도 그늘에 들어가면 비교적 선선함이 느낄 수가 있고요. 하늘도 비교적 청명합니다. 해가 지고 나면 맑은 하늘로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복사 냉각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일교차도 커집니다. 주 후반에는 아침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다만 이 남부지방은 아직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이나 가장자리에 들기 때문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 지역은 당분간 33도 안팎의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하겠고 소나기가 지나면서 불안정한 날씨가 지속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서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네, 그리고 남쪽 해상에서는 열대저압부와 가을 태풍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올 가능성 없습니까?
7: 네, 아직 유동적이지만 현재로서는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우리나라 상공을 뒤덮은 차고 건조한 가을 고기압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열대 공기를 막아서는 일종의 찬 공기 방패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수치예보 모델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당분간 다음 주 초반까지 24호 태풍 크로바는 세력을 키우지 못하고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 정체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시 재발달한 18호 태풍 사우델 역시 약 약한 강도로 중국 남부 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1: 중동 전운 고조로 국제유가와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뉴욕 증시는 물론 우리 증시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한 코스피가 사흘 만에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사흘 연속 하락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호 기자, 우리 증시 출발이 좀 좋지 않은데 코스피 상황부터 알아보죠.
8: 네, 코스피가 전날 6,800선에서 6,600선에 내려와 있습니다. 코스피는 3% 내린 6,625로 출발했는데 3%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코스피 대장주를 비롯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세입니다. 금융과 정유 등 일부 종목만 상승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 매도를 하는 중입니다. 코스닥 역시 2.3% 내린 803으로 출발해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700선까지 내려가는 등 800선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이 순 매도 중입니다. 우리 증시 하락은 미군의 이란 공습 재개로 중동 전운이 고조된 영향입니다. 국제유가와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0원대에서 횡보 중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3개월 만에 1360원대까지 내려가는 등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0: 네,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 현장에서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사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발전소 터널에서는 시신들이 추가로 수습됐는데요. 염건흥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함께 네팔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0: 네,
1: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염 교수님,
2: 네.
0: 지금 터널에서 시신이 이제 수습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터널에서 추가로 시신이 수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겠죠?
2: 네, 맞습니다. 일단
0: 예.
2: 12곳에 달하는 그런 수력 발전소 터널에서 약 600여 명 정도가 아직도 실종 상태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생존자 소식보다는 좀 안타깝게 지금 사망자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 안에 진흙으로 가득 찬 터널에서 세 곳에서
0: 네.
2: 지금 그 신원이 확인이 안된 시신 네 구를 지금 수습했다라고 네팔 당국에서 밝혔습니다.
1: 네, 이제 뭐 터널 수색에 참여한 구조대원들이 내부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좀 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 내용 듣고서 이야기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We were kind of disappointed because
4: 발전소 터널 안에 사람이 있을지도
3: we had some
4: 모른다는 기대를
3: expectation that
4: 했는데 실망스럽게도
3: could be some
4: 진흙과 물,
3: people like
4: 흙뚝이 80에서 90% 높이까지 가득 차 있었습니다.
3: water, soil, everything there like rising up like 80,
4: 우리는
3: 90%.
4: 희망이 사라져
3: I
4: 마음이
3: also don't
4: 아팠지만 안전을 위해
3: expect it like that
4: 돌아가기로
3: and
4: 결정했습니다.
3: we just decided to go back.
4: 드론 조종사입니다.
0: 지금 구조대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부 상황이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뭐 치약과도 같은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2: 네.
0: 거의 시야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2: 네, 지금 터널 내부를 수색했던 특히나 뭐 드론을 조종했던 조종사 얘기도 그렇고요.
0: 예.
2: 지금 구조대 얘기도 그렇고 안에 그러니까 터널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뭐 진흙과 또 그다음에
4: 염건웅
2: 암석
4: 유원대
2: 이런 것들 또
4: 경찰소방행정학부
2: 잔해물들
4: 교수입니다.
2: 이게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 때이 급류로 같이 토속류가 밀려 들어오면서 이것이 이제 터널 내부에 가득 찬 상태인데 물 같으면 이게 사실 빠지는데요. 이게
0: 예.
2: 토속류다 보니까 이게 진흙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인 거죠. 진흙과 이제 암석들이 그 안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0: 예.
2: 뭐 높은 곳은 1.5m 이상 정도의 그런 진흙층이 쌓여 있고요.
0: 예.
2: 심지어 들어간 그 구조대의 얘기를 들어봐도 약한 80%, 90% 정도의 높이로 지금 그 진흙층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안에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구조를 하려고 하면
0: 예.
2: 일단은 신원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0: 예.
2: 거거든요.
0: 그러니까
2: 지금
0: 생존 신호를 계속
2: 그렇죠.
0: 찾아가면서 들어가는
2: 그렇죠.
0: 거네요.
2: 생존 신호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0: 예.
2: 안에 그러니까 장애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일단 진흙층이 너무 두껍다. 그래서 안으로 지금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 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1시 한 50분쯤, 약한 10분 정도 전에 정명규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전 회장 지난 2024년 시민단체로부터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협회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됐는데요. 앞서 경찰은 지난달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하고 대한축구협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이수곤 전 교수도
2: 네.
0: 남아 계신데 터널 안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 이제 계속 보여드렸는데요.
2: 네.
0: 그곳은 어떻게 설계가 돼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이런 뭐 대홍수에도 견디는 힘은 있다고 좀볼수 있는
2: 네,
0: 건가요?
2: 터널은 안 무너집니다. 할때
0: 예.
2: 우리가 발파하면서 이렇게 보강하면서 가기 때문에요. 그게 터널이 한
4: 이수곤
2: 10km
4: 전
2: 정도,
4: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2: 9.8km 정도
4: 교수입니다.
2: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0: 네.
2: 약간 경사지게 되다가 밑에는 가파르게 만들어가지고 낙차를 이용한 340m 낙차를 이어가지고 만드는데요.
0: 예.
2: 그 터널 자체는 제가 뭐 요번 사건이 끝나도 수습이 끝나더라도 터널 자체는 괜찮습니다.
0: 들어가다 뭐 붕괴되고
2: 근데
0: 그럴
2: 그렇지는
0: 염려가
2: 그
0: 있는
2: 정도는
0: 겁니까?
2: 아닙니다.
0: 예.
2: 상당히 이 정도가 무너질 건 아니거든요. 보강을 합니다. 이렇게 발파하면서 그 볼트 다 보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는 무너지지 않는데 이게 아마 금방 그 토속류가 들어와 가지고 됐는데 지금 보니까 한80% 정도만 흙으로 차 있다 그러니까 근데
0: 예.
2: 아마 중간중간에는 에어포켓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물들이 거기 또 진입도는 터널도 조그만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그 피신처도 그리고 건물들이 좀 구조물들이 맨듭니다 하면서.
0: 아, 터널 안에요?
2: 네네네.
0: 예.

0: 신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1: 어떤 형태로 공간을 만들어
0: 뭐 중간중간에 이제 터널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이 피신 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만들면서 그렇게 그 어떤 중간중간에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데들이 뭐 구사일생으로 이렇게 살아나 있는데 과연 지금 상황을 저희가 모르니까 어떻게 좀 됐는지. 근데 구조물들은 운이 좋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살 가망은 있다고 봅니다. 네. 희망을 놓지 않고 조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2: 그러면 지금 곳곳에서 뭐 비탈이나 이런 것들을 폭파해서 뭐 공기를 주입하기도 하고 이런 지금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뭐 이거밖에 뭐 어떤 종류의 또 구조 작업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0: 괜찮습니다. 그 터널 뚫을 때는 위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뚫어 가지고요. 공기를 네. 주입을 하거든요. 네. 그것도 뭐 그거 뚫는다고 터널이 뭐 이상해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구멍이 크진 않으니까 거기서 또 위 내시경 카메라 집어넣어 가지고 또 확인하기도 하고요. 지금 아까 드론 들어가다 보니까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은 모르니까 그때는 위에서 뚫어 가지고 거기다 위 내시경 카메라처럼 집어넣어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1: 네. 물과 진흙이 꽉 막혀 있는 상황 이런 경우에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어떤 수색 방법이 좀 동원돼야 되는 겁니까?
3: 일단은 진흙을 뚫고 진흙을 다 지금 그 없애고 가면 사실 가장 좋은데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예. 지금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됐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팔 당국에서도 터널에 뭐 구멍을 뚫고서 그 파이프를 지금 내려서 거기서 이제 뭐 공기를 주입한다든지 또는 뭐 지금 뭐 식수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식량을 제공하려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터널 내부가 이제 진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구조대 같은 경우도 안에 들어갈 때 사실 걸어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좁은 그런 통로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진흙과 이제 뭐 암석 등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절반 이상이 침수가 되어 있고요. 또 지금 터널 내로 진입했더니 꽉 막힌 지점에 도달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터널을 이제 결국은 이제 파이프로 뚫는 시간, 그러니까 위에서 뚫어서 공기 주입을 한다든지 식수를 제공하는 그런 시간조차도 지금 사치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폭발을 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뭐 폭발을 하면 또 뭐 여기 또 산사태 위험도 사실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어떤 걸 더 빨리 우리가 선택하고 구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네팔 당국에서는 터널을 뚫는다고 해도 사실은 뭐 한참 걸리거든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산의 안전성보다는 일단은 구조가 더 우선이다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산을 지금 폭파시켜서 지금 파이프를 집어넣겠다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에 그러니까 이 상황이 조금 더 굉장히 좀 열악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매몰됐던 그런 실종자들을 구조할 때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위치가 파악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건물 잔해들에 깔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벽돌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물들의 공간들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진흙은 좀 다르죠. 밀도가 높고요. 또 이제 점성이 강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그 동굴 그러니까 지금 터널 안에 약 80% 90% 차 있다라고 하면 이 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했듯이 건물 밑에 있는 것보다는 좀 생존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의 이제 어떤 위급성 때문에 지금 터널 상부를 폭파해서 파이프를 집어넣겠다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안에 지금 그 구조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중국 인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서 갈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 포복 자세로 들어가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고요.
1: 지금 저 영상에 나오는 조금 전에 나온 상황처럼 기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3: 맞습니다. 기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게 생존자도 나오고 있는 게 처음에 이 수력 발전소에 지금 실종자가 약 900명 정도였는데 지금 600명 정도로 하향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생존자가 한 300명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실종자를 한 600명 정도로 추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시신도 뭐 아까 수습이 되긴 했지만 생존자가 더 많이 또 나오고 있던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뭐 군 당국이라든지 지금 뭐 중국 인도 지금 관계자들이 들어가서 인력으로 지금 뚫고 들어가려고는 하고 있지만 터널 앞에서 계속 막히고 있어서 아까 그 열화상 드론 그러니까 소형 드론이 있거든요. 이 터널 내로 진입할 수 있는 드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화상 드론을 통해서 사람의 그 온도를 감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구조물 건너편에 있는 것도 열화상의 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도 지금 활용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소형 드론과 고성 드론을 활용해서 지금 일단은 기계적인 부분에서 좀 찾아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1: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 현장 화면이 들어와서 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2: 네, 정 전 회장 이제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협회 내부 규정 지키지 않았다. 이런 업무방해나 배임 혐의로 고발이 됐는데요. 지금 출석하는 현장 화면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오늘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소환했는데요.
4: 경찰 조사의 성실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부당 개입 광고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5: 네, 홍명보 감독 선임하기 위해서 부당 개입한 건지.
4: 경찰 조사 잘.
2: 조금 전에 이제 출석하는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성실하게 이제 뭐 얘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한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1: 네,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는 간략한 입장만 밝히고 조사를 받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셨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거두면서 감독 선임 과정이 정당했는가 국민적 의혹이 커졌고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4: 경찰 조사의 성실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부당 개입 광고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5: 네, 홍명보 감독 선임하기 위해서 부당 개입한 건지.
4: 경찰 조사
1: 간단한 입장만 밝히고 들어가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네,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의혹 수사하는 경찰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이제 지금 출석을 했기 때문에 조사가 잠시 뒤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국회에서도 이 관련 의혹을 청문회 형식으로 따져 묻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정식 수사,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정몽규 전 회장이 오늘 소환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게 될지 추가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하겠습니다.
2: 네. 저희는 이제 네팔 관련한 소식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이번에 그 홍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그 학교 교장이 뭐 직원이라든지 학생들을 이 수백 명을 대피시켜서 네. 이제 인명 피해를 줄였던 그런 사례도 충분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게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어떻게 빠르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편적인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3: 그렇죠. 네팔 그 누아코트 한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하신 그런 또 중요한 결단력, 리더십 또 그다음에 긴급성을 어떤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빙하가 이제 붕괴돼서 이제 강물이 학교 코앞까지 내려왔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상 종을 막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울리셨고, 그다음에 학교가 근데 강바닥보다 한 60m 정도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심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고 일단은 대피 종을 막 급하게 울리셨고요. 그다음에 이 건물은 이제 3층 콘크리트 건물이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라는 그런 타성에 젖지 않고 바로 즉시 비상종 울리고 대피하라고 이제 크게 막 소리를 지르신 거죠. 그래서 높은 산으로 전교생을 대피시켰고 등교 중이던 버스가 있었어요. 스쿨버스가 있었는데 예. 스쿨버스에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차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1: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10초 차이로 살아남았다.
3: 맞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그 버스가 예. 돌아가고 바로 그 다리가 그냥 10초 차이로 무너져버렸죠. 강물에 예. 휩쓸려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흙탕물이 밀려 들어오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막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지르시고 차를 돌려 세우고 그다음에 뭐 가까스로 이제 그 버스도 예. 이제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 가장 중요한 게 그 대피하는 모든 마지막 순간까지 확인하시고 본인이 대피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감까지 갖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작은 위기 신호를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예. 위기 감지 능력도 돋보였고 예. 또 과감하고 즉각적인 어떤 결단력도 좀 돋보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자신이 안전을 확인하고 대피하는 그런 모습에서 정말 위대한 리더십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이거는 작년에도 저희가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경남 산청에서 생비량면의 산릉마을에서 거기 그 주민이 나무가 흔들리고요. 땅이 막 벌어지니까 이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피신해가지고 그 마을에 한 수십 가구가 있는데요. 네. 15명을 금시 피신시켰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나 규모가 산사가 컸냐 하면 산이 다 움직이는 건데 요번에 아마 뭐 네팔에 거의 움직였는데 산이 그 큰 뭐 어떻게 보면 축구장만한 게 전부 다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그 마을을 지금 보강은 안 하고 다르게 이주할 정도로 큰 거였는데 예. 그렇게 좋은 저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뭘 얘기해 주냐면 예. 우리나라도 요번에 지금 산사태가 나가지고 모든 대책을 정부에서 주관해서 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이 주민들이 제일 그 지역을 잘 알거든요. 네팔도 마찬가지. 여기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민이 5천만 국민이 자기 지역을 제일 잘하니까 예.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를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거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라고 봅니다.
1: 현장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0: 네, 일본이 지진이 많은 일본이 예. 그 뭐 산사 이렇게 지진 나게 되면 초기 대응은 일본의 예. 그 주민들이 먼저 한다 그러거든요. 예. 우리도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1: 네팔의 교장 선생님이 그걸 바로 보여주신 게 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좀 화제가 된 게 다 휩쓸려고 하는데 끝까지 버틴 초록집이 화제가 네. 되고 있어요.
3: 네. 저도 사실 그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라고 네. 다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콘크리트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프레임 구조의
1: 지금
3: 건물
1: 나오고 있는 저 집이죠.
3: 이었습니다. 네, 예. 지금 옆에는 그 강물 지금 홍수에 휩쓸려 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딱 저 초록집만 남아 있는 거예요. 초록집의 어떤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네팔의 건물들 또는 주택들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많이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이제 뭐 내진 설계라든지 내화 설계라든지 또는 이런 홍수에 대한 그런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예. 되는데 이 건물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었기 때문에 이제 예. 기둥과 포 또 기초가 일체형으로 연결돼서 그러니까 측면에서 가해지는 어떤 강한 수압과 토사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 저게 지금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믿기지가 않거든요. 지금 그렇죠. 보시면 집에 그 고층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제 네. 주민들은 대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집이 거의 반쯤 잠겼어요.
3: 맞습니다. 예. 잠긴 상태에서도 건물은 그 견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 예.
3: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재난 현장에서 건물의 어떤 구조나 강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예. 과거에 이제 다른 얘기지만 LA 산불에서도 다 전소됐는데 건물들이 거기서 살아남은 한 집이 있거든요. 왜 그랬냐 했더니 그 집은 몇 억을 들여서 공들여서 몇 년 동안 내화 설계로 건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하고 건축했던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였다는 게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지금 이런 재난을 견딜 예. 수 있는 구조가 됐다라고 볼 수 네. 있죠.
2: 이수근 교수님.
0: 네. 바로 이제 그 한 8월 중순에요. 경남 거제시에서 아파트가 그 뒤에 옹벽 절개지가 붕괴돼가지고 세 명이 사상됐거든요. 네네. 거기도 똑같습니다 여기하고요. 거기도 뭐냐면 아파트가 됐는데 아파트가 자체는 무너지지 않았는데 창을 통해서 토성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창 쪽으로 이렇게 어떤 버팀목을 만들었으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2011년도 우면산 산사태가 났는데 그 레멘 아파트가 있는데요. 산사태가 사람이 내려온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 레멘 아파트가 승강장이 있는데 승강장이 한 2m 정도, 한 2, 3m가 되는데 그 승강장을 토성류가 내려오면서 피해가 가지고 레멘 아파트 피해를 줄였어요. 그게 어떻게 뭐 의도적인 건 아니었는데 또 철근 콘크리트가 예. 그렇게 상당히 인명피해를 줄인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 교수님, 근데 이제 뭐 콘크리트의 위력이라고도 한데 지금 저 화면을 보면 저 정도 물길까지 버틸 수가 있나 그런 또 의문이 네, 들거든요.
0: 기초 때문에 그렇습니다. 콘크리트도 있지만 그 밑에 기초를 만들고 파가지고 예. 파거든요. 그 기초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산사태를 막을 때 토성내 내려오면 한 2m의 예. 보호벽만 만들면 사람은 살습니다. 네. 근데 네. 그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게.
2: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긴급 구호대를 태운 군의 수송기입니다. 시그너스가 네팔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신속 대응팀과 합동 수색을 벌이게 될 것 같은데 네. 구조 작업에 박차를 좀 더 가할 수 있을까요?
3: 그렇죠. 일단 지금 그 우리가 수색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팔 당국의 네. 협조가 없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헬기를 띄우려고 하는데도 뭐 사실 거부당하고 항공 운항이 제한됐던 그런 부분까지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네팔 당국에서 지금 긴급 구호대를 거꾸로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인도하고 우리가 세 번째로 긴급 구호대 요청을 받았는데
1: 요청이 좀 너무 늦었다 이런 지적도
3: 사실 좀 늦었죠.
1: 많습니다.
3: 좀 빨리 했었어야죠. 왜냐하면 네팔에서 지금 해외의 어떤 수색 구조 활동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충분히 재난 수습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지금 이제 수습이 안 되다 보니까 해외 여러 각국의 원조 요청을 하는 지원 요청을 하는 단계에서 일단 중국이

0: 인도는 지역이고 이 재난과 지금 관계가 밀접한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할 수밖에 없고요.
1: 예.
0: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고 네팔과 평소에 교류가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적극적으로 좀 우리나라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네팔
1: 예.
0: 당국에서는 사실 좀 굉장히 비협조적인 사실 한마디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구호대가 지금 네팔의 요청으로 파견이 됐기 때문에
1: 네.
0: 현장에서 긴급구호대의 활동 반경은 굉장히 넓어지고 적극적인 수색이 가능할 겁니다. 왜? 네팔 당국이 요청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1: 예.
0: 신속대응팀과 지금 긴급구조대까지 이제 오늘 도착했거든요. 그 현지 시각으로 한 6시 30분쯤, 우리 시각으로 한 9시 반쯤에 도착을 했어요. 이미
1: 예.
0: 당도를 했고, 44명의 규모인데, 구조 전문 소방관이 37분이 들어가 계셨다. 이게 지금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지금 육로 수색팀이 지금 현지에 들어가 있어요. 한 2km까지 접근해 있는 그런
1: 예.
0: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육로 수색을 통해서 지금 둔체 지역이죠. 거기서 이제 수색을 같이 할것 같은데 특히나 많은 장비들도 좀 가져갔어요. 이건 네팔 측에서 요청한 건데 이제 고해상도 드론을 요청했더라고요. 그래서
1: 예.
0: 고해상도 드론, 그다음에 열 화상 탐지기, 또 수중 펌프, 또 매몰자 음향 영상 탐지기, 그다음에 급류 구조할 수 있는 수목 토속 제거 장비까지 지금 최첨단 장비들 다 가지고 지금 갔죠. 그래서 시그너스를 통해서 지금 오늘 오전에 입국했기 때문에 아마 바로 현장으로 합류를 해서 이런 수색 작업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1: 네, 긴급구호대가 또 해외 재난 현장 또 경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또 기적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 뭐 모든 장비가 다 동원되고 수색견까지 동원된다고 하거든요. 수색견은 현장에서는 어떤 좀 기대를 해볼 수
0: 그러니까
1: 있을까요?
0: 우리가 실종자를 찾을 때 실제로
1: 예.
0: 이제 뭐 수색견, 구조견 뭐 같은 말이니까요. 이제
1: 예.
0: 수색견이나 구조견들을 이제 동원을 할 때는 사실 실종자의 어떤 흔적을 찾게 하는 부분에서 이제 사실 그 옷가지 같은 거를 통해서 냄새를 맡아서 추적을 하는 그런 방법을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1: 네.
0: 개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보다 후각이 약한 뭐 2만 배 정도 발달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그 구조견들이 지금 수색 작업에도 동원되지만 마약 탐지견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후각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1: 예.
0: 때문에 실종자를 찾는 데 도움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현장이 이제 진흙이고 이런 뻘밭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리고 또 여기 암석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이제 그 발바닥에다가 여기 이제 보호 장비를 또 씌우고 이제 들어가기도
1: 워낙
0: 해요.
1: 지형이
0: 험하기
1: 험하니까,
0: 때문에 그렇게
1: 예.
0: 해서 이제 수색에 어떤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네. 그리고 또 육로수색팀, 미어댐 주변 중점적으로 좀 수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조 작업을 진행하는 그 수색 반경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0: 일단은 지금 둔체 지역에 지금 댐 인근을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 들어갔는데 지금 중국 수색팀 같은 경우 들어갔더니 지금 바로 길이 막혔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구조팀의 지금 어떤 힘만으로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같이 이제 네팔 당국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1: 예.
0: 다만 지금, 처음 이제 선발대 같은 경우는 인원이 한 9명 정도인데, 3명은 지금 다시 복귀됐고, 6명 정도가 현장에 지금 남아있는데,
1: 네.
0: 한 40여 명 정도가 여기 다시 합류를 하게 되면, 육로 수색 작전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다. 현장에서 조금 더, 정밀하게 지금 수색을 할수 있을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현재 지형을 아무래도 모르니까 이제 현지인들의 도움도 이제 많이 받아야 될것 같고요. 이수근 전 교수님,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구조 활동 중에 또 추가 산사태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구조하는 분들도 위험해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3: 그럴 가능성이 있죠.
1: 예.
3: 이번에 산사태가 내려가지고 그 계곡을 막아가지고 그게 언쇄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차 오면 위험한다 그랬는데 그게 다행히도 많이 빠져나갔다 그럽니다. 수위가 내려져가지고. 그래서 9월 1일 날, 어저께죠. 어저께 중국에서 뭐 2차 산사태가, 2차 피해가 온다 그랬는데 물이 빠져나가지고 다행해서 그래서 이제 괜찮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1: 예. 뭐 추가 산사태 그런 걱정도 있는 상황이고 현장 상황이 상당히 열악한 여건에서 지금 긴급 구호대가 네팔 현지에 이제 도착을 했으니까요. 현장에서 좀 기적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 행정학부 교수,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모공학과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3: 네.

0: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네팔 정부 요청으로 급한 우리 해외 긴급 구호대 오늘 아침 현지에 도착해서 네팔 정부와 협의하는 대로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신속 대응팀은 실종자의 휴대전화 위치 파악을 시도하면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교부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긴급 구호대가 밤새 비행해서 네팔에 도착을 했죠?
1: 네,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해외 긴급 구호대를 태운 군수송기는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9시 40분쯤, 현지 시간으로 새벽 6시 40분쯤에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44명의 구호대는 네팔 당국과의 협의와 또 현장 답사 등을 거쳐서 이르면 내일부터 바로 구조활동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긴급 구호대 가운데 37명, 즉 대부분은 구조 전문 소방관들입니다. 이들은 드론과 내시경 카메라 같은 구조 전문 장비와 좁은 장소 수색을 위한 구조견 5마리를 데려갔습니다. 구호대장인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착륙 직후 취재진과 만나 글로벌 연대 차원에서 생존자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국가 재난에 동참해 기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각오를 덧붙였습니다. 선발 대격인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이제 앞으로 긴급구호대와 협력을 하며 활동합니다. 물론 구호대가 짐을 풀고 또 계획을 점검하는 시간에도 신속 대응팀은 별도로 지상과 공중수색 작업을 이어갑니다. 구조 소식은 아직이지만 네팔 당국의 협조가 좀 더해지면서 방식이 조금씩 다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들의 위치 파악을 위해 휴대전화 정보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둔체 지역에 있는 지상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드론 수색을 적극 활용해 위어댐과 트리슐리강 하류의 발전소 건설 주변 현장 등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카트만두에 남은 공중팀 역시 네팔 군 당국과 협력해가며 헬기 수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0: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을 찾고 있는 신속 대응팀이 실종 추정 지역에서 네팔군과 합동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헬기와 도보 수색, 그리고 드론까지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척이 없어서 대응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김철희 특파원입니다.
2: 실종된 우리 국민이 머물렀을 거로 추정되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네팔 둔체 마을 헬기장. 꼬리 부분에 네팔 국기가 새겨진 국방색 헬기 한 대가 이륙하더니 곧장 산을 향해 날아갑니다. 잠시 뒤 수색을 마친 헬기에서 내리는 건 다름 아닌 우리 정부 신속대응팀 소속 소방대원들입니다. 월요일 카트만두를 떠나 둔체에서 수경했던 육로 수색팀이 이튿날 네팔 육군과 함께 진행한 공중수색 영상입니다. 수색팀은 한국인 직원 숙소와 식당이 있던 위어댐 주변에 닿은 뒤에는 헬기에서 내려 도보 수색도 펼쳤습니다. 진흙 속 처박힌 차량 사이를 샅샅이 뒤졌지만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카트만두에서는 우리 기업의 헬기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직원 3명과 외국인 직원의 가족 1명을 태운 헬기가 사고 지역 인근을 비행한 겁니다. 여기에 육로 수색팀이 챙겨간 고성능 드론과 기업들이 챙긴 장비까지 정밀 수색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쓸수 있는 자원을 모두 끌어모아 실종자 수색에 투입하고 있는 셈이지만 아직 뚜렷한 생존 흔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카트만두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우리 긴급 구호대 합류가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드론 등 전문 장비를 챙긴 구조대가 합류하면 신속 대응팀의 수색 활동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김철입니다.
0: 대홍수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으면서 강 하류 지역은 그야말로 거대한 영화실로 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SNS에서는 현장에서 촬영된 참혹한 영상이 확산돼 누리꾼들이 충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질퍽한 땅 한쪽에 철조망이 둘려져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요, 파란색 번호 표식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들의 임시 공동묘지입니다. 파란색 표식은 나중에라도 가족을 찾을 수 있게 시신의 DNA 정보 등의 번호를 매긴 일종의 묘비인데요. 영안실은 이미 포화 상태인 데다가 무더운 날씨에 시신의 부패가 빨리 진행되면서 당국은 결국 시신들을 숲에 집단 매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팔 대홍수 현장에서 촬영된 참혹한 영상과 사진들이 SNS에서 모자이크 없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트라우마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어떤 사전 주의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봤다. 또 시신 영상이 잊혀지질 않는다는 등 충격을 토로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칠 악영향은 물론이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오늘 오전 충남 당진 현대제철 공장에서 산소탱크가 폭발했습니다. 엄청난 연기가 치솟으면서 직원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미 기자, 언제 폭발이 났습니까?
4: 네, 폭발이 일어난 시간은 오늘 오전 9시 40분쯤이었습니다.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시청자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공장 위로 엄청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장 밖으로는 혼비백산한 직원들이 뛰쳐나오고 있는데요. 직원 일부는 추가 폭발을 우려해 가드레일을 넘어서 제방 아래 하천 근처로 몸을 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일단 협력업체가 관리하는 산소탱크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철강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산소를 공급하는 시설인데요. 배관이 파손되면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업 중인 직원들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현대제철은 공장 내부 자체 진화대가 투입돼 안전조치를 진행하면서 주변 화재로도 번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는 파손된 배관을 막아서 추가 산소 누출을 차단하는 긴급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도 출동했는데요. 일단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배관을 막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다만 소방대원 10여 명 정도가 현대제철 밖에서 추가 폭발이나 화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3: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조금 전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 7월 사건을 이첩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소환 조사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영수 기자.
5: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3: 소환 조사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까?
5: 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조금 전인 오늘 정오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부당하게 개입한 건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 개입한 이유 있으십니까?
6: 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 개입한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장입니다.
5: 네, 이번 조사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서울종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지는 첫 소환 조사입니다.
3: 네, 축구협회를 둘러싼 의혹들도 정리를 해주시죠.
5: 네, 정 전 회장은 지난 2024년 시민단체로부터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협회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업무 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정 전 회장이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회 규정을 무시한 채 홍명보 전 감독을 선임하고 연봉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다가 우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고 대한축구협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의혹의 핵심인 정몽규 전 회장까지 출석하면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감독 선임 의혹의 실체가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7: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8: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7: 여러분의 미래를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5: Best sleep.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1: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도민께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3: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5: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4: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5: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4: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대구도 32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한편 내일까지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는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후 시간 교통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체가 심하지는 않은데요. 곳곳에 작업 때문에 밀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데 마포대교를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뒤쪽으로 한남대교 부근부터 작업 지점까지 차량 밀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 올림픽대로는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주춤하고요. 반포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이후로 다시 양화대교 부근부터 성산대교 부근까지 정체가 되는데요. 목동나들목 부근 3, 4차로 두 개 차로 걸쳐서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부간 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정체가 대부분 풀렸고요. 의정부 쪽으로는 창동교 부근에서만 짧게 밀립니다. 이 밖에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 현재 남산 터널들은 모두 소통 상태가 좋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정부가 어젯밤 하반기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지만 경찰청장은 이번에도 공석으로 뒀습니다. 장기 대행체제 속 신임 차장은 국민의 불신을 잘 알고 있다며 조직을 재설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사회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자, 우선 구체적인 인사 발표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2: 네, 전체 치안감 직위의 81%가 교체되면서 그야말로 고위직 진용이 대폭 개편됐습니다.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는 김종철 치안정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신임 차장은 생활 공공안전 분야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김 신임 대행은 기자들과 만나서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며 각오를 밝혔는데 직접 듣겠습니다.
3: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우리
4: 김종철
3: 경찰에 대한
4: 신임
3: 국민의
4: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3: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불신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재설계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서울경찰청장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으로 교체됐습니다. 감찰, 경비 이력이 눈에 띄는데요. 앞으로 서울 주요 사건 수사는 물론 대규모 집회 시위 대응까지 지휘하게 됩니다. 유승열 경찰청 수사기획 조정관은 인천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번 인사로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역시 김종철, 고범석, 유승열 치안 정감 등을 중심으로 좁혀졌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1: 예, 특히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제주청장의 거취 역시 관심이었는데 사실상 문책성 인사가 난 거죠?
2: 네, 고평기 제주청장은 지난달 치안 정감 승진이 내정됐지만 이번에 발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승진 미임용 상태입니다. 고청장은 치안감 계급을 유지한 채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관련해 경찰은 별도 설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제주 실종사건 부실 대응을 두고 지휘 책임론이 제기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입니다.
1: 대규모 인사에도 정작 경찰청장은 또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게 됐죠?
2: 네, 정부는 이번 인사의 명분으로 책임성을 가

0: 강조했지만 14만 조직을 책임질 정식 수장 자리는 이번에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1년 9개월째 공석 상태입니다. 최근 장윤기 논란에 제주 실종 사건까지 각종 비위가 이어지면서 장기간의 리더 공백이 조직 기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잖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물러난 유재성 대행 역시 최근 잇따르는 사건 사고가 경찰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며 잘못엔 합당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의 책임과 역할이 커지는 만큼 개혁을 안정적으로 이끌 정식 수장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1: 네, 뉴욕의 타임스퀘어입니다. 양손에 흉기를 든 여성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흉기를 내려놓으라는 요구에도 이 여성이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 이어가자 경찰이 결국 테이저건을 발사해서 여성을 제압했습니다. 이 여성은 제압 직전 30대 여성과 60대 남성에게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숨진 30대 여성 피해자는 미국의 대형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임직원으로 확인됐고요. 60대 남성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피의자가 49살 파멜라 시스네로스라며 투항을 거부해 총격을 가했고 병원에 이송된 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2: 오랑우탄 한 마리가 몸에 힘이 풀린 듯 축 늘어져 있자 도움의 손길을 건넵니다. 의료진들이 곁으로 다가가 이제 두 팔과 다리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끌어내는데 이 오랑우탄은 산불로 고통을 겪다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지난달 30일 인도네시아 보르노에서 구조가 된 이 오랑우탱은 연기를 많이 마시고 호흡기 이상 증상을 보여서 산소와 수액 치료를 받았는데요.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산불이 남긴 상처는 오랑우탄의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남지 않았을까 우려가 됩니다.
1: 네, 형광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기계 하부를 뜯어내자 기계 하부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네, 갈색 고양이가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리비츠버그의 한 건설 현장에서 굴착기를 점검하다가 아기 고양이를 발견했는데요. 이 고양이에겐 발견된 굴착기 제조사 이름을 따서 코마츠라는 이름과 수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소식을 들은 제조사 측은 이 새끼 고양이가 입을 안전조끼와 안전모까지 선물했는데요. 현장의 마스코트이자 공사장의 막내가 된 고양이 코마츠. 직원과 가족들의 따뜻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2: 남산 3호 터널 한쪽에 흰색 승용차 옆에 드레스 차림의 여성과 정장 차림의 남성이 서 있죠. 한 누리꾼이 SNS에 남산 터널을 막고 웨딩 촬영을 하는 것 같다는 글과 함께 이 사진을 올리자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두 사람의 지인이라고 밝힌 다른 누리꾼이 이들은 대학원 졸업식에 가던 중에 차량이 고장나 터널에 멈췄고 오히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주변에 수신호를 보냈다고 주장한 건데요. 그러자 성급한 판단이었다며 이 논란의 화살은 최초 게시자와 비난을 했던 누리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최초 게시물은 현재 삭제가 됐다고 하네요.
1: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APEC 정상회의 때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있다고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의 외교정책 보좌관이 내다봤습니다. 보좌관은 현지 시간으로 1일 러시아 국영 베스티 방송 인터뷰에서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일정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고 푸틴 대통령도 당연히 초청 인사로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세 사람의 회동이 성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 백악관은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현지 시간 1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를 하는 데 열려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에 김정은과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세 차례 역사적인 회담을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1: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었습니다.
2: 전시 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예산을 포함해 전년 대비 8.2% 증가한 역대급 인상폭을 기록했는데요. 핵추진 잠수

0: 수합 예산도 처음으로 반영됐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1: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모두 73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올해 국방 예산보다 5조 5천억 원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은 건데 증가율도 8.2%로 2008년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차질 없이 이뤄내기 위한 핵심 전력 도입 예산은 올해보다 2조 7천억 원 늘어난 21조 3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특히 전략적 비대칭 전력 강화를 위한 핵추진 잠수함 관련 사업 착수 예산 996억 원도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한국형 전투기인 KF-21 보람의 관련 사업에도 3조 3천억 원을 편성해 안정적인 전력화에 속도를 냅니다.
2: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3: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입니다.
2: 핵추진 잠수와 KF-21 등 핵심 전력 도입을 지원하고 대체불과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2027년도 예산안이 뒷받침하겠습니다.
1: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따라 광주 군공항을 분산 배치하는 데 드는 예산은 3천억 원 넘게 반영했습니다.
4: 임시 배치가 일부 군사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재정적 요소가 추가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전략적 가치가 상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이와 함께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와 병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전력 운영비 역시 고루 증액됐습니다. 국방 예산이 크게 늘면서 GDP 대비 국방비 비중도 2.33%로 높아졌는데 미국 정부와 2035년까지 3.5%까지 늘리기로 한 내용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 예산은 빠졌는데 내년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8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0: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야 핵심 스피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전국구 이슈파이터 신재호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이번 개각 발표로 언론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할수 있죠. 용해운 후보자 오늘 출근길에는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2: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또 듣겠습니다.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제가 혼자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말씀들을 나눌 수 있도록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부분 혹은 신상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청문회 과정을 준비하면서 잘 답변 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0: 네, 어제는 침묵했던 90년생 용해인 후보자 오늘은 기자들 앞에 서서 저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 돌파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입니까?
3: 아마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 예. 출근을 하는 것 같은데 어제까지는 의원회관으로 출근을 했었죠. 어제 최근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이
4: 박원석
3: 나왔는데
4: 전 의원입니다.
3: 당사자한테 해명할 기회를 주자. 네. 그 얘기는 이제 인사청문회를 보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마 용해인 후보가 저렇게 출근해서 카메라 앞에 서서 본인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그러나 논란이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데다가 용해인 후보가 의원직도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자격 시비, 자격 논란에 더 기름을 부은 꼴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관례상 비례대표는 국회의원이 되면 이게 직능대표를 다른 직능에 속한 사람이 이어갈 수 있도록 내려놓는 게 그리고 소속 정당에 이제 승계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본소득당은 승계자가 없고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했던 이제 민주당 소속의 다른 후순위 대기자가 있다는 이유로 예. 원외정당이 될 수 있는 점을 양해해달라. 근데 그게 국민들이 양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기본소득당이 스스로 얻은 의석이 아니고 이제 비례 그 위성정당에 얹혀서 얻은 의석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승계하든 즉 국민들로서는 그게 큰 제가 보기에 관심거리나 혹은 기본소득당의 입장을 이해할 문제는 아니죠.

0: 문제고요.
1: 거기다 재선이죠, 또.
0: 네, 통상의 예. 소수정당 배려하고는 좀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두 번이나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좀 흔든, 민주주의를 해친 예. 그런 꼼수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했다는 게 과연 장관 후보자로서, 그것도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격일까 이런 의문이 있는데다가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따르는데 여론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1: 예.
0: 특히 2030 여성, 뭐 진보 진영 할 거 없이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인사여서 아마 대통령도 민주당도 시간이 갈수록 좀 곤혹스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정치권도 지금 분위기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2: 비례대표 두 번 할 정도로 실력이 있다.
0: 예?
2: 그리고 비례대표가
3: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2: 비례를 사퇴하고 장관직으로 가는 건 법적인 구속사항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균형 있게 평가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요점은 이제 곧 청문회가 있을 거고
0: 예.
2: 그때 국민들께서 용해인 내정자의 해명을 들어보시고
0: 예.
2: 네,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4: 최민희 최고위원님 그래서 우리 편이 될 것 같아요. 보수의 또 어머니가 한 명 더 나, 보수의 누난지 보수의 네. 한 분 더 나타났는데요. 네. 이번 개각은 용해인 의원은 사실은 이 욕받이 미끼 아니냐.
5: 그런 말씀하셨어요.
4: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 네.
4: 그거 진짜 통과시키고 싶은 사람은
5: 네.
4: 뒷문으로 조용히 통과시키고 싶은 사람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6: 우리가 맨날 동물의 왕국에 보면
5: 예.
6: 세렝게티 차원의 물떼들이 그 개울물 건너갈 때 악어떼들의 습격을 다 막기는 어렵잖아요.
5: 예.
6: 지나가다
5: 예.
6: 한 마리 희생되는 경우도 있죠.
5: 예.
6: 지나가다
5: 예.
6: 한 마리 희생되는 경우도 있죠.
5: 예.
6: 과연 이분을 성평등 가족
5: 예.
6: 거기 장관으로 임명한 게 2030한테 무슨 소구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1: 네, 뭐 비례대표 재선할 정도로 실력 있다는 칭찬도 있지만 나오는 말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송영길 의원, 지나가다 한 마리는 희생되는 경우도 있다. 이 대목이 심상치 않게 들리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7: 저게 이른바 이제 용해인 카드를
1: 예.
7: 바둑의 사석, 그러니까 버리는 카드로 쓰려고
3: 한
7: 게 아니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에 그 물소 때 전략, 그 누 때하고 비슷해요.
1: 예.
7: 물소가 이렇게 건너가는데 맹수한테 예,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1: 예.
7: 때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1: 아.
7: 그러니까 재수 없는 한 마리는
1: 예.
7: 사자한테 먹히는데 나머지는 살아난다. 그러면 용해인을 애초에 그런 용도로 여기다가 집어넣은 건가. 그러면 이게 굉장히 불순한 그 조각이고요. 근데 저는 이게 청와대가 크게 책임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장관으로 내정하기 전까지 인사 검증하고 본인이 거기에 검증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1: 예.
7: 그리고 의중을 다 떠봤을 거예요. 예,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장관 맡으면 딱 의원직 사퇴하는 게 이제까지 관례였으니까
1: 예.
7: 당신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의중을 떠봤겠죠. 청와대에서 당연히. 근데 저는 안 돼요. 계속 그 겸직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래 오케이 그냥 해봐. 이렇게까지 청와대가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그 청와대 관계자가 청문회까지 가봐야 되지 않느냐. 그건 자기들 책임도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청와대가 굉장히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용해인이 이 그 양손에 떡을 쥐고 하나도 안 놀라고 한다는 거를 알면서도 성평등가족부의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다. 그 인사 책임을 청와대가 져야 됩니다.
1: 예.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양손에 쥐고 안 놓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소통을 미리 했을 것이다.
7: 네.
1: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일종의 연막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0: 근데 뭐 연막탄까지는 아닌
1: 예,
0: 것 같고.
1: 의도는 아니다.
0: 애초에 뭐 예. 장관 후보자를 이런 논란을 무릅쓰고 그런 용도로 지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춰질 우려가 있는 거죠. 사실 성평등부가 정부 부처 내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논란이 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6명 장관 후보자 개각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제일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 개각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요소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를테면 중기벤처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
1: 예.
0: 여야 막론하고 평가가 좋아요. 언론도
1: 예.
0: 그렇고. 그런데 그런 점은 부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방부 장관 후보자. 물론 이제 민간 출신의 국방부 장관에서 육사 출신으로 다시 후퇴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지만 군 안팎에서 그분의 어쨌든 역량이나 자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비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1: 예.
0: 점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0: 그런
1: 원래
0: 면에서.
1: 개각 뉴스가 그렇긴 합니다.
0: 네, 그런 예. 면에서 좀 예. 아쉬움이 있죠.
1: 예.
0: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사전에 용혜인 후보에게 물었을 때 비례직을 내려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임명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용혜인 후보자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본인이 비례직을 못 내려놓겠다면 장관 후보직을 받아서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취할 수 없는 게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겸직하는 거하고 사례가 달라요.
1: 예.
0: 비례는 그 사례가 없는 데다가 더구나 위성정당으로 두 번이나 이제 비례국회의원이 된 예. 거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이 나오죠. 근데 이걸 이제 소수당의 특수성을 내세워서 양해해달라. 그 양해할 수가 없습니다.
1: 청문회 전까지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됩니까?
0: 저는 이제 결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 본인도 고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어쨌든 돌파해보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1: 예.
0: 둘 다 취할 수 없고요. 글쎄요, 뭐 예상은 좀 섣부르긴 합니다만 둘 중에 하나만 취하라고 한다면 저는 의원직을 택할 거라고 봐요.
1: 아, 나 장관 안 한다.
0: 네,
1: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0: 저 당이 용혜인 의원이 의원직 내려놓으면 원외 정당이 되고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1: 예.
0: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보장도 없고
1: 예.
0: 그리고 국회의원 임기 아직 2년 남았잖아요. 근데 장관 해 얼마나 할까요? 제가 보기 이런 논란 무릅쓰고 장관해도 오래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1: 네.
0: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과연 장관 후보로서 적합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이 지금 따르고 있거든요. 때문에 굉장히 위태로워요.
1: 예.
0: 오히려 저는 용혜인 의원이 젊은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미래도 상당히 있는데 이번에 이제 장관직에 저렇게 섣불리 나섬으로 인해서 오히려 본인 정치적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2: 지금 뭐 박원석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요.
1: 예.
2: 장관이냐 의원이냐 둘 중에 하나 굳이 꼽으라면은 장관직을 버리더라도 의원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제가 그 용혜인 의원이 에 속해 있는 그 기본소득당 있잖아요. 그
1: 예.
2: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전에 2014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원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하고 운영 방식이 놀랍도록 흡사합니다. 그 당시도 뭐 이정희 비례대표 의원이 당대표를 지냈지만
1: 예.
2: 뭐 속칭 거기는 얼굴 마담이었다. 언도 실세가 따로 있다. 그게 나중에 이석기라는 사람으로 밝혀진 거 아닙니까?
1: 네.
2: 그러니까 지금 저 기본소득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율적으로 이 의원을 지킬 것인지 장관을 지킬 것인지 본인의 판단 권한이 사실상 없는 그런 그 당의 의사적 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1: 예.
2: 그리고 이 그 의원직을 놓게 되면 잃을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재정적인 것부터 해서.
1: 예.
2: 그래서 저거는요 청와대가 빨리 지명 철회를 하는 게 정답입니다.
1: 청문회 전에 지명 철회를
2: 네.
1: 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이제 용혜인 논란 키우면서 소위 말해 나경원 의원 주장은 뒷문으로 조용히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 사람 아니냐. 다른 그래픽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조용히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의심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최근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 예결위회의에서 법무부의 김승원 후보자가 과거 연루됐던 제약사 청탁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도 잠깐 듣고 오시죠.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주식회사 제넨셀이라는 회사 코로나 신약 치료제 허가해달라고 주점 등 운영하던 오랜 지인인 양모 씨 통해서 청탁받아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서부지검이 2024년 12월까지 수사한 사실이 있죠. 이 사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4: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3: 예. 자, 검사시니까 물어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무혐의 처분입니까?
4: 아닙니다.
3: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 내용은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소 안 한다 이런 내용이죠?
4: 예, 그렇습니다.
3: 그렇다면 지금 법무부에 장관을 오겠다는 그분은 이런 청탁 사실이 검찰에 의해서 적어도 판단된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 법무부 장관으로 모셔도 되겠어요?
1: 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5년 전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이 이제 질의를 한 건데
2: 네.
1: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2: 네, 그게 이런 겁니다.
1: 예.
2: 그게 이제 2021년에 있던 일인데 그때 코로나 때 그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코로나 신약을 개발하면은 이거 속된 말로 대박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임상실험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임상실험은 회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기관인 식품 안 그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얘기한 저 제넨셀이라고 하는 그 제약회사가 예. 임상 실험을 하겠다고 식약처에 몇 번 신청을 했는데 그 거부당했어요. 그러니까 로비스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그 양모 씨에게 9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로비스트로 이것 좀 해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여성 사업가 그 사람이 김성원 그 당시 의원에게
1: 예.
2: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이런 내용으로 식약처에 좀 잘 좀 얘기해달라. 근데 김성원 의원이 그 받은 문자를 그대로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보냅니다.
1: 아, 연락한 경위는 확인이 된 건가요?
2: 네, 다 확인되고요. 예. 당시에 뭐 공소장이라든가 재판 기록을 통해서 다 팩트가 확인되는 거고. 그리고 그 식약처장으로부터 긍정적인 정답, 답을 받고 그 식약처장으로 받은 또 그 문자를 캡처해가지고 그 유흥주점 그 사장에게 또 보내요. 그리고 그게 그 다음날인가 다음날 바로 임상실험 그 승인이 떨어집니다.
1: 예.
2: 예.
1: 그래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식약처장에게 이제 연락한 경위라든지 그리고 당시 이제 정치 후원금을 500만 원을 이제 보내는 시도를 했는데 그 경위가 어떤 건지 해명을 해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어떤 문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0: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겠죠. 예, 예. 그게 이제 뭐 도덕성 논란도 있을 거고 이해충돌 논란도 있을 거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잖아요.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에 하나인데 혐의가 전혀 없다가 아니고 혐의는 예. 있지만 재판에 붙일 정도는 아니다. 뭐 아, 이런 거거든요.
1: 그러니까 무죄다 이건 아니군요.
0: 그렇죠. 무죄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불기소 처분이라 처분이긴 하지만 혐의 없음이 아니기 때문에.
1: 예.
0: 아, 그래서 이제 적격성 논란이 나올 텐데 뭐 사전에 인사 검증 과정에서 짚었던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알려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뭐 돌파할 수 있다. 돌파하겠다. 뭐 이런 어떤 판단 하에 후보자 내정이 됐을 거라고 보고 이제 야당에서 그 김성원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경계하는 건 결국 대통령 공소 취소용 아니냐.
1: 예.
0: 심지어 뭐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는 그 국민의힘에 대한 위원정당 해산 그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그 유죄 판결을 확정 판결을 받거나
1: 예.
0: 혹은 뭐 김기현이 아니죠. 전 그 추경호 원내대표 그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걸 이제 고리로 위원정당 해산 신청 그 시도를 할 수 있다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 과한 주장인 것 같고 대통령 공소 취소만 하더라도 지금 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 취소 조항에 대해서는
1: 예.
0: 민주당 의원들도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 대표마저도 조국 혁신당 대표 전 대표마저도 그 어렵다는 입장을 최근에 밝혔잖아요.
1: 예.
0: 그게 아니면 이제 법무부의 인권 존중 그 미래위원회 이걸 통해서 한다는 건데 그건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의 진상조사를 해서 그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수사로 혹은 판결로 증명되지 않은 조작기소를 어떻게 취소를 합니까? 그래서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러나 김성원 의원에 대해서 청문회 논란은 클 겁니다. 다만 이게 낙마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냐 국민적 정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의혹의 크기가 커진 것 같지는 않아요.
1: 일단 뇌물수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이 이제 논란이 되자 김승원 후보자가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조금 전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문자를 보낸 내용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송구합니다. 이 신약 청탁 의혹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일자 해명하는 문자를 보낸 거고요. 이제 저 내용을 보면 이제 관련 사건은 법원마저 알선 대가성을 부정을 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면서 송구합니다라고 이제 보냈고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제 이 문자가 포착되자 이것은 뭐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다. 그냥 예의와 겸손의 표현으로 나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2: 저게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게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있고 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그 직후고 뭐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1: 예.
2: 그 당시에 좀 그 검찰도 정신이 없었죠.
1: 예.
2: 뭐 검찰도 비상계엄에 연루가 됐느냐 안 됐느냐 뭐 이럴 때 민주당 현역 의원을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기소는 하지 않겠다 이런 처분을 내린 건데.
1: 네.
2: 근데 이제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을래다 이제 미수에 그쳤다. 그러니까 별도로 그 대가를 받은 건 없다 그랬는데 이거는요 제대로 수사를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유흥주점을 그 운영하는 양모 그 사장과 김성원 의원은요, 2004년에 알았더라고요.
1: 오랜 지인이군요.
2: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양모 그분의 SNS에 그분 2004년 판사할 때부터 알았고요.
1: 예.
2: 또 2014년인가 언제는요. 그 유흥주점에서 뭐 그 인근 관계로 그 종업원하고 그 분쟁이 발생해요. 그때 그 변호인을 해줍니다. 또
1: 예. 김승원 후보자가요.
2: 예, 판사 예. 그만두고 변호사를 그때 변호인을 또 해줘요. 예. 그 이후에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도 그냥 20년 관계예요. 이 보니까.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유흥주점 가고 공짜 술을 먹었다. 그러면 그 양모 그 사람이 그 제약회사로 받던 9억 원의 로비 대가 그것 중에 일부를 같이 공유한 걸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심각한 예. 문제죠.
1: 오랜 지인이고 구체적으로 뭐 어떤 관계고 뭐 그런 부분은 추후에 좀 구체적으로 그렇죠. 저희가 이제 확인해 봐야 돼요.
2: 그래서 청문회를 한다면 이 유흥주점 예. 사장 이분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1: 예.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좀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이 되겠네요.
0: 아니, 근데 이제 증인 채택이 예. 되겠습니까? 예. 여당이 동의 안 할 텐데요. 증인 채택은 안 될 텐데, 야당이 얼마나 실질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의혹 제기를 하느냐.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어쨌든 기소유예 처분이기 때문에 김승원 의원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혐의 없음 것 같다. 예. 불기소 처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다르게 얘기했겠죠. 예.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고 예. 재판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방이 치열할 텐데, 얼마나 새로운 사실에 근거한 의혹이 제기되느냐, 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1: 네. 김승원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방어할지 그 부분도 저희가 해명도 충실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분 또 언론에 계속 나오는데요. 조국 전 대표 SNS에 글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글 내용이 다소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에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불과 넉 달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가 마땅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분이 넉 달 후에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이러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레임덕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정확히 넉 달 전에 공소 취소가 마땅하다더니 조금 당혹스럽다면서 이분이 말을 뒤집게 된 상황 변경은 단 하나다. 레임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자 박지원 의원 참지 않고 또 글을 올렸는데요. 자다가 봉창을 때리고 있다. 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영특하던 분이 왜 이러는지 답답하다. 좋았던 조국으로 돌아오라. 정치는 막힐 때 조금 돌아가기도 하고 쉴 때도 있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냐.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훈수를 주기도 했습니다. 신조 전 의원님,
2: 네.
1: 레임덕입니까? 어떻게 봐야
2: 돼요? 레임덕이라는 게
1: 예.
2: 특히 그 여당에서 대통령의 말에 영이 안 설 때 이럴 때 보통 레임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 예.
2: 뭐 조국 전 대표도 크게 보면 범 여권의 그 핵심적인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3 선거 전하고 후하고 지금도 저 그래픽에 나왔지만 180도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가 나도 유시민처럼 하겠다는 선언이에요. 나도 유시민처럼 하겠다. 그리고 조국 전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내정에 대한 그 사실상의 뭐 비판 의견 표명이라고 봅니다.
1: 네.
2: 공소 취소하면은 낭패 볼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함축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1: 네. 근데 이번에 개각 때 조국 혁신당에 수석 자리도 주고 좀 화해 제스처도 있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걸까요?
0: 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재판받아라 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1: 예.
0: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지금 삐걱거리잖아요. 특히나 이제 김민석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로 합당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에 대해서 시그널을 좀 보내고 싶은 게 아닌가, 속마음은. 물론 이제 이 조국 그 전 대표도 법률 전문가고 법학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를 낸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뭐 새로운 얘기가 있습니까? 우리 다 아는 얘기고, 하려면 진작했어야죠, 저런 얘기를. 근데 과거에는 뭐 마땅하고 공소 취소가 본인이 앞장서겠다 이래놓고
1: 네.
0: 지금 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도 있고 뭐 그게 레임덕이라면 레임덕, 이게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얘기. 좋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간의 관계를 훨씬 더 긴밀하게 가져가자는 제안이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합당에 관한 압박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1: 합당에 힘을 실어달라.
0: 네, 그렇게밖에 정치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고요.
1: 수석 자리 하나로는 안 된다.
0: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조금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대로 공소취소 밀어붙이면 낭패고 뭐 지금 2심은 공소취소 대상도 아닐 뿐더러 유죄 가능성이 높죠. 근데 뭐 다 아는 얘기를 이제 와가지고.

0: 가지고 남들 모르고 본인만 아는 것처럼 덧붙인다는 게 조금 생뚱맞다 이런 판단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박원석 전 의원님의 논평은 생뚱맞다. 조국 전 대표가 뭘 의도하는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신조어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계속해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해외 긴급 구호대가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구호대를 태운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기는 현지 시간으로 오전 6시 27분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44명으로 구성된 구호대는 전문 구조 인력인 소방청 소속이 37명으로 구조견 5마리와 고성능 드론과 열화상 탐지기 등 첨단 장비를 갖췄습니다. 구호대는 앞으로 열흘간 네팔 당국과 협력하며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 등 피해자 수색, 구조 작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두 차례 20명 규모의 신속 대응팀을 급파했지만 한국인 실종자를 찾기 위한 활동은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네팔 홍수로 연락이 끊긴 한국인들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들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관련해 네팔 측과 협의해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종자들의 현지 휴대전화 신호가 최종적으로 포착된 위치 정보 등이 있으면 수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이와 함께 네팔인 생존자 면담을 통해 한국인 실종자들에 대한 목격담이나 홍수 당일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한 성평등은 누구도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세상이라며 편견을 걷어내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양성평등 주간이라고 알리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성평등을 향해 꾸준히 걸어왔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며 관련 제도와 정책을 세심히 살펴 불합리한 관행과 장벽을 하나씩 걷어내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자신의 노력과 역량을 온전히 펼치며 정당한 대우를 받는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달뒤 개편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국민이 수사기관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강도 경찰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세종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 암장과 무단 종결을 비롯한 경찰 조직 내 6대 폐단을 뿌리 뽑고 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근무 여건과 수사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등 개별 사건을 검찰 보안 수사권을 되살리는 명분으로 삼거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묻지마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새 형사사법 체계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0: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0: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리듬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3: 고향 등일시.
4: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5: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4: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6: 햇빛에도 끄떡없는 선글라스 체크.
7: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주차 문제로 화가 난다며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버리는 이른바 주차 빌런. 앞으로는 손쓸 방법이 생겼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등 사유지 주차장은 경찰이나 지자체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주차장 입구를 막는 차량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노외 주차장이나 부설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면 주차장 관리자가 차량 이동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이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도 차량을 옮기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는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바로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차량 이동 요구와 지자체 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 차를 장기간 세워두는 이른바 주차장 알박기 행태에도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가 가능해졌는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한 달 이상 차량을 세워두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손쓰기 어려웠던 주차장 입구 봉쇄 행위에 이제는 행정적인 제재가 가능해졌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부활할 수 있다. 재벌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말도 안 된다 생각하면서도 간절한 사람에겐 그 말이 유일한 희망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2: 나를 하늘 아버지라 부르면 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 교과 함께하면 재벌보다 더 큰 부자가 될 겁니다.
3: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그게 가능할까요?
2: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먼저 하나님 기업의 사업자가 돼야 합니다.
1: 영생과 부활, 그리고 막대한 부.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 허황된 약속을 앞세워 고령층과 빈곤층을 중심으로 신도 1,800여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32억을 받아냈다고 하죠. 하지만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4: 비고인들은 종교를 빙자해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액도 32억에 달합니다.
2: 저는 그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으로 푼 것뿐입니다. 아니, 사기라니요? 아닙니다.

0: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요, 중형이 선고됐으면 사건은 끝난 걸까요? 피해자들에겐 아직 훨씬 더 절박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1: 규주가 감옥에 가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제 돈은요? 평생 모은 건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감옥까지 갔으니 돌려주는 거죠?
2: 아니, 나한테 고맙다면서 준 돈인데 내가 달라고 억지로 떠민 것도 아닌데 이거를 왜? 어?
0: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피해금이 저절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슷한 사기로 돈을 못 받고 있는 분들 방법은 없는 걸까요? 처벌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피해금 회수의 뼈아픈 현실,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입니다.
0: 자, 먼저 이번 사건의 실체,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신도들을 상대로 32억이라는 피해가 났다고 하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신도들을 끌어들이고 어떻게 피해를 입힌 건지 말씀해 주시죠.
3: 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무렵부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주로 고령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자신들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고 죽더라도 부활할 수 있으며 이른바 하나님 기업에 참여하면 재벌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약 1,800명의 신도를 모은 뒤 일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에 가입시켜 대리점 가입비나 교육비, 물품 구매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보도된 피해자는 5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약 32억 원에 이릅니다.
0: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현존하는 신이다라고 했던 건가요?
3: 네. 보도에 따르면 이 단체를 이끌던 가족들은 자신들을 각각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현존하는 삼위일체의 신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전달한 수준을 넘어서 자신들의 말을 따라야 영생과 부활을 얻고 후손들까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신도들을 믿게 했다는 건데요. 특히 남성 교주가 사망한 뒤에는 기도를 통해 부활할 것이라고 했다가 실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가 다른 형태의 존재가 됐다는 식으로 교리를 바꿨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신도들의 판단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0: 겉으로는 종교단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을 들여다보면 다단계 사기 성격이 강했던 것 같거든요. 어떤 구조였습니까?
3: 네. 보도된 내용을 보면 종교 활동과 수익 사업이 사실상 하나로 결합된 구조였습니다. 신도가 되면 무등록 다단계 업체의 판매원이나 사업자로 가입을 하게 하고 일정 금액을 내거나 생활용품을 구매하도록 했다는 건데요. 이들은 12개 계열사를 만들고 신도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겠다거나 활동 지원금과 후원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사업 계획을 실제로 실행할 의사나 구체적인 능력이 없는 허위 내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약속한 수익을 얻은 사람은 없었고요. 일부 피해자는 돈을 내고도 물품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0: 근데 어쨌든 종교라면은 천국, 뭐 구원, 부활 당장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종교의 자유로 보호되는 신앙의 영역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법적으로 처벌되는 사기와는 어떤 지점에서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3: 법원이 어떤 종교의 교리가 옳은지 부활이나 구원이 가능한지를 직접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원칙적으로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하니까요. 다만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거나 실제로는 그 약속을 지킬 의사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받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가입하면 반드시 큰돈 번다, 주식을 받아 재벌이 된다라고 믿게 해서 가입비, 물품 대금을 냈다면 법원은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재산을 받아내기 위한 기망 행위인지를 살핍니다. 결국 처벌의 기준은 신앙의 진실성이 아닌 거짓말로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유도했냐입니다.
0: 공동교주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으로 푼 거다

0: 라고 끝까지 무죄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스스로 믿고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 뭐 내가 억지로 뺏은 건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나요? 책임 피할 수도 있을까요?
1: 피해자가 직접 송금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사기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돈을 낸 이유가 피고인의 거짓 설명이나 허위 약속 때문이었다면 자발적인 재산 처분처럼 보여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조직적인 포교와 사업 설명, 실제 수익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서 유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또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은 형량에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0: 같은 조직에서 벌어진 범행인데도 피고인마다 형량이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달랐고 왜 달랐던 겁니까?
1: 보도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공동교주 역할을 한 배 씨에게는 징역 6년, 박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김 씨에게는 징역 3년 4개월이 선고됐고, 이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조직에 있었다고 해도 범행 기획, 지시한 정도, 실제 관리한 피해금의 규모, 포교나 교육에 참여한 정도, 과거 동종 범행 전력,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에 따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0: 특히 이번 사건은 고령층이나 빈곤층처럼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겨냥을 했다는 점에서 더 괘씸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까?
1: 네, 충분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원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범행했는지는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의 절박함 혹은 구원에 대한 바람을 의도적으로 이용했거나 장기간 반복을 해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을 했다면 죄질이 더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뭐 불리하게 반영된 것 치고는 형량이 아주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피고인들이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끝난 문제는 아닌 게,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감옥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내돈 어디 갔냐, 내돈 돌려받을 수 있냐 이거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유죄와 실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법원이 피해자의 통장으로 돈을 자동으로 반환해주진 않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배상명령을 신청해 편취당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도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남아있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미 돈을 소비했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놨다면 회수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는 있죠. 또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500명이 넘으면 확보된 재산을 여러 사람이 나눠야 하는 문제 때문에 각 피해자가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피해액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0: 방금 말씀하신 배상명령 신청 받아들여지긴 할까요? 이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죠?
1: 네, 배상명령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별도의 민사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은 있지만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고 피해 금액과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수백 명이고 각자 낸 금액과 계약 내용도 다르고 여러 피고인의 책임 범위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형사재판부가 배상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주나 모집책 등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한 사람들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편취금과 지연손해금,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범죄 수익으로 기동원 부지와 건물을 산 정황도 파악이 됐다 하는데, 이거 뭐 압류, 가압류 할수 있을까요?
1: 그 부동산이 실제 범죄 수익으로 구입된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수사기관이 재산을 동결하거나 법원이 몰수, 추징을 명하는 절차가 진행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피해자도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 명의로 이전했다고 하면 좀 복잡해지는데요. 명의만 빌린 허위 이전이라면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집행을 시도할 수 있고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헐값에 넘긴 것이라면 사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0: 피해자가 500여 명이 넘는데요. 재산은 한정돼 있어요. 아까 말씀을 주셨죠. 먼저 신고하거나 소송한 사람이 돈을 먼저 가져가게 되는 구조인지 아니면은 확보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건지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1: 네, 부동산이 경매되거나 예금이 압류돼 배당 절차가 진행되면 담보권이나 세금처럼 법에서 우선권을 인정하는 채권이 먼저 배당되고 동순위의 일반 피해자들은 채권액에 따라 비례해 나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를 해두면 피고인이 마음대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후 배당 절차에도 참여할 기반을 마련합니다.
0: 지금 방송을 들으면서도 나도 혹은 내 주변에도 비슷한 일 있는데 하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당장 밟아야 할 법적 절차, 뭐 행동 요령 알려주시죠.
1: 네, 상대방을 바로 찾아가 따지기보다는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가입 신청서, 문자, 메시지 대화, 강의나 설교 녹음, 홍보 자료처럼 당시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그 다음 피해 경위를 날짜 순으로 정리해서 경찰에 사기와 불법 다단계 피해를 신고하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함께 자료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하면 배상명령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민사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검토합니다. 특히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거나 인터넷 검색을 막고 원금과 고수익을 확실히 보장한다면 전형적인 위험 신호로 보고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10cm의 Fine Thank You and You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그치고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서 다소 덥습니다.

0: 지점 4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사고 지점 앞두고 짧은 구간이지만 차량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공항 쪽으로도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는데요. 반포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녹지 관련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동작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밀리는데 마포대교 진안 지점 1차로에서도 작업을 한다는 점 참고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도 정릉램프 부근 1차로 작업으로 밀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 메가헤르츠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4: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정부 해외 긴급 구호대가 네팔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5: 네, 앞으로 열흘간 네팔 당국과 협력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펼칠 계획인데요. 네팔 현지에 나가 있는 YTN 취재팀 연결하겠습니다.
4: 네, 먼저 김철희 특파원 긴급 구호대 도착 소식부터 전해 주시죠.
6: 네, 긴급구호대는 4시간 전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카트만두 국제공항을 통해 수송기를 타고 입국했습니다. 이규호 구호대장이 직접 구호대의 일성을 밝혔는데요.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 저희 국민 보호도 있지만 연대 차원에서 생존자를 살리고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봅니다.
6: 구호대 가운데 37명은 구조 전문 소방인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외교부 3명, 코이카 4명이 포함돼 모두 44명입니다. 구호대는 고해상도 드론 6대를 포함해 열화상 탐지기와 내시경 장비, 체인톱 등 장비만 1000점 가까이 챙겨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고해상도 드론은 직접 가기 힘든 지역의 정밀 수색에 내시경 장비는 터널 수색에 동원하는 등 전문 장비를 통해 수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5: 네, 그렇다면 구조대 수색 구조 활동은 오늘부터 바로 시작되는 겁니까?
6: 네, 오늘은 우선 숨 고르기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숙소에 짐을 푼 뒤 미리 도착해 있던 선발대격인 신속 대응팀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구조대의 오늘 최우선 목표는 베이스캠프 확보입니다. 오후 중이라도 베이스캠프 후보지를 직접 찾아가 현장 답사를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베이스캠프 후보지로는 지난 2015년 대지진 피해 당시 코이카가 누아코트에 설립한 병원이 거론됐지만 전염병 우려가 있어 빠졌습니다. 구호팀은 현재 비두루 지역 등을 베이스캠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호대는 또 네팔 정부와도 협의해 어떤 지역에서 수색과 구호를 수행하고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역시 네팔 고위급 인사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는데 임상우 신속대응팀장 역시 현지에서 군경 고위급 인사와 접촉을 이어가며 우리 국민 수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4: 네, 이번에는 누아코트 지역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팔 현지에서는 해외 지원을 너무 늦게 요청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요?
8: 그렇습니다. 네팔 정부가 해외 지원 요청을 너무 늦게 해서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대홍수의 규모를 볼 때 조금 더 일찍 도움을 요청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네팔 정부는 초기에 지원 요청을 했지만 기상 악화로 특히 폭우 때문에 초기에 외국 구조대가 진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외 구조대가 참사 3, 4일차에 들어와서 활동을 시작했다며 한국 대응팀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네팔 외무장관의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9: 한국의 지원으로 아파트

0: 트리슐리 수력 발전소 프로젝트와 진행 중이었고 그곳에는 한국 기술진들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구조대 한 팀이 현재 도착했으며 그분들도 지금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수색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팔 외무장관 쉬시르 카날입니다.
1: 현재 네팔 현지에서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건 인접국인 인도와 중국 그리고 한국이 전부입니다. 특히 사망자가 계속해서 불어나면서 시신 보관을 위한 장비와 DNA 분석 기술 분야에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네팔 정부는 밝혔습니다.
2: 네, 오늘 집계로 사망자가 1,000명이 넘었는데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요?
1: 네, 저는 이번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던 트리슐리 마을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 트리슐리 강을 따라서 저희 취재진이 북쪽으로 쭉 이동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홍수 피해 참상을 고스란히 지금도 안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주택은 진흙에 파묻혔고 실종자 수는 제대로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큰 마을은 헬기로 이동한 구조대가 간헐적인 활동을 펴고 있었지만 작은 마을은 완전히 고립돼서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끊기고 통신이 두절돼 당국이 접근하질 못하고 있는 건데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불어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곳에서 5km 정도 떨어진 바인세 마을 주민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0: 시신 두 구가 있습니다. 세 사람은 밖으로 떠내려갔고요. 세 사람 중에는 공부하러 가던 어린 학생이 있었는데 건너편 다리 쪽에서 휩쓸려갔습니다. 엄마와 어린아이 두 사람은 바로 이 집 안에 있습니다. 바인세 마을 주민입니다.
1: 게다가 지금 이재민 수용소에서는 바이러스성 발열과 설사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열악한 대피 환경에 전염병까지 퍼지면 참사 이후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 네, 네팔 현장에서 소식 전해준 김철희 권준희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수고했습니다. 네, 연락이 끊긴 9명을 찾기 위해 이렇게 정부의 해외 긴급 구호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중수색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2: 네, 사고 현장을 중심으로 수색견들도 투입해서 인명수색도 함께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4: 네, 분당 두산타워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 오늘 헬기를 띄웠다는 이야기는 아직이죠?
4: 네, 그렇습니다. 네팔에서 홍수가 발생한 지 오늘이 8일째로 일주일을 넘겼습니다. 연락이 끊긴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연일 이곳 분당 두산타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각 직원 6명과 3명을 찾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 오늘도 헬기나 드론을 이용한 공중수색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팔 현지 시각은 아직 10시를 넘긴 상황밖에 안 되는데 당국 허가를 받고서 이 두 회사가 헬기 운항에 나섰다는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3: 직원들을 찾기 위해 수색견도 투입할 것으로 보이죠?
4: 네, 그렇습니다. 앞서 남동발전에서는 어제 수색견을 확보해서 헬기에 태웠습니다. 사고 지점 인근에 상륙 공간을 찾은 뒤 수색견을 풀어서 일대를 수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늘도 현장에 남은 수색견 4마리를 계속해서 투입합니다. 파워하우스와 직원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베이스캠프, 그리고 떠내려갔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강 하류 쪽을 샅샅이 살펴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임차한 헬기는 계곡 상류에 있는 위어댐과 그 부근을 살펴보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족이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색을 요청했던 곳입니다. 두 기업 모두 또 통신 범위가 닿는 한에서 드론 등을 이용한 수색도 오늘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확보한 드론은 열 화상 카메라가 달려있고 유사시에 쓸 수 있는 스피커 장비도 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회사의 현지 대응 인력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은 오늘 추가로 지원 인력 2명을 네팔로 보냈는데 이로써 대응팀 숫자는 22명까지 증가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선 유관부서나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위주로 파견하며 대응팀이 20여 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다만 그간 현장을 지휘하던 박정원 두산회장과 박지원 부회장은 오늘 아침에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분당 두산타워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3: 이번에 네팔에 파...

0: 파견된 해외 긴급 구호대는 지난 2007년 출범한 이후 대형 해외 재난 현장에서 인명 구조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1: 특히 3년 전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에는 생존자 8명을 구조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해외 긴급 구호대는 19년 전인 지난 2007년 제정된 해외 긴급 구호법에 따라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기상이변 등으로 대형 해외 재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더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활약한 곳은 지난 2008년 규모 8.0의 대지진이 강타한 중국 쓰촨성이었습니다. 이후 사이클론이 휩쓸고 간 미얀마와 댐 붕괴 피해를 본 라오스,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캐나다 등에서 인명구조와 구호활동을 벌였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시에라리온에 131일 동안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분류 기준 해외 지원 사례만 이번 네팔을 포함해 11차례에 달합니다. 특히 3년 전 튀르키예 지진 당시엔 처음으로 생존자 8명을 구조하며 인명구조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3: 또 몇몇 생존자들은 이렇게 샌드위치 같이 건물이 무너진 데
4: 원도연
3: 이렇게
4: 당시의
3: 있어서
4: 긴급
3: 그
4: 구호대장입니다.
3: 이제 건물 안에 이제 파내려가서 그렇게 구조해야 돼서 한 서너 시간 넘게 구조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2: 네팔 대홍수 현장에 파견된 구호대 인원 44명도 인명수색과 구조 인력을 중심으로 꾸려졌습니다. 드론과 내시경 카메라 등 전문 장비는 물론 구조견과 함께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우리 국민과 피해자들을 찾아 나설 예정입니다. 현지에 급파된 긴급구호대가 3년 전과 같은 기적을 또한번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1: 정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부당 개입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5: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1: 네, 소환 조사가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까?
5: 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정오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 출석하며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건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6: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 개입한 이유 있으십니까?
4: 정몽규 전
7: 경찰
4: 회장입니다.
7: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 개입한 거 전혀 없다고
5: 네,
7: 생각합니다.
5: 홍명복. 이번 조사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두달 만에 이뤄지는 첫 소환 조사입니다.
0: 네, 축구협회를 둘러싼 어떤 의혹들이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가요?
5: 네, 정전 회장은 지난 2024년 시민단체로부터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협회 내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정전 회장이 내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협회 규정을 무시한 채 홍명보 전 감독을 선임하고 연봉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다가 우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고 대한축구협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의혹의 핵심인 정몽규 전 회장까지 출석하면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감독 선임 의혹의 실체가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0: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했습니다.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청문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8: 지난 1년 동안 성평등 가족부는 조직의 확대 개편을 완수하고 또 위축됐었던 정책 추진 수단의 기반을 복원했습니다. 이제 속도와 또 성과가 필요한 때입니다.

0: 전에 지금이라도 의원이나 장관직을 선택할 생각은 없어요?
1: 청문회 과정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네팔 대홍수 이후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의 소재가 아직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해외 긴급 구호대가 오늘 오전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1: 생존자를 구조하기 위해선 시간과의 싸움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인 문현철 호남대 공공안전학부 교수,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세요. 자, 지금 뭐 피해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는 무려 4,400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 9명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지에서 물론 이제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 그렇습니다. 이제 항공 수색이 이제 지상 구조 탐색으로 전환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제 진흙이 덮여 있고 또 눈에 띄지 않는
3: 문현철 호남대
2: 곳에
3: 교수입니다.
2: 어딘가에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탐색 구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그 시간이 필요로 하고 인력이 필요로 하고 또 많은 장비가 그렇게 필요로 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해외 긴급 구호대 그리고 우리 이미 먼저 파견된 신속 대응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 대응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 발전의 그런 기업 어떤 재난 대응팀, 네팔의 수색 구조팀과 합동 작전이 잘 이루어져서 이렇게 어떻게든 구조하고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1: 네. 자, 일단 오늘 44명 규모의 한국 긴급구호대가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을 수색하는 게 이제 주요 목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첨단 장비들도 많이 챙겨갔다고 하더라고요.
4: 네, 그렇습니다. 뭐 알려진 것처럼 이제 고해상도 이런 촬영이 가능한 첨단 드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열화상 탐지기 그리고 실제 이제 터널이라든가 이렇게 그 매몰된 분들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탐지 장비 뭐 이런 것들도 가지고 갔고요. 뭐 수색견 뭐 5마리를 포함해서 지금 이제 44명 중에 37명 정도 인원이 실제로 이제 구조 구급 아까 그 구조를 할수 있는 소방청 소속의 베테랑 소방대원인 걸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0: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견, 이제 수색견도 함께 갔는데 지금 이렇게 진흙으로 파묻혀 있어서 사람의 눈으로는 보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서는 수색견의 역할이 좀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4: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뭐 진흙으로 뒤덮여 있고요. 어제 그 생만 이 됐던 5살 소녀도 굉장히 깊숙이 해서 자칫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지나가 버리면 찾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런 그 수색견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탐지 장비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그 구조라든가 이 탐색의 스피드도 붙을 것 같고요. 또 정확도도 높아질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1: 사실 그동안 네팔 정부, 그러니까 네팔 당국이 좀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외부의 지원을 잘 받지 않았었는데, 그리고 헬기 같은 경우도 좀 이륙하는 거를 계속해서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긴급보호대는 조금 더 자유롭게 좀 수색 활동을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2: 네, 해외 재난 사례를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그 피해 국가들은 재난 초기에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국제사회에

0: 교회가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지원해 주겠다는 신호를 보내면 대부분 거절합니다.
1: 아, 왜 그런 건가요?
0: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1: 네.
0: 뭐 대표적인 것들이 첫째는 경험 부족일 수 있고
1: 아.
0: 자국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1: 네네.
0: 왜냐하면 상황 파악이 잘안 되기 때문에 자국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1: 아,
0: 상태에서 의혹만
1: 예.
0: 앞선 거죠. 두 번째는 자국 국민들에게 좀 무능해 보인다는 거죠. 자국의 힘으로 막 이렇게 뭔가 국민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1: 네.
0: 외국의 구조대들이 와서 막 언론 화면에 장식이 되면 그 피해
1: 아.
0: 국가의 그런 국가 운영 시스템 책임자들은 되게 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습니까? 뭐
1: 예.
0: 이런 원인들이 있지 않냐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1: 네.
0: 과거에 2005년 태풍 카트리나 때 미국도 그랬고요. 또 2011년 동일본 지진 때 일본도 그랬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입장이 또 바뀐 이유는 입장이 바뀐 이유는 점점점 지금 네팔은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채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1: 네.
0: 또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피해자들이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실종자들이 늘어가고
1: 네.
0: 그런데 이 대목에는 또 네팔이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있습니다. 북쪽에 중국, 남쪽에 인도인데 네팔은 자국이 스스로 성장하기에 매우 불리한 국토 지리적 요건을 갖고
1: 예.
0: 있죠. 자, 그런데 북쪽 중국에서는 또 네팔에 뭐 고속도로를 내겠다, 터널을 내겠다, 철도를 내겠다 하면서 또뭐 일대일로 사업 뭐 등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ODA 원조를 해줬고 또 인도 쪽에서도 또뭐 그러고 또 심지어는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그 북쪽의 중국 밑에 인도 쪽에서는 또 내정 간섭도 좀 있다라고 하는 그런
1: 사이에 껴있다 보니까요.
0: 그렇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우리 화면에 나온 거 보면 중국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자로 쓰여진 구조대원들, 장비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때 이제 우리 정부의 많은 외교적 노력이 있지 않았냐. 특히 우리 정부는 지금 당신네 나라 네팔에 전력 생산의 20%를 담당하는 국책 사업을 시공하는 시공 국가가 대한민국인데 거기에 지금 교민 우리 대한민국 엔지니어 9분이 지금 실종되어 있으니 우리가 지금 가서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신속 대응팀이 활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네팔 당신네 나라를 우리가 도와서 왜 인도와 중국만 해외 긴급구호를 허락하냐 한국도 허락해야 되지 않냐 이런 적극적인 설득 여기에 또큰 역할을 된 게. 두산 에너빌리티나 남동발전의 그런 기업 재난 대응 시스템이 매우 성실하게 보였다는 점, 뭐 이런 점들이 네팔 정부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냐, 뭐 이렇게도 평가가 되죠.
1: 일단 오늘 도착한 긴급구호대가 앞으로 한 10일 정도 예상을 하고 갔는데, 근데 이 활동 기간은 뭐 현장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수색 구조 활동 그 여부를 상황을 좀 봐서 이 기간은 좀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겠죠?
0: 아무래도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보통 10일 단위로 피해 국가가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벌써 지금 피해 지점에서부터 저 밑에 그 벌써 인도 국경을 넘어가서도 지금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섹터만 해도 벌써 키로가 한 200km 이상이 넘어갈 것이고 길이도 많아질 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진흙이나 이런 어떤 붕괴된 토사 건축물 잔해, 콘크리트 잔해들이 뭐한 1m 이상, 2m 이상 쌓이기 때문에 그곳들을 탐색하는 데는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고 또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마도 더 이렇게 연장을 해 가면서 또 이렇게 우리 긴급구호 팀들의 역할이 임무 수행이 되지 않겠냐 싶은데 특히 우리에게 우리가 그더 연장해서 하자고 하는 수색 탐지를 하자고 하는 논리는 시공 국가라는 사실, 그 발전소, 어퍼원의 그런 그 발전소의 그런 시공의 그런 국가이고, 거기서 또 피해가 발생한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호소력 있게 작용되지 않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2: 네. 예. 일단 이제 긴급구호대가 지금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좀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휴대전화 정보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실종자가 생겼을 때도 휴대전화 위치 파악을 통해서 찾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재난으로 인해 실종이 됐을 때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건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좀 있습니까?

0: 네, 지금 실제로 이제 그 사고 당시에 이제 휴대전화가 이제 신호가 끊길 때 마지막 신호까지는 예를 들면 이제 근처에 있는
1: 함은구 의지대
0: 기지국에서
1: 교수입니다.
0: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1: 네.
0: 특히나 이제 뭐요 기지국을 그 따져서 위치를 좀 확보를 한다면 상당히 좀 정확한 위치까지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이제 계속 시도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1: 네.
0: 무엇보다도 이제 뭐 이런 휴대전화 기지국을 활용한 위치에 대한 부분 말고도 지금 이제 신속 대응팀이 뭐 여러 가지 목격자라든가 그리고 이제 현장 소장이 지금 조력을 하면서
1: 네.
0: 이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근무하는 루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위치에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부분은 좀 특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1: 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할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팔 당국과 구조대는 실종자의 생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하는 터널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는데요. 관련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터널 안에서는 대대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터널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최신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저 위쪽 관련해서 진입 가능한지 물어보셨죠? 위쪽 통로도 딱 저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쪽 방향 통로도 위쪽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입해서 대략 200m 안쪽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네팔 수색 구조대입니다.
2: 로프 루즈, 로프 루즈.
1: 로프 풀라고, 로프 늦춰.
2: 루즈, 루즈.
1: 네팔 구조 수색됩니다. 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그 터널, 발전소와 관련된 터널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터널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로 일부 진입을 시도해서 들어간 모습들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내부가 너무 어둡고 그리고 실제로 또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또 차단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보이는데 일단 우리 정부 신속 대응팀 그리고 네팔군이 이제 합동 수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곳이 실종된 한국인 9명 가운데 한 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그 위협된 근처까지도 접근을 했다라고 하죠.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그 오전에 그한분
1: 네.
0: 발견됐다라는 부분이 이제 방송이 또 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당초 그 하류 쪽에 있던 3A나 3B보다는
1: 네.
0: 굉장히 그 양호한 터널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뭐 이렇게 침전이 된뭐 이런 진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뭐 일부 구간 나타나기는 하지만 아주 전반적으로 터널 자체가 뭐 봉쇄되거나 뭐 이러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1: 예.
0: 상당히 그 터널 안에 만약에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쪽뭐그 3A나 3B에서도 350명 이상 또 구조가 된 이런 사례도
1: 네.
0: 있기 때문에 지금 그 U1 이 지점도 굉장히 좀 앞으로 이제 그 점점 수색이라든가 구조 활동이 되면서 좋은 좀 소식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인 9명이 근무했던 UT1 발전소에 약 300여 명이 갇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는데 300명이면 상당한 숫자잖아요.
4: 그렇습니다. 이 많은 숫자가 어느 곳에 지금 이렇게 계실 수 있다는 소식은 참 희망적인데요. 근데 또 긍정적인 것은 앞에서 함은구 교수님 말씀에 깊게 공감하는 게저 터널 상황이 양호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0년 8월 6일에 있었던 칠레 구리광산 붕괴 때는 그 광산에 진입하는 그 루트 자체가 막 붕괴돼 버렸거든요. 근데 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터널은 이미 그 터널의 그 상부, 터널을 지탱하고 있는 부분에 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금 타설이 끝난 상태에서 그냥 자연 구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폭파만 해서 돌만 끄집어낸 상태가 아니라 돌을 끄집어내고 저기에 철근 콘크리트를 타설해놓은 상태로 추정이 되어서 저 터널 구조가 좀 양호해 보인다는 것이고 또 다행스럽게 수평 터널이라는 것이죠. 저게 이제 수평 터널을 통해서 물을 취수해서 수직 터널을 통해서 물을 자유 낙하를 시켜서 저 밑에서 이제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리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뭐 200m

0: 300m 이상, 300m 이상 이렇게 큰그 수평 터널이 존재한다는 것도 매우 양호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돌 이렇게 뭐 진흙으로만 딱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아니라
1: 네.
0: 많은 부분들이 흙과 돌과 바위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막힘 구성을 하고 있지만 그돌 틈새로 공기가 좀 스며들 수 있지 않겠냐.
1: 네.
0: 그래서 또 어떤 그 호흡을 하는데도 어떤 어려움이 좀 덜할 것이다. 이런 또 긍정적인 추정을 해보고요.
1: 네.
0: 또 저기에 있는 어떤 물 같은 것들이 어디 뭐 중금속에 오염된 광산의 그런 물이 아니라 빙하가 흘러내려온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기에는 탁해 보이지만 좀 상대적으로 깨끗할 수 있는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물이 좀 시간이 흐르면서 흙탕이 좀 가라앉으면 먹는데도 좀 지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동굴 안이다 보니까 어떤 외부 기온의 영향을 좀덜 받을 것이다. 낮에 더위에 덜 받고, 밤에 좀 기온이 떨어졌을 때덜 받고, 뭐 이렇다고 본다면, 어딘가에 이렇게 생존해 계시는 분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품어봅니다.
1: 지금 희망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퍼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에서는 구조대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부에서 소리를 쳤다고 하는데, 그 반응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글쎄요,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더 그냥 내부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 또 혹시
0: 그렇습니다.
1: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0: 저도
1: 보세요?
0: 앵커님 말씀과 깊게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 그 6살 소녀를 극적으로 구조할 때 아주 작은 그 고양이 소리로
1: 오인을 했다고 하죠.
0: 들고 그걸 묵과하고 지나가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혹시 뭐 누구 계시냐고 해도 저 안에 계신 분들이 소리를 내도 그 소리를 못 들을 수 있는 거죠. 또는 어떤 그 지금 이제 벌써 시간이 일주일 정도 흘렀기 때문에 좀 기절해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깊이 어떤 잠에 빠져 계신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의 건강 상황이 존재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가까이 좀 진입을 해서 좀 확인해 보는 그런 것이 좀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팔 상황 짚어보고 있는데, 잠시 장윤기와 관련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고 생사례범 장윤기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해온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2: 청소년 범죄 수사과 성폭력 범죄 수사계장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먼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사건의 경위를
3: 광주지방검찰청
2: 간략히
3: 타장검사
2: 설명드리겠습니다.
3: 신태훈입니다.
2: 지난 5월 5일 0시 10분경 장윤기가 광주 광산구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여고생을 구조하려던 남학생마저 살해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여고생 살인사건 발생 이틀 전 5월 3일 장윤기가 직장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서 그녀를 강간하고 또 감금하고 그 이후에도 그녀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이 여성의 112 스토킹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매뉴얼에 따라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현장 종결하였고 사후 콜백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여고생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에 대한 스토킹 강간 사건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리고 범행 수법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종합적인 수사를 통해 여고생 살인 사건의 동기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5월 7일 오후 외국인 여성이 장윤기를 피해 이사를 한 경북 칠곡군으로 경찰관을 보내서 그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강간 등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였고 5월 8일 오전 국가수사본부에 향후 외국인 여성에 대한 스토킹 강간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병합해서 함께 수사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스토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한 대응에서 비롯

0: 된 살인 사건의 빈발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은 먼저 발생한 스토킹 강간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장윤규의 범행 경과가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질 경우 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은 물론 경찰이 적정하게 대응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살인 사건이다. 이런 비난이 재차 비등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장은 강간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 라면서 스토킹 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을 각기 다른 수사부서에서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예정된 장윤규의 신상 공개,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과정에서의 언론 공보 등을 통해서 장윤규의 전체적인 범행 경과, 그리고 선행 스토킹 강간 사건과 후행 살인 사건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것을 염려한 것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수차례에 걸쳐 두 사건을 함께 수사하여 함께 송치하겠다고 국가수사본부에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 실무진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건의를 모두 묵살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여고생 살인사건의 동기와 성범죄 목적 등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스토킹 강간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결국 장윤규의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지 못한 채 여고생 살인사건만을 따로 수사해서 따로 송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의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서 범죄를 수사할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청의 수사지휘권은 어디까지나 수사의 적법성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행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무관하게 조직의 잘못을 감추거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해 행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실체적 진실 규명이나 기본적 인권 보장 등 정당한 목적이 아닌 경찰의 과오은폐, 여론의 비난, 질책 회피 등을 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여 정당하게 진행되던 수사를 가로막았던 것이고 검찰은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의도한 대로 상당 기간 동안 스토킹 강간 사건과 그 강간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 그리고 그 초동조치 미흡과 여고생 살인 사건 사이의 관련성이 은폐되었고 지금까지도 이 부분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수사의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경찰 수사 최고 지휘부가 조직 내 보고 체계를 이용하여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정당한 수사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 점을 엄중하게 보고 철저하게 수사했고 앞으로 공판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하겠습니다. 향후 이 사건이 유사한 방식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일선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장윤기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항상 그 고 이채원 양이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1: 네, 장윤길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들어보셨습니다. 검찰은 최근 소환 조사했던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그리고 국수본 경찰 4명을 직권 남용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 네, 오늘 발표 내용에서는 지금 국수본부장, 전 국수본부장이 이 장윤기의 강간과 관련해서는 조용히 하자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분리수사, 살인 스토킹 강간 사건을 따로 수사라고 지시를 했다. 이는 경찰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는 이 비판이 확산할 우려 때문에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고 이후에 재판이 이어질 텐데요. 재판 과정 또한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네팔 관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앞서서 그 문 교수님께서 터널 내부에 이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0: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조금 희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이른바 뭐 에어포켓이나 아니면 식수 이런 것들이 이제 확보가 됐을 경우 만약에 안쪽에 생존자가 있다면 이 생존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십니까?
1: 네, 뭐 과거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2023년 인도 히말라야 산사태 때 17명 가량이 17일 만에 구조가 되기도 했고요.
2: 네.
1: 가장 최장 기간이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게 2010년에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칠레 광산 붕괴. 이 33명의 광부들이 약 69일간 생존을 했던. 그래서 또이 케이스가 이제 굉장히 대단한 게이37 모두 다
2: 네.
1: 전원 이제 구조가 됐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경우 이 칠레 광산 경우에도 당시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 라이프 유틸리티 관을 통해서 식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이 됐었고요.
2: 예.
1: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터널 내에 에어포켓이 있고 또 상당한 양의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들어가거나 아니면 주입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례만큼 상당 기간 오래 그 안에 이제 버틸 수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 구조대가 뭐 진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걷어내고
2: 네.
1: 무사히 좀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맥락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 예. 이제 터널 내부에 그런 영상들이 속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터널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이제 한국인 근무자들이 근무했던 그 발전소 건설 현장 터널을 보면은, 내부에 이제 천장까지 좀 토사가 가득 쌓여 있고, 그리고 바닥에도 좀 두껍게 이렇게 진흙이 쌓여 있다 보니까, 들어가는 그 수색 대원들도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최대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진흙이 많고 이러면은 내부 상황이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버티기에 정말 그 여러 가지 좀 열악한 그런 환경일 수 있겠다라는 걱정도 들거든요. 어떻게
1: 네,
2: 보면.
1: 그 당시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토사물과 뭐 저렇게 이제 바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 계속 굉장히 이제 급박했던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어
2: 예.
1: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적어도 이제 다른 쪽보다는 해당 지금 그 우리 근로자 혹은 뭐 계실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방고가 상대적으로 높은 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2: 예.
1: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 앞서 하류 쪽 터널에서의 그 토사량과 이런 부분들과 좀 비교를 하면 물론 이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2: 네.
1: 그 하류 쪽보다는 좀 양호하지 않을까라는 뭐 이런 추정을 할수 있고요.
2: 예.
1: 앞서 그문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완전 뻘 형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안반이라든가 돌이라든가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공극이 큰 어떤 부재들이 막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가장 필요한 공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2: 예.
0: 자, 그리고 이 작업 가운데 이제 구조대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변수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3: 그렇습니다. 이제 구조대원들의 안전이 가장 문제인데요. 여기서 한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첫 번째는 이 우리 이제 앞서 갔던 우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 대응팀이나 또는 해외 긴급구호팀 이제 오늘 도착한 해외 긴급구호팀이나 또는 네팔 구조팀도 다 마찬가지고 중국 인도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기서 구조 현장에서 정말 꼭 준수돼야 될 지켜야 될 중요한 원칙은 의무적 휴식제, 의무적 교대제를 꼭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재난 현장을 가보면 여러 가지 그 사명감 때문에 이렇게 어떤 좀 쉬려고 하면 죄책감이 들어서 쉬지 못하고 며칠 밤을 막 이틀, 사흘 밤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말 비효율적이고 매우 구조대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고 또 주변을 위험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그 지혜로운 것은 8시간 일하고 8시간 작전하고 8시간 뭐 쉬고 하는 이런 그런 그 교대 시스템을 잘 리더들은 잘 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그런 장비들이 또 적극적으로 잘 활용이 되려면 저기에는 또 전기 통신이 잘 또 보급이 돼야 되는데 아직 전기 통신이

0: 지금 복구가 안된 상태다 보니까 또 지원팀들은 빨리 전기통신과 육로 복구를 빨리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세 번째가 또 중요한 것은 지금 계속 2차, 3차 어떤 또 자연된 붕괴 위험성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또 수위가 낮아졌다 했다가 올라갔다 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저 위쪽에서 또 다른 2차, 3차 자연된 붕괴가 발생한 것에 대비해서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유속이 빨라지고 유량이 높아지고 또 어떤 그런 많은 휘두르고 내려오는 사운드 소리가 나는 것을 센서로 빨리 센싱해서
1: 네.
0: 밑에 얼리 워닝을 해주는 조기 경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빨리 구축을 해서 곳곳에 센서를 좀 꽂아놓고 작업을 하는 것이 오랫동안 할수 있고 안전하게 할수 있는 지혜로운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구조대원들의 안전 역시 신경을 쓰면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한 구조대원이 이제 그 내부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이제 터널 내부 상황을 또 앞서도 여러 번뭐 살펴보긴 했습니다만은 그 내부의 두꺼운 진흙이 마치 치약처럼 쌓여 있어서 드론을 날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증언을 또 하기도 했거든요. 터널 안에 빈 공간이 전혀 없다라고 하지만 이게 그 드론이 들어가기 힘든 그 부분만 그럴 수 있고 그 내부는 또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2: 네, 그렇습니다. 그 앞서 그 터널 그 선형 구조에 대한 부분 제가
1: 예.
2: 잠깐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뭐 집수정 형태의 공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이제 그 터널 안에 유틸리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1: 네.
2: 그런 공간들이 또 확보가 될수 있는
1: 예.
2: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굉장히 그 예컨대 그 3A나 3B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그 치약처럼 일종의 이제 콜로이드 상태로 굉장히 그 이미 그 유체화된 어떤 그런 형태가 많이 그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1: 네.
2: 이런 조건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라든가 탐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가장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 예. 자, 이제 결국 이제 시간 싸움이 시작이 된것 같은데 지금 현지 날씨를 보면 중국 티베트 지역에 다시 좀 비가 예보되면서 산사태로 만들어진 그 자연댐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언세코가 추가로 또 붕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현지에서는 좀 위험한 상황으로 봐야겠습니까?
2: 네, 제가 그 오전에 그 여러 가지 그 외신 보도 이런 것들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언세코 같은 경우에 자연 배수가 이제 상당 부분 진행이 된 걸로
3: 예.
2: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뭐 알고 계신 것처럼 이러한 그 자연댐 같은 경우에 견고하게 물을 막을 수 있는 설비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우려됐던 부분들의 수위는 좀 낮아진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우기 상황에서 상류 쪽에 많은 강수량이 집중이 된다라고 한다면 꼭그 언세코의 어떤 붕괴라든가 이거 말고도 지금 이제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그런 홍수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1: 네.
2: 이제 지금 가뜩이나 굉장히 지반 상태가 약해져 있는 이런 조건에서는 이런 어떤 조그만 강우 상황도 굉장히 큰 트리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 예.
2: 지금 이제 탐색이라든가 지금 그런 활동하시는 분은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예. 저 이런 가운데 네팔 정부가 이번 대홍수를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중국과 미국, 인도 등 세계 주요 온실가스 배출 국가들의 보상을 요구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뭐 원조나 지원 이런 게 아니라 배상을 요구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네요.
0: 정말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1: 예.
0: 지도로 본다면 북쪽에 중국, 가운데 히말라야 산맥에 네팔이 끼어 있고 밑에
1: 네.
0: 인도인데 세계 1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가 중국, 2위는 미국 저쪽에 있고
3: 네.
0: 3위가 또 남쪽에 있는 인도란 말이에요.
1: 예.
0: 이때 우리 이런 네팔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실상 네팔은 자동차도 그 카트만두 시내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런 계곡 산악국가다 보니까
1: 네.
0: 그 배출량이 미미하죠.
3: 예.
0: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네팔뿐만이 아니라 태평양 연안 국가도 해수면이 올라가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죠.
1: 예.
0: 근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이제 배상을 손해배상을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그런 온실가스 배출 국가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기후 위기를 촉발시켜서 네팔이 이런 피해를 본다라고 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데, 이제 문제는 네팔이 과연 중국이나 인도에 바로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
1: 예.
0: 왜 그러냐면요, 어떤 보고서에는 이렇습니다. 네팔이 국민소득이 2018년에 제가 이제 가봤을 때 국민소득이 한 800달러로 조사가 됐고, 네네. 지금은 1300달러, 1500달러 한다 그래요.
1: 네.
0: 근데 이렇게 빈곤한 나라들은 ODA 원조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또 중국으로부터도 엄청나게 받고 있고,
1: 예.
0: 인도로부터도 받고 있는데, 그 ODA 원조를 받고 있는데 거기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겨를이 생기겠습니까? 현실적으로.
1: 네.
0: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안이 뭐냐. 대안은 국제기구,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제기구가 어떤 기후위기를 비롯한 인류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한 국가에게, 설사 그 위험 야기 국가로부터 ODA 원조를 받고 있을지라도 그런 소송 같은 것들을 강력하게 제기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유엔 뭐 인도주의 조정국이나 하여튼 뭐 기타 이런 국제기구가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어야,
1: 예.
0: 이 소송 제기가 가능하지, 네팔이 직접적으로 중국에게 뭐 미국에게 어디에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국제기구가 나서줘야 된다.
1: 예.
0: 이런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1: 사실 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네팔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제 좀 답답하고
0: 그렇습니다.
1: 억울하면 그런 얘기까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인 문현철 호남대 공공안전학부 교수 그리고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9: 합성목재 예스팀바
8: 경동산업 주식회사
1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2: 건강해
1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3: 건강기능식품
1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6: 교통안전 1분 터.
17: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백희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백희성이었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8: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9: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0: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1: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20: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21: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20: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21: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22: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주차 문제로 화가 난다며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버리는 이른바 주차 빌런. 앞으로는 손쓸 방법이 생겼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등 사유지거가 부족해 주차장 입구를 막는 차량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노외 주차장이나 부설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면 주차장 관리자가 차량 이동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이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도 차량을 옮기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는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바로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차량 이동 요구와 지자체 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 차를 장기간 세워두는 이른바 주차장 알박기 행태에도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가 가능해졌는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한 달 이상 차량을 세워두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손쓰기 어려웠던 주차장 입구 봉쇄 행위에 이제는 행정적인 제재가 가능해졌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24: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is
25: FM. 삼통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다시 후텁지근해졌습니다. 중부지방은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9도 예상이 되고요. 또한 호남과 영남, 제주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부는 30도를 웃돌며 덥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일부 강원 북부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고요.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갑작 스럽게 쏟아지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시간과 비슷한 구간 정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계속해서 작업 구간이 많은 편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동호대교를 못 간 지점, 반포대교를 지난 지점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마포대교 이전부터 작업 지점을 지날 때까지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고요. 반대편 일산 쪽

0: 였습니다.
1: 오늘 폼 미쳤다.
2: 미쳤다.
3: 미쳤다.
4: 아,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와, 와, 야.
6: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팔과 중국 히말라야 산악지역을 휩쓴 대홍수 발생 일주일이 지나면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국인 실종자를 찾기 위한 첫 육로 수색에서는 특별한 성과가 없었는데 우리 긴급구호대가 현재 도착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상욱 기자, 오늘 오전에 긴급구호대가 네팔에 도착했죠?
2: 네,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에 대한 수색과 구조작업을 지원하는 해외 긴급구호대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40분쯤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 44명으로 구성된 긴급구호대는 오늘 새벽 공군 수송기편으로 네팔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구조 전문 소방관 37명이 포함됐고 고해상도 드론과 열화상 탐지기, 수중펌프 등 첨단 장비와 함께 구조견 5마리도 수송기에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열흘 일정으로 네팔 정부와 협력해서 연락을 끊긴 우리 국민을 포함해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1: 네, 네팔 대홍수 사망자가 어제 오후에 1,000명을 넘었는데 오늘 또 더 늘어났죠?
2: 네, 대홍수 전체 사망자가 어제 처음 1,000명대로 오른 뒤 오늘 더 증가했습니다. 네팔 지역 대홍수 관련 사망자가 1,050명, 여기에 중국 쪽 사망자 16명을 더하면 1,066명입니다. 실종자는 모두 4,4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네팔 당국은 지금까지 1,800여 명이 구조됐고 전력과 통신망 복구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군은 트리시리 지역에서 네팔 주민 118명과 영국인 남성 1명이 추가로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터널 내부 수색에서는 구조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0: 터널 안에서는 대대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터널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신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팔 육군 대변인입니다.
1: 네팔 구조 당국은 현재 수력 발전소에서 실종된 사람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죠.
2: 네, 네팔 구조 당국은 12개 수력 발전소 터널에서 실종된 사람 수를 600여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9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나스와가디 수력 발전소 내부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이 투입됐습니다. 어두운 터널 깊숙한 곳까지 수색에 나섰지만 생명 반응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터널 내부가 두꺼운 진흙에 뒤덮여 있어 수색과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색에 참여한 드론 조종사 얘기입니다.
0: 발전소 터널 안에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했는데 실망스럽게도 진흙, 물, 흙 등이 80에서 90% 높이까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론 조종사입니다.
2: 한국인 직원들 실종 추정 지역에 있는 발전소 터널의 내부 드론 영상도 어제 공개됐습니다. 앞에서 본 열화상 드론 영상과 마찬가지로 진흙으로 가득 찬 터널 내부 모습이 담겼습니다. 대홍수 참사 일주일이 지나면서 생존자가 버틸 시간이 많지 않다는 우려 때문에 수색 구조 현장에서는 말 그대로 시간과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터널 특성상 산소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구조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터널에선 폭발물을 사용해 산피탈을 폭발한 후 공기를 주입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네팔군은 진흙으로 가득 찬 터널 세 곳에서 신원이 확인 안 된 시신 네 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한상욱입니다.
1: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북 영세 살인과 관련해서 혐의로 재판에 넘겨

0: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이에 대해 항소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검찰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 공판에서 김소영에게 사형을 내려달라라고 구형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법은 김소영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고 당시 재판부는 챗GPT로 약물 위험성을 학습하고 그리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소영은 지난달 28일 1심 판결에 불복해서 이미 항소를 한 상황이고 오늘 검찰도 항소를 추가로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오늘 오후에 부산 오륙도 인근에서 예인선 전복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수습에 만전을 다해달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해경이 이 사고와 관련해서 현장을 지금 수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인명구조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네팔 관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팔 정부의 요청으로 급파된 우리 해외 긴급 구호대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아침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네팔 정부와 협의하는 대로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속 대응팀은 실종자의 휴대전화 위치 파악을 시도하면서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교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긴급 구호대가 밤새 비행해서 네팔에 도착했죠?
1: 네,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해외 긴급 구호대를 태운 군수송기는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 40분쯤,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새벽 6시 40분쯤에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을 했습니다. 44명의 구호대는 네팔 당국과의 협의와 또 현장 답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일부터 구조 활동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긴급 구호대 가운데 37명, 즉 대부분은 구조 전문 소방관들입니다. 이들은 드론과 내시경 카메라 같은 구조 전문 장비와 좁은 장소 수색을 도와줄 구조견 5마리를 데려갔습니다. 구호대장인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상륙 직후에 취재진과 만나 글로벌 연대 차원에서 생존자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국가 재난에 동참해 기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각오를 덧붙였습니다. 선발대 격이었던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앞으로 긴급 구호대와 협력해 활동을 합니다. 물론 구호대가 짐을 풀고 또 계획을 점검하는 시간에도 신속 대응팀은 지상과 공중 수색 작업을 이어갑니다. 구조 소식은 아직이지만 네팔 당국의 협조가 그래도 더해지면서 방식은 조금씩 다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들의 위치 파악을 위해 휴대전화 정보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둔체 지역에 있는 지상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드론 수색을 적극 활용해 가면서 위어댐과 트리슐리강 하류의 발전소 건설 주변 현장 등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카트만두에 남은 공중팀 역시 네팔군 당국과 협력해 가며 헬기 수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0: 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상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식이 전 들어왔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이 전복이 됐고 8명 중에 한 명이 구조된 상황이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1시 30분쯤에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인선 한 척이 전복 사고를 당해서 해경이 현장에 인력과 장비를 급파해 현재 구조 작업에 나선 상황입니다. 8명이 이 예인선에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이 구조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인력 구조를 하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앞서 이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관련 소식이 추가로 들어오면 다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한 의혹을 규명해온 검찰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서 성폭행 사건은 조용히 하자면서 살인과 성폭행 사건의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미 기자, 검찰이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4명을 기소했군요.
2: 네, 그렇습니다.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먼저 장윤기 사건 당시 경찰 수사 최고 책임자였던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계장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범죄수사계장까지 모두 4명이 기소됐습니다. 사건 초기에 광산경찰서는 장윤기가 저지른 살인과 성폭력 사건이 밀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광주경찰청을 통해 두 사건을 병합 수사하겠다고 국가수사본부에 보고했는데요. 박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으로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박전 본부장이 스토킹과 성폭행에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장윤기의 범행 경과가 알려지면 경찰에 대한 비판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박전 본부장은 성폭력 사건은 조용히 하자고 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고도 했는데요. 결국 박전 본부장은 장윤기의 살인과 스토킹, 성폭행 사건을 각각 다른 수사부서에서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수사 개입으로 광산경찰서는 장윤기의 살인 동기와 성범죄 목적 등 규명에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일선 수사에 대한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규명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3: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했던 제주 부모 경장이 삭제한 사건에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 실종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부경장이 프로파일링에서 삭제한 15건 가운데 아동 실종 사건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관리 목록에서 기록이 삭제되면 살아있는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다시 실종됐을 때 관련 내용을 볼수 없어 수색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오늘 이임식에서 최근 잇따른 사건 사고가 경찰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대행은 이어 잘못에는 반드시 합당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면서도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말고 지휘 감독 체계와 또 내부 시스템까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였던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설장으로서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해 범행을 했고 영원히 세상에 나오지 않길 바란다는 피해자의 요청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딸이 정서적으로 학대당했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요?
4: 네, 경기 광주경찰서는 오늘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7시 20분쯤 경기 광주시 능평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별거하고 있던 아내에게 여러 차례 흉기 두 점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딸도 함께 있었는데 경찰은 A씨가 아이를 정서적으로도 학대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신고당해 소송이 불리해질 것으로 보이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휴대전화까지 버리며 도주를 시도했지만 신고 4시간 20분 만에 수원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검거됐습니다.
3: 네, 피의자가 가정폭력 관련 혐의로 경찰의 수사도 받았었죠?
4: 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아내에게 말다툼과 폭행, 협박 등 모두 4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엔 흉기를 든 채 아내를 위협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A씨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경기 광주로 거처를 옮겼고 지난달에는 남편의 폭행이 우려된다며

0: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이혼소송 서류를 송달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소를 알게 돼 찾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혼소송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아내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 처분도 받았지만 비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내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던 부산 앞바다 예인선 전복 사고 관련 소식이 조금 더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1시간 전쯤이죠. 오후 1시 29분경에 56도 남동방 약 9km 해상에서 386톤급 예인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경비함정과 항공대 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 가용 세력을 투입해서 인명구조에 현재 총력 대응하고 있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예인선은 286톤급입니다. 386톤급이 아니라 286톤급 예인선이고요. 지금 현재 해경이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승선원 8명 가운데 1명을 구조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지금 나머지 7명에 대한 생사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경 현재 지역구조본부 2단계를 발령해서 비상체제에 돌입한 상황이고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관련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이 사고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인명을 구조하고 또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구조 소식 관련해서는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충남 당진 현대제철 공장에서는 산소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엄청난 연기가 치솟으면서 직원들이 긴급 대피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환 기자, 언제 폭발이 난 겁니까?
2: 네, 폭발이 일어난 시간은 오늘 오전 9시 40분쯤이었습니다.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에서 발생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YTN 시청자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공장 위로 엄청난 검은색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장 밖으로 이 혼비백산한 직원들이 뛰쳐나오고 있는데요. 직원 일부는 추가 폭발을 우려해서 제방 아래 하천 근처로 몸을 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일단 협력업체가 관리하는 산소탱크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철강 생산에 필수적인 이 산소를 공급하는 시설인데요. 배관이 파손되면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업 중인 직원들은 모두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현대제철은 공장 내부 자체 진화대가 투입돼서 안전조치를 진행했고 주변 화재로는 번지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파손된 배관을 막아서 추가 산소 누출을 차단하는 긴급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도 출동했습니다. 일단 업체가 자체적으로 배관을 막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현장 내부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소방대원 일부가 이 추가 폭발이나 화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지환입니다.
3: 이번에는 오늘의 사건 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네.
3: 자, 먼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편 사건부터 짚어볼 텐데요. 화면을 좀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이 CCTV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오토바이를 타고 한 남성이 와서 비옷을 벗고 그리고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 3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나오는데요. 자, 지금 뭐 분주합니다. 혼자서 이렇게 비옷을 벗고 소리가 날까 봐서 비옷을 벗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다시 30분 뒤에 나타나서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호련히 사라집니다. 글쎄요. 이 30분 동안에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건데 이 잦은 폭력으로 아내가 숨어 있었는데 이걸 찾아내서 이 남편이 이 범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4: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고 또 경찰이 현장에 출동까지 했죠. 그리고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임시보호조치까지 이루어졌고 따로 별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법원에 소장과 첨부자료 증거 등을 제출을 하죠. 그러면 법원이 이걸 받아서 그 피고로 적시된 그런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보냅니다. 네.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가 제출한 이혼소장과 또 기재 내용들을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었고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도 몰래 좀 숨어 있었습니다만 이제 법원의 소장을 받으면서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알게 됐고 이렇게 알게 된 사실 자체를 이 사망한 아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상담도 진행이 됐습니다만 네. 안타깝게도 이렇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1: 이 거주지의 정보가 좀 보호되어야 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좀 뭐랄까요? 좀 화가 나는 부분은 이 사건 현장에 아이가 또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아동학대 혐의가 추가됐죠?
4: 그렇습니다. 5살 딸인데요. 사실 범행 현장에 있었다 또는 같은 집 공간에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아동학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사건은 이제 사망한 상태로 이제 피해자가 발견된 곳이 복도 계단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예. 그렇다면은 집 안에서도 여러 차례 강한 공격과 회피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집 밖으로 이제 도피하다가 도망치다가 결국은 사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 30분 동안 내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5살 아이가 이런 장면들을 다 봤을 것으로 짐작이 돼요. 예. 그리고 5살 정도면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경찰이 단순한 내용이더라도 진술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서적인 학대로 보고 이 혐의까지 추가로 이제 했고 안타깝게도 지금 이 5살 딸도 손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큰 신체적 건수적인 충격이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3: 그러게요. 정말 아이가 좀 어떤 트라우마로 남게 될지 좀 걱정이 되는데 근데 이미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차례나 가정폭력의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5월에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하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4: 네, 여러 차례 신고가 있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그때마다 이 숨진 아내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반복이 됐고 또한 마지막 출동 당시에는 출동한 경찰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네. 이제 그런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청구가 됐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도 구속 사유는 가정폭력은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만약에 이런 여러 차례 반복되었던 가정폭력까지 함께 기재가 되었다면은 결과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당시에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고 그 후에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말 사람이 사망을 하면 생명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예. 네, 이런 참 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 네,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안타깝고 참 답답한 거는 뭐 스마트워치도 작동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졌다고 하는데 왜 이런 사건이 방지될 수가 없는 건지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4: 네, 우리 사회가 법적으로도 또 여러 제도와 정책적으로도 이런 가정폭력과 그에 따라서 벌어지는 강력 범죄들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스마트워치가 지급이 됐고 실제 작동이 됐죠. 하지만 스마트워치가 예전에는 엄청 크기도 크고 그냥 봐도 이거는 스마트워치다라고 알 수 있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이루어져서 좀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자동적인 신고가 이루어지거나 자동적으로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이 사람이 뭔가 위기를 감지하고 신호를 줘야만 그때 작동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인 선제적인 이제 제어 대책이 되기는 힘든 그런 여건이고요. 그리고 또 접근금지 명령도 이루어졌습니다만 이걸 어겼을 때 이걸 어겼을 때에 금전적으로 제재를 한다거나 또는 그 후에 형사적인 제재를 한다거나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있을지언정 위반하고 나는 처벌 감수하겠다. 나는 그냥 나도 감옥 갈 테니까 예. 응징하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해서 범행에 나설 때 사전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네네. 들고 그리고 아까 소장에 기재한 그 주소 등 예. 이런 내용들도 제도가 있긴 해요. 이거를 좀 가려달라. 상대방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5: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4: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3: 이런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 이번엔 장윤기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도 이제 이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브리핑을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 발표 내용을 보면은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강간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건 아니지만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은폐한 거 아닌가요?
4: 네, 저도 그렇게 해석이 예. 됩니다만 굉장히 좀 신중하게 표현을 써서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3: 네.
4: 그리고 이 이 성폭행은 조용히 하자 이런 부분들 사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3: 네.
4: 그리고 그동안 사건 초기부터 광주 광산

0: 라든지 또는 광주 경찰청이 이 사건을 묻으려고 한거 아니냐, 은폐하려고 한거 아니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한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죠. 하지만 오히려 수사를 해보니까, 검찰 수사를 해보니까 아주 경찰 수사에서 가장 정점에 있고 상위에 위치한 국가수사본부에서 오히려 앞장서서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제 말단 조직에서는 오히려 함께 스토킹과 이 살인 사건을 함께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올려보냈다는 게 오늘 이 검찰의 보도자료를 보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경찰 조직의 어떤 과오를 은폐하고 또 여론의 비난과 질책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사실 보고를 보고 이 수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상황에서도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성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가 더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2: 네, 지금 관련 지금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던 그 예인선 전복 사고 소식이 하나가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좀 전해드리면 앞서서 저희가 승선원 8명 중에서 한 명이 구조됐다라고 전해드렸는데 한 명이 추가로 더 구조가 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8명 중에서 2명에 대한 구조가 완료가 됐고요. 6명에 대해서는 해경이 계속해서 좀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도 추가로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고요. 지금 장윤기 사건 관련 얘기를 좀 이어가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누굴 믿고 이렇게 수사를 맡겨야 하는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경찰 수사 최고 지휘부의 개입으로 사실 경찰서 선에서는 이거를 분리수사를 하지 말자.
0: 그러니까 네, 병합해서 하자.
2: 병합해서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건데 지휘부에서 이걸 분리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누굴 믿어야 되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사실 사건 초기만 해도 장윤기의 부친이 경찰이기 때문에 이제 당시 지역 경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는 네. 의혹이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아직까지 완전 다 불식된 것도 아닙니다.
1: 네.
0: 하지만 그 후에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설마 지역 경찰에서 뭔가 잘못을 하더라도 이걸 제대로 지휘하고 제대로 감독하면서 이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 국가수사본부인데 오히려 사건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예. 라고는 여론이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1: 네.
0: 하지만 막상 수사를 해보니까 하나 둘 사실이 드러나고 오히려 지역 경찰들이 열심히 하고 병합해서 하자는 의견을 계속 올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하게 한 거거든요.
1: 네.
0: 그리고 오늘 검찰의 수사 결과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 기간 이 관련성 두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1: 네.
0: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범죄와 스토킹 사건 그리고 또 안타깝게 사망한 이채원 양 사건 등을 비롯한 칼부림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상당 기간 동안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은폐되었다. 어느 정도는 이 당시 국수본 관계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사건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물론 영원히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적극적인 취재가 이루어지고 여론이 언론 보도에 따라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모든 사실관계는 드러났습니다만
1: 네.
0: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는 경찰 조직 전체가 이제는 국민들에게 우리 좀 믿어주십시오.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가 잘 관리하고 지휘하고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고
2: 예.
0: 또 국가수사본부를 만든 취지가 검찰의 수사 지휘, 검사가 그동안 경찰을 수사 지휘했거든요.
1: 예.
0: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걸 먼저 없앴습니다. 그러면은 경찰 수사는 누가 지휘할 것이며 제대로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자 국가수사본부를 만든 거예요.
1: 예.
0: 그리고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긴 게 문제이고 그리고 또 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잖아요.
1: 예.
0: 이거는 이해되지 않는 해서는 안 되는 지휘와 지시를 했다고 해서 다 성립되는 건 아니고
1: 예.
0: 원래 직무에 속하는데 이거를 부당하게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의 논리에 따르면 당연히 국가수사본부는 이제 해당 경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1: 네.
0: 그러한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라는 논리로 가는 것이거든요.
1: 예.
0: 검찰의 지적처럼 이게 정당한 수사권, 일선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경찰의 이런 잘못된 어찌 보면은 관행, 어찌 보면 문화, 어찌 보면 행동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다 완전히 사라지고 정리가 될지는 사실 국민 여러분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1: 예.
0: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거센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조국 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언급을 두고는 민주당에서 배은망덕하다, 또 봉창 두드린다 등 격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1: 네, 용혜인 후보자를 두고 야권의 공세가 거센 상황이죠?
2: 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위성 정당에서 당선되고 제명 후 복당한 경우 정당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용혜인 방지법을 발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SNS에 기본소득당은 용혜인을 영도자이자 최고 존엄으로 모시는 사실상 1인 지배 정당이라며 이런 정당을 위해 왜 국민의 혈세를 바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를 두고 기본소득당은 내랑 정당 국민의힘이 받는 수백억 원 보조금부터 내려놓으라며 당대표를 비난하면 징계하겠다는 정당이야말로 영도자 정당에 어울리지 않느냐고 들이받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용 후보자를 옹호하면서도 겸직은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SBS 라디오에 출연한 송영길 의원은 비례대표를 두번 하는 것도 관리에 맞지 않는데 장관을 하면서도 그만두지 않는다면 누가 봐도 욕심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민심이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광재 의원도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장관을 하고 싶으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낫다며 젊은이답게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고 권유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이번 달 중순쯤 연달아 진행될 예정인데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핵심 전장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엄호하고 있습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묻지마 비판을 쏟아내는 것 역시
4: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3: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2: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공소취소 총대를 맬 적임자로 뽑힌 거라며 낙마 영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의자 정책위 의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공치모 공동대표의 검수완박에 앞장섰던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들이 공정하고 중립적이라 믿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지난 2021년 신약개발업체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 연락을 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네, 조국 전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 언급을 두고는 민주당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죠.
2: 네,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은 SNS에 대법원 법리가 뒤집히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뒤 재개될 2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특검법과 관련해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원장의 발언은 동지의 언어일 수 없고 배은망덕하다고 맹공했고 박지원 의원도 SNS에 자다가 봉창을 때리고 있다. 영특하던 분이 왜 이러는지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까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연대와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쟁적 공격은 매우 아쉽다며 책임 있는 언어와 자세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됐다면서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사법부가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5개를 당장 속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 여파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국민 피해가 54조 원에 달한다.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입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5: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2: 반면 MBC 라디오에 출연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 오기영 의원은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에서 논의하면 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0: 오늘 충청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1: 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전해주시죠.
6: 네, 현재 서울 기온은 27.5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의 낮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폭염특보가 유지 중인 남부지방은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운데요. 이에 따라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오늘 저녁까지 충청 이남 곳곳에 최고 60mm의 소나기까지 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내륙은 하늘에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5에서 30mm의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고요. 충북 남부와 남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5에서 최대 5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안동 21도 등 제주와 일부 남해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열대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0도, 전주는 31도로 서쪽 지방은 예년 수준을 다소 웃돌겠지만 동쪽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강릉이 2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영동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습도가 내려가며 늦더위도 점차 꺾일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겠고 특히 오늘은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7: 네팔 현장에 우리 긴급구호대가 도착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0: 이번 네팔 대참사 속에 온라인에는 각종 가짜 영상들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또한 조회수를 노린 건데요. 잘 구분하셔야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른바 괴물급류가 들이닥치면서 마을이 순식간에 초토화됩니다. 네팔 대홍수 당시 영상으로 보이지만 AI로 생성된 영상입니다. 이렇게 없던 빨간 상자가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했고요. 또 이전 화면에는 안 보였던 건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무너지기까지 합니다. 자, 다음 영상 보시면 아마 이 영상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구조대원이 진흙을 파내자 그 속에서 한 아이가 두 눈을 깜빡입니다. 이 곧바로 아이는 진흙에서 꺼내지는데 이 보통 구조대원이 조심스럽게 요 구조자를 구조하는 것과는 달리 뭔가 이 구조하는 과정이 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역시 AI 생성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홍수 발생 초기에는 이 영상 때문에 홍수의 원인을 오해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전투기의 폭격으로 댐이 무너지면서 홍수가 발생했다는 거였는데요. 터무니없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지친 얼굴로 우는 아기를 업고 있는 이 영상, AI 영상이 아닌 실제 영상이긴 한데 이 해당 영상은 네팔이 아닌 베트남의 한 산골 마을에서 찍힌 영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처럼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가짜 영상들, 이 네팔 언론위원회에서도 그 원인으로 조회수 경쟁을 꼽기도 했는데요. 현지 구조활동에도 혼선을 줄 수 있고 또 실종자 가족들에겐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만드는 것도 또 소비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3: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도민께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기로의 이준원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와 아내는 10년 동안 연애를 한 끝에 30대 초반에 결혼했습니다. 어느덧 결혼 6년 차가 됐고 아들도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내의 모습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와 긴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책 이야기를 꺼내도 당신은 잘 모르잖아 라고 하거나 당신은 이런데 관심 없잖아 라면서 대화를 끊어버리기 일쑤였죠. 제가 이과 출신이라 공감대가 부족한가 싶어서 최근에는 안 읽던 인문학 책까지 찾아 읽으며 노력해봤지만 벽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저와 거리를 두는 것 같았죠.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휴대전화에 새로 비밀번호를 걸었고 퇴근한 이후나 주말에도 회사 업무 때문에 연락할 일이 있다면서 자리를 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켜진 채로 놓여있던 아내의 노트북에서 메신저 대화를 보게 됐습니다. 상대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자였습니다. 대화에는 주말에 보고 싶다, 자기야 사랑해 같은 애정 표현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당장 아내에게 따져 묻고 이혼 서류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를 생각하니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순 없습니다. 적어도 가정을 흔든 상대 남자에게는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는 노트북에서 우연히 찍어둔 메신저 대화 캡처 몇 장이 전부인데 이 정도도 상간남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흥신소에 의뢰하거나 차량 위치 추적기를 달아도 되는지, 아내에게는 소송 사실을 숨긴 채 상간남한테만 단독으로 소송 진행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연애 10년에 결혼 6년이면 거의 청춘의 절반 이상을 함께 보낸 겁니다. 배신감이 너무 컸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혼은 안 하고 상간남 소송만 원하세요. 실제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2: 네, 실제로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 네. 네,
2: 한 번에 실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 사건처럼 아이 때문이거나 뭐 생활비나 양육비, 재산분할 같은 이혼할 때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혼인관계는 지금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간남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원하시거든요. 가능할까요?
2: 네,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상간남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네.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가 이혼을 함께 진행할 때보다 다소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사연자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 아내 노트북에서 발견된 메신저 대화예요. 뭐 자기야 사랑해 보고 싶다 이런 표현이 담긴 대화만으로도 부정행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네, 메신저 대화 내용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1: 네.
2: 부정행위는 성관계 입증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연인관계 행태의 애정표현, 데이트 정황 등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1: 그렇죠.
2: 다만 보다 확실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애정표현 한두 문장보다는 두 사람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지속적인 대화 흐름이라든가 서로를 부르는 애칭, 함께 여행하거나 숙박업소를 이용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 등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2: 또한 상대방의 이름, 프로필 사진, 전화번호 등이 함께 나타나도록 캡처를 해둬야 법원에서 상간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소송을 당한 상간남 측에서는 나는 기혼자인 줄 몰랐다. 미혼인 줄 알고 만났다. 이렇게 발뺌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위자료는 인정이 안 되는 걸까요?
2: 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 즉 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1: 네.
2: 만약 상간자가 정말로 기혼 사실을 몰랐던 데 과실이 없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에서는 상간자가 사연자님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승패의 핵심입니다.
1: 네, 근데 지금 사연 같은 경우는 같은 직장 동료인 것 같거든요.
2: 네, 같은 직장 동료라면 사내복지나 결혼식 참석, 사업 명부 등으로 기혼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게 인정이 됩니다.
1: 그렇죠.
2: 네, 또한 대화 내용 중에 뭐 남편한테 안 걸렸어?
1: 네.
2: 아이들은 자 이런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는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찾아낼 필요도 있습니다.
1: 네. 근데 지금 사연자분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아내의 차에 위치 추적기를 달거나 흥심소, 그러니까 탐정사무소에 의뢰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 다 괜찮은 걸까요?
2: 이런 방법은 절대 권장하지 않고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1: 네.
2: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는 민사소송 증거에서 증거로 채택되더라도
1: 네.
2: 역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실익보다 손해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1: 네.
2: 특히 아내의 차량이나 소지품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것이나 흥신소를 통한 미행 및 사생활 침해, 타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서 몰래 엿보는 행위 등은 모두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간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몇 천만 원을 받으려다가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거나
1: 네.
2: 오히려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끔 탐정원비 합법화됐으니 괜찮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 그렇죠.
2: 네, 탐정원비 합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탐정이 하는 업무에 불법적인 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
1: 네.
2: 만약 문제가 될 경우에는 의뢰한 사람도 함께 처벌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그러면은 불법적인 방식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증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 블랙박스라든가 아니면 카드 결제 내역, 숙박업소 CCTV 이런 거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2: 합법적인 증거 확보 방법으로는 증거 보전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 등이 있습니다.
1: 네.
2: 우선 아내 소유의 차량에 탑재된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는 본인이 관리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추출해서 영상 및 음성 파일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블랙박스 영상.

0: 그런데 숙박업소나 건물 CCTV 영상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요청하면 거부당한다거나 삭제가 되기 쉽기 때문에
1: 그렇죠.
0: 소송 제기 전으로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해서 신속하게 영상 확보 명령을 받아내야 합니다.
1: 네.
0: 또한 소송이 시작된 후에 법원을 통해서 아내나 상관자의 카드사 결제 내역,
1: 네.
0: 계좌 송금 내역 등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면
1: 네.
0: 숙박업소 결제 기록이나 결제 시간, 동선 등을 합법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간자 소송도 언제까지 이제 기한이 있잖아요. 언제까지는 제기를 해야 한다. 그러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에 이 상간자 소송 언제까지 상간 소송 제기해야 하고 또 실제로 소송을 시작하면 판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0: 네, 보통 상간소송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1: 네.
0: 따라서 아내의 외도 사실 등과 상간남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장을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1: 네.
0: 시효가 지나면 소송을 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소송 기간은 소장 접수부터 최종 판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답변서의 내용이나
1: 네.
0: 증거조사에 걸리는 시간, 조정 기회의 제공 여부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하여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꼭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남만 상대로 위자료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에 애정 표현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위치 추적이라든가 불법 미행처럼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을 하면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가족 사진 4만 9천 원이라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사진관을 찾았다가 무려 715만 원을 결제했다는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촬영을 모두 마친 뒤에야 원본 사진을 받으려면 600만 원 이상을 결제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건데요. 몇 시간 뒤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거부했고 소비자원 신고와 법적 대응을 언급하자 가격을 200만 원 이상 낮춰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미 촬영까지 끝났다면 환불받기는 어려운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촬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환불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촬영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촬영한 부분의 비용과 남은 금액의 10% 정도를 부담하는 것이 기준이고요. 아직 만들지도 않은 앨범 가격까지 소비자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원본 사진 가격이나 추가 비용을 계약 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불공정 거래 행위 해당합니다. 특히 낮은 가격만 크게 광고하고 실제 계약에 중요한 추가 비용을 숨겼다면 기만적인 광고인지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사진 촬영과 관련한 피해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만 1,2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겠죠. 예약하기 전에 원본 제공 여부와 최종 가격, 그리고 추가 비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문세의 사랑은 늘 도망가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3: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은 비구름 뒤로 기온이 올라서 어제보다도 덥습니다. 현재 서울의 낮 기온이 29.1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남부지방도 늦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광주와 포항 33도 예상이 됩니다. 저녁에 해가 지더라도 열기가 이어지면서 다소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편 일부 강원 북부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전 시간에 비해서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정체 구간이 조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돌발 상황도 발생을 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 성동교를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4차로 막고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 뒤쪽으로 군자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2, 30km 안팎으로 차량 밀리고 있고요. 의정부 쪽으로는 녹천교 부근에서 창동교를 지날 때까지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가는 길은 잠원에서 반포 이후로도 금토분기점 부근 일대로 주춤하고 수원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승용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멀리 외관 부근 2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수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1: 부산 오륙도 남동쪽 해상에서 승선원이 8명인 견인용 예선이 전복돼서 해경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조금 전 화면이 들어와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 저렇게 붉은 바닥면을 드러낸 배가 지금 뒤집어진 겁니다. 전복된 승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인선은 286톤급 견인용 예인선입니다. 이 예인선이 전복된 건 오후 1시 반쯤인데요. 해경 구조대원이 이 전복된 선박에 올라서 직접 수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2: 네, 승선원이 8명이 탔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2명은 구조했지만 1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고 6명이 현재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장 화면을 보시면은 빨간 옷을 입고 있는 해경 구조대원들이 주변에 지금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컨테이너선이 옆에서 조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취재기자를 좀 더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3: 네, 부산입니다.
1: 네, 지금 나머지 6명은 아직 어디에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건가요?
3: 그렇습니다. 아직 6명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치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게 해경 설명입니다. 선박 내에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장에 투입된 잠수사가 선내에 진입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등 13척을 해상에 보냈고 항공대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도 동원했으며 군함과 관공선, 민간선박 등에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복사고는 오늘 오후 1시 반쯤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부산 오륙도 남동쪽 9km 해상에서이고 사고 선박은 286톤급 견인용 예선 TNS 캐처호입니다. 우리 선원 6명과 외국인 2명 등 모두 8명이 타고 오늘 오전 10시 15분 부산항 관공선 부두에서 출항했습니다. 상선을 예인하러 이동했는데 이 상선이 TNS 캐처 호 전복 사실을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한 선박입니다. 8명 가운데 우선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이 사고 해역에 있던 예인 대상 상선에 구조됐는데 의식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2시 반쯤에는 해경이 다른 승선원 1명을 사고 선박 선내에서 찾았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이 의식이 없는 한 명을 부산 밀락항으로 이송해 소방에 인계했습니다. 현재 사고 해상은 초속 4에서 6m로 북서풍이 불고 파도는 1에서 1.5m 수준으로 관측됐습니다. 또 조류는 북동 방향으로 0.5노트, 그러니까 시속 0.93km 정도입니다. 해경은 조류와 파고로 구조 작업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1: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정부 해외 긴급 구호대가 네팔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2: 네, 앞으로 열흘 동안 네팔 당국과 협력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펼칠 계획인데요. 네팔 현지에 나가 있는 YTN 취재팀 차례로 연결합니다.
1: 네, 먼저 김철희 특파원 긴급 구호대 도착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4: 네, 긴급구호대는 6시간 전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카트만두 국제공항을 통해 우리 수송기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이규호 구조대장이 직접 일성을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5: 저희 국민 보호도 있지만 연대 차원에서 생존자를 살리고 하는
6: 이규호 거가 이규호 해외 긴급구조대
5: 가장
6: 대장입니다.
5: 임무라고 봅니다.
4: 구호대 가운데 37명은 구조 전문 소방 인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외교부 3명, 코이카 4명이 포함돼 모두 44명입니다. 구호대는 고해상도 드론 6대를 포함해 열화상 탐지기와 내시경 장비, 체인톱 등 장비만 1000점 가까이 챙겨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고해상도 드론은 직접 가기 힘든 지역의 정밀 수색에 내시경 장비는 터널 수색에 동원하는 등 전문 장비를 통해 수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2: 네, 그럼 구조대 수색 구조 활동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4: 네, 오늘은 우선 카트만두에 머물면서 최우선 과제인 베이스캠프 지역 확보부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숙소에 짐을 푼 뒤 미리 도착해 있던 신속 대응팀과 논의도 시작했는데요. 이 부분도 구호대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5: 오전 중에 신속 대응팀하고 대사관과 협의 시간을 갖고
6: 이규호
5: 오후에는
6: 대장입니다.
5: 빠르면

0: 저희가 베이스 캠프를 차릴 고소리 현장 답사를 가서 돌아온 다음에 내일 오전 중에는 그 현장에 전개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1: 원래 베이스캠프 후보지로는 지난 2015년 대지진 당시 코이카가 누아코체에 설립한 병원이 거론됐지만 전염병 우려 등이 있어 빠졌습니다. 구호팀은 현재 비두르나 밧두르 지역 등을 베이스캠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호대는 또 네팔 정부와 협의해 어떤 지역에서 수색과 구호를 수행하고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역시 네팔 고위급 인사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는데 임상우 신속대응팀장 역시 현지에서 군경 고위급 인사와 접촉을 이어가며 우리 국민 수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2: 네, 이어서 네팔 누아코트 지역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중계 특파원, 네팔 현지에서는 해외 지원을 너무 늦게 요청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요?
3: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누아코트 이재민 대피소입니다. 원래는 학교 건물인데 지금은 교실마다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제 뒤로는 구호 물품을 나눠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제 왼쪽으로는 무료 급식소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팔 정부의 해외 지원 요청이 늦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비판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대홍수 규모를 볼 때 조금 더 일찍 도움을 요청했어야 한다는 비판인데요. 네팔 정부는 이에 대해서 초기에 지원 요청을 했지만 기상 악화로 특히 폭우 때문에 외국 구조대가 진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외 구조대가 참사 3, 4일 차에 들어와서 활동을 시작했다며 한국 대응팀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네팔 외무장관의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4: 한국의 지원으로 버트리슐리 수력발전소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고 그곳에는 한국 기술진들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구조대 한 팀이 현지에 도착했고 그분들도 지금 현장에서 발로 뛰며 수색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팔 외무장관입니다.
3: 현재 네팔 현지에서는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건 인접국인 인도와 중국 그리고 한국이 전부입니다. 특히 사망자가 계속 불어나면서 시신 복원을 위한 장비와 DNA 분석 기술 분야에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네팔 정부는 밝혔습니다.
5: 네, 최신 집계를 보면 사망자가 1,000명이 넘었는데요. 피해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죠.
3: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에서 트리슐리 강을 따라서 쭉 북쪽 방향으로 저희 취재진이 올라가 봤는데요. 지나가는 마을마다 대홍수의 참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주택은 진흙에 파묻혔고 실종자 수는 제대로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잃었다는 주민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큰 마을은 헬기로 이동한 구조대가 간헐적인 구조 활동을 펴고 있지만 작은 마을은 완전히 고립돼서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끊기고 통신이 두절돼 당국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로 불어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곳에서 5km 정도 떨어진 바인세 마을 주민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4: 시신 두 구가 있습니다. 세 사람은 밖으로 떠내려갔고요. 세 사람 중 공부를 하러 가던 어린 학생이 있었는데 건너편 다리 쪽에서 휩쓸려 갔습니다. 엄마와 어린아이 두 사람은 바로 이 집 안에 있습니다. 바인세 마을 주민입니다.
3: 게다가 지금 이재민 수용소에서는 이 바이러스성 발열과 설사 감염 등이 급증하고 있어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열악한 대피 환경에 전염병까지 퍼질 경우 대홍수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5: 네, 지금까지 네팔 현지 상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철희, 권중기 특파원 고생하셨습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했습니다.
5: 의원 겸직 논란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지만 청문회에서 생각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6: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첫 출근길 쏟아지는 질문 가운데 가장 관심사인 의원 겸직 논란에 대해서는 즉답을

0: 합의했습니다. 비례대표를 유지하며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특혜를 독점하는 거라는 지적에 대해선 걱정과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1: 여러 의견들이 있고
2: 용혜인 후보자입니다.
1: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경청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입장이나 어떤 생각을 국민들께 잘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청문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0: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비롯한 젠더폭력 피해자들과 여성단체에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용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피해자의 입장을 잘 살피겠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1: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서
2: 용혜인 후보자입니다.
1: 보안수사나 재수사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0: 성평등가족부 현안에 대해선 대부분 부처의 정책 방향을 지지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5년 전 일 양육병행의 어려움을 알리고자 아이와 함께 국회에 출근했던 일을 떠올리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은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층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남성 역차별 문제에 대해선 성평등부가 남성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3: 용혜인 후보자가 과거 가족과 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 용 후보자가 지난 2023년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면서 공무수행이 아닌데도 직권을 남용해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 단체는 용 후보자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기본소득당 문구가 적힌 옷을 입고 찍은 영상을 SNS에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거센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 네, 조국 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언급을 두고는 민주당에서 배응만덕하다, 봉창 두드린다 등 격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5: 네, 국회입니다.
3: 네, 용혜인 후보자를 두고 야권 공세가 거세죠?
5: 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위성 정당에서 당선되고 제명 후 복당한 경우 정당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용혜인 방지법을 발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SNS에 기본소득당은 용혜인을 영도자이자 최고존엄으로 모시는 사실상 1인 지배 정당이라며 이런 정당을 위해 왜 국민의 혈세를 바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를 두고 기본소득당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이 받는 수백억 원 보조금부터 내려놓으라며 당대표를 비난하면 징계하겠다는 정당이야말로 영도자 정당에 어울리지 않느냐고 들이받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용 후보자를 엄호하면서도 겸직은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SBS 라디오에 출연한 송영길 의원은 비례대표를 두 번 한 것도 관리에 맞지 않는데 장관을 하면서도 그만두지 않는다면 누가 봐도 욕심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민심이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광재 의원도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장관을 하고 싶으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낫다며 젊은이답게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고 권유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이번 달 중순쯤 연달아 진행될 예정인데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핵심 전장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엄호하고 있습니다.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묻지마 비판을 쏟아내는 것 역시 형사사법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5: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공소 취소 총대를 맬 적임자로 뽑힌 거라며 낙마 영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공치모 공동대표의 검수완박에 앞장섰던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들이 공정하고 중립적이라 믿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지난 2021년 신약개발업체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 연락을 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 네, 한편 조국 전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 언급을 두고 민주당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죠.
5: 네,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은 SNS에 대법원 법리가 뒤집히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뒤 재개될 2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조 원장의 발언은 동지의 언어를 썼고 배은망덕하다고 맹공했고 박지원 의원도 SNS에 자다가 봉창을 때리고 있다. 영특하던 분이 왜 이러는지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까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연대와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쟁적 공격은 매우 아쉽다며 책임 있는 언어와 자세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됐다면서 사법부가 결자의제 마음으로 이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 5개를 당장 속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 여파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국민 피해가 54조 원에 달한다.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입니다.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7: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5: 반면 MBC 라디오에 출연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강사 오기영 의원은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에서 논의하면 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9: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8: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3: 건강해.
1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5: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7: 110만 용인특례 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0: 2016 고양 호수 예술 축제.
1: 고양 특례시.
2: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이 몸속 깊숙이 있어서 방사선으로는 치료가 어려웠던 일부 암을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해오던 게 바로 중입자 치료기죠. 기존의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요법과는 달리 주변 조직에 영향을 최대한 주지 않고 또 문제가 된 이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부 암 환자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동안은 소수 암에 대해서만 치료를 진행해 왔는데 이제는 두경부암, 6종 등으로 치료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기를 쓰는 병원도 더 늘 거라는데요.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 바로 이에 대해 짚어봅니다. 중입자 방사선 치료 같은 고액의 암 치료비에 대한 보험 준비 방법 짚어보고요.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 보험에 대해 생각이 정반대인 모녀의 보험 점검 사연 들려드립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역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청취자님의 질문에 시원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정상욱 팀장님, 김중남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 방송 굉장히 또 알찬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특히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하시면 좋을까요?
2: 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제각기 다 다르죠. 지금 있는 우리 세 사람의 생각이 또 다를 수 있고요. 보장성 보험의 선택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구와 상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A부터 Z까지 너무나 다양한 방법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장성 보험의 선택 좀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는 이 방법 소개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오늘 서두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중입자 치료라든지 고액의 암 치료 관련 부분들이 점점 진화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그에 맞춤 상담 형식 또는 맞춤의 보험 형식으로 좀 가성비 있게 이런 고액의 치료비를 준비하는 방법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0: 좋습니다. 오늘도 방송 잘 함께해 주시고요. 듣다가 우리 집도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주저없이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니까요. 보험 점검, 보장 체크, 재무 상담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님들의 청취 포인트 기억하면서 오늘의 굿모닝 굿나이프 첫 코너 시작합니다. 머니 인사이트 만나볼게요. 이른바 꿈의 암치료라고 불리는 중입자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현재로서는 국내 한 곳밖에 없습니다. 환자들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치료기와 병원도 좀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가장 성공적인 치료를 보이고 있는 전립선암과 추위장암, 간암, 폐암에 이어 수술이 어려웠던 두경부암, 육종암, 재발성 직장암으로 치료 종류와 그 범위도 확대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비급여로 분류돼 있어 고액의 치료비가 예상되는데요. 한편으로는 보장성 보험에 있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암 진단비뿐만 아니라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보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꿈의 치료다라고 이야기해왔더니 중입자 방사선 치료 이게 이제 지금 국내에는 한 곳만이 있는데 이 치료기가 앞으로는 여러 대형 병원들에 도입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를 기다리고 계신 환우분들에게는 좀 희소식이 될 수 있겠는데 문제는요 돈이에요. 치료비가 너무 고액이라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장성 보험으로 좀 보장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3: 네,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잖아요. 결론은 이 가입한 보험 증권을 열어봤을 때 항암 방사선 치료 이런 문구가 있으면 이 중입자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항암 방사선 특약은 보험이 출시된 이후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있었던 특약이에요. 네. 그리고 그 시절에는 이 항암 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아마 보통 이 항암 치료비를 적으면 100만 원, 많으면 500, 600 정도만 이제 설정을 해놨을 확률이 좀 높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입자 치료비는 정말 몇 천만 원 이상의 비급여 치료라서 예전 보험으로만은 좀 부족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혹시 모를 암에 걸렸을 때 이 개개인의 보험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중입자 치료 같은 고액의 비급여 암 치료에 대한 병원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내 보험에서 이 고액의 암 치료비에 대한 보장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 그러면 중입자 치료가 뭔지 먼저 좀 간단하게 알아봐야겠죠. 중입자 치료는 보편적으로 기존 암 치료에 해당하는 암세포를 제거하고 암 수술과 암세포의 방사선을 째는 방사선 치료와는 다르게 이 탄소 원자를 빛의 속도로 아주 빠르게 가속을 해서 이 암세포만을 파괴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부작용이 현저하게 적을 수 있고 몸에 칼을 대지 않기 때문에 흉터나 이런 것들이 남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암에 대한 이 치료 완치 확률이 매우 높게 지금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단점으로는 아직까지는 모든 암에 대한 적용이 조금 안 된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천만 원이 넘는 이 치료비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순자산이 많은 우리 김충남 전문가는 뭐 이런 게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치료에 대한 금액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이게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궁금한 게 그럼 도대체 얼마나 비싼 것이냐. 네. 중입자 치료 이거 받으려면은 방사선 치료 1회 한으로 끝나지는 않을 텐데 한 번 받을 때 얼마의 돈이 들고 총 몇 번 정도는 받아야지 이게 치료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3: 네, 맞아요. 이게 사실상 암이라는 질병 자체도 힘든데 이 치료비 때문에 이 치료 방법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치료력이 좋고 그런 사례도 있긴 한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실제 그 병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도대체 얼마나 비싼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네. 이 중입자 치료비의 난이도에 따라서 최소 4천만 원에서 많게는 5,500만 원으로 실제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실제 치료가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중입자 치료에 맞는 몸 상태인지 여러 검사비부터 해가지고 재반 비용이 다 들어가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7천만 원, 8천만 원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당연히 이렇게 되면 금액적으로 치료를 좀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치료 같은 경우에는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아, 나 의료실비 하나 있으면 괜찮아. 이게 아니라 통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실비 한도가 하루에 10에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치료는 하루에 몇백만 원 그 이상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중입자 치료 같은 고액의 비급여 암 치료에 대한 부분은 이 보장성 보험으로 조금 더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0: 건강보험 없어도 돼. 실비 하나만 있으면 돼. 요즘은 뭐 암 걸려도 산정특례제도 있어서 돈 안 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급여는 해당할 수 있겠지만 비급여 치료 이렇게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은 고가의 비급여 치료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 하나만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험증권에 항암 방사선 치료라는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보장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이렇게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액의 치료비를 반드시 좀 준비를 해놓는 게 중요할 텐데 아니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내가 안 걸릴 수도 있는 암 치료비에 보험료 또 많이 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보험료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2: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국내 모든 보험사의 항암 중입자 특약이 5천만 원이 최대 한도로 이렇게 가입이 할 수가 있는데요.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60세 기준으로 비갱신형으로 이 항암 중입자 치료비 5천만 원에 대한 해당 보험료를 제가 회사별로 좀 비교를 해보니까 뭐 고지력에 따라 상품별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적게는 2천 원 내외에서 많게는 5천 원 내외로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0: 그렇네요.
2: 그런데 이 보험사

0: 해서 요 2,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는 이 특약만 따로 보험을 가입시켜주지는 않죠. 그래서 뭐 최소 보험료가 있기도 하지만 요럴 때 기존 보험의 점검을 통해서 불필요한 특약을 일부 삭제를 해서 보험료를 줄이면서 요런 필요한 것들, 항암 중입자라든지 최근에 저희가 많이 방송에서 언급한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라든지 요런 것들을 일부 좀 리모델링을 한다면 같은 보험료를 쓴다 하더라도 훨씬 더 가성비 있는 보장안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유병자 보험에서도 해당하는 특약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좀 준비를 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1: 그렇죠. 현재로서는 이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 우리가 특약으로 대비하는 게요 특약 하나의 가격만 봤을 때 2, 3천 원대인데
0: 맞아요.
1: 또이 숫자가 그냥 이렇게 머물러져 있진 않잖아요. 이것도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을 거니까 빨리 좀 점검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암 치료비에 대한 준비, 그 변화에 발맞춰서 나도 지금 보험이 구성되어 있는지 점검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맞춤 재무 상담은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 계속 받아보고요. 첫 번째 코너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1: 비포
2: 애프터.
0: 재무상태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 문제 정확하게 진단하고 건강한 재무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오늘도 두 분이 이제 왕진을 떠나셨을 텐데 어디에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을까요?
2: 네,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50대와 30대 모녀의 이야기입니다.
0: 50대, 30대군요. 네,
2: 50대 어머님께서 재봉일을 하시면서 라디오를 들으시다가 이 30대 따님의 보험이 걱정되셔가지고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 이게 또 어머님이 상담을 받는다고 하니까 요즘 워낙 사고도 많고 사건도 많잖아요. 그래서 따님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 색안경을 끼고 같이 나오셨습니다.
0: 네.
2: 근데 이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두 모녀가 보험에 대한 생각이 완전 다르시더라고요. 따님은 일단 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이 큰 사고에 대비하는 그런 기본에 충실한 보험이 좋다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어머님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보험은 뭐니 뭐니 해도 평소에 따박따박 잘 타먹을 수 있도록 이왕이면 보험이 빵빵하게 가입을 하는 게 좋다고 하시면서 최근에 친구분이 골절 진단비로 200만 원이나 받았는데 이런 게 보험 아니냐면서 사실상 이러면서도 보험 증권을 보이셨어요. 근데 사실상 반전. 먼저 손봐야 할 부분은 따님이 아니라 어머님 보험이었습니다.
0: 와, 그러니까요. 왜 한 뱃속에 태어난 네. 그 자매 형제들도 어떻게 다른가 싶은데 모녀도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굿모닝 굿나이프 진행을 맡기 전에는요. 평소에 그냥 보험은 보험금 잘 타먹는 게 최고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사실 따님 쪽이에요. 따님 생각에 훨씬 더 많이 동의를 하는 편인데 그런데 또 골전 진단비로 200만 원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왠지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저 최근에 아는 분이 또 용종 제거하셔서 수술비 받으셨거든요. 그것도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1: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앞서 양수진 아나운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험은 필요할 때 따박따박 타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필요할 때 믿었던 보험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가지가 딱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이 보험의 혜택을 잘 받으려면 저희가 늘상 강조했던 것처럼 보장성 보험을 돈을 벌 것이냐? 아니죠. 비용의 목적으로 가장 중요할 때 잘 나오는 보험을 가입하는 게 모험이 아닌 보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따님의 생각에 한 표를 더 얹어보는데요. 사실 이 청취자님 병원비가 적게 드는 작은 사고라도 이게 보험으로 보장이 많이 받고 싶다면 사실 매월 보험료를 그만큼 더 많이 지출하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쓸 거 다 쓰고 저축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보험들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빵빵하게 가입하고 싶다면 사실 보험료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럼 결국엔 경미한 사고나 소액의 병원비가 지출될 거라고 예상하는 이 보장들은 후순위로 좀 밀어놓을 필요가 있고요. 가정경제에 가장 위험이 될 수 있는 큰 사고를 대비해서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믿었던 보험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지 않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럼 모녀의 보험이 어떻게 달랐는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1: 네, 먼저 상담을 신청해 주신 어머님 보험이 따로 이제 걱정이 되셔서 따님 가입 내역을 먼저 봐드렸습니다. 보험 가입 건수는 무려 한 건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어머니께서 걱정하셨던 것 같은데 내년에 이제 30살의 나이가 되면서 이 한 건의 보험이 만기되는 보험이었고요. 월 보험료로는 5만 원 정도였어요.
0: 엄마 보기에는 좀 부실해 보이긴 했네요.
1: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바로 내년에 또 만기가 되니까 특히나 더 그러셨을 거예요. 보장 내용을 살펴보니까 실손보험에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요 3대 진단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고 수술비나 입원 일당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만기가 내년이라서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저희 전문가 의견은 지금 건강할 때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100세까지 좋은 보장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님은 만기 때 환급금을 받아야 된다면서 이 변경을 머뭇거리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가입 당시에 적립보험료를 최소 구성을 해서 환급금도 거의 없었고요. 환급률표를 확인해보니까 만기 전에, 그러니까 만기 후에 해지해서 받는 금액하고 지금 변경을 해서 받는 금액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10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더 낼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도 보험은 지금 현재 제일 건강한 상태에서 변경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2: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린이 보험이 만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다렸다 해야지 하고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병력이나 사고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0: 그렇죠.
2: 결국은 그 사이에 몇 개월 사이에 병원 이력 또는 사고력이 생기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걸 예상해서 서둘러야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물론 의료 실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환 실비로 돌리면 신규 가입이 아니라서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진단이나 수술비 같은 이런 것들은 재검사가 있거나 7일 이상 치료를 받거나 그 사이에 30일 이상 투약, 약을 먹을 경우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서 보장이 제한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부담보를 피하기 위해서 비싼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내년에는 당연히 연령에 대한 증가분, 또 손해율에 따른 또는 금리 조정에 따른 보험료가 100% 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까지 기다렸다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건강할 때,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제가 아직 뭐 올 한 해가 다 지나가려면은 많이 남긴 했지만 이 상반기에 가장 후회되는 포인트를 하나 짚어보자면 아 뭐뭐 할 걸 하면서 매수할 걸 매도할 걸
1: 걸무세작전스
0: 맞아요.
1: 들어가네요.
0: 그게 후회가 되는데 보험 특히 보장성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때 리모델링 할 걸 점검할 걸 상담할 걸 보험 사고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조정하려고 하면은 보험료도 많이 오르고 재약 요건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는 얘기신 거죠.
1: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따님하고 더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작년 말쯤에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피검사 수치에서 조금 안 좋게 나와서 재검사를 받으라 했다는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이 따님이 귀찮아서 지금까지 이제 재검사를 안 받았는데 만약에 병원을 한 번 더 갔다라면 1년 이내에 추가 검사 재검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험은 리모델링을 할 때 이게 신규 고지사항을 고지사항에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김충남 전문가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장성 보험의 리모델링은 현재 건강한 때 준비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따님과 상담 끝에 리모델링을 좀 진행해 드렸는데요. 실손보험 5세대 실비로 전환하면서 실비보험 만 원과 그다음에 건강보험을 통해서 암 진단비 5천만 원,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도 1천만 원씩 그리고 각종 중요한 수술비나 고액의 암치료비에 대해서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항암중입자나 암주요치료비,

0: 2급의 암 주요 치료비까지 충분히 잘 구성해 드렸습니다.
1: 어머님은 좀 어떠셨을까요?
2: 사실 따님 같은 경우는 좀 간단했어요. 그죠? 근데 하지만 이 사연의 주인공분인 어머님 보험은 더큰 문제가 뭐냐면 일단 보험료가 따님이 5만 원인데 10배가 많습니다. 50만 원이고요. 건강보험 3건에 상해보험 2건, 간병보험 1건 건수도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하시는 일이 정직원이 아니고 아르바이트다 보니까 월급이 200만 원밖에 안 되세요. 근데 200만 원 중에서 보험료 50만 원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과감한 조정이 필요했고요. 먼저 건강보험이 3건이 30만 원인데 그중에서도 2010년도에 가입한 이 건강보험에는 의료실비 특약도 있고 암 뇌졸중 신경세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가 7만 원인데 이게 의료실비 때문에 14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결국은 한 2018년도에 보험료 실비 상승폭을 보고 조정할 거라서 지금 당장은 손댈 곳은 없었습니다.
0: 우리 어머님 보험 증권을 저희가 분석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약간 좀 우프운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왜냐면 건강보험 두 건을 보다 보니까 이 합계 보험료가 매월 16만 원으로 꽤 높은 금액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암 진단비는 2천만 원밖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고 뇌나 심장 쪽도 보장의 범위가 가장 협소한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1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 많은 보험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보장은 저희가 어떤 건지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1: 뭐였을까요? 중요한 보장에 돈이 쓰이지 않고 도대체 어떤 보장에 이렇게 큰 돈이 쓰여지고 있었던 거죠?
0: 한 가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건 제 의견인데요. 보장성 보험이 필요 없다라기보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최우선으로 준비해야 할 보장이 뭔지 이 우선순위를 좀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청취자님, 이 많은 보험료에 대부분 나가는 특약들을 살펴보니 응급실 내원비 5만 원, 상해 질병 일당 5만 원, 통풍 진단비 200만 원, 대상포진 진단비 200만 원, 저희가 한참 이슈로 했었던 독감 진단비 10만 원. 막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번 일당 5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4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이 4만 원 20년 내면 960만 원의 보험료를 내요. 그럼 저희가 우선순위에 맞춰서 제가 이 청취자님 연령대의 암 진단비 2천만 원을 회사별로 다 비교를 해봤더니 2만 7천 원이면 가입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럼 20년 동안 648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건데 총 20년간 내야 되는 보험료 치고 우리가 입원했을 때어그 열흘 입원했을 때뭐한 50만 원 이거 없다고 우리 사는데 지장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암 진단비 2천만 원은 그만큼 중요할 수 있으니 어디에 내 소중한 보험료를 써야 될 건지 이거를 좀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게요. 뭐 통풍, 대상포진, 독감, 어르신들이 한번 정도는 주변에서 걸렸다더라, 보험료 몇백만 원 받았다더라면 혹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최우선으로 준비해야 할 특약은 아닌 건 분명해 보이네요.
2: 네, 맞아요. 시대가 변했고 요즘 같은 의료 기술로는 뭐 통풍, 대상포진, 뭐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고혈압, 당뇨 같은 질병 걸렸을 때약잘 드시고 관리 잘 하시면 막 이렇게 직장을 잃거나 생명 위독할 정도는 아닙니다. 결국은 그런 합친 보장에 대한 보험료가 5만 원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마음은 충분히 준비는 즉 이해는 합니다만 응급실 가서 언제 5만 원 받을지 몰라서 또는 뭐 골절 받을지 몰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미한 사고에 대비하기보다는 조금 큰 사고에 대비하는 플랜으로 바꾸다 보니까 상해보험 중한 건은 담보를 좀 줄이고 한 건은 좀 과감히 정리를 권해드렸습니다.
0: 그리고 나머지 한 건의 보험이 간병보험이었는데요. 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사용하고 15만 원을 돌려받는 보장과 요양병원,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1인실 사용 일당, 뭐 여기까지 보험료를 합쳐보니까 한 4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00세까지 비갱신형으로 잘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에서 8종 수술비와 전이암 진단비가 있었는데요. 이 보험료를 합쳐보니까 6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마 지난 방송이었나요? 전이암 진단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어머님 상황에서는 암 진단비가 충분히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이암 진단비를 추가로 해서 보험료를 더 쓰는 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 수술비를 선택을 할때 과거에는 1에서 3종, 그리고 최근에는 1에서 5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에서 8종,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1에서 8종

0: 이 숫자가 높으니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1에서 8종은 비급여에 대한 수술들이 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점좀 참조하셔가지고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1: 좋습니다. 무조건 해지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보험에서 살려낼 거는 가져가면서 조정이나 삭제를 통해서 보험 리모델링을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죠. 전문가 두 분이 어떤 애프터 결과를 만들어 주셨을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3: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1: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자 이제 두 분께서 애프터 처방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죠.
4: 네, 먼저 따님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30세 만기에 어린이 보험을 만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혹시 모를 병원력, 사고력에 대비해서 실비보험 한 건, 뭐 청소년 보험 한 건에서 총 11만 원의 보험료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월급을 여쭤봤더니 250만 원이니까 보험료도 소득의 한 5% 미만으로 부담이 없었고요. 보장만 살펴봐도 암 진단비 5천만 원 등등 폭넓게 그리고 비급여 암 치료까지 잘 해드렸습니다.
0: 네, 어머니 보험 저희가 좀 신중하게 리모델링을 해드렸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매월 보험료 50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줄여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에 좀 몇 가지에 대한 보장들을 과감하게 정리를 통해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도록 했고 암 진단비 기존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3천만 원을 높여드리면서 고가의 암 치료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와 다빈치 로봇 수술까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안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1: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따님은 100세 만기로 보장의 범위 넓게 비싼 보험료 대비 핵심 보장 다 빠져 있었던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장으로 변경하면서 기존에 50만 원이나 내셨던 보험료를 32만 원까지 줄여주셨습니다. 자, 굿머니 굿라이프 전문가의 도움받아 우리 집도 보험 점검과 리모델링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계속해서 부담 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굿나잇 프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재무상태 확실히 AS 해드리는 시간.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3025번님이요. 아 역시 최고의 명장 두 분과 함께하니까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1658번님은요.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보험증권에 표적 항암치료비 갱신형이라고 써있는데요. 이거 정확히 뭘까요? 유지해도 될까요?
1: 이게 보험회사마다 표적 항암치료비 특약을 갱신 또는 비갱신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자세한 건 전체적인 보험 증권을 좀 봐야 알겠지만 갱신형이라고 적혀있다고 해서 꼭 정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워낙 고가의 치료,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렴한 갱신형으로 준비를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단 갱신형의 기간이 10년, 20년이 아니라 좀 3에서 5년으로 짧다면 그때는 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좀 자세한 건 추가 상담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표적 항암 치료비 갱신형인 것까지는 뭐 괜찮지만 갱신 주기가 짧으면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샵 0945번으로 상담이라고 문자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5598번님. 암 진단 받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5년 전에 치료 다 끝났고요. 현재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받으러 병원만 다니고 있습니다. 건강체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2: 고지사항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라면 암치료가 지나서 가입은 될 수 있는데 건강체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심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봐야겠지만 일반 건강보험에는 가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치료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뭐 추적 검사라든지 뭐 간단한 약 복용을 하는 경우에는 또 제한이 될 수 있으니까 현재 건강 상태 자세하게 상담 남겨주시면 통해서 안내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지금 제가 딱 헷갈리는 게 뭐냐면 건강체 그럼 할인형 보험하고 일반 보험은 지금 다른 거예요?
1: 네 다르죠. 네.
0: 그러니까 일반 건강 보험은 그냥 정말 표준만이라면 건강체 할인형 보험은 진짜 몸이 건강한 분이 할인까지 더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거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거네요.
2: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반 건강보험은 고지력을 5년까지만 봐요. 그런데 건강체 할인형은 5년에서 추가적으로 10년까지 건강이력을 체크를 해서 크게 뭐 입원이나 수술력이 없다면 해당 기간에 할인되는 만큼 기간에 해당되는 만큼 할인을 적용해주고 있고 최대 30% 내외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우리가 알고 있는 그 5년이 아니라 6년, 7년, 8년, 9년, 10년에서 숫자가 커질수록 할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럼 내가 202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을 되돌아가요. 네. 2016년도부터 딱히 병원 다닌 이력 없고
1: 입원 수술 없고
0: 건강했다라면은 할인 받아서 조금 더 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도 있는 거고.
2: 네, 맞아요.
0: 우리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 건강체 할인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미 암 진단받은 후 치료가 5년 전에 끝났으니까 일반형으로는 심사를 넣어볼 수 있다.
2: 맞습니다.
0: 보다 자세한 상담은 우리 전문가분들이 방송이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8307번님, 9939번님, 6635번님, 7667번님의 많은 분들이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순차적으로 연락드릴 테니까요.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 계속 받아보겠습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 같은 번호로 여러분들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0: 모니터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오늘은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에 달하는 중입자 암 치료에 대한 가성비 높은 보험 준비 방법 알려드렸고요. 특약 개수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다. 보험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모녀 사연 비교 분석 통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보험에 대한 걱정 많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립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샵 0945번의 상담 문자창 부담 없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에픽하이의 Love Love Lov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척.
1: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2: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중부를 중심으로는 후텁지근하고 남부를 중심으로 눈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요. 강원 지역에 비 소식이 또 영남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에는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2도에서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퇴근길 교통량도 빠르게 늘어나 하고 있고 돌발 상황도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 홍제램프를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뒤쪽으로 성산램프 부근부터 사고 지점을 지나 홍지문 터널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도 마장램프에서 정릉램프 사이로 차량이 밀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도 정체가 되는데요. 종암분기점 쪽으로 내부순환로로 진입하는 길 신내 부근부터 차량이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리는데요. 양화대교 못간 지점 1차로에서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이후로 월드컵대교로 못간 지점 4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도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승부.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수요일은 상암동 한약방 코너가 있는 날입니다. 강수영 변호사, 정옥임 전 의원, 김한 한결의 기자와 함께 전국 현안 다뤄보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민주당 대통합 추진 단장직을 맡고 있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 모시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2026년 9월 2일 수요일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0: 월요일 상암동 한약방 시간입니다. 정옥 임 전 의원, 강수영 변호사, 김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이 오늘 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자 많은 걱정과 우려 알고 있다. 청문회 잘 준비하겠다는 답을 내놨는데요. 여성계에서부터 진보 정당까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용혜인 후보자 민심을 설득할 수 있을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논란 과거 이야기까지 파묘되고 있다고 해요.
2: 네, 지금 뭐 기본적으로 오늘도 출근길에 기자들이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지점을 어떻게 용혜인 후보자가 판단하느냐, 의원과 장관과 비례의원을 같이 겸직하겠다라는 부분, 이제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그 다음 스텝을 나갈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이 부분에서 걸리다 보니까 보수진이나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이제 과거 의혹들이 파묘라고 해야 될까요? 뭐 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주진우 의원이 안산에 있는 주택을 1년 만에 되팔았는데 2천만 원의 차액이 났다. 이걸 이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폭로를 했는데 또 여기다 이제 제목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달았어요. 그 매수자가 아마 중국인이었던 모양이에요.
0: 그래서 이제 중국인의 색깔하는 네.
2: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넣어갖고 유튜브 뭐 썸네일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해서 했는데 오늘 이거를 이제 보니까 뭐 이거는 통상적인 거래라고 보여지는데 예. 어쨌든 여러 키워드들이 이제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걸렸고요. 뭐 과거에 이제 가족과 공안 귀빈실을 이용했고 뭐 당명이 입은 옷을 이제 선거 기간에 사전에 착용했다 뭐 이런 의혹들은 이미 한번 제기됐던 예, 부분들인데 예. 또 이제 다시 발굴이 돼서 얘기가 되고 있고 그 용혜인 후보자가 좀 해명 소명이 필요한 부분은 기본소득당의 운영과 관련된 대목인데 뭐 남편이 당직자였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고 이게 이제 소수정당에서 같이 활동을 오래 해온 이제 말하자면 커플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들에서 뭐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몇몇 사람들이 국회의원 한 명을 중심으로 해서 월급을 받고 뭐 당직이 오르고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당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예. 소명할 필요가 오늘 예. 제기가 됐습니다.
0: 예. 뭐 특히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뭐 남편이 고위 당직자로 있다. 거기다가 이번에 최고 위원으로 출마한 사람들이 용혜인 의원의 보좌관 아니었느냐 이러면서 이게 뭐 가족 회사냐 뭐 이런 논란까지 지금 네. 불고 있는 상태예요.
3: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남편 되는 사람이 기본소득당 만들어지기 전부터 오랫동안 사회활동을 했었고 사회운동 활동을 했고 기본소득당에 못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고안도 예. 연구도 남편이 용혜인 의원보다도 어쩌면 더 많이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0: 예.
3: 오랫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치 용혜인 의원이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던 사람들을 막 당에 집어넣어가지고 가족들이 당에 있는 재정들을 빼먹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도록 하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0: 제가 1년에 보면은. 11억씩 받지 않느냐 국민 세금으로. 뭐
3: 네.
0: 이렇게.
3: 예. 마치 그 정당 의원 의석수 하나 가지고 가족들이 돈을 뭐 다 빼먹기 때문에 의원직을 포기 못하는 거다. 이거는 소수 정당의 생리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 같고요. 다만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이제 개각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의사 그러니까 용혜인을 왜 지명했는가 그게 소수 정당들도 배려하고 예. 여성들도 배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한
0: 뭐
3: 건데
0: 청년까지 아우르겠죠.
3: 그렇죠. 근데 예. 이제 효과를 보면은 오 이상하게 역효과가 나더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명을 한 것 이상으로 후보자가 개인이 해야 될 과제가 있는 거죠. 근데 뭐 비례대표 안 내려놓고 우리 정당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안쓰러워하는 사람보다는 왜 욕심을 부려서 네. 우리는 비례대표 두 번만 한 것.

0: 또 굉장한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게다가 위성정당하고 젊은 사람들도 우리하고 너무 다른 사람 같다. 그나 비슷한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영예인 의원들을 동질감을
1: 예.
0: 느끼기보다는 특혜 받은 사람을 인식하고 소수 정당들도 위성정당 타고 들어간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지명을 하면서 의원직도 사퇴 안 하는 걸 그럼 이런 위성정당 탈법적인 행동을 용인하는 거냐? 그 앞으로 이건 안 없앨 거냐? 용예인 의원 본인이 그 소수정 저 위성정당 만드는 거 반대한다고 막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수정당도 반발, 청년 반발, 여성 반발 이러니까 개각의 의사 의도하고는 전혀
1: 예.
0: 동떨어진다. 예.
1: 그뭐 강성 변호사 말처럼 조금 심한 공격이고 본인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뭐 불법 편법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국민 정서나 감정 눈높이에 전혀 안 맞는 행동이 아니냐 그런 게더 심한 것 같아요.
2: 저는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용의인 후보자라 그래야 되나요?
1: 예.
2: 후보자가 처음부터 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1: 예.
2: 내려놓겠다 하고선 장관 청문회 준비를
1: 예.
2: 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상징성을 그대로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수 정당 소속의 젊은 여성, 여기 이제 청년 여성이
1: 네.
2: 다 들어가죠.
1: 예.
2: 그러면은 이런 반발이 좀 덜했을 것 같아. 이게 겸직에서 완전히 그냥 그 뭐라 그래. 뚜껑이 열렸다 그래야 되나?
1: 예.
2: 지금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용혜인 의원을 천거한 사람이 누굴까? 대통령이 직접 명픽한 것일까? 아니면 주변에 누가 천거한 것일까? 아마 정무적으로 굉장히 이게 만약에 의원직을 내려놨다면 어떤 면이 있느냐면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가 될 사람이 노무현 재단 사무총장 하던
1: 예,
2: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 그렇지.
2: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완벽한 트리플이에요. 그러니까 왜 왼쪽을 좀 뭐라 그랬어? 살피라? 아니, 뭐라 그랬지?
0: 챙겨줘.
2: 왼편을 챙기라 라고
0: 네.
2: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직전에 이제 유시민 작가가 얼마나 공격을
1: 예.
2: 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요번에 이 개각 발표를 보면은 그 유시민 작가와도 친하다고 알려진 그 고재순 씨,
1: 예.
2: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의 이혜민,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김경수.
1: 예.
2: 이 콤비네이션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아주 판타스틱한
0: 잘
2: 트리플이거든.
0: 맞아떨어지는. 예.
2: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아마 청거한 사람의 머릿속엔 그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용혜인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고
1: 예.
2: 하는 순간 이게 다 지금 틀어져 버린 거죠.
1: 예.
2: 아무 의미도 없게 됐어요.
1: 예. 근데 지금 용혜인 의원 입장은 기본소득당이 유일한 자기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된다. 그 점을 조금 배려해달라 뭐
0: 네.
1: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기본소득당에 대한 예정이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 뭐 본인이 창당에 직관여했기 때문에 또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한 파묘가 되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0: 네.
1: 흘러나와요. 이게 뭐 과거에 언도조직 이야기도 나오고 당의 실질주의는 다른 사람이 아니냐
0: 네.
1: 이렇게까지 흘러가고 있거든요.
3: 이제 과거에 그 운동권 정파에서 그 있었던 얘기고 이제 학생운동,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얘기라서 SNS에 많이 도는데
1: 네.
3: 그 이제 정파가 실제로는 80년대 학번에 이제 그 선배가 오랫동안 이제 막후에서 관리해 왔고 뭐 용혜인 의원이라든지 등등등 지금 세대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고 뭐 구체적으로 SNS상에는 이제 그 대표가 그 선배가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나오면서 뭔가 이제 비선 조직 이런 이미지가 씌워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여러 의혹들도 사실 기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좀 말이 안 돼, 성립이 안 되는데 이런 이제 헛방들이 많은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이미 이제 상처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나를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를 너무 악마화한다 이러니까 더 버티는 기재가 사실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용단 폭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뭐 기자하면서 인사청문 과정을 여러 번 이제 지켜봤지만 사실 지금 용혜인 후보자가 뭔가를 소명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결심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민주당 여러 의원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를 당을 지켜야 될것 같았으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말았어야지 애초에 그러면 이제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아마도 그 의원직을 이렇게 지키겠다라고 이거 너무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스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1: 그 뭐 저도 뭐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일 선택을 해서 의원직을 내려놓기로 생각한다면 빨리 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지금 파멸가 되는 것들이 더 많이 나올 네. 수 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0: 청문회가 15일, 18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직 너무 많이
1: 너무 많이
0: 남았잖아요.
1: 남았죠.
0: 그러니까 의원직을 계속 같이 가고 가면 이거보다 또 어떻게 나올지 알
1: 예.
0: 수가 없다.
1: 그러니까 제가 정부적으로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원외정당 될 수도 있다. 의원이 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위성정당을 안 타고 비례대표로 됐었으면 순번 2번으로 그 당에서 또 의원이 나오죠.
0: 예.
1: 근데 위성정당으로 갔기 때문에 순번 2번이
0: 없는
1: 위성정당으로
0: 거야.
1: 가는 거 아니에요.
0: 예.
1: 그걸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아, 한 명밖에 없는 정당이구나 불쌍하다 그렇게 인식을 하겠습니까? 위성정당 탔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 소수정당들 그 위성정당에서 배제됐던 정의당이나 이런 데선 또 굉장히 강하게 심판하잖아요.
0: 예.
1: 그러면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에서 그러면 또 위성정당 타고 그렇게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를 몰각시키는 그거 안 고치고 그대로 갈 거냐 이런 것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정부적으로 답답하고 오히려 장관직을 선택하고 이제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의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 더 어필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당이 있어야 되는 의미 이런 것들을 더 홍보해서 장관직 잘 수행하면서 오히려 더 크게 될수 있는 걸 지금 의원직 내려놓자마자 무슨 정당이 파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0: 예.
1: 보조금 받는 거 한참 뒤 아니에요. 또몇달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크게 봤으면 좋겠는데 본인 혼자 의사결정을 못 내리는 건지 다른 그룹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0: 예.
1: 안타깝습니다.
0: 아니 이게 다들 뭐 이미 덜 얘기하신 건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가장 그 속에서 화가 나는 부분이 공정 문제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1: 예.
0: 정당과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대응 태도라 그럴까? 대응 태도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런 말을 했나요? 다음 총선에는 비례대표로 나가지
1: 예. 네.
0: 않겠다.
1: 얘기했습니다.
0: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특히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두 번이나 비례대표를 하고 또 장관까지 하려고 그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무슨 자기와는 상황이 다른 것에 대한 그런 괴리감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태도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최민희
1: 네.
0: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이나 또 박시환 민주당 박규환이죠. 박규환
1: 네.
0: 민주당 전 최고 또 김어준 씨
1: 네.
0: 이런 분들은 그 장관 하면서 국회의원 하는 게 뭐가
1: 네.
0: 문제냐. 그 불법도 아니고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건데 뭐 이렇게 하면서 문제 없다고 얘기하던데.
1: 네. 그게 약간 공교롭게 이른바 이제 반명 혹은 뭐 친청으로 분류되는 인사 스피커들이 일제히 이게 이제 인사가 비례 의원을 하면서 국무위원을 하는 게 위법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뉴스공장에서 나왔던 얘기죠. 그리고 이제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례 두번한게 능력 있다는 거 아니냐 오히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옹호를 하고 해서 오늘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왜 이러는
0: 아,
1: 거야
0: 그러니까 저도
1: 도대체.
0: 그게 좀 궁금한데 그 소위 말해서 뭐 친청 반명이라는 분들이 오히려 용해인 의원을 이렇게
1: 옹호하는
0: 옹호하고
1: 이제
0: 있고
1: 그리고 당내에서 뭐 진짜로 이제 카바 말을 쉴드를 쳐야 되는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공직에 있는 분들은 당직에 있는 분들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신영 대변인 같은 경우도 하나 내려놔야
0: 아니
1: 된다.
0: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친명 스피커라고 하는 사람들도
1: 네.
0: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려놔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어떤 논리랑 안
1: 아, 안
0: 맞잖아요,
1: 맞아요.
0: 지금.
1: 지금 안 맞는 상황이 벌어졌고 오히려 이제 그래서 이쪽에서는 왜 지금 어쨌든 그 우리 정부가 내놓은 인사 청문회 이제 후보인데 왜 방어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오늘 하는 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이제 주류적인 목소리는 이거는 하나를 내려놓기 전에는 방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0: 그
1: 뭐 이런
0: 강성부터 어떻게 생각해요? 그
1: 네.
0: 대통령이 어쨌든 인사를 했으니까 보통의 논리면 그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지금 반대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1: 네.
0: 이유 뭐라고 보세요?
1: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친명 계신 분들이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행태로 지금 가고
0: 아, 이걸 그대로
1: 있으니까
0: 가면 대통령 지지도에게 더 부담이 될수
1: 그렇죠. 아까
0: 있으니까.
1: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각을 이렇게 하시는 그 취지가 다 몰각돼 버렸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드리려면 아니 장관직을 사퇴하라는 게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을 덜어드리고 개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빨리 결단을 내리라 이런 의미인 것 같고 그 이제 소위 아까 말씀하셨던 팀전 총리의 그쪽은 무슨 그건지 네. 잘알 수가 없지만 혹시
0: 아니, 그 놀리면 이렇게 계속 가라. 그래야 지지율 떨어진다고 이런 거예요?
1: 근데 그거보다 이제 고재순 씨가 뒷번호 되는 게 중요해서 혹시 일단 장관 되는 건 도와줄 테니까 그래도 뒤쪽에서는 뭐좀 의원직은 이제 물러나는 그림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혹시나 달래고 있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0: 그래요. 근데 이제 원래는 뭐 우리 김한 기자가 뭐 현직 기자로 계십니다만 언론에서는
2: 또 야당에서는 용혜인 의원보다는 김승원 의원의 포커스를 네.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 갑자기 용혜인 의원이 앞에 나선 거거든요.
3: 그날 이제 아침만 하더라도 일제히 이제 이번 인사의 키가 김승원 이제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있다고 보고 김승원 장관 관련된 발제가 주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었을 텐데 당일날 이제 점심 지나면서 이게 기류가 확 바뀌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다른 것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 본인이 비례를 겸직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들이 이어지면서 이게 분위기가 바뀐 건데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용혜인 후보자가 뭐 탱커냐 이런 비난과 논란을 견디는 역할이냐 왜냐하면 이렇게 다섯 명 개각을 하면 사실 이제 모두 그 뭐 청문 동의서가 나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낙마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냐라는 정치적인 해석이 나올 정도로 지금 뭐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주봉이어야 되는 자리보다 지금 용혜인 후보자가 더 논란이 되고 예.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2: 그런데 예. 지금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아마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은 그 김승원 후보자가 공소취소 모임을 이끌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마 공소취소 하고 싶어서 법무장관 네. 지명한 거다. 이 논리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 신약 청탁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혐의 없음이 아니고 기소유예니까 어쨌든 뭔가 죄가 좀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청문회에서 풀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조금 용혜인과 다른 점은 아까 우리 패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혜인 의원이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지는 아마 청와대에서 생각 못한 것 같은데 이 기소유예 문제는 충분히 알고 있었단 말이죠.
0: 2023년에 나왔던 그렇죠. 얘기죠.
2: 그러니까. 네. 네. 이 문제를 아마 김성원 의원이 청문회에서 풀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기소유예가 돼서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했나? 그거는 모르겠는데 다시 이게 이제 환기가 되면서 2023년보다도 더 지금 시시콜콜 모든 문자 메시지까지 지금 이제 그 국민들이 알게 되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왜 그러면 기소유예로 대체로 덮여졌다라고 보느냐 하면은 그 2024년에 계엄과 맞물리면서 이 김승원 의원만 기소유예로 이렇게 그 표현은 뭐하지만 이렇게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아마 이제 의구심을 야당을 중심으로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메시지가 막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과 한 메시지 또 김승원 후보자가 그 소위 식약처장에게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했던 제약업체의 브로커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여성과의 메시지 그러자 또 김승원 의원이 오빠가 식약처장과 문자 하루 만에 해결 이런 상당히 자극적인 예, 예. 응? 근데 식약처장은 나중에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법대로 그 처리했다.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근데 식약처장과 문자에서 하루 만에 해결했다라는 문자가 또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물론 기소유예라는 게 기소를 당했다는 건 아니지만 혐의가 없다는 건 아닌데 법무장관을 그 할 사람이 이런 부적절한 일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서. 근데 또 이 김승원 후보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국민의 문제는 다 처리하는 그런 의미로 서비스를 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브로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빠라고 한 여자.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그 지금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처음에 제기하셨던 그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일단 야당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소 취소는 국민 여론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2: 예. 근데 이게 지금 이 문자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 재판에서 나온 건가요?
1: 네, 그렇죠. 재판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추정컨대는 왜 이걸 기소유예인 줄 알고 혹시 이제 갔는지에 대해서는 그 관련 판결이 하나 있어요. 관련 판결이 이제 기소유예는 김 의원이 기소유예가 됐지만 그 뭐 브로커라고 소위 평가된 그 양 씨라는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 교수인가요? 하여튼 이 약을 갖다가 통화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의 재판 이제 판결문에 보면은 이게 빨리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이제 문자가 간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심사 절차를 뭔가 생략을 하거나 부당한 특혜를 제공해달라는 것은 인정되기가 어렵다. 그건 인정 안 했어요, 법원에서. 그리고 대가성 청탁, 그 청탁하고 뭐 후원금하고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거냐 이것도 인정을 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검찰이 지금 무슨 혐의로 기소유예를 했느냐 알선 뇌물 약속이거든요. 알선 뇌물 약속 혐의예요. 예. 그러니까 알선을 해주면은 나중에

0: 뭐 뇌물을 줄게라고 약속했다는 그 혐의인데 이게 기소유예라는 게참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약한 게 재판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냥 검사가 일방적으로 처벌해 버리는 거거든요. 나는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검사는 내가 봤을 때 죄가 돼라고 기소유예 처벌해 버렸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정치인 일반인들은 뭐 그러고 짜증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정치인은 계속 이런 식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재판 받아 가지고 결백을 밝힐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헌법소원 한 거거든요.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 아,
0: 요거는 좀
1: 그때 했어요. 그래서?
0: 그건 지금 기사로서는 지금 확인이 안 돼요. 하겠다는 기사도
2: 그러니까
0: 있고
2: 본인은 이제
0: 했다는
2: 억울하다. 그래서
0: 예.
2: 하겠다고
1: 그 당시에
2: 헌법소원하겠다는.
1: 했냐고요. 그래서.
0: 그건 지금 확인이 안
2: 확인이 안
0: 돼요.
2: 돼.
0: 예.
2: 아직 안
1: 그
2: 되고.
1: 얘기는 본인이 지금 안 하고 있죠. 했는지 아닌지는. 안한거 아니까요.
3: 이게
2: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대목인데 이건 이제 전과 기록이기 때문에 인사검증 과정에서 동의서를 쓰면 바로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명한 내용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청와대가 이 정도면 얘기가 소명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아마 했던 건데 이게 지금 논란이 커진 거 중에 하나는 서영교 위원장한테 보낸 문자가
1: 맞아요,
2: 예,
1: 맞아요.
2: 공개되면서 거든요.
1: 그것도 일종의 청탁
2: 네,
1: 비슷하게.
2: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논란을 키우고 있고 애초에 이제 김수현 그 후보자를 타깃으로 언론이나 야당이 생각했던 이유는 이제 공치모에 대표를 했다라는
1: 맞습니다.
2: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지명되고 나서 처음에 그 법사위원 법사위 간사인데 법사위 간사 포함해서 법사위가 11명 중에 10명이 지금 당장 공소시효를 하는 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면 사실 이게 약간 김이 빠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용인 후보자가 나오면서 약간 죽었다가 어제 이제 서영교 그 법사위원장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지금 한동훈 의원의 폭로 이런 게 더해진 건데 뭐 본인이 이 부분은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이제 뭐 법원 판결 논리 말씀해 주셨지만 그걸 받았고 식약청장한테 보냈고 이런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신약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쪽에서는 야당에서 그래도 문자 내용이 또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3: 그게
2: 것들이
3: 문제죠, 뭐.
2: 흥미 요소가 되고 있죠.
1: 아, 그
0: 예.
1: 문자 내용뿐만 아니라 그 약도.
0: 약도
1: 그 약도
0: 문제죠.
1: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한동훈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사람 잡을 약을 만들 뻔했다. 어? 그리고 그 약도 개발했다기보다는 뭐 인도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될 수는 있죠. 지금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검증 대상은 됩니다.
0: 네, 약 개발했던 그 사람은 유죄 판결 받았어요, 1심에서.
1: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 브로커,
3: 예.
1: 오빠. 그분 재판도 또한번 변호를 해줬었대요. 그 사람에 대한 재판.
3: 예. 그 김승원 의원 헌법 소원은 25년에 낸다고 얘기했고 냈네요.
1: 그래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3: 결과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아직. 예. 결과 나왔으면 뭐 기자들 기사 썼겠죠. 근데 김한 기자 이야기처럼 처음에 이제 공소시효가 아마 좀큰 건이 되지 않겠느냐 여론상으로. 그런데 이제 민주당 지도부도 공소시효는 할 생각이 없다. 그다음에 기소조작 특검에 공소시효를 넣을지 말지는 아직 의논조차 하지
2: 그렇죠.
3: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2: 네.
3: 김이 빠진 상황인데 이게 문자가 굉장히 자극적이기
2: 네.
3: 때문에 청문회에서 또 야당 의원들이 또뭐 PPT에서 띄울 거 아닙니까? 영상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국민 감정, 국민 정서가 어떻게
1: 그렇죠.
3: 작용할지 또 문제가 될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문제된 건두 분인 거네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자들 얘기 나온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2: 뭐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고 뭐지 야당에서도 뭐 이서영 후보자나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호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0: 그렇죠.
2: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요 이제 두 후보자 관련해서 그리고 만약에 용혜인 후보자가 그 비례원직을 내려놓는 선택을 하고 그냥 국무위원으로 가기로 하면 사실 지금 제기된 의혹은 그렇게 뭐 굵직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운영 관련된 문제니까 여기가 김이 많이 빠질 것 같고 물론 상징성이나 이런 게다 이제 휘발돼 버린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뭐 정치적 부담은 앞으로 계속 있겠습니다만 그럼 인사청문회는 아마도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왜 야당에서 그러잖아요. 지금 용혜인 후보는 일종의 디코이,
2: 네.
1: 미끼 같은 거다.
3: 예.
1: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용혜인이 조만간에, 금명간에 아, 나 이거 하나 포기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김승원 후보자는 상당한 공세에 시달릴 것
2: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어쨌든 서영교 위원장한테 보낸 문자가 공개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본인의 어떤 뭐 실수라면 실수
1: 그런
2: 때문에 또
1: 문자를
2: 커진
1: 보내면 안
2: 문제가
1: 되지.
2: 있습니다.
0: 텔레그램 좀 하지 마요, 다들. 왜 그러는 거야?
3: 그렇네요. 예. 그뭐 문자도 이번에 또 박선원 의원 또 문자가 공개됐을 것
0: 네.
3: 같은데 그 기자들이 다 찍는 거알 텐데 왜 자꾸 그거 그 필름 없어요? 뭐 이게
2: 원내대표가 고지도 하고 하거든요. 필름을 붙이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아예 꺼내지 마라 주머니에서 보좌관한테 맡기고 들어가라고 뭐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뒤에 사진 기자들은 뭐 대포 카메라고 불리는 카메라 놓고 누가 핸드폰만 꺼내면 탁탁 찍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이 있는데도 사진이 찍히는 이 상황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앉아 있는 시간이 기니까 사실 긴장감을 좀 놓치는 건데 그래서 뭐 부적절한 문자들이 공개되고 또 전국에 파장을 일으키고 뭐 이런 관계 상황입니다.
0: 그래서 그 사진 찍힌 거에 박선원 의원의 오른손이 살짝 오픈돼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일부러 찍힌 거 아니야?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 이야기 좀 해볼까요? 그 조국 혁신당의 조국 원장이 어젠가요 SNS에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다. 뭐 여기까지는 저는.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뒷말이 문제였죠. 네. 그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아마 유죄 나올 것이다. 네. 이 발언으로 이제 심지어는 민주당 쪽에서는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쨌든 형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지지율 10% 빠지는 거 감수하면서 사면 복권을 시켜줬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것 같아요.
0: 예, 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냉철하게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모든 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직선거법 사건 허위사실 공표죄 조희대 대법원장이 급하게 파기환송했던 그 사건이 지금 파기환송심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게 이제 퇴임 이후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건 뭐 크게 흥분할 건 아닌 게 원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거기 사실상 구속이 돼요. 여기다 대고 그 대법원 틀렸는데요. 이렇게 또 만약에 무죄를 했다. 그럼 위에서 또 파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문제는 그 논거를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사건을 끌고 와요. 여기서 논리가 다 있기 때문에 이 논리 그대로 적용된 거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이 뭐냐. 공소취소는 무리니까 원래 또 공소취소는 1심 사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런데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내가 제안한 해결책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건 윤석열 사건도 그러면 날아가요. 면소 판결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을 보면 한 사람만을 위해서 법을 바꾸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윤석열까지 같이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에요. 이게 지금 할 말입니까? 도저히 저는 경악스러워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정부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어요.
3: 정부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지금 조국혁신당 관계자들이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네. 왜 우리한테 정중하게 합당 요청을 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왜 김용남 전 의원에게 자리를 주느냐 그럴 수 있느냐 그럼 결국은 합당하자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조국 원장이 이렇게 발언하고 어떻게 합당이 됩니까?
2: 그러니까 이게 합당을 하려면 서로가 어쨌든 신의를 지켜가면서 대화를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런 태도들이 오늘 이제 기자들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오히려 기자들한테 물어봐요. 왜 이러는 것 같아? 이걸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선회하자 그래도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배은망덕하다 이런 의견까지 하는데 그거 자체가 오늘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정리를 했던데 생뚱맞다는 거예요. 이 얘기 자체가. 왜 지금 이 얘기 예, 하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이 생뚱맞음이 의도된 것이냐 아니면 조국 대표가 조국 전 대표가 원래 이제 법학자 시절부터 본인의 SNS에 법리 같은 거를 본인만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글들을 올리곤 해요. 그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올렸던 글들이 과거에 조국 사태라고 불리는 기간에 조족조라는 인터넷에 용어가 있을 정도로 조국에 적은 조국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본인이 했던 법리 해석들이 본인에게 적용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인터넷상에서 미화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건도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이 타이밍에 합당 논의가 되고 있는 타이밍에 이걸 하는 거는 이게 뭐 벼랑 끝 전술이라고 보기에는 상대도 벼랑으로 사실 미는 얘기잖아요. 그 상대가 덩치가 워낙 큰데 자꾸 이제 이런 식의 공격을 가해오면 이거가 기분이 상해서 뭘 하겠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전술이냐 뭐 해석조차 민주당에서도 잘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기분은 굉장히 나빠하고
3: 그렇겠죠. 네. 지금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조국 전 대표의 발언을 끌어와서 대통령 레임덕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렇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또 하는 것 같은데 정 전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1: 국민의힘으로서는 레임덕이 빨리 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그거야 뭐 야당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보는데 조국 혁신당이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법이 이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당을 하기까지 우리가 비록 덩치는 작지만 다윗이 골리앗에게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눈을 가격하듯이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라는 걸 애들로 표현하면서 본인의 그 전문성을 활용해서 일단 이렇게 한번 맛을 보여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총선에서 합당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러면 조국 혁신당의 잠재적 후보자들이 갈 수 있는 지역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3: 예, 예.
1: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조국 혁신당 이미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공천다 뭐 중요 지역에 공천하겠다고.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기지 못해도 내년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 소위 이제 개각을 하는데 이혜민 의원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굿윌을 표현하는 줄 알았더니 김용남 사실 그 상임 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무슨 빅딜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좀 상했어라는 걸 이렇게 표현했나?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보통 공당에서 그래도 지금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자기 생각을 소통할 때 선문남 같이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는 안 했다. 이런 식으로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함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볼 때 조국 혁신당 그리고 조국 대표는 그 정치인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거의 우리가 다 본 것 같아요. 다 본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목표를 위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주저함 내지는 저함 같은 건 없다. 라는 걸 보여주는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3: 그 아까 뭐 생뚱맞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왔다고 하던데 조국 원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7번 글을 올렸는데 그중에 4번이 관련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좀 나쁜 말로 하면 폭주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그 김민석 대표가 신장식 대표하고 상견례하는 날 자강하시라 바로 옆에다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당대회 기간에는 1대1 통합은 없다. 하면 흡수 통합 뭐 이런 말도 했고 그런데 어젠가요 엊그젠가요 김어준 씨가 자기 방송에서 최민희 의원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합당을 해야 되는데 올해 안에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올해 안에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3, 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안 그러면 조국 원장으로서는 좀 초조해지고 급해지지 않을까요? 시간이 없다.
0: 근데 그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이 늘 쓰는 스킬 아닙니까? 이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사야 돼요. 좀 있으면 못 사요. 이거 아닙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민주당이 급할 게 뭐가 있나 싶어요. 아무 생각해도.
3: 민주당 급할 게 없죠.
0: 네, 조국 혁신당 지지율 얼마 아직도 안 나오고요. 그들 사이에서도 이 당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내부적인 합의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조국 원장의 메시지를 갸우뚱 우리가 하는 것도 보면 조국 혁신당과 조국 원장이 따로 노는 느낌이에요. 한 목표를 가지고 일사불란한 게 아니라 지금 SNS가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게 소위 말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는 합당 논의라는 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아니, 합당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겠어요. 합당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근데 더 어렵게 만드는 건 합당 후에 공천 문제 아닙니까?
3: 결국은 지분을 합당할 때 얼마나 얘기하느냐 싸움이겠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합당 얘기할 때는 전략 공천 이렇게 말을 바꿔서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조국 혁신당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를 어디에 전략 공천을 좀 해줄 건가 그거를 보장을 안 해주면 합당 못해. 이런 식으로 혹시 조국 혁신당이 지금 제끼고 있는 거라면 이거는 민주당이 끌려갈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건 오픈이 돼야 되고요. 아니 뭐 합당 여부에 대해서 찬반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난 1월부터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조건을 오픈하시라. 그거 없이 자꾸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 이건 다 속이는 게 되는 겁니다.
2: 뭐 그 오늘 조국 대표 그래서 SNS에 많이 쓴 얘기가 레드팀이에요.
3: 아 레드팀 관련된 얘기는 2부에서 이어서 갑시다. 자 1부 순서 마치고 2부에서 조국 대표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레드팀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발언 분석해 보겠습니다.

0: 서울 세계 물고 축제다.
1: 20 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 자리 잡아드립니다.
2: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가지 안 피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1: 신고 말고 소문 내주세요.
0: 와이텐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 세계 불꽃 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 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와이텐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0: 김나입니다.
3: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0: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3: 화이트 나드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1부에서 이어서 강수영 변호사, 정옥임 전문, 김한 한결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왜 조국 대표가 이런 발언 또 이런 SNS를 하냐라는 질문에 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레드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 혁신당의 역할이 바로 그 레드팀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과거에 이제 쇄빙선 논이 있었잖아요. 쇄빙선 논은 바깥으로 뚫고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뭐 터치할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는데, 레드팀이라고 하는 건 그 방향을 안으로 돌려서 지금 돌진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레드팀이 쓴소리를 하고 비판을, 내부 비판을 할 때 그 레드팀이 운영되는 건 오너나 어쨌든 대표의 승인하에 너무 기분이 나쁘지만 저 얘기까지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건데, 아무도 이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왜 이거를 본인이 자임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레드팀도 지금처럼 이제 지지율 하락과 지지층 분열 여러 가지가 이제 악재가 겹쳐 있으면 회사가 위기에 빠지면 활동을 잠깐 멈추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그럴 때를 파고 들어오는 게 안으로 들어오는 쇄빙선이 되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 하시던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평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우당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뭐 아침에 박봉계 의원이 그 협상과 관련된 얘기는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또 그것도 조국 그 전 대표가 부인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이제 국면이 좀 장기화되고 또 더 내용도 좀 깊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 그 민주당과 합당 논의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 오늘 합당 논의는 없었다. 합당 미락 등 공격 사과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세게 받아친 건데 이 합당 미락 공격이 뭐냐면 이현주 의원이 받은 문자.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유시민 씨가 지금까지 했던 인터뷰하고 조국 혁신당 관계자 인터뷰 보면 그 문자는 김민석이 보낸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누가 보낸지 모르잖아요. 지금.
4: 네. 그 공격이 전당대회 때도 계속 있었죠.
3: 네. 네. 계속 그거 밝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확신하고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5: 예, 네, 근데 답답한 게요. 그 레드팀이라는 게 원래 회사에서도 되게 유능한 사람한테 맡기는 말이에요. 경영진이 네. 뭔가 이대로 막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되옵니다를 얘기하려면 경영지보다 네. 뛰어나야 돼. 아주 감각적으로 뛰어나야 돼요. 근데 그리고 또 그 내로남불에 안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답답한 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세금 문제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부동산 보유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유세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정부안이 결국에는 다 원위치.
3: 예.
5: 1인 1거주 비주택 아니 비거주 1인 1주택 다 원위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어요. 예. 뭐 질러놓고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럴 수 있어요.
3: 조국 혁신당은 더 세게 해라라고 하는 거죠.
5: 네. 예. 그러면서 조국 원장 바로 또 글을 올리잖아요. 아니 보유세는 이거 진짜 필요한 거고 이런데 개혁이 다 후퇴되고 막 잘못됐다고 막 얘기해요.
3: 예.
5: 근데 이렇게 됐을 때

0: 과거에 2017년인가 본인이 민정수석일 때
1: 예.
0: 아내 정경심 교수한테 했던 문자가 재판에 나간 적이 있단
1: 아,
0: 말이에요.
1: 집 빨리 팔라고?
0: 경남 그 성경 아파트
1: 예.
0: 집 종부세 매기려나 봐. 보유세 폭탄 맞는다. 빨리
1: 예.
0: 명의
1: 예.
0: 옮겨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 동생 전처 명의로 넘어갔잖아요, 아파트가.
1: 예.
0: 이런 문자가 재판에 나오고 했던 전력이 있고 이게 기사가 다 남아있어요.
1: 내로남불에 빠지는 거래는 또.
0: 이해.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된다. 레드팀 굳이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전당대회 이후 후폭풍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쌓였던 앙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2: 이거는 뭐 전당대회 이전과 이후로 나눌 필요도 없을 것 같다라서 원래 있었던 간극이고 전당대회를 했다 그래서 이게 통합으로 가지 않았을 뿐이지 그 자체는 지금 상존하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이게 결국은 권력을 누가 잡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라질 수도 없고 해소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본능적인 그 정치의 기본대로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단지 이제 정당이라는 제도 하에서 겉으로는 합당을 외치고 레드팀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그 치열한 권력 암투가 있는 것이죠.
1: 아니 같은 진영의 사람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지금.
2: 같은 진영의 누구요?
1: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죠.
2: 같은 진영이라고 생각 안
1: 안
2: 하는
1: 해요?
2: 거죠. 원래 그게 또 이런 게 있어요.
3: 저렇게
2: 예를 들면
3: 말씀하시면 사실 명쾌한 거죠.
2: 아니 나 원래
3: 네.
2: 명쾌해요. 근데 저기 뭐야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도발을 했다. 그럼 솔직히 화도 안 나요. 원래 그런 도발자이니까. 그런데 내부에서 뭔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진영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어떤 도발적 행태가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 분노와 상처는 훨씬 깊죠.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1: 예.
3: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워딩들이 일부 유사성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유시민 작가는 구조적 실패나 필연적 실패를 얘기하고,
1: 예.
3: 오늘 이제 조국 전 대표는 퇴임 후 실패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듣는 사람, 수용자는 실패의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왜 실패한다고 하냐,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실패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방식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민주당 관계자들은 그걸 이제 하지 말아라고 우리가 여러 차례 완곡하게도 얘기하고 직접적으로도 얘기했는데 자꾸만 이 워딩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지금 인상을 좀 갖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어떤 티키타카가 있는 건가? 어떤 주고받음이 있는 건가? 여기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세력인가? 이런 이제 말하자면 뭐 의심이나 의혹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좀그 피로감으로 쌓이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2: 그 아까 용해인 우리가 후보자 얘기하면서 왜그 친명계에서는 이걸 더 비판하고 그다음에 친청계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덮어주느냐. 그게 바로 그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이거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정말 전력을 다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애썼는데 죽 서서 뭐준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특히 젊은 정치인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밖에서는 그래. 니네가 망해야 내가 그다음에 그런 심리.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간 본능에 근거한 심리적 해석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0: 레드팀은 그 대안제시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3: 그렇죠.
2: 대안이
0: 그러니까 비판만 하면은 그건 국민의힘도 하는 겁니다. 야당도 하는
2: 어디 있어?
0: 거고.
2: 거기도 레드팀이죠.
0: 그러니까 아까 뭐그 보유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지금 보유세 뭐 대통령이 심심해서 혹은 정부 부처가 심심해서 원위치 시킨 게 아니잖아요. 국민적인 그 여론이 워낙 안 좋고 여러 가지 그 예외 사유를 정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하다 보니까 고심 끝에 그렇게 된 건데 그럼 조국 혁신당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를 넘어서서 국민들의 그 지금 나빠진 여론을 전환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본인들이 만약에 지금 정권을 갖고 있으면 제시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것도 없이 말만 할 거면 그건 레드팀이 아니에요. 진짜 레드팀 같은 우리 회사 안에서 레드팀을 하려면 그건 레드팀이 아니라 그냥 바깥에서 비난하는 경쟁사죠.
1: 근데 대통령이 뭐 왼쪽을 안 살폈다 그동안 하면서 뭐 이혜민, 김경수, 용해인 뭐또 황운하한테도 뭐 하겠습니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거절했다는 거고. 그러면 손을 내민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뭐 김무전, 유시민 또 조국한테.
3: 근데 그 이혜민 의원이 갔을 때 조국혁신당의 반응을 좀 유심히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만약에 이제 그 당 사무총장까지 지내고 현역 의원이었는데 당연히 당과의 협의 속에서 간 건데 그럼 조국신당에서 오케이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다음날 환영성명이라든지 아니면 없죠. 이거를 보내는 거가 어떤 의미인지를 조국신당의 언어로 설명하는 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바로 다음날 신장식 대표가 김용남 전 의원을 그 정책위 상임부의장에 임명한 거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놓고 보면 이게 이제 당대 당의 연대, 정책의 연대, 뭐 인적 교류 뭐 이런 과정을 통한 뭐 과정이 아니라 조국 신당 입장에서는 사람이 그냥 나간다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제 말하자면 반응인 거예요. 근데 이게 12명 이렇게 의원이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불안할 수 있죠. 작은 정당에서는.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1: 아니 그거는 승계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이.
3: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뭐,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반응의 순차적인 시간표를 보면 조국신당이 그렇게 합당을 요구하고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어떤 인적 교류나 정책 연대가 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또 흔쾌한 반응이 나오진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지켜보도록 하고요. 뭐 과연 올해 연말까지 합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의 양당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강민구 전 윤리감찰단 부단장이 박선원 최고위원에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네. 겁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게 이제 기자한테 포착됐는데 정청래 세력들이 김기표 의원 작업 들어온 듯하다. 빨리 가서 장악해야 할 듯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보도였는데 이 보도가 나고 나서 김민석 대표가 즉각적으로 강민구 전 부단장을 해임 조치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문자 내용 보면 강민구 전 부단장이 김민석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고 아 이거 정청래 쪽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 우리가 빨리 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강민구를 날려버렸죠?
0: 아니 근데 빨리 장악해야 할 듯합니다. 아. 이게 이제 핵심이죠. 문제의식은 동의할 수 있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해결 방법이 우리 팀이 장악합시다 이래 돼버리면 이렇게 네. 돼버리면 당내에 아직도 개파가 있구나. 그리고 파벌 잃어갖고 윤리감찰원이라는 데가 독립기구가 아니라 파벌들끼리 싸워가지고 포션 차지하는 데인가 봐 이렇게 되잖아요. 안 날릴 수가 없죠. 이거는. 네.
3: 그래서 뭐 대표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에 가장 신속한 시간대에 이거를 이제 정리하면서 이 문제를 끊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1: 친청들이 당연히 이거 가지고 네. 공격할 테니까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쓰고 네. 뭐 이렇게 하느냐 아마 네. 그런 것 때문에 할 것 같은데 좀 당내 분위기는 이 문제 가지고 뭐 좀 양립적입니까 대립적입니까 어떻습니까?
3: 당내 분위기에서 이 개파 갈등을 내가 나서서 개파 갈등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먼저 되지는 말아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역력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문제가 지금 워낙 민주당이 깊은 상처가 됐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분위기들이 있고 사실 이 문자가 공개되기 전에 이른바 이제 민티 07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플랫폼이 오픈을 하면서 당내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도 당대표 새로 들어오니까 뭐라도 한다, 으쌰으쌰 된다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이 문자가 공개되면서 또 다시 이제 요소용돌이로 들어가서 조금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1: 그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도 사임을 했는데 아직 임기가 남았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정청래 전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분 아닙니까?
3: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임 당대표가 임명한 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전임 당대표에서 임명장을 받았으니까 새 당대표가 왔으니까 사임하겠다. 이것도 이제 자연스러운데 지금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던 개파 갈등 문제로 보면 이 윤리심판원이 국민의힘의 사례에서 보면 어느 순간에 숨어있는 1인칭 권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있는 이제 기구인 거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 또 이 임기를 남기고 사퇴한 거에 대한 또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자, 국민의힘에선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물러남에도 여전히 공세입니다. 특검으로 ETF 게이트를 규명하자. 미래에셋 로비 의혹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2억 원까지도 나가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세 분 의견 어떻습니까? ETF 특검으로 가야 되는지.
3: 그러니까 이게 아직 뭐 특검이 될 만큼 재료들이 모여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않는데 나경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이걸 이제 고소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입장을 밝혀서 고소가 되면 이제 그 외에 수사가 진행될 사안으로 보여서 이게 뭐 정치권에서 의견을 모아서 특검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군데군데 아직 완전히 뭐 연결되기에는 설명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기되는 의혹들에 말하자면 선정성이라 그래야 될까요? 자극성에 비해서 근거는 좀 부족한 상황에서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특검을 간다는 게 뭐 어쨌든 의혹이 있어야 되는 네. 거지 않습니까? 네. 이 ETF 레버러지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가 네. 이득을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나오는
3: 건 없죠.
1: 없으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0: 운영사가 이제 운영 보수를 많이 벌었다는 거죠.
2: 커미션, 네. 수임료.
0: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아들들이 있다.
1: 아들들이 있다.
2: 그게 또 왜 이제 문제를 예.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냐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잔류하는 것으로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공격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 날 사퇴를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수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상한데 분명히 잔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왜 사표를 하고 사표를

0: 내고 경질성 수리를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나가 쓸 리는 없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아들이 둘이나 그 김용범 정치시장의 아들과 그또 하나 아들은
1: 이탄진.
0: 이찬진
1: 네.
0: 금감원장이네요.
1: 네.
0: 그러니까 금감원장 아들이 하필이면 미래 에셋 증권입니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뭐 김용범 실장과 그 미래 에셋 회장과의 뭐 관계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면서 뭔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팩트인지 저는 검증할 수 없는데, 근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정부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할때 오히려 그 증권사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표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증권사가 집단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이렇게 반대를 하거나 우려를 한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게 출범이 됐잖아요. 출범이 되니까 뭐그 아까 말씀하신 수입료를 포함 나름대로 수익이 생긴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엮어가지고 지금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공격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자, 인사 시즌이니까 지금 중수청이 이제 출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대 중수청장은 누가 되느냐? 아까 하구나도 아마 중수청장 후보로
1: 뭐,
2: 아마
1: 예,
2: 얘기됐던
1: 물론.
2: 것 같은데 이게 국민청구가 있었고 후보 추천위에서 아마 회의를 할것 같은데요. 경찰 출신이 되느냐, 검찰 출신이 되느냐 이것도.
1: 네, 치열한 또 분쟁이 예상되고 중수청장, 공수청장 뭐다 마찬가지고 오늘 이제 경찰 인사가 났는데 경찰청장이 임명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수사기관장이 줄줄이 임명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 구체적으로 하마평이 오르는 인물들도 있고 근데 이재명 정부가 여태까지 인사하는 걸 보면 하마평이 오른 분들이 되는 경우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2: 없었습니다.
1: 늘
2: 예.
1: 기자들만 물을 먹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데 뭐이 부분에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SNS에 공개하기도 했었어요.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사인을 했다라는 걸. 그래서 이제 누가 되는 거냐 뭐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오고 있습니다.
2: 예. 그리고 어젯밤에 정부가 하반기 경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장 가운데 14명을 교체했다. 문제는 아직도 경찰청장은 공석이다.
1: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들이 지금 경찰 안에서도 엇갈린데 애초에 설명은 이제 그 치안정감이라든지 경찰청장이 될수 있는 분들이 비상계엄의 가담 정도라든지 이런
2: 예.
1: 부분들에 대한 이제 더 추가적인 확인과 파악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1년이 넘은 상태에서 여전히 그런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재판 중이거나 이런 사건들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 임명하지 않았고 경찰청 내부에서는 12월 전에는 할 거다라는 얘기가 돌았는데 이번에 이제 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에 대한 인사만 지금
2: 예.
1: 미뤄졌습니다.
2: 이게 뭐 지금 후보자들의 뭐 정년 문제도 있고 계급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도
1: 그 자녀 임기 문제도 또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행정적으로는 있습니다.
2: 예, 좀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길어진다. 그래도 지금 공백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검찰총장도 지금 공백이잖아요. 계속 대행 체제 아닙니까? 예, 대행 체제고 대행도 지금 사표 썼죠.
1: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검찰총장도 지금 없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수사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수사기관들의 장들이 다 없고 근데 이 경찰청장 문제를 청와대는 중수청장이랑 좀 연동해서 보는
2: 계속
1: 시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마 같이 임명이 되는
2: 예
1: 방향이 될것 같은데 근데 이제
2: 알겠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백은 길어지고
2: 예,
1: 있습니다.
2: 오늘 세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강수영 변호사, 정호윤 전 의원,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분 고맙습니다.
3: 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아!

0: 경동산업 주식회사.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6시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 돌아옵니다.
5: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8: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7: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8: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7: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8: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is
1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달력은 한 장 넘어갔지만 가을 날씨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예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아직 여름입니다. 낮 기온 33도 내외를 보이는데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높아서 많이 덥습니다. 전남과 경남, 제주 해안 지역은 아직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남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4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강대교부터 서행 중이고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공항 방향은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일산 방향은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한선 5차로에서 사고 발생했는데요. 서한선 분기점까지 4km 정도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보적 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혹은 연대 이렇게 현재까지는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1: 그 통합 연대라는 게 뭐 정책적 통합 연대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당과 당끼리 합당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다음 총선을 대비한다 뭐 여기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0: 그런 스펙트럼에 지금 한정돼 있진 않고요.
1: 않고요.
0: 예, 통합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합당이 되면은 뭐더 이상 무슨 정책 연대니 후보 단일화니 뭐 선거 연대니 이런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없는 거고,
1: 예.
0: 다만 조국 혁신당을 제외한 나머지 진보 야당들과의 관계에서는 뭐 합당보다는 광범위한 연대.
1: 네.
0: 그 연대가 발전하면 정책 연합까지도 갈
1: 예.
0: 수 있는 거겠죠.
1: 예. 그런데 박범계 의원을 당대표가 단장으로 임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화합의 상징입니까?
0: 그 김민석 대표께서 이제 전당대회 기간 중에 한 서너 번 누누이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주에서가 제일 먼저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때 표현 중에 중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중원이 무슨 말일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충청도에 있는 국회의원이니까 그런 의미인가, 아니면 친노, 친문, 또 친명을 다 이렇게 함께 갖고 있는 어떤 캐릭터,
1: 예.
0: 그걸 감안한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뭐 대표께서 맡으라고 하니까.
1: 예.
0: 예.
1: 근데 오늘 의원님께서 그 아침에
0: 예.
1: 유튜브 방송 출연하셔서
0: 예.
1: 조국 혁신당하고 뭐 이야기가 조금 뭐 오가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신 것 같은데.
0: 네.
1: 근데 오늘 조국 대표하고 조국 전 대표,
0: 예.
1: 정춘생 의원이 이야기하기로는
0: 예.
1: 그런 적 없다라고 했거든요.
0: 네. 이해식 우리 의원님이 이제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 혹은 연대 분과 위원장이신데, 이해식 의원님으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는 정춘생 의원이 같은 행안위에 같은 소속돼 있는 같은 의원이고, 인사는 드렸다, 그리고 앞으로 만날 예정이다라는 거를 제가 아마
1: 그렇게
0: 지금 만나고
1: 표현하셨고,
0: 있다라고 표현을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춘생 의원한테는 전화드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좀 표현이 잘못됐다, 미안하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이해식 의원님과 한번 통합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한번 대화를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1: 예.
0: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 근데 조국 혁신당이
0: 네.
1: 원탁회의의 합의문을 이행하는 게 신뢰회복의 출발이다. 뭐이 말은 아직 신뢰회복이 안 됐다는 말일 텐데 그 이야기는 다시 하기로 하고
0: 예.
1: 이 원탁회의의 합의문을 이행하는 것은 어떤 뜻이죠? 그 원탁회의라는 게
0: 지난번 야오당 원탁회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빛의 혁명 이후에 민주당과 야오당 사이에 이제 그런 합의문을, 2차 합의문을 작성을 했었죠. 핵심 내용은 원내 교섭단체 지금 20석으로 되어 있는 거를 15석으로 내리는 거. 그리고 뭐 대통령 선거 등에 있어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거. 이런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충분히 뭐 검토할 수 있는
1: 할수 있는 사안
0: 사안입니다.
1: 같은데요.
0: 검토할 수도 있는 사안이고, 다만 지금 조국 혁신당의 지금 신장식 대표님이나 조국 전 대표님이나 뭐 이런 관계자분들이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마주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다 병행적으로, 병전적으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진보당이라든지 또는 뭐 한창민 의원이 있는 또 사회민주당이라든지 뭐 기본소득당 이런 야당들이 그 원탁회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만날 필요가 없다, 그 연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국 혁신당이 제일 강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병행 병존해서 얘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게 만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선행 조건이라면은 대화가 힘들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하루아침에 될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뭐 또,
0: 검토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민주당만 합시다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0: 그렇습니다.
1: 실질적으로 야당이 또 존재하고 있으니까,
0: 그렇습니다.
1: 제1야당이. 그리고 어쨌든 시간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0: 네.
1: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신뢰 회복의 문제. 뭐, 이게 아마 조국 혁신당이 계속해서 민주당이 우당이다
0: 네.
1: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대선 때 후보도 안 내지
0: 예.
1: 않았느냐,
0: 네.
1: 그리고 내란 때는 또 적극 협조하지
0: 네.
1: 않았느냐.
0: 사실입니다.
1: 예.
0: 예.
1: 그런데 이제 합당 문제로 약간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때 조금 더 시끄러진 것 같고,
0: 예.
1: 그리고 전당대회 끝나고 이게 봉합이 될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0: 지금 조국 신당 사람들이 민주당이 진정성 있게 다가온 적이 없다 뭐 이런 말도 했었고, 그다음에 합당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김용남을 그 당직 줄수 있느냐 이런 말도 했었고, 심지어는 어제 조국 원장이 뭐 SNS에 이 대통령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말도 했단 말이죠. 뭐 유죄 받을 것이다 이런 것까지.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굉장히 발끈하는 분위기인데, 이거 합당 논의 혹은 통합 연대 논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세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길인데요. 길은 멀고 날은 저물고 날 저물기 전에 가야 될 길인데, 하나는 좀 말씀을 드리면 조국 전 대표의 그 SNS 내용을 뭐 제가 또 반박하는 글을 썼습니다. 저는 뭐 대통합 추진 단장이지만 아닌 것은 아닌 거고 긴 것은 긴 것이다. CCBB는 분명히 가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썼고 뭐 예의를 갖춰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께서 또뭐 원래 듣기 좋은 소리는 뭐 그런 거고 쓴소리가 원래 야기되는 것이다. 그런 취지에 충성충자를 써가지고 이제 그런 고사성을 썼는데요. 이 일종의 그러면서 레드팀 역할을 자처를 했습니다. 저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을 했지만 거기에 레드팀이 있습니다. 레드팀이란 원래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을 중점에 놓고 얘기를 할때 뭔가 당이나 청와대나 미처 알지 못한 부분 또는 간과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내밀히 말 그대로 위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레드팀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그 논리, 유죄 가능성의 논리는 말 그대로 그것이야말로 국힘의 논리하고 뭐가 다릅니까라는 그런 반문을 할수 있는 거고요. 다 만인이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 후보 입후보 직전에 불과 대법원의 전합체에 온지 9일 만에 뚝딱 두번그 전합체 회의 두번 열고서 그냥 유죄 취지로 지금 파기환송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내란 국면을 수습하는 국면에서 있었던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은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제가 참 서운한 것은 대법관 수를 지금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 거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무슨 대법관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명해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법개혁의 숙원 과제였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조국 전 대표나 다 같은 생각들이었어요. 대법관 증원은. 왜냐하면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해서 사회적 약자와 인권보호의 보루로 삼자라는 얘기지. 근데 그뭐 대법관 늘려봤자 그런다고 그 유죄 가능성이 없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레드팀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정말 시뻘건 얘기다라는 말씀이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쉽습니다.
0: 그러면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일단 조국 혁신당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가지고는 안 된다. 이어건 금융위원장도 사퇴해야 된다 얘기했고, 부동산 세제 변경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보면 국민의힘보다 좀더 세게 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공소 취소 문제, 퇴임 후 유죄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도 계속 연대 협력을 얘기하고는 있거든요. 합당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워딩이 계속 나오면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뭐 혹자들은 조국 혁신당의 벼랑 끝 전술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고 하던데, 의원님 보셨을 때뭐 조국 혁신당 관계자들하고 다 아시잖아요. 조국 대표를
1: 너무 잘
0: 비롯해서.
1: 알죠.
0: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1: 이동영 작가님 오늘 저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그 레버리지 ETF 책임지고 우리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그 레버리지 ETF라는 게 서학개미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환율 문제가 크게 걱정이 됐었지
0: 처음엔 그렇게
1: 않습니까?
0: 출발했죠.
1: 1,500이 넘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외화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레버리지 ETF라는 제도를 도입한 거고 그 상품을 도입해서 결국은 그 환율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전 세계적인 주가 조정 국면에서 빠지게 되니까 손실 입은 분들이 있어서 그 책임을 지고 지금 김용범 실장이 사표를 냈고 수리가 된거 아니에요? 그러면 됐지요. 뭐또 2억 원 금융위원장까지 누가 소를 키워요 그러면. 네, 그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민주당의 다수 의원님들의 생각과는 다른 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당이란 얘기를 하고.

0: 하고 또는 연대란 얘기를 할때 조국 혁신당의 정체성을 훼손해 가고 정체성을 없애 가면서의 합당과 어떤 연대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국 혁신당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유지 보존한다 하더라도 합당의 영역이 있는 거. 그만큼 민주당의 스펙트럼이 예. 늘어나는 거니까 예. 연대를 하면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러한 차원의 합당 혹은 연대지 그 뭐 정체성을 뭐 훼손하면서까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예. 예. 측면. 지금 어느 정도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 주거 비거주를 나누지 않고 1주택에 관해서는 기존의 어떤 그러한 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게 하는 제도로 지금 환원되어 있다는 예. 말씀을 예. 드립니다.
1: 그런데 네. 그 김민석 대표가 최근에 합당 연대 아무것도 결정난 게
0: 예,
1: 없다
0: 맞습니다.
1: 이런
0: 예, 맞습니다.
1: 이야기를 예.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조국 혁신당 신장식 대표하고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는 자강 이야기를 또 꺼냈고
0: 신장식 대표가 자강 얘기를 강조하시는
1: 하니까 어쨌든 그거 받아서 말씀하셨고 전당대회 중간에는 뭐 흡수 통합 이야기도 하셨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뭐 김용남 전 의원에게 당직 자리 주는 것까지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가 돼서 합당은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좀 세게 나간다. 말이 합당과 연대지 속내는 아닌 거 아니냐. 그냥 흡수시켜서 우리 그냥 다 한 명씩 받아 넣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0: 뭐 조국신당 안에서 이러저러한 갈래의 그 흐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합당을 뭐 필요로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자강론을 우선시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아까 김용남 전 의원 문제는 우리가 뭐 열차로 따진다면 기관차가 막 달리고 있는데 달리고 있는 기관차를 세워가지고 세울 수도 없는 노릇인데 그거 어떻게 그 바퀴를 갈아낍니까? 예, 예. 예, 그것은 현재 있는 그 지역이 지역위원장이고
1: 예, 그럼요.
0: 민주당의 예. 귀한 자산인데 예, 예. 그 부분 무슨 정책위 상임부의장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비 건다는 것 자체가 너무 뭐 좁은 예, 예, 얘기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민석 당대표는 다 열려 있다. 통합 합당이든 연대든 다 열려 있고 그것은 양당의 민주적 절차 그리고 다수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획득해야 되는 사안이다. 합당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점은 분명하고 조국 혁신당이 어쨌든 제가 궁금한 점은 솔직하게 궁금합니다. 정말 자강론 지금 자강론을 많이 좀 앞세우는 면이 있거든요. 정말 자강론인지 합당에 대한 어떤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실제로 오늘 아침에 제가 출연한 그
1: 김어준 씨 방송에
0: 예, 예. 출연했죠. 아무래도 이제 뭐 김어준 공장장 같은 분은 뭐 합당의 필요성을
1: 얘기하고 있죠. 예.
0: 얘기하고 예. 있고 그런 방송에서의 표현보다 더한 어떤 그 강한
1: 예, 예.
0: 압력,
1: 프레시
0: 예, 그런 것을 좀 느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예,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그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가 지속적으로 대통령에게 왜 우리 쪽 사람을 쓰지 않느냐 왜 자꾸 중도 오른쪽 사람을 쓰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번에 개각을 하면서 네. 또 개각 전에도 네. 내가 너무 왼쪽을 안 챙겼다 말씀도 하셨고
0: 네.
1: 그리고 이번에 개각하면서 네. 사실은 왼쪽 사람 좀 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0: 왼쪽 사람
1: 손을 좀 내밀었다고 보거든요.
0: 당연하죠.
1: 네. 네. 근데 손을 내밀었는데 돌아온 게 이런 거라면 대통령 또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섭섭하지 않을까. 물론 뭐 큰 집 작은 집은 아닙니다만
0: 네, 네.
1: 따진다면 큰 집이긴 한데 네, 네. 좀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우리 이동현 작가님 이재명 대통령 너무 잘 아시잖아요.
1: 예, 예. 예,
0: 아까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저보다 더 대통령 걱정하시는 그런 멘트를 하신 적 있는데 보세요.
1: 나라 걱정입니다.
0: 지난번 지방선거 실패 이후에 예. 그 정청래 당시 전 대표가 성공한 선거다라는 식으로 이긴
1: 예,
0: 선거다라고
1: 예,
0: 얘기할 때
1: 예.
0: 대통령이 나서서 먼저 국민께 지지율 떨어지는 국민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찌됐든 전당대회 파동을 거치면서 내부적으로 혹은 어떤 그 우리 민주개혁 세력을 얘기할 때 내부적인 분열상들이 일정 부분 노정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대통령이 인사로서 손을 내민 겁니다.
1: 예, 예.
0: 따뜻하게. 그러면 적어도 지금 말씀하시는 뭐 조국 혁신당을 포함해서 그렇게 충성충자를 썼습니다. 오늘 조국 전 대표께서. 그건 감사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의 그 따뜻한 손을 내민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1: 화답을 해줬으면
0: 화답을 하는 것이 저는 도리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점은 아쉽습니다.
1: 예.
0: 제가 통합 추진단장입니다. 아시죠?
1: 예예예. 알겠습니다. 네.
0: 나중에 통합 추진단 끝나면 시원하게 제가
1: 예예예 예, 예. 다시 한번 초대하죠. 그 뭐 오늘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셨다니까.
0: 네.
1: 어제 아마 김어준 씨가 본인 방송에서 최민희 의원과 함께 올해 안에
0: 네.
1: 합당이 이루어져야 된다.
0: 네, 네, 네.
1: 올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사실상.
0: 네, 네,
1: 이런
0: 네.
1: 이야기를 했었는데
0: 네.
1: 어떻게 올해 안에 가능하려고 봅니까? 지금 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0: 지금 저 이번에 김민석 당대표께서 취임한 이후에 여러 특별위원회 상설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위원회와 다르게 저희들 명칭은 TF입니다. 태스크포스고 당대표 직속으로 되어 있어요. 태스크포스의 핵심은 긴급성, 신속성, 전격성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대표께서 통합이든 연대든 뭐 또 야 다른 진보 정당이든 이 문제를 뭐 이렇게 오래 질질질 끌고서 무슨 예. 그럴 생각은 아닌 걸로 알고
1: 예.
0: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0: 깊은 문제는... 고민을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1: 예.
0: 저한테
1: 예. 조금 지켜보기로 하고요.
0: 네.
1: 당 이야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0: 네.
1: 자. 김민석 대표가 어젯밤에 강민구 윤리감찰단 부단장을 해임했는데 이게 이제 박서론 의원에게 강민구 윤리감찰단 부단장이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0: 네.
1: 뭐 좀 내용은 적절하진 않았다고 봅니다만은 예, 뭐 네. 침투한다. 빨리 우리가 가서 장악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0: 침투.
1: 예. 네. 그래서 대표가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지만 즉각 해임했어요. 근데 이게 뭐 즉각 해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당이 전당대 이후로 이제 화합하고 통합해야 되는데 이런 사건으로 또 분열로 빠지면 어떡하느냐 뭐 어떻게 보십니까?
0: 그 원인 증상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1: 예, 예, 예.
0: 그 강민구 부단장이 왜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1: 예.
0: 다만 중요한 것은 김민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 당은 민주당은 전당대회라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김민석 당대표가 취임을 했고 적어도 현재의 당의 강령과 여러 가지 정강정책상의 여러 가지 당의 위기에 관해서 당대표가 있을 뿐이고 그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와 여러 당직 체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개파가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그것을 당대표가 수용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부단장이라는 분이 김기표 단장을 마치 정청래 무슨 개파 그쪽 사람들이 뭐 꼬셔서 말 그대로 부단장을 추가로 임명하려고
1: 예,
0: 한다라는
1: 예.
0: 그러한 팩트 그러한 내용을 쓰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침투와 장악 이런 표현을 쓴 것 자체가 단장과 부단장 사이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김민석 당대표께서는 당신이 임명한 거지만 즉시 해임을 한 것은 지극히 당을 말 그대로
1: 예.
0: 통솔하는 입장에서 당연한 조치다라고
1: 예.
0: 생각합니다.
1: 그 국회의원들한테 뭐 지도부에서 얘기 많이 안 합니까? 그 핸드폰 좀 보지 말라고.
0: 그래. 저부터 진짜 본회의장에서 핸드폰 안 봐야 되겠다. 아까 그 말씀 해주셔길래 아이고 저도 진짜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1: 예. 그래. 하여튼 뭐 그렇게 됐는데 그 처음에 우려했던 거는 친청이라고 불렸던 후보분들이 세 분 들어가시고
0: 네, 네, 네.
1: 친명이라고 불렸던 분이 두 분 들어가셔서
0: 네, 네.
1: 당대표는 친명인데
0: 네, 네.
1: 최고위가 좀 시끄럽지 않겠냐 그랬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전혀 밖으로 전혀 안 나온 것
0: 그렇게
1: 같아요.
0: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저도 최고위원 했습니다. 했는데 이 최고위원회라는 그 어떤 그 커미티가 만들어지면
1: 예?
0: 그 자체의 어떤 멤버십이 생깁니다.
1: 미운하거나
0: 당의 말 그대로 최고 의사결정 집행기관으로서의 그 성격이 그대로 두드러져 가지고 모든
1: 예.
0: 최고위원들이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다 갖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민희 전 이제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든 뭐
1: 예.
0: 한민수 최고위원이든 또 이성윤 최고위원이든 그러한 어떤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예, 그런 측면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분란의 소지는 없다. 오히려
1: 예.
0: 오히려 외부에서 좀
1: 외부 스피커들이 문제입니까?
0: 가슴 아프게.
1: 아, 예. 예.
0: 가슴 아프게란 노래가 있죠.
1: 예예예.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뭐 정치 지형이 또 언론 환경이 좀 그렇게 바뀐 면이 있으니까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건데 그 스피커 말씀해 주셨으니까 민주당 TV가 어제
0: 네,
1: 재방송했어요.
0: 네, 네,
1: 이제
0: 네, 네.
1: 뭐 민주당 TV가 사실은 뭐 없었던 건 아니고 델리 민주가 있었죠.
0: 네, 네,
1: 델리 민주가
0: 네.
1: 있었는데 아마 김민석 당 대표가 취임하면서 이거 좀 제대로 해보자라고 네. 계획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방송을 했고 당 대표가 직접

0: 출연했는데 저는 한 5천에서 만명 보면은 실시간으로
1: 아 그러셨습니까?
0: 많이 보겠다고 했는데 5만 명이 넘었어요. 뭐 흥행으로 봤을 땐 대단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김미석 대표도 예상을 훌쩍 넘는 동접 감사하다 민주당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의원님도 자주 출연하셔야겠네요
1: 아, 불러주시면 이 정규 방송인데요.
0: 여기에.
1: 말 그대로 민주당의 갑론을박이 있는 그대로 짧은 시간이지만 있는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민주당의 기조와 어떤 그날 그날의 어떤 방침 또는 주의 또는 뭐 장기적인 그러한 방침과 어떤 지도 방향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면 저는 동접 5만 명 이상의 그 선풍적인 인기가 지속될 거라고
0: 지속될
1: 봅니다.
0: 것이다.
1: 만약 그렇지 않고 기존의 데일리민주 방송처럼 그냥 여러 가지 회의나 무슨 행사를 이벤트를 그대로 그냥 녹화 중계하듯이 하는 그러한 생중계 방식의 형태로는 안 되고요. 예, 지금의 포맷은 좋은 것 같습니다.
0: 어쨌든 지금 시험 방송 기간이어서 일주일에 두 번. 요 시험 방송 기간이 끝나면 이제 매일 하겠다는 게 아마
1: 그렇습니다.
0: 김석 대표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언론이 이렇게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민주당 TV 만든다고 할 때부터 그리고 방송 시간 7시라고 할 때부터 언론에서 아 이거 민주당과 뭐 김어준의 대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렸어요. 방송 시간도 똑같다 보니까. 그래서 김어준 팬덤이 움직여서 그날 민주당 TV 방송하는 날에 슈퍼챗 후원금이 5,500만 원 역대급으로 쏟아졌단 말이죠.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김어준을 지지하는 사람도 사실은 다 같은 민주당 진영인데 조금 그게 또 갸우뚱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할것 같기도 해요. 어때요?
1: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 대립적 구도로 모든 것을 이렇게 파악하고 오히려 그것이 그 슈퍼챗인가 뭔가 뭐 그런 계기가 된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현상들인데 말 그대로 지금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 민주당 TV 민티도 정면 승부로 민주당의 모습을 짧은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방송함으로써 말 그대로 해석의 여지가 남는 그 해석의 여지가 남는 것 속에서 말 그대로 뭐 그걸 가지고 이리 조물딱 저리 조물딱 할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능한 한 줄이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그 마지막으로 대통령 인사 얘기 아까 잠깐 했으니까 뭐 중폭 소폭 개각인 거라고 봐야죠. 근데 그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말이 안 나오고 너무 잘 임명했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용해인 의원에 대해서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게 뭐 불법이나 탈법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문제 삼는 것들이 뭐 국민 눈높이 정서 뭐 감정 여기를 좀 자극하는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니냐. 또뭐 정당이 가족회사처럼 꾸려지는 거 아니냐, 국민 세금이 글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돌파해야 될것 같습니까? 어쨌든 용해인 의원 같은 의정활동도 또 오래 하셨으니까.
1: 어제도 뵀습니다. 어제도 뵙고 본인 의지는 지금 만만한데 아무튼 제기된 여러 가지 그것이 뭐 불법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민의 법감정, 어떤 일반적인 정서적인 어떤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소명의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보름 정도 남았을 겁니다. 하여튼 보통 보름 뒤쯤에 인사청문회가 잡히니까요. 그래서 소명의 기회를 주고 또 본인의 어떤 그 의원직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은 단호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본인이 그 인사청문 저도 해봤잖아요.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여삼초예요. 그래서 변수들과 이런 것들 모두 감안해서 충분히 기본소득당을 사랑하고 그걸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제 어필이 됐어요. 설명이 됐어요. 또 승계자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다른 측면, 특히 이동영 작가께서 뭐 매우 비판적인 그러한 입장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본인의 한번 깊은 숙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0: 시간이 없으니까 당대표가 이야기한 이중 당격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법률가이 시도 하니까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1: 이중당적 얘기하니까 그러면 민주당 당원 명부를 달라 이거.
0: 그러니까
1: 그 150만 분,
0: 그게
1: 150만
0: 어렵죠.
1: 개입니다.
0: 그러니까
1: 조국 혁신단 당원은 한 3, 4만?
0: 그러니까 각 정당이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서로 협조가 된다면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 그 문제 예. 역시 병전적으로 우리 김민석 대표께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이든 합당이든 연대든 이 축 안에서 함께 이 문제도 함께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오셔서 오늘 못하셨던 말들 전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7: (20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짜리 잡아드립니다.
8: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안표 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7: 신고 말고 소문내주세요.
9: 와이텐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세계 불꽃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와이텐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10: 교통안전 1분 터.
11: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백희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백희성이었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도민께 더 좋은 답을 드리기 위해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더 충실히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4: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부산 오륙도 남동쪽 9km 해상에서 286톤급 견인용 예선 TNS 캐처호가 전복됐습니다. 예선에는 한국인 6명과 외국인 2명 등 승선원 8명이 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상선에 구조됐고 다른 한 명은 해경이 선내에서 구조해 무트로 이송했지만 숨졌습니다. 또 나머지 6명은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해경은 지역구조본부 3단계를 발령하고 경비함정과 항공대 특수구조단을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해역에 파도가 높고 조류가 빨라 구조작업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821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대다수가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복지 행정 등 소비성 지출에 집중됐다면서 야당 땐 삭감 폭주하더니 지금은 증액 폭주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중건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역대 최대 증가율이자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마저 뛰어넘는 사상 초유의 무차별 팽창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건 예비비와 특수활동비에 드러난 민주당의 태도라면서 야당 땐 불필요한 쌈짓돈이라며 무자비하게 칼질하더니 지금은 예비비를 4조 5천억 원으로 대폭 늘리는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을 그토록 외치던 국민의힘이 핵심 지표가 개선된다는 사실은 한 줄도 말하지 않고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안에 따르면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내년에 100조 원 이상 줄고 국가 채무 비율도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3.3%포인트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확장 재정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통해 세입은 느는 재정 선순환을 구현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사실의 일부만 떼어내 공세를 펴기보다 예산 심의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2심 재판 유죄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 원장은 SNS에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판결에 환영했다며 대법원 법리가 뒤집히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뒤 재개될 2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면서 이를 무시한 채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원장의 발언은 동지의 언어일 수 없고 배은망덕하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유엔은 네팔 티베트 대홍수와 관련해 히말라야 지역의 수백만 명의 주민이 심각한 홍수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칸니 위그 라나야 유엔 사무차장부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빙하호수의 범람을 막기 위한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위험에 처한 인구가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기후변화로 히말라야 빙하가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암석이 서로 느슨해지면서 빙하호수에 물을 가두고 있는 바위 토사 등 자연뚝에 가해지는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천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을 확보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한 관계인 집회가 열렸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후 3시부터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수정안의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기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관계인 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기획안을 심리하고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관계인 집회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의 가결기간 마지막 날을 이틀 앞둔 시점에 진행되는 것으로 이번 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홈플러스 회생 절차는 폐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7도, 습도는 66%입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예술축제.
7: 고향 등일시.
8: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9: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0: 답 나왔네. 가자.
9: 어딜요?
10: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1: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2: 평택시.
13: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9: 얼마나 걸릴까요?
13: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0: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3: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4: 세계 반도체 수도,
10: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4: 바로 평택시.
15: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6: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17: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8: 햇빛에도 끄떡 없는 선글라스 체크.
19: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2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2: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23: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부활할 수 있다. 재벌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말도 안 된다 생각하면서도 간절한 사람에겐 그 말이 유일한 희망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0: 나를 하늘 아버지라 부르면 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 교과 함께하면 재벌보다 더 큰 부자가 될 겁니다.
1: 오,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그게 가능할까요?
0: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먼저 하나님 기업의 사업자가 돼야 합니다.
2: 영생과 부활 그리고 막대한 부,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 허황된 약속을 앞세워 고령층과 빈곤층을 중심으로 신도 1,800여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32억을 받아냈다고 하죠. 하지만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3: 비고인들은 종교를 빙자해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액도 32억에 달합니다.
0: 저는 그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으로 푼 것뿐입니다. 아니, 사기라니요? 아닙니다.
4: 아유, 저 인간은 반성은 안 하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2: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요, 중형이 선고됐으면 사건은 끝난 걸까요? 피해자들에겐 아직 훨씬 더 절박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3: 유주가 감옥에 가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제 돈은요? 평생 모은 건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감옥까지 갔으니 돌려주는 거죠?
0: 아니, 나한테 고맙다면서 준 돈인데 내가 달라고 억지로 떠민 것도 아닌데 이거를 왜?
2: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피해금이 저절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슷한 사기로 돈을 못 받고 있는 분들 방법은 없는 걸까요? 처벌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피해금 회수의 뼈아픈 현실,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입니다.
2: 자, 먼저 이번 사건의 실체,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신도들을 상대로 32억이라는 피해가 났다고 하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신도들을 끌어들이고 어떻게 피를 입힌 건지 말씀해 주시죠.
5: 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무렵부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주로 고령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자신들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고 죽더라도 부활할 수 있으며 이른바 하나님 기업에 참여하면 재벌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약 1,800명의 신도를 모은 뒤 일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에 가입시켜 대리점 가입비나 교육비, 물품 구매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보도된 피해자는 5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약 32억 원에 이릅니다.
2: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현존하는 신이다라고 했던 건가요?
5: 네. 보도에 따르면 이 단체를 이끌던 가족들은 자신들을 각각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현존하는 삼위일체의 신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전달한 수준을 넘어서 자신들의 말을 따라야 영생과 부활을 얻고 후손들까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신도들을 믿게 했다는 건데요. 특히 남성 교주가 사망한 뒤에는 기도를 통해 부활할 것이라고 했다가 실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가 다른 형태의 존재가 됐다는 식으로 교리를 바꿨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신도들의 판단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2: 겉으로는 종교단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을 들여다보면 다단계 사기 성격이 강했던 것 같거든요. 어떤 구조였습니까?
5: 네. 보도된 내용을 보면 종교 활동과 수익 사업이 사실상 하나로 결합된 구조였습니다. 신도가 되면 무등록 다단계 업체의 판매원이나 사업자로 가입을 하게 하고 일정 금액을 내거나 생활용품을 구매하도록 했다는 건데요. 이들은 12개 계열사를 만들고 신도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겠다거나 활동 지원금과 후원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사업 계획을 실제로 실행할 의사나 구체적인 능력이 없는 허위 내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약속한 수익을 얻은 사람은 없었고요. 일부 피해자는 돈을 내고도 물품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2: 근데 어쨌든 종교라면은 천국, 뭐 구원, 부활 당장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종교의 자유로 보호되는 신앙의 영역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법적으로 처벌되는 사기와는 어떤 지점에서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5: 법원이 어떤 종교의 교리가 옳은지 부활이나 구원이 가능한지를 직접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원칙적으로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하니까요. 다만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거나 실제로는 그 약속을 지킬 의사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받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가입하면 반드시 큰 돈 번다, 주식을 받아 재벌이 된다라고 믿게 해서 가입비, 물품 대금을 냈다면 법원은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재산을 받아내기 위한 기망 행위인지를 살핍니다. 결국 처벌의 기준은 신앙의 진실성이 아닌 거짓말로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유도했냐입니다.
2: 공동교주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으로 푼 거다라고 끝까지 무죄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스스로 믿고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 뭐 내가 억지로 뺏은 건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나요? 책임 피할 수도 있을까요?
5: 피해자가 직접 송금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사기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돈을 낸 이유가 피고인의 거짓 설명이나 허위 약속 때문이었다면 자발적인 재산 처분처럼 보여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조직적인 포교와 사업 설명, 실제 수익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서 유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또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은 형량에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2: 같은 조직에서 벌어진 범행인데도 피고인마다 형량이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달랐고 왜 달랐던 겁니까?
5: 보도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공동교주 역할을 한 배 씨에게는 징역 6년, 박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김 씨에게는 징역 3년 4개월이 선고됐고 이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조직에 있었다고 해도 범행 기획, 지시한 정도, 실제 관리한 피해금의 규모, 포교나 교육에 참여한 정도, 과거 동종 범행 전력,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에 따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2: 특히 이번 사건은 고령층이나 빈곤층처럼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겨냥을 했다는 점에서 더 괘씸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까?
5: 네, 충분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원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범행했는지는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의 절박함 혹은 구원에 대한 바람을 의도적으로 이용했거나 장기간 반복을 해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을 했다면 죄질이 더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게 뭐 불리하게 반영된 것 치고는 형량이 아주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피고인들이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끝난 문제는 아닌 게,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감옥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돈 어디 갔냐, 내 돈 돌려받을 수 있냐 이거거든요.
5: 네, 그렇습니다.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유죄와 실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법원이 피해자의 통장으로 돈을 자동으로 반환해 주진 않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배상명령을 신청해 편취당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도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남아있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미 돈을 소비했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놨다면 회수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는 있죠. 또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500명이 넘으면 확보된 재산을 여러 사람이 나눠야 하는 문제 때문에 각 피해자가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피해액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2: 방금 말씀하신 배상명령 신청 받아들여지긴 할까요? 이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죠?
5: 네. 배상명령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별도의 민사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은 있지만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고 피해 금액과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수백 명이고 각자 낸 금액과 계약 내용도 다르고 여러 피고인의 책임 범위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형사재판부가 배상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주나 모집책 등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한 사람들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편취금과

0: 지연손해금,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범죄 수익으로 기동원 부지와 건물을 산 정황도 파악이 됐다 하는데 이거 뭐 압류, 가압류 할수 있을까요?
0: 그 부동산이 실제 범죄 수익으로 구입된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수사기관이 재산을 동결하거나 법원이 몰수, 추징을 명하는 절차가 진행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피해자도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 명의로 이전했다고 하면 좀 복잡해지는데요. 명의만 빌린 허위 이전이라면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집행을 시도할 수 있고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헐값에 넘긴 것이라면 사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1: 피해자가 500여 명이 넘는데요. 재산은 한정돼 있어요. 아까 말씀을 주셨죠. 먼저 신고하거나 소송한 사람이 돈을 먼저 가져가게 되는 구조인지 아니면은 확보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건지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0: 네. 부동산이 경매되거나 예금이 압류돼 배당 절차가 진행되면 담보권이나 세금처럼 법에서 우선권을 인정하는 채권이 먼저 배당되고 동순위의 일반 피해자들은 채권액에 따라 비례해 나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를 해두면 피고인이 마음대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후 배당 절차에도 참여할 기반을 마련합니다.
1: 지금 방송을 들으면서도 나도 혹은 내 주변에도 비슷한 일 있는데 하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당장 밟아야 할 법적 절차, 뭐 행동 요령 알려주시죠.
0: 네, 상대방을 바로 찾아가 따지기보다는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가입 신청서, 문자, 메시지 대화, 강의나 설교 녹음, 홍보 자료처럼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그 다음 피해 경위를 날짜 순으로 정리해서 경찰에 사기와 불법 다단계 피해를 신고하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함께 자료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하면 배상명령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민사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검토합니다. 특히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거나 인터넷 검색을 막고 원금과 고수익을 확실히 보장한다면 전형적인 위험 신호로 보고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10cm의 Fine Thank You and You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0: X파일.
1: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0: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당분간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적게는 5mm, 많게는 40mm의 비가 오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중부 내륙 지역은 안개가 짙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천대교 고속도로 송도 방향 옥년나들목 1차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화성휴게소까지 8km가량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분기점 갓길에서도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신월 여의 지하도로 인천 방향 여의 분기점에서 신월기점 4교차로 구간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현재 부분 통제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아직 정체 중인 곳이 많은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 하남 쪽은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반포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구리 방향은 마포대교에서 강동대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네팔 대홍수로 인해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아직 찾지 못한 가운데 오늘 해외 긴급구호대가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5: 관련 내용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십니까?
4: 네, 일단 이제 우리 해외 긴급구호대가 오늘 네팔 현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이제 기존에는 정부 합동신속 속 대응팀이 급파돼서 활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어떤 역할을 서로 맡게 되는 걸까요?
6: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재난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사망자가 우리 국민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합니다.
4: 네.
6: 국민이 있으면은 합동 긴급 대응팀을 꾸려요. 그래서 바로 긴급하게 보냅니다.
7: 이송규 한국

0: 네팔의 어떤 지원 측면에서 우리 구호대를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1: 아, 예.
0: 근데 이 구호대는 굉장히 엄격하고 수준이 높아요. 유엔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유엔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구호대가 우리 구성이 됐잖아요.
2: 네.
0: 네팔에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도움 요청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8일째인데 7일째 지나서 도움 요청을 해서 지금 가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가 K330 시그너스 있죠.
2: 네.
0: 이 용도가 뭐냐면 지금 구호대 수송용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정밀 장비들이 있죠. 사람 인원까지 지금 300명까지 탈 수 있는 우리가 이 그 구호대는 이 K330은 민항기를 구조해서 만든 군용 공군 이 항공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런 용도로 사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는 어떤 수색이나 이런 것이 좀 빨라지겠지만 이 목적이 우리 대한민국의 실종자가 아닌 네팔의 어떤 구조용이라서 지금 조금 더 어떤 상황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예. 네, 방금 말씀하신 이제 이 수송기에는 보면은 장비가 어떤 것이 있느냐. 열화상 탐지기, 고해상도 드론,
0: 네.
1: 또 수중펌프 뭐 관련된 이런 첨단 장비들이 실린 걸로 알려져 있고 또 구조견도 5마리가 동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1: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이 정도면?
0: 이 정도면은 정말 우리가 수색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다 갖췄다라고 봅니다.
1: 아, 모든 것을 다 갖췄다.
0: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인력들이 유엔에서 인정받은 어떤 인력들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인력 대응팀에 긴급 대응팀에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대응팀에서는 갈 때 어떤 기로 가냐면 일반 항공기로 가요. 우리가 소화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수 장비,
1: 예.
0: 이런 그 고화상 카메라 이런 것들 어떤 장비가 크잖아요. 펌프 이런 것들은 소지가 안 되기 때문에
2: 네.
0: 이번에 어떤 파견단 구호대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가서 이제 우리 이 실종자뿐만 아니라 어떤 네팔에 있는 이런 구조대에 수색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2: 네, 앞서 회장님께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네팔 현재 해외 구조 지원이 좀 늦었다라는 부분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골든타임을 놓쳤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잠시 후에 짚어보고 현재 지금 긴급 구호대가 브리핑을 현지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3: 본부장으로 활동을 해오신 조현민 본부장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도착하고 저는 회의 결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신속 대응팀에 배속된 소방 인력들을 긴급 구호팀하고 합쳐서 한 팀으로 운영해서 앞으로 수색과 구조를 전념하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신속 대응팀에 배속되어서 활동했던 소방 인력들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1일차부터 지금 현재까지 활동한 내역을 브리핑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받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회의 끝나고 나서 두산과 남동발전소 기업인분들을 만나서 두산과 남동발전소의 수색과 관련된 활동 내역들을 브리핑 받았습니다.
4: 이규호 네팔 해외 긴급구호대 대상입니다.
3: 그래서 기업들에서 활동한 내역들에 대한 정보를 지금까지 공유를 받았지만 저희한테 다시 한번 전체 정보를 공유받기로 했고 그런 공유받은 내용을 기초로 해서 소방본부장님이 주도할 소방인력 내부에 작전 앞으로의 수색 작전 관련된 협의를 내부적으로 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개요만 잡았고 앞으로 좀 오늘 오후에 좀 더 그걸 좀 더 구체화해서 작전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네팔 당국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원래 아침에 도착했을 때 브리핑한 내용 브리핑한 바에 따르면 저희는 오늘 일부가 그 바타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제 수경이 가능한지를 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있는 신속 대응팀과 코이카 사무소에서 바타르라는 지역이 최적의 수경지가 될 거라고 판단이 있어서 거기로 수경지를 택하고 저희가 내일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늘 저희가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람체에서 일부 활동하고 있는 소방 인력 6명이 있는데 거기에 합류할 긴급구대에서 온 10명을 지금 현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 바타르로 가서 거기서 이제 군 당국의 협조를 얻어서 둔체로 합류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군 당국과 협의가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저희가 이 언론 브리핑을 마친 다음에 저희 긴급구호대는 바로 바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직 지금 그 장비들이 아직 세관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어서 장비들도 빠져나오는 대로

0: 공항에 빠져나왔는데 바로 바타르 수경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본 현장에서도 이미 단체에서
0: 아, 현장에서도 오늘 일부 신속대응 팀에 배속되었대. 이제는 이제 저희 긴급구호팀에 배속된 소방 인력이 남체에서도 드론 수색하고 육로 수색을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으나 아직 특이한 상황은 발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락 두절자 가족분들의 어떤 안타까운 심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온 이상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네팔군 당국과 협조를 통해 수색과 구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여기까지 하시죠. 모두 끝났습니다. 네.
2: 네, 지금 네팔 현지에 도착한 긴급구호대가 신속대응팀 인력과 합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작전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네팔 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타르로 이동하고 군 당국의 협조를 얻어서 둔 채로 합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일단 이제 브리핑을 들으셨는데, 긴급구호대가 이제 신속대응팀 인력과 합쳐서 수색을 할 것이고, 일단 네팔 당국과 이제 작전 계획을 수립이 되면 협의할 것이다라고 밝혔거든요.
3: 네.
2: 근데 이미 지금 조금 뭐 골든타임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정말 이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골든타임, 물 없이도 살수 있는 시간을 72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지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골든타임이 지났었던 가장 큰 이유가 네팔에서 지금 각국의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2: 네.
3: 왜 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보면 지금 2015년에 큰 지진이 났거든요. 규모 7.8에 9천 명이 사망하는 이 지진이 났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각국의 지원 요청을 뭐 시시각각으로 해서 뭐 30여 개국이 참여를 했었는데 굉장히 질서가 좀 잡히지 않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 하고 공항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1: 예.
3: 동시에 이제 외국에 이제 비행기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장에 와서는 또 각국에서 뭐 경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아마 네팔에서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때 경험으로 보면 별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도 각국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이나 협조가 되는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2: 네.
3: 중국, 인도, 그다음에 호주, 우리 대한민국 네 개가 지금 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호주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개 국가가 지원 요청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뭐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1: 예. 그러니까 뭐 현지 도착을 한 후에 브리핑을 지금 듣고 오신 건데 네팔 현지와 협의를 하겠다 이런
3: 네.
1: 표현을 한 두세 번쓴것 같아요.
3: 그렇습니다.
1: 그렇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협의가 잘안 된다 이런 것을 방증하는 걸까요?
3: 아, 그렇게도 볼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파견되잖아요. 네팔 군이 지금 모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기 전에도 지원 요청하더라도 네팔에 동의가 있어야 되고 가서도 네팔에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2: 네.
3: 세부적인. 또 우리 구호대가 갖고 지금 대응팀 있다 하더라도 가장 지금 우리가 기술력은 있다 하더라도 현지 지형을 잘 모르잖아요.
2: 네.
3: 그래서 그 지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협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그 네팔의 어떤 지시, 협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2: 네, 이제 수색에 좀 속도가 붙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데 사실 또 걱정되는 게 현지에서는 홍수물에 뭐 진흙이나 흙, 뭐 잔해물들이 섞여 있어서 굉장히 뭐 이렇게 찐득찐득해진 상태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액체 시멘트처럼 굳어가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수색에 좀 난항을 겪는 걸까요?
3: 아, 그렇습니다. 지금 표현이 너무 뭐 적절합니다. 액체 시멘트. 지금 많이 또 수위가 올라와 버렸어요.
2: 네.
3: 지금 어떤 마을에 보면은 지금 물 밀듯이 지금 토속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액체 시멘트 굳어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수색에서 봤을 때 지금 좀 단점이 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그 안에 에어포켓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이 점점 없어지니까 에어포켓이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요.
2: 네.
3: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걸로 해서 완전히 굳어져 버리잖아요. 굳어졌을 때는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구조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수색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볼로 인해서 시멘트에서 수위가 높아졌어요. 높아졌으면은 외관상 봤을 때는 수위가 평평하지만 밑에 치마나 싱크홀이 있었을 때 이런 것을 굉장히 우리 수색대나 뭐 전반적으로 하는 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1: 네,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 수색을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0: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1: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도 어떤 사고가 나면은 어떤 실종자가 나면 제일 먼저 휴대폰 위치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네팔에서는 위치 확인의 기술력도 만만치 않을 걸로 보고요. 낮은 단계로 보고 또 여기서는 갑자기 정말 그 몇백 명, 1,000명이 넘은 사망자가 있고 실종자가 이제 몇천 명 나오니까 아직까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휴대폰의 어떤 위치 추적은 하지 못하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번에 구호대가 갔지 않습니까? 구호대 갔기 때문에 이런 장비나 또 여러 가지로 해서 아마 내일 정도 되면은 이제 마지막 위치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위치를 지점으로 인해서 헬기를 하든지 아니면 도보로 인해서 이제 세부적인 어떤 수색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2: 지금 어퍼트리슐리 원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이제 우리 국민 9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됐었잖아요. 대응팀이나 이제 구호대가 그럼 터널 속에 직접 들어와서 수색을 할 수는 있는 겁니까?
1: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9명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어 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위어가 지금 작은 댐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댐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한강을 생각해 내려오면 한강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 한강물을 반대편으로 돌려서 터널을 뚫어서 낙차를 이용해 수력을 발전소로 하려면 댐을 만들어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댐을 막는 게 위어예요. 그러면 그 댐과 바로 옆에 치수구, 물 들어가는 입구가 있겠죠. 그런데 그 입구에 지금 터널이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그 터널 안에 우리 보다시피 영상에도 나왔었죠. 굉장히 뻘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높이가 얼마가 보냐니까는 지금 그 구조대원 이야기로 보면 지금 8, 90%가 뻘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높이가 지금 6.5m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5m가 지금 뻘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뻘이 형성되려면 물과 고형물질, 그 돌이나 이런 모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 5m가 쌓이려면 최소한 6, 7m 이상이 돼야 되는데 아마도 굉장히 불안한 게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혹시 그 터널에 초기에는 모든 게 물과 토속류가 있어서 지금 상태는 물이 빠져서 5m가 남아지 않았냐 이런 또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 또 우리가 희망적인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언세코라 가지 않습니까? 물이 내려오면서도 자연적으로 막아지잖아요. 근데 터널에 물이 들어가죠. 들어가면 큰 바위가 들어가서 그 터널을 막으면 그 다음 단계 사람이 대피했었다면 거기는 또 물이 가지 않는 어떤 에어팟 같은 공간이 있음 또 이런 희망 섞인 생각도 해봅니다.
0: 근데 이 어퍼 트리슐리 원 발전소 터널 속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되기도 했잖아요. 아직 뭐 신원은 밝혀진 바가 없는데 사실 수습 자체도 어렵지만은 신원을 특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뭐 5천 명 가까이 실종자가 났잖아요. 근데 실종자가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1,000명, 500명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는데 지금은 실종자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망자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실종자 A라는 사람이 실종이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 수습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낼때 실종자를 한명 카운트다운을 내리고 사망자를 올리잖아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지금 수습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지금 9명이 연락 두절됐잖아요. 우리는 연락 두절됐다고 하지만 네팔에서는 지금 뭡니까? 실종자로 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한 명이 있잖아요. 이한 명이 우리 국민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어디에 매장돼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DNA는 채취됐죠. 그러면 우리 가족들의 DNA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우리도 플랜 B를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 돌아오면 굉장히 좋지만 살아 돌아오지 못한 시신으로 수습됐을 때는 한시라도 빨리 가족이 인계를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족들,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가족들의 DNA를 채취를 해서 뭐 네팔에 보낸든지 이런 상황이 된다면 만약에 실종자가 발견됐을 때는 하루빨리 되고요. 그렇지 않고 살아 돌아온다면 또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지금 정부에서 좀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근데 이제 CNN 등에 따르면 이제 빙하가 붕괴되기 전에 뭐 갈색 물이라든지 안반 균열이 좀 발견이 됐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전 징후가 좀 있었던 건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사전 징후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매년 지금 히말라야 산이 녹는다라는 것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얼음이 녹는다는 것은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이 얼음이 녹았을 때 얼마나 피해가 된다는 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좀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지금 이만큼 얼음이 녹고 있으면 지금 피해가 얼마나

0: 된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디에 지금 비가 오고 있으면은 어느 지역이 지금 수위가 얼마나 올라가서 집이 침수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떤 입구 원인만 지금 나오고 어떤 결과 예측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참 안타까운데 이거는 정말 과학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겠습니다.
1: 예, 이 네팔 하천견과 그리고 하류 중심으로 시신이 대거 수습되고 있는 중인데 뭐 굉장히 이제 현지의 그 열악한 위생 여건 때문에 뭐 전염병 같이 2차 피해가 굉장히 또 우려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지금 발표한 게 있거든요. 사망 시신으로 인해서 이런 그 압사나 이런 시신으로 인해서 어떤 전염병은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2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수도가 안 돼 있고 어떤 화장실 모든 곳이 다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로 수인성으로 인해서 어떤 전염병이나 호흡기 질환은 있을 수 있겠다.
2: 네.
0: 만약에 이런 것이 된다라고 하면 2차 재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합 재난이 지금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네팔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3: 아직 초가을인 만큼 낮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다소 선선해졌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제법 오르고 있는데요.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31도, 대구 29도로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강릉 25도 등 동해안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륙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지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 오전부터 밤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 충북 남부와 호남, 영남 내륙에는 오후 한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경기 남부와 충청도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동해안에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지금 여러분은 뉴스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장윤기 봐주기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박성조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기소했습니다.
1: 네, 박 전 본부장이 분리수사를 지시한 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건데 박 전 본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또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규탄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2: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던 박성주 전 치안 정감.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윤기의 살인과 스토킹, 성폭행 사건을 각각 분리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3: 강간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
0: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입니다.
3: 스토킹, 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을 각기 다른 수사부서에서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2: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본부장은 장윤기가 스토킹과 성폭행에서 나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미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 부실 대응한 탓에 많은 비판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광산경찰서가 광주경찰청을 통해 수차례 제기한 장윤기 살인과 성범죄 사건 병합 수사 요구를 박 전 본부장이 모두 뭉개버렸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의 이러한 수사 개입으로 광산경찰서가 장윤기 살인의 동기와 성범죄 목적 규명에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주 전 본부장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지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가 왜곡되고 폄하되는 상황을 볼 수 없다면서 향후 재판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현우입니다.
0: 경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됐지만 이번에도 청장 인사는 미뤄졌습니다.
1: 네, 수장 없는 대행체제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데 경찰 신뢰 회복과 개혁을 속도감 있게 이뤄낼 수 있을지 갸우뚱하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4: 흔들리는 경찰 조직을 추스를

0: 새 경찰 지휘부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14만 경찰 조직을 이끌 정식 수장은 이번에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조지호 전 청장이 직무 정지된 이후 세 번째 임시체제로 김종철 신임 경찰청 차장이 직무대행 자리를 이어갑니다. 생활 공공안전 분야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장윤기 논란에 이어 제주 실종 사건까지 잇따라 터지는 고강도 비위에 새 대행이 내놓은 진단도 무거웠습니다. 김 신임 대행은 다음 달 검경수사권 개편을 앞두고 국민의 불신을 알고 있다며 경찰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위기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1: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2: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1: 임기점을 넘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재설계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이번 인사에서 전체 치안감 직위의 81%가 바뀌었는데 서울경찰청장엔 고범석, 인천경찰청장엔 유승열 치안정감이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새 지휘부의 최우선 책무는 단연 조직 안정과 신뢰 회복이 꼽힙니다. 무작위 사건 배당과 외부 수사 심사관 도입, 간부 중심의 책임 수사 등 지금까지 내놓은 개혁안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 역시 과제입니다. 경찰 내부에선 쇄신안 못지않게 이를 밀어붙일 정식 수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인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식 청장이 들어서야 조직의 긴장감을 불어넣고 구성원들의 책임과 성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 스스로 중차대한 시기라고 평가하는 지금 또 한 번 대행체제로 출발한 새 수뇌부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3: 국민의힘이 정부가 경찰 고위직 인사를 기습 단행하면서도 경찰청장은 여전히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빠른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2024년 12월 조지호 전 청장이 직무정지된 이후 630일째 공석상태라며 경찰청장 장기 공석상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한 달 뒤 개편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국민이 수사기관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강도 경찰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세종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 암장과 무단 종결을 비롯한 경찰 조직 내 6대 폐단을 뿌리뽑고 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근무 여건과 수사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 오늘 오후 1시 30분쯤 부산 오륙도 남동쪽 9km 해상에서 286톤급 견인용 예선 TNS 캐처호가 전복됐습니다. 예선에는 한국인 6명과 외국인 2명 등 승선원 8명이 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상선에 구조됐고 다른 한 명은 해경이 선내에서 구조해 물트로 이송했지만 숨졌습니다. 또 나머지 6명은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지역 구조본부 3단계를 발령하고 경비함정과 항공대, 특수구조단을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4: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예인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을 구조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이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3: 세제 개편 수정안으로 강남권 비거주 1주택자들의 보유세 예상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문가들은 시장 흐름에 변화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국회에서 수정안이 또 바뀔 가능성도 있어서 매도, 매수자 간 치열한 눈치 보기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5: 세제 개편 수정안을 적용하면 강남에 집이 있는 비거주 1주택자들의 예상 보유세 부담은 수백만 원이 줄어듭니다. 3,300여만 원이 예상됐던 반포자이 9평 아파트는 내년도 보유세가 2,600여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세부담 상한이 150%로 완화된 여파로 실거주자가 내는 세금과 같아집니다. 원안 적용 시 내년 내야 하는 금액이 2배 넘게 늘었던 잠실 주공 아파트는 600만 원 가까이 줄어듭니다. 비거주 1주택자들 세부담이 낮아지며 매도 압력은 줄어들겠지만 쌓이고 있는 강남 매물을 다시 걷어갈진 미지수입니다. 초고가, 다주택자 등을 겨냥한 보유세 양도세 전반을 아우르는 세부담 강화

0: 기조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1: 실질적으로 세부담의 상승에 크게
0: 우리은행
1: 영향을 미치는
0: 부동산
1: 핵심 요인들은
0: 연구원입니다.
1: 사실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체감되는 완화 폭은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0: 현장에서 눈치 보기는 더 치열해지는 조짐입니다. 집주인들은 추가 완화를 기대하며 매도를 늦출까 고민하고, 수요자들은 정부안 확정 이후 금매물 출회를 기다리겠다는 분위기입니다.
2: 완전히 이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좀 기다리겠다라는
0: 압구정동
2: 분도 계시고,
0: 공인중개사입니다.
2: 파셔야 된다고 하셔도 지금 가격을 매수가 생각하는 가격하고 매도가 생각하는 가격 차이가 좀 커요.
0: 정부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바뀔 가능성도 남아있는 가운데 관망세가 깊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3: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유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청문회에서 의구심을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전격 사퇴로 공백이 생긴 차기 정책실장 후임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으로 야당은 물론 범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받고 있는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는 관련 논란에 직접 나서기보다는 청문회에서 의구심을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칫 소수 정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비춰 당초 연합정치의 취지가 오해를 살 수 있는 데다 지명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인사가 철저한 보완 속에 진행돼 사전에 다양한 우려를 수용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점차 가중되는 정치적 부담은 청와대로서도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되 그 이후의 판단은 후보자 본인의 소명과 여론의 평가에 맡기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후임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자리인 만큼 2기 경제 정책 라인의 가속화를 위해 조만간 후임 인선을 발표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5: 장관 인사청문회라는 과제와 정책실장 후임 인선이 맞물린 상황에서 청와대가 쇄신과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희입니다.
3: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의원 겸직 논란에 대해 묻는 기자들 질문에 국민과 소통하는 청문회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본인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에 찬성해온 후보자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앞장설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보안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6: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해외 긴급구호대가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44명으로 구성된 구호대는 전문 구조 인력인 소방청 소속이 37명으로 구조견 5마리와 고성능 드론과 열화상 탐지기 등 첨단 장비를 갖췄습니다. 구호대는 앞으로 열흘간 네팔 당국과 협력하며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 등 피해자 수색, 구조 작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네팔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홍수 당일 한국인들을 목격한 현지 생존자들의 증언도 취합하면서 최대한 수색 범위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네팔 현지에서는 홍수로 인한 실종자 가족들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토대로 정부에 수색을 요청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위치가 잡힌 곳이 실종 지점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집중 수색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합동 신속대응팀도 네팔 당국에 실종된 우리 국민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지 통신 전문가들은 마지막 위치 신호가 실종 지점을 단정할 순 없지만 홍수 당시 위험 지역에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위치 정보가 파악된다고 해도 그 지점에 실종자가 머물러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종 당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홍수에 휩쓸리면서 전화기가 유실됐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속대응팀은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을 수색하기 위한 작은 단서라도 찾는 심정으로

0: 관련 정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1: 안타깝게도 연락 조절되신 아홉 분에 대한
2: 현재까지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1: 그 현재 우리 대사관과 신속 대응팀이 여러 가지로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0: 또 실종자들과 같은 곳에서 일하다가 가까스로 대피한 현지인들의 증언도 취합하는 등 홍수 당일 한국인들에 대한 목격담을 종합해 수색 범위를 보다 정밀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3: 노동자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네팔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는 온통 진흙으로 차 있어 생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4: 여러 개의 수력발전소 터널을 수색하고 있는 네팔 구조당국은 한결같이 내부가 진흙으로 가득 차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구조대원은 두꺼운 진흙이 마치 치약처럼 쌓여 있어 드론을 날리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중장비나 폭발물을 동원해야 하는 만큼 진입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2: 발전소 안에 생존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진흙과 물 흙 등이 80에서 90% 높이까지 차 있었습니다.
4: 그래도 극적인 생존의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터널 구조의 특성상 산소가 남아있는 공간,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건설하던 9.7km 길이의 터널엔 중간중간 이동을 위한 작업용 터널도 다수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백승조 열린사이버대 교수입니다.
5: 뚫려 있을 겁니다. 희망적으로 우리가 생존자가 계시기를 바라는 혹은 실종자를 수습하더라도 그런 공간이 이제 발견되는 게 중요합니다.
4: 그렇더라도 서둘러 생체 징후를 파악해 산소와 식수를 공급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뒤늦게나마 한국의 전문 구조대까지 합류하면서 그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6: 이제 그 네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조대나 군인들보다는 보다 더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4: 시시각각 생존의 확률이 희박해져가는 가운데 기적적인 생환 소식이 전해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3: AF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재난관리청이 집계하는 네팔 내 대홍수 사망자는 1,11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측 사망자 16명과 합한 전체 사망자는 1,130명입니다. 네팔 대홍수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구조당국은 여러 수력발전소 등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재난을 분석한 첫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 홍콩 매체는 이를 인용해서 우사인 볼트라도 피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국경 청사를 덮쳤다고 썼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7: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와 내달립니다. 그러나 이내 들이닥친 시커먼 흙탕물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국경 청사마저 완파되고 맙니다. 홍콩 매체 SCMP는 육상 금메달리스트 우사인 볼트였다고 해도 피할 수 없었을 거라고 썼습니다. 당시 토성류의 속도는 초속 19m, 100m 세계 신기록 9.58초보다 두 배나 빨랐다는 겁니다. 이번 재난을 분석한 중국과학원의 첫 연구 논문을 인용한 기사인데 현장 CCTV 화면에 픽셀과 프레임 수 등을 바탕으로 도출한 계산입니다. 연구진은 재난 발생 몇 시간 전부터 지진 관측소에 여러 차례 이상 신호가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일부 시간대는 현장 목격자가 관측한 소규모 빙하 붕괴와 일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 8월 26일 10시 53분에 아시아 1호 전망대에서 촬영했는데 나중에야 산사태 순간이 찍힌 걸 알게 됐습니다. 중국 블로그입니다.
7: 해발 5,140m 네팔 영토에서 62만 제곱미터 규모의 빙하가 무너지면서 대재앙이 촉발됐다는 관영 CCTV 보도. 하지만 논문은 재난 위험 평가가 발원지의 부피 추정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산 위에서 얼마나 무너졌느냐보다 계곡에서 얼마나 덩치를 키우느냐가 관건이란 설명입니다. 20km 范围之内的高差

0: 20km 안에서 고도 차이는 3,300m에 달합니다. 재난 규모와 물질 구성, 충격 속도는 지난해 빙하 붕괴보다 훨씬 큽니다. 중국 한국 원격 탐사센터 연구원입니다.
1: 수력댐 같은 핵심 시설의 재난 노출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네팔 정부는 이번 대홍수를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기후참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국가들이 단순한 자선이나 원조가 아닌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면서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3: 네팔 정부는 이번 빙하홍수를 토네이도급 히말라야 쓰나미로 규정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탄소 배출 국가들에는 기후배상 청구 서한을 공식 발송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미한 네팔이 기후위기 대가를 치르는 만큼 원조가 아닌 법적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실제 히말라야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네팔 정부의 주장에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더하고 있습니다.
0: 히말라야는 남북극에 이어 세계 3위 빙하 저장고지만 최근 수십 년 새 유실 속도가 유례없이 빨라졌습니다. 기후재난 전문가입니다.
3: 네팔 정부는 히말라야 빙하 붕괴가 네팔을 넘어 남아시아 20억 인구의 물 안보를 위협하는 문명사적 위기라고 경고합니다. 녹은 빙하에서 시작된 거센 탕류는 하루아침에 가족과 이웃, 삶의 터전까지 휩쓸어갔습니다.
0: 이번 홍수로 가족을 잃은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센 강물과 분유에 휩쓸려 저 아래로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네팔 대홍수 희생자 유가족입니다.
3: 대홍수의 상처는 재난 이후 원주민들이 마주한 문화적 붕괴 현상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티베트 불교 문화가 보존된 국경지대의 사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백 년 이어온 정체성이 다음 세대에 닿지 못하고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토수민족 공동체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대홍수는 국제사회에 기후위기 청구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4: 새벽 시간 만취 운전자가 도심을 20km 가까이 질주했습니다. 주차된 차는 물론 막아선 경찰관까지 차로 치였는데 실탄과 테이저건을 쏴서 붙잡았습니다. 보도에 이윤재 기자입니다.
5: 전조등이 켜진 차를 경찰이 지켜보던 순간 튕기듯 딸려나가 주차된 화물차와 경찰차를 충돌합니다.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굉음을 내며 후진합니다. 음주운전 피의자 30대 남성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차를 앞뒤로 반복해서 오가며 경찰을 위협했습니다. 피의자는 30분 넘게 이곳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난동을 부린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바퀴를 향해 공포탄과 실탄을 발사했고 검거 직전엔 테이저건까지 사용했습니다.
6: 주변에서 뭔가 폭죽 터지듯이 목격탑니다. 그냥 빵빵 소리 터지는 소리도 좀 들렸고요. 이렇게 항복합니다 하면서 나오면서 바로 앞에 경찰분이 테이저건 쏘면서.
5: 만취 상태의 운전자는 20km 정도 떨어진 대구 수성구에서부터 음주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동 중에 택시기사와 다툼을 벌였고 화물차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검거에 나선 경찰관을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7: 최초 신고는 01시 41분에 수성구 관내에서
0: 대구 강북경찰서 교통과장입니다.
7: 받고 그리고 도주로를 차단한 이후에 이제 저들 현장에서 그 차량이 8대 충돌하고 또 우리 경찰관 충격을 받습니다.
5: 경찰은 약물 검사 등을 추가로 진행한 뒤 음주운전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타고 있던 30대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4: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40대 남성이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강력 범죄자 취업 제한 규정이 없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면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아파트 벽면에 비상콘 센터함을 뒤적이더니 뒤편에서 조그만 검은색 물체 하나를 찾아냅니다. 4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구매한 마약을 찾았다는 걸 판매자에게 인증하려고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서울시나 주택

0: 시내가와 공원 등지에 필로폰을 숨겨두고 위치를 공유해 거래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입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마약을 구해 투약했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5차례에 걸쳐 최대 3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0.5에서 1g을 가상자산으로 매수했습니다. 집과 승용차에선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과 주사기 200여 개가 나왔습니다. A씨는 과거 저지른 성범죄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보호 관찰을 받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6월부터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해왔습니다. 화물차나 택시기사 등과 달리 대리기사는 성범죄, 마약범죄 전과자의 취업 제한 직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특정 강력 범죄자가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대면
0: 서울경찰청
1: 서비스에 종사하는
0: 마약범죄수사
1: 경우
0: 1계장입니다.
1: 치명적인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는
0: 경찰은 유관부처와 A씨 사례를 공유하고 취업 직종 제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2: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대상 성범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색동원의 입소자였던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도 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 심리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표결 결과 회생담보권자 100%, 채권자 75.9%, 주주 100%가 찬성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3월 회생 절차에 들어간 지 1년 6개월여 만으로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회생 절차도 종결 수순을 밟게 되지만 그러지 못하면 인가 후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3: 한달 만에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이 잇따라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운사 소유의 선박도 미사일 3발을 맞았는데 미군 역시 이란 유조선을 공격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우리나라 해운사인 장금 상선이 소유한 유조선이 호르무즈 오만 해역 부근에서 공격받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과 함께 피격당했는데 미군의 이란 라라크섬 공습 직후인 지난달 31일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다만 이른바 재용선, 그러니까 다시 빌려준 선박이어서 한국인 선원은 타고 있지 않았고 우리 정부 관리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두 선박 모두 사우디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이동 중이었고 특히 미군이 마련한 항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5: 하루에 두세 척의 선박만이 겨우 통과한다는 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전체를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미군
5: 이란
4: 역시
5: 의회
4: 이란
5: 의장입니다.
4: 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군이 이란 정부 소유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이 악화하는데도 미국은 호르무즈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월요일 하루 동안 1,700만 배럴의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며 이란 전쟁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군의 미사일이 이란의 결혼식장에 떨어져 여러 명이 숨졌고 이란은 주변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날리며 대응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통합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합 추진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오늘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이해식 의원과 함께 조국 전 대표를 만나 진솔하게 얘기를 나눠볼 생각이라면서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인 정춘생 의원이 실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 사무총장은 공지를 통해서 이해식 의원과 통합 관련 어떠한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며 진정으로 통합과 연대를 바란다면 상대 당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0: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정치적 이익으로 입장이 바뀔 수 있다고 해도 최근의 맹목적 증오심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SNS에서 과거 자신의 국민의힘 대표 시절 장 대표가 사무총장 등으로 함께 일했을 당시 이른바 당원 게시판 이슈조차 문제없는 정치 공세라고 대신 싸우기까지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정권 폭주를 막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지금도 내부 싸움과 분열을 유도하는 걸 보니 민주당 전략 자산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어컨 냉방의 핵심 역할을 하는 냉매를 잘못 샀다가는 화재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불법 혼합 냉매를 가지고 실험했더니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연출됐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1: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폭죽 터지듯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불꽃이 타오릅니다. 지난 5월 경기도 안산에서 설치업자가 냉매를 주입하려고 배관을 분리하려다 연기와 함께 불이 난 겁니다. 경남 함안에서도 에어컨 교체 작업을 하려고 냉매 배관을 절단했다가 불꽃이 튀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화재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밀 조사 결과 원인으로 지목된 건 불법 혼합 냉매. 시중 가격보다 싸게 팔려고 섞어놓은 판매 중단 물질이 실외기 내부 금속과 만나 스스로 발화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겁니다. 실험 결과 공기와 접촉만 해도 불이 쉽게 붙고 물과 접촉해도 꺼지기는커녕 격렬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배관을 잘랐을 뿐인데 흰 연기가 피어오르며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처럼 화재 위험이 큰 불법 혼합 냉매는 2010년대 초반까지 판매되던 구형 에어컨용입니다. 오존 파괴를 이유로 2030년 전면 퇴출을 앞두고 정품 냉매값이 크게 오르자 온라인과 해외 직구를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2: 가격이 심하게 저렴한 냉매는 가짜
3: 냉매 확률이 진주소방서
2: 하지 마시고 특히 개인 간 냉매 중고 거래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소방청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의 화재조사관에게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관계 부처와 공동 대응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0: 장윤기 사건에 수사한 검찰이 오늘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 반면 박 전 본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는데 자 관련해서 허주현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광주지검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일단 혐의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2: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장윤기 사건이 단순 살인으로 처음에 판단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초기에 물론 뒤늦게 알려진 부분이기는 하지만 네. 테이블 타이라든가 열려있는 차의 문이라든가 장윤기 집 안에 있던 비정상적으로 훼손된 어떤 성인 모양의 인형이라든가 불과 이틀 전에 저질러졌던 성범죄 이런 모든 연결고리들이 이 살인의 목적, 이 고 이채원 양에 대한 살인의 목적이 단순 살인이 아니라 강간 살인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단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는 부분 때문에 장윤기의 부친이 경찰이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이걸 무마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선에서 이 양수사를 분리해서 진행해라. 그러니까 성범죄와 살인을 분리해서 진행하라는 지시가 나왔다라는 수사팀 직원들의 증언이 이어졌거든요. 네. 계속해서 윗선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윗선이 바로 박 전 국수본부장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검찰이 보다 깊이 수사를 진행을 했고 결국에는 박 전 수사본부장이 수사 지휘를 해야 하는 그 권한을 남용해서 이 수사팀원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했다. 직권을 남용해서 이들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라고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1: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살인사건의 범행 동기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스토킹이나 성폭행 같은 이 선행 범죄를 병합해서 같이 수사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까?
2: 일반적으로 그 담당하는 부서는 다릅니다. 성범죄라든가 스토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여청과에서 담당.

0: 담당을 하고 살인죄는 강력 사건이기 때문에 강력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형식적인 업무 분장에 불과하고 만약에 어떤 사건이 관내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피의자가 동일하고 관련한 범죄의 범위라든가 고의 같은 것들이 이어져 있다라는 의심이 든다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은 병합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수사의 목적은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기
1: 그렇죠.
0: 위함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따로따로 분리해서 수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통합 수사를 했을 때보다 이 사건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피의자의 어떤 범행 경위나 동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낸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고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광산서 수사팀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 통합 수사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윗선, 그러니까 국수본 차원에서 묵살이 됐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2: 네. 근데 이제 검찰은 박전 본부장이 뭐 여론 비난이나 질책 회피를 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기소할 만큼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까?
0: 우선 이 사건이
3: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오늘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반면 박전 본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관련 내용 허주원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0: 떠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리듬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고향
7: 등일시.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8: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7: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8: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7: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8: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0: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1: 와, 서울 세계 불꽃 축제다!
12: 20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짜리 잡아드립니다.
13: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가지 안 피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12: 신고 말고 소문 내주세요.
14: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세계 불꽃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YTN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4: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5: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해가 지면 좀 서늘합니다. 다만 아직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전남과 경남은 많이 더운데요. 열대야주의보는 전남과 제주 서부에도 내려져 있어서 밤사이에도 더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26도, 대구 27.1도, 제주 29.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희동과 잠실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잠실철교에서 올림픽대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한남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밀리고요. 공항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반포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연희에서 홍제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성산대교에서 정릉터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군자교에서 월계 1교 구간도 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대교 고속도로 옥련나들목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인데요. 앞으로 시간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서행 중이고 부산 쪽은 죽전에서 신갈분기점 구간 7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경산에서 평사휴게소까지 2차로와 3차로를 막고 작업 중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조양에서 춘천분기점 구간 1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8월 SK텔레콤이 휴대전화 요금을 50% 감면한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4: 앞으로 이 효과가 사라지겠지만 근원 물가 상승률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거라고 한국은행은 전망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5: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상승했습니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지난 6월 3.2%를 기록했다가 다음 달 2%대로 내려왔지만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석유류 가격은 14.2% 올라 7월보다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 영향인데 이 제도가 없었다면 물가 상승률은 3.6%에 이르렀을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한 달 전보다는 많이 올랐지만 워낙 비쌌던 1년 전에 비해서는 2.6% 하락했습니다. 채소를 중심으로 출하량이 있는 데다 정부 지원 할인 행사로 하락 전환해 전체 물가를 0.21%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소비자 물가가 3%대로 오른 것은 휴대전화 요금이 26.7%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8월 해킹 사태에 따른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2000

0: 사용률은 휴대전화 요금 기저효과 소멸로 8월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중동전쟁 불확실성이 높은 데다 비용 충격 전이와 수요 측 압력 확대로 근원 물가가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1: 파산 직전까지 갔던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 계획안이 시한을 이틀 남기고 통과됐습니다.
2: 홈플러스는 계획안대로 영업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는데 산적한 과제도 많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3: 홈플러스의 담보권자와 채권자, 주주들이 모인 관계인 집회는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일부 채권자들이 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곧바로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법정 요건을 훌쩍 넘겼고 회생담보권자와 주주들은 모두 홈플러스가 내놓은 계획안에 찬성했습니다. 법원도 관계인 집회 표결이 끝난 즉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제 제출한 계획안대로 그간 쌓였던 채무 변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부동산 자산 등을 매각해 3년 동안 원금을 모두 갚겠다는 계획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첫 1년 반 동안은 납품 대금의 0.5%만 갚겠다는 겁니다. 5천억 원이 넘는 대금을 받지 못한 납품 업체들은 더는 버틸 여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표결 참여 권한이 없는 납품 업체들에도 일정 수준의 동의를 받을 것을 홈플러스에 요구했는데 동의율은 6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4: 미수 금액이 한 18억 정도 지금 있습니다.
5: 홈플러스 원자재 납품업체 대표입니다.
4: 그리고 홈플러스에 대한 전형 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6: 이걸 보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사인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5: 홈플러스 납품업체 대표입니다.
3: 홈플러스는 납품업체와도 협력해 변제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전히 물건을 가득 못 채우는 상황도 벗어나야 합니다. 그간 대금이 오랜 기간 밀린 탓에 선 납품, 후 정산 방식도 할 수 없어서 재계장 기간 동안 물건을 사서 진열대를 채웠습니다. 월급을 일부 포기하면서까지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노동자들은 새 주인이 나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7: 3년간 임금이나 단체협약은 다 회사한테 양보한
5: 경험이 있습니다. 이종성 민주노총 홈플러스 일반 노조 위원장입니다.
7: 기업이 있다라 그러면은 조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다 열어놓고요.
3: 홈플러스는 추가 자금 조달과 점포 매각을 통해 영업 정상화와 구조 개선의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1: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집단 소송의 첫 사전 변론 회의가 미국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2: 재판 관할권은 물론 쿠팡 한국법인과 미국 모 회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쿠팡 측과 원고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8: 미국 뉴욕, 브루클린과 퀸스 등을 관할하는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집단 소송의 첫 사전 변론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민사소송법상의 변론 준비 기일에 해당하는 사전 변론 회의에서 쿠팡과 원고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앤 도넬리 판사는 재판 관할권은 물론 쿠팡 한국법인과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의 책임 소재에 대해 따져물었습니다. 원고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로펌 SJKP는 쿠팡 INC의 리더십이 한국 법인에 연결됐다며 관할권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9: 피고 쿠팡 잉크는 델라웨어에서 설립되고 뉴욕 증시에 상장된
5: 원고
9: 미국
5: 측
9: 법인입니다.
5: 미국 로펌 변호사입니다.
9: 게다가 이 사고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미국 투자자들에게 직접 보고한 바 있습니다.
8: 쿠팡 측 대리를 맡은 미국 로펌인 커클랜드 앤 앨리스 소속 변호사들은 뉴욕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된 건 부적절하다며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쿠팡 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소재한 지주회사이며 한국 쿠팡은 하나의 자회사일 뿐 법적인 실체가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원고 측은 쿠팡 측이 정보 유출에 따른 1조 6,850억 원 규모의 보상 프로그램을 발표했다며 피해가 없다면 그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쿠팡 측은 이용 약관에 쿠팡 회원 가입을 하려면 한국 주소가 있어야 한다며 뉴욕에서 재판을 하는 건 시간과 자원 낭비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리 판사는 서면 제출 기한을 오는 10월 6일로 정했습니다. 원고 측은 대표 원고들이 대부분 뉴욕 동부 연방

0: 중앙지방법원 관할권에 살고 있다며 원고 5명을 수정 소장에 추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 양측은 약 한 달간의 유예 기간 동안 관할권을 둘러싼 법리 차단과 보강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쿠팡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 조용우 부상 등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로저스 대표는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로저스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부산 오륙도 남동쪽 해상에서 승선원이 8명인 견인용 예선이 전복돼 해경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3: 승선원 한 명은 상선에 구조됐고 다른 한 명은 해경에 선내에서 찾아 이송했지만 숨졌습니다. 나머지 6명 찾는 수색작업은 야간에도 이어집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종호 기자.
4: 네, 부산입니다.
2: 네, 아직 추가 구조 소식 없습니까?
4: 네, 아직 다른 승선원을 구조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실종자 위치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게 해경 설명입니다. 부산 오륙도 남동쪽 9km 해상에서 견인용 예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1시 반쯤입니다. 286톤급 선박 TNS 캐치호로 6만 6천 톤급 상선을 예인하는 작업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선박에는 우리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2명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예인 대상 상선에 구조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선원은 오후 5시 반쯤 부산 해경 부두에 도착했는데 사고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50대 선원 한 명도 선내에서 발견됐는데 당시 의식이 없었고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6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 직후 뒤집혀 바닥면이 바다 위로 넓게 보이기도 했던 TNS 캐처호는 오후 3시 반쯤 가라앉았습니다. 사고역 수심은 87m가량입니다. 해경은 사고역 주변으로 가로 25km, 세로 12km를 수색 범위로 잡고 15개 구역으로 나눠 집중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해군과 공군도 함께 수색에 투입돼 실종 선원을 찾고 있습니다. 조명탄 등을 쏘며 야간에도 수색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사고 해역에는 초속 4에서 6m로 북서풍이 불고 파도는 1에서 1.5m 수준으로 관측됐습니다. 또 예인 대상 상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동쪽으로 떠밀려 해운대 앞바다에서도 볼 수 있었을 정도로 조류가 강한 상태입니다. 해경은 조류와 높은 파도로 구조작업이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2: 광주 여고생 살인 장윤기 봐주기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기소했습니다.
3: 장윤기의 살인과 성범죄 사건 병합수사 요구를 박 전 본부장이 뭉개고 오히려 분리수사를 지시한 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5: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던 박성주 전 치안 정감.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윤기의 살인과 스토킹, 성폭행 사건을 각각 분리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6: 강간은 조용히 하자.
7: 신태훈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입니다.
6: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 라면서 스토킹 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을 각기 다른 수사부서에서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5: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본부장은 장윤기가 스토킹과 성폭행에서 나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미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 부실 대응한 탓에 많은 비판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광산경찰서가 광주경찰청을 통해 수차례 제기한 장윤기 살인과 성범죄 사건 병합수사 요구를 박 전 본부장이 모두 뭉개버렸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의 이러한 수사 개입으로 광산경찰서가 장윤기 살인의 동기와 성범죄 목적 규명에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주 전 본부장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지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가 왜곡되고 폄하되는 상황을

0: 볼 수 없다면서 향후 재판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연우입니다.
1: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 성인 실종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종 신고를 비정상적으로 삭제한 사례에는 아동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된 장모 씨의 유족은 부경장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3: 부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 피의자는 실종자가 일반 성인이라 안일하게
5: 정태훈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입니다.
4: 비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으로 허위 종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3: 하지만 부경장이 처리한 실종신고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부경장이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으로 삭제한 신고는 모두 15건. 이 가운데는 성인뿐 아니라 아동 실종 신고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실종자가 사망했거나 보호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종결한 실종 신고도 10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비정상적으로 삭제되거나 허위 종결된 사건들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장모 씨 유족은 부경장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아쉽다면서도 경찰의 잘못은 지적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부경장 사건은 실종자를 찾고 보호해야 할 경찰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묻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1: 별거하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은 이혼 소송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 경찰은 범행 현장에 어린 자녀가 있던 점을 고려해서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0: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별거하던 아내를 살해한 동기를 묻는 취재진 앞에선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6: 살인 혐의 인정합니까?
7: 아내 왜 살해했어요?
6: 아내 주소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0: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달 이혼소송 소장을 받은 뒤 범행을 결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신고당해 소송이 불리할 것으로 보여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고 소장에 적힌 아내 주소로 찾아갔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체포 하루 만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범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딸이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의 아동학대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A씨와 자녀를 분리하기 위해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친권 정지 등이 포함된 임시 조치들도 법원에 함께 신청했습니다. A씨는 경기도 광주 아내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4시간여 만에 수원에서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4차례 가정폭력 신고를 당했고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도주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버린 상태라며 범행 계획 과정을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됩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2: 모텔에서 약물을 탄 음료로 남성들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김소영이 1심 판결에 김소영의 1심 판결에 검찰과 김소영 모두 항소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오늘 김소영의 죄에 비해서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를 제기했고 김소영도 지난달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1: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정부 해외 긴급구호대가 네팔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2: 앞으로 열흘간 네팔 당국과 협력해서 수색과 구조 작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네팔 현지에 나가 있는 YTN 취재팀을 연결합니다. 김철희 특파원, 긴급구호대의 브리핑 내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8: 네, 오늘 아침 카트만두로 입국한 구호대가 대사관역 호텔에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0: 배는 먼저 활동 중이던 신속대응팀 소방인력을 흡수해 한 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베이스캠프로 바타르 지역을 낙점했고 당장 오늘 대다수 인원이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 지금 현재 있는 신속대응팀과
2: 코리카 사무소에서
1: 바타르라는 지역이 최적의 수용지가 될 거라고 판단이 있어서 오늘 저희가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0: 앞서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 근처로 이동했던 육로 수색팀은 오늘도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람체에서 드론 수색과 육로 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인데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구호대는 인력 10명을 육로 수색팀에 추가로 보냈다고도 밝혔는데요. 수경지, 둔체에서 합류할 수 있도록 군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구호팀의 향후 수색 구조 활동은 아직 개요만 잡혀있는 상태라면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역시 네팔 당국과 협의하려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3: 네, 내일 구호 활동이 본 궤도에 오를 것 같은데요. 핵심 목표를 밝혔죠?
0: 네, 한국인뿐 아니라 국적을 가리지 않고 구조하겠다는 것이 구호대 설명입니다. 국제적 연대 차원에서 생존자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란 겁니다. 오늘 파견된 구호대는 대다수가 구조 전문 소방 인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구호대는 고해상도 드론 6대를 포함해 열화상 탐지기와 내시경 장비, 치인톱 등 장비만 1000점 가까이 챙겨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고해상도 드론은 직접 가기 힘든 지역의 정밀 수색에, 내시경 장비는 터널 수색에 동원하는 등 전문 장비를 통해 수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네팔 카트만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5: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9: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0: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2: 고향 특례시.
3: 와, 서울 세계 불꽃 축제다.
4: 20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짜리 잡아드립니다.
5: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안 피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4: 신고 말고 소문 내주세요.
1: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세계 불꽃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YTN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6: 듀엣토의 더 클래식.
7: 9월 2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8: 맨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중에서 스케르츠소,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9월 2일 수요일 듀엣토요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맨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중에서 스케르소였어요.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연주였고요.
0: 9월입니다. 보통 9월부터 가을이라고 하는데 가을은 무슨 계절이죠?
1: 독서의 계절.
0: 예, 그런데 재미있게도 출판기에서는 가을이 오히려 책이 잘 팔리지 않는 계절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날씨가 좋아 나들이가 많아지고 방학이나 휴가철처럼 책을 많이 구입하는 계기도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책을 읽지 않을까. 우리 뭐 책 자주 읽으시죠? 소설이나 뭐
1: 대본을 많이 읽습니다.
0: 대본 읽는 게 바쁘네요. 네. 좋네요.
1: 대본도 책이니까.
0: 가을 독서의 계절을 맞아 문학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클래식 음악을 모아봤습니다. 맨델스존은 17살 때 셰익스피어의 희곡 한여름밤의 꿈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연주회용 서곡을 작곡했는데 이후 17년이 지난 뒤 34살 때 이 작품의 공연을 위해 극 부수 음악을 작곡할 기회가 생기자 소년 시절에 작곡한 서곡을 다시 가져와 한여름밤의 꿈 전곡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1: 이 셰익스피어만큼 작곡가들을 사로잡은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괴테입니다. 베토벤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괴테의 파우스트를 오페라로 만들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결국 세상을 떠났지만 이후 수많은 작곡가들이 파우스트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옮겼습니다.
0: 그 중에서도 베를리오즈가 대표적이죠. 그는 24살 무렵 프랑스어로 번역된 파우스트를 처음 읽었다고 하고요. 곧바로 작품 속 장면들의 음악을 붙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곡이 모이자 이것들을 모아 파우스트의 겉벌이라는 연주형 작품으로 완성시켰습니다.
1: 베를리오즈의 친구인 리스트도 괴테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파우스트의 교향곡을 남겼습니다. 재밌는 것은 줄거리를 그대로 따라했다기보다 파우스트와 그레트헨,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세 인물을 각각 음악으로 그려냈다라는 점입니다.
0: 파우스트는 이후 오페라 작곡가들에게도 영감을 줬죠. 구노의 파우스트, 보이또의 메피스토펠레가 대표적이고요. 20세기에는 부조니가 파우스트 박사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1: 이 베를리오즈의 파우스트의 겉벌 준비했습니다. 3부 도깨비 불의 미뉴에트, 헤르베르트 폰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라는 베를린 필하모닉 연주였습니다.
1: 보통은 문학 작품이 음악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반대도 가능할 겁니다. 음악을 듣고 감명을 받아 문학 작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경우도 있고요. 음악에서 출발해 문학이 되고 그 문학이 다시 음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0: 오, 어떤 곡입니까?
1: 크로이처의 소나타입니다. 베토벤은 바이올린 소나타 9번을 작곡하고 프랑스의 바이올리니스트 로돌포 크로이처에게 헌정하면서 크로이처 소나타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80년 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가 베토벤의 이 음악을 듣고 이 음악에서 제목을 가져와서 중편소설 크로이처르 소나타를 발표합니다.
0: 크로이처, 크로이체르. 하나로 통일 안 하나요?
1: 베토벤 작품은 독일어니까 크로이처가 맞고 톨스토이는 러시아어라서
0: 아,
1: 크로이체르가 맞다고 해요.
0: 톨스토이 소설은 어떤 내용인가요?
1: 이 소설은 한 부인이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랑 베토벤의 크로이처 소나타를 연주하고 이를 지켜본 남편의 질투와 의심으로 결국 비극으로 마무리되는 내용이라고 해요.
0: 근데 이 문학 작품이 다시 음악이 되었다는 거죠?
1: 네, 체코 작곡가 야나첵이 톨스토이의 소설을 또 읽고 강렬한 인상을 받았대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랑 바람을 피는 것처럼 보이는 음악을 들었다고 자신의 현악 사중주 1번에 크로이처 소나타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는 특히 소설 속에서 희생되는 여성의 감정에 깊이 공감했고 그녀의 고통과 열정을 비극의 음악에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0: 그냥 정리를 해보면 베토벤의 음악이 톨스토이의 소설이 되고 그 소설이 다시 야나체크의 음악이 된 거네요.
1: 맞습니다.
0: 자,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처 중에서 사막장,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저희는 내일 목요일 뿌띠 뒤덕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기로의 이준원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와 아내는 10년 동안 연애를 한 끝에 30대 초반에 결혼했습니다. 어느덧 결혼 6년 차가 됐고 아들도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내의 모습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와 긴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책 이야기를 꺼내도 당신은 잘 모르잖아 라고 하거나 당신은 이런데 관심 없잖아 라면서 대화를 끊어버리기 일쑤였죠. 제가 이과 출신이라 공감대가 부족한가 싶어서 최근에는 안 읽던 인문학 책까지 찾아 읽으며 노력해봤지만 벽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저와 거리를 두는 것 같았죠.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휴대전화에 새로 비밀번호를 걸었고 퇴근한 이후나 주말에도 회사 업무 때문에 연락할 일이 있다면서 자리를 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켜진 채로 놓여있던 아내의 노트북에서 메신저 대화를 보게 됐습니다. 상대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자였습니다. 대화에는 주말에 보고 싶다, 자기야 사랑해 같은 애정 표현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당장 아내에게 따져 묻고 이혼 서류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를 생각하니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순 없습니다. 적어도 가정을 흔든 상대 남자에게는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는 노트북에서 우연히 찍어둔 메신저 대화 캡처 몇 장이 전부인데 이 정도도 상간남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흥신소에 의뢰하거나 차량 위치 추적기를 달아도 되는지, 아내에게는 소송 사실을 숨긴 채 상간남한테만 단독으로 소송 진행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연애 10년에 결혼 6년이면 거의 청춘의 절반 이상을 함께 보낸 겁니다. 배신감이 너무 컸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혼은 안 하고 상간남 소송만 원하세요. 실제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2: 네, 실제로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 네.
2: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 사건처럼 아이 때문이거나 뭐 생활비나 양육비, 재산분할 같은 이혼할 때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혼인관계는 지금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간남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원하시거든요. 가능할까요?
2: 네,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상간남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네.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가 이혼을 함께 진행할 때보다 다소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사연자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 아내 노트북에서 발견된 메신저 대화예요. 뭐 자기야 사랑해 보고 싶다 이런 표현이 담긴 대화만으로도 부정행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네, 메신저 대화 내역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1: 네.
2: 부정행위는 성관계 입증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연인관계 행태의 애정표현, 데이트 정황 등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1: 그렇죠.
2: 다만 보다 확실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애정표현 한두 문장보다는 두 사람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지속적인 대화 흐름이라든가 서로를 부르는 애칭, 함께 여행하거나 숙박업소를 이용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 등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2: 또한 상대방의 이름, 프로필 사진, 전화번호 등이 함께 나타나도록 캡처를 해둬야 법원에서 상간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소송을 당한 상간남 측에서는 나는 기혼자인 줄 몰랐다. 미혼인 줄 알고 만났다. 이렇게 발뺌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위자료는 인정이 안 되는 걸까요?
2: 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 즉 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1: 네.
2: 만약 상간자가 정말로 기혼 사실을 몰랐던 데 과실이 없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에서는 상간자가 사연자님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승패의 핵심입니다.
1: 네, 근데 지금 사연 같은 경우는 같은 직장 동료인 것 같거든요.
2: 네, 같은 직장 동료라면 사내복지나 결혼식 참석, 뭐 사업 명부 등으로 기혼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게 인정이 됩니다.
1: 그렇죠.
2: 네, 또한 대화 내용 중에 뭐 남편한테 안 걸렸어?
1: 네.
2: 아이들은 자 이런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는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찾아낼 필요도 있습니다.
1: 네. 근데 지금 사연자분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아내의 차에 위치 추적기를 달거나 흥심소, 그러니까 탐정사무소에 의뢰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 다 괜찮은 걸까요?
2: 이런 방법은 절대 권장하지 않고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1: 네.
2: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는 민사소송 증거에서 증거로 채택되더라도
1: 네.
2: 역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실익보다 손해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1: 네.
2: 특히 아내의 차량이나 소지품의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것이나 흥신소를 통한 미행 및 사생활 침해, 타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서 몰래 엿보는 행위 등은 모두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간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몇 천만 원을 받으려다가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거나
1: 네.
2: 오히려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끔 탐정원비 합법화됐으니 괜찮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 그렇죠.
2: 네, 탐정원비 합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탐정이 하는 업무에 불법적인 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
1: 네.
2: 만약 문제가 될 경우에는 의뢰한 사람도 함께 처벌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그러면은 불법적인 방식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증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 블랙박스라든가 아니면 카드 결제 내역, 숙박업소 CCTV 이런 거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2: 합법적인 증거 확보 방법으로는 증거 보전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 등이 있습니다.
1: 네.
2: 우선 아내 소유의 차량에 탑재된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는 본인이 관리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추출해서 영상 및 음성 파일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블랙박스 영상이요.
2: 그런데 숙박업소나 건물 CCTV 영상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요청하면 거부당한다거나 삭제가 되기 쉽기 때문에
1: 그렇죠.
2: 소송 제기 전으로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해서 신속하게 영상 확보 명령을 받아내야 합니다.
1: 네.
2: 또한 소송이 시작된 후에 법원을 통해서 아내나 상간자의 카드사 결제 내역,
1: 네.
2: 계좌 송금 내역 등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면
1: 네.
2: 숙박업소 결제 기록이나 결제 시간, 동선 등을 합법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간자 소송도 언제까지 이제 기한이 있잖아요. 언제까지는 제기를 해야 한다. 그러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에 이 상간자 소송 언제까지 상간 소송 제기해야 하고 또 실제로 소송을 시작하면 판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2: 네, 보통 상간 소송의 소멸 시효는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1: 네.
2: 따라서 아내의 외도 사실 등과 상간남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장을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1: 네.
2: 시효가 지나면 소송을 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소송 기간은 소장 접수부터 최종 판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답변서의 내용이나
1: 네.
2: 증거 조사에 걸리는 시간, 조정 기회의 제공 여부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하여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꼭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남만 상대로

0: 자료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에 애정 표현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위치 추적이라든가 불법 미행처럼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을 하면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가족 사진 4만 9천 원이라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사진관을 찾았다가 무려 715만 원을 결제했다는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촬영을 모두 마친 뒤에야 원본 사진을 받으려면 600만 원 이상을 결제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건데요. 몇 시간 뒤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거부했고 소비자원 신고와 법적 대응을 언급하자 가격을 200만 원 이상 낮춰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미 촬영까지 끝났다면 환불받기는 어려운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촬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환불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촬영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촬영한 부분의 비용과 남은 금액의 10% 정도를 부담하는 것이 기준이고요. 아직 만들지도 않은 앨범 가격까지 소비자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원본 사진 가격이나 추가 비용을 계약 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낮은 가격만 크게 광고하고 실제 계약에 중요한 추가 비용을 숨겼다면 기만적인 광고인지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사진 촬영과 관련한 피해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만 1,2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겠죠. 예약하기 전에 원본 제공 여부와 최종 가격, 그리고 추가 비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문세의 사랑은 늘 도망가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i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5에서 10mm, 충청에 5에서 20mm, 남부지방엔 최대 40mm의 비가 올 텐데요. 전남과 경남 지역은 폭염특보도 발효된 상태라서 더 덥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주말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도로 한산한 시간이지만 고속도로 위 일부 구간에서는 아직 야간 작업 중인 곳이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진 상태라서 주변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구미 4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풍령 휴게소 부근 갓길에서는 작업 중이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5km 정도 밀립니다. 옥천 부근에서 비룡분기점 구간 1차로와 2차로에서도 작업 중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남동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남동 진출로 갓길에서는 고장난 차량도 정차 중이라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8일째를 맞은 네팔 사태,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우리 긴급구호대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아침 7시쯤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속대응팀 소방인력과 합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선 최우선으로 할 건 우리 실종된 한국인 직원을 먼저 구조를 해야겠지만 또 그 과정에서 발견된 다른 나라 국적의 사람들도 구조를 하겠다 이런 거죠?
2: 네, 일단 지금 우리 보낸 팀 자체가 이제 국제 구호 활동에 맞춰져 있는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첫 번째 임무는 우리나라의 그 9명의 실종자를 수색하고 구조하는 임무이고요. 추가적으로 인근 지역에서 또 다른 또 이제 수력 발전소 터널들도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는 뭐 실종자들 또는 요구조자들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구조 활동을 같이 지원할 예정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3: 예. 긴급구호대가 애초에는 이제 내일 베이스 캠프를 차린다고 그랬었는데 좀 당겼어요.
2: 네.
3: 오늘 이제 수경지를 차리기로 했는데 바타르라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2: 네.
3: 여기가 그 UT1 수력 발전소 우리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사고 지점으로부터 한 7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2: 맞습니다.
3: 이 아무래도 빨리 구조 활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봐야 될까요?
2: 일단은 바타르 베이스 캠프를 차린 이유는 안전성 확보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2차 홍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람체나 둔체 지역에 베이스 캠프를 차렸을 때 지금 이제 구조대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바타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소에서 7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깝지는 않은 위치죠. 근데 이제 나머지 뭐 44명의 이제 구조대의 안전도 확보한 상태에서 구조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바타르 지역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한 것이고요. 카트만두 수도 카트만두에서는 약

0: 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긴급구조대 구호물자도 세관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까?
1: 아, 이건 국제법상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 활동이잖아요. 그럼 저는 사실 네팔의 그 입장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런 그런 행동들 또는 저런 절차들을 준수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사실은 절차를 준수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네팔의 요청으로 우리가 지금 구조대를 보낸 거잖아요. 자기들이 요청해서 보낸 건데 왜 도대체 세관 절차를 오전 6시 30분에 도착한 팀을 아직까지도 들여보내지 않고 있냐. 이게 지금 뭐 세관 절차를 거친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뭐 우리 지금 구조팀이 여기에 뭐 불법적인 장비를 가져갔다든지 뭐 이상한 뭐 음식이나 약을 가져갔다든지 뭐 이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급하게 가서 지금 네팔인들과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실종자를 구조하겠다라고 갔는데 저는 지금 네팔의 저런 그런 그 지금 절차들 또는 입장들이 전혀 이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네팔도 지금 본인들이 요청해서 우리가 지금 구조팀이 갔으면 최대한 협조를 해야죠. 지금 저런 입장으로는 우리도 지금 사실 인도적 차원에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극 지원하기도 좀 사실은 뭐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죠.
2: 지금 한시라도 급한 상황에 드론과 헬기 수색은 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드론과 헬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긴급구호대는 어느 곳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지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1: 일단은 뭐 람쳇, 그다음에 둔쳇 이쪽을 이제 살펴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그 위어댐이라는 그런 그 댐에서 이제 물이 이제 관을 통해 도수 터널을 통해서 이제 9.7km 정도 쭉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발전소로 물이 쭉 떨어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그 상부 하부를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은 헬기로 지금 공중에서 수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실종자가 어디 있었을까라는 그런 위치 파악을 하기 위해서 헬기를 띄웠지만 사실상에 이제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지점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드론은 아직 운영을 못했거든요, 제대로. 드론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고성능 카메라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색팀이 긴급구호대가 들어갔으니까요. 지금 신속대응팀과 다르게 여기는 사실은 지금 체계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분명히 이제 지휘소를 설치할 거고 그 지휘소에서 지휘관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정보 분석을 통해서 아까 말했듯이 지금 공중에서 지금 확보한 그런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육로 수색팀 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보 분석을 한 거에 따라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고 이 정보 전달한 것과 더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지금 수색 작전을 진행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중에서 지금 촬영한 그런 영상들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0: 네. 지금 우리 긴급구호대가 인력 10명을 앞선 육로수색팀에 먼저 보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지금 육로수색팀 둔체가 지금 수경지가 있는데 거기에 합류할 수 있도록 네팔 군당국과 협의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 네.
0: 그렇다면은 둔체와 이 베이스캠프 바타르 양쪽에서 이렇게 계속 수경을 하게 되는 겁니까?
1: 그러니까 지금 수경지는 바타르인데 이제 베이스캠프는 지금 어디 람체나 둔체 쪽에 아마 차리겠죠. 가까운 쪽에다가 일단 베이스캠프를 차려야 되는데 수경지는 안전하게 쉴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베이스캠프는 조금 더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베이스캠프 위치가 확보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지역 자체가 지금 다 진흙으로 덮여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어떤 그 베이스캠프를 구조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지금 최대한 가까운 곳에 안전을 확보한 지역에다 설치를 해야겠죠. 지금, 이그 긴급구호대에서 지금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람체 지역 같은 경우는 계곡이 아주 많다. 그래서, 길을 찾고 있는데 계곡 아래 50m 남겨놓은 곳까지 내려갔다라고 밝혔거든요. 굉장히 많이 육로 그 구조팀이 접근을 한 상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실종자 중에 일부가 이 탈출할 수 있는 방향이 삼비탈길이라는 이제 정보를 입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람체 지역에 계곡을 헤치고 뚫고서 지금 거기에 계곡 아래에 접근할 수 있는 50m까지 접근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 예. 지금 이재민들 모여 있는 곳에서는 지금 바이러스성 발열 환자도 늘고 있고요. 설사 를 호소하는 환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조대도 조심해야 할 텐데 미리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갔을까요?
1: 보통 이렇게 해외에 이런 구조 활동이나 파견을 나갈 때는 기본적인 예방 접종을 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만약에 현지에서

0: 감염병이 또 추가적으로 돌게 되면 거기 현지에서 또 다시 접종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기본적인 그 감염병 접종은 하고 나갔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좀 그런 어떤 그 감염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전한 그런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런 수색과 보조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이제 현지가 워낙 지금 위생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모든 그런 어떤 기반 시설들이 다 소실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를 안치할 그 병원에 베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런 그 냉동 보관 장치를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 베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신들은 결국은 이제 뭐 한 며칠 있으면 이제 부패를 하게 되고 그 부패를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또 이제 감염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신원 기본적인 신원만 하고요. 현지에서 지금 네팔인 시신들은 현지에서 지금 신원 확인만 하고 DNA 채취만 하고 지금 매장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우리 긴급구호대가 2014년에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서 시에라리온에 130일간 파견된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전염병 대응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향후에 또 뭐 의료인력이나 의약품 지원도 하게 될까요?
0: 네, 뭐 가능하죠. 일단은 코이카 자체가 이런 그 후방 지원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그런 지금 전진 구조팀을 지원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벌써 11번 정도 나가서 임무를 수행했죠. 2007년 관련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긴급 구호대를 창설하게 됐는데 많은 활동들을 했어요. 뭐 캐나다 대형 산불에도 갔었고 2008년 스찬성 지진에서도 활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2023년 3년 전이었죠. 튀르키예 대지진에서는 심지어 8명을 구조해내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팀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야 되는데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지의 어떤 그런 열악한 상황을 충분히 이런 경험과 노하우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2: 예, 지금 실종된 한국인들 위치 파악이 어려우니까 이제 휴대전화 위치 정보도 네팔 당국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0: 네.
2: 근데 단순히 생각했을 때 이미 뭐 소용 없을 것 같고 당시에 실종됐을 때 휴대전화만 쓸려 나갔을 수도 있고 사람과 분리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정보를 얻고자 이걸 지금 요청했을까요?
0: 아마도 네팔 측에서 우리나라 실종자들에 대한 그 위치 정보 추적을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금 긴급 구호대에서 밝힌 바로는 일단 위치 파악을 하려고 지금 휴대전화 위치 정보 확인하겠다라고 밝힌 것을 보면 결국은 네팔 측에서 지금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파악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IT라든지 또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전자적인 어떤 그런 추적에서는 사실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술력으로는 분명히 현지에서 마지막 그 생존자들이 위치해 있던 그런 전화가 끊긴 그 장소를 추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범위를 좀 좁힐 수 있는 거죠. 마지막에 어디서 이 전화의 휴대전화의 신호가 끊겼는지 GPS를 추적하게 되면 이 지점이다라고 이제 좀 반경을 좁힐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첫 단추부터 다시 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1: 네. 어제 남동발전에서는 사고 지점 인근에서 수색견을 풀어서 일대를 수색을 했고요. 우리 긴급구호대도 수색견 5마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방이 진흙밭이고 시신이 발견이 되더라도 부패를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현장에 간 한 기자는 심한 하수구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런 네. 상황에서 수색견들 어떤 활약을 할 수 있을까요?
0: 기본적으로 지금 그런 공중에서 수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촬영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터널 내부는 사실 진입이 어렵습니다. 지금 몇백 미터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흙으로 다 막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80%, 90% 정도가 막혀 있다라고 현지 구조대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진흙을 헤쳐나가고 안에 수색 요 구조자를 파악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지금 열화상 카메라를 다른 드론을 투입해 놨거든요. 그래서 소형 드론이 있는데 여기서 열화상 카메라로 안에 이제 요 구조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 드론으로 수색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방금 진흙과 암석들이 터널 내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제한 사항이 걸려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방 구조견 5마리를 지금 보냈는데 구조견은 인간에 비해서 후각이 약 만 배 정도 발달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체취나 땀 냄새를 추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열화상 카메라나 드론이 지금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지형에 대해서 수색 능력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지금 한국인 9명이 일한 것으로 알려진 UT1 발전소, 수력 발전소 여기에서 576명이 연락이 끊겼는데 이 가운데 한 300명 정도가 터널 안에 갇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네, 뭐 충분한 뭐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뭐 한 900명 얘기했다가 이제 600명 했다 지금 300명 정도 이제 갇혀 있다라고 네팔 당국에서 파악을 하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팔 당국도 사실은 지금 실종자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수색과 구조를 해봐야지 아는 얘기긴 하지만 일단 지금 더 범위를 좁혀서 왜냐하면 이제 여기 이제 생존자들 또 구조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숫자가 줄어든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희망을 갖고 이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 터널 자체가 아까 말했듯이 위어댐과 이제 그 발전소 사이에 도수 터널이 9.7km가 존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터널 내부가 길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 사실은 곳곳에 작업용 터널이 설치돼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곳곳에 작업용 터널이 설치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한강 다리에 보면 곳곳에 작업용 사다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공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진흙과 암석이 막혀 있다라고 하더라도 막혀 있다가 뚫려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진흙이 덜 채워진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터널에 제가 화면을 좀 저도 분석을 해봤더니 터널에 유입되는 물을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배수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배수관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생명수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물을 공급받는 그런 가정하에서는 한 2주까지는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여 안에 이제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소의 양이 이제 충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터널의 길이가 9.7km지만 직경이 6.5m나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수력발전소, 네팔에 있는 수력발전소 터널 중에서는 가장 큰 그런 규모의 터널이에요. 안에 트럭까지 들어갈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산소의 양의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 산소의 양이 그러니까 뭐 사실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질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 위에 파이프를 주입해가지고 트리슐리 뭐 그 다른 터널들 뭐에서는 지금 뭐 파이프 4개 뚫어가지고 공기를 주입하고 뭐 이런 그런 네팔 당국의 노력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산소의 양이 저는 이제 충분한 곳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그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물이 지금 아까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배수관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걸 이제 생명수로 활용하면 약 한 2주 정도는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난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뭐 절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난 상황에서도 분명한 기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례들이 몇 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2023년에 산사태 그 히말라야 터널 붕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인도 노동자 41명이 17일간 관찰했습니다.
3: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정부 해외 긴급 구호대가 네팔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구호대는 앞으로 열흘간 수색과 구조 작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0: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고향
3: 등일시.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3: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6: 와, 서울 세계 불꽃 축제다!
7: 20 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짜리 잡아드립니다.
8: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안표 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7: 신고 말고 소문내주세요.
9: 와이텐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세계 불꽃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와이텐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10: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이 몸속 깊숙이 있어서 방사선으로는 치료가 어려웠던 일부 암을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해오던 게 바로 중입자 치료기죠. 기존의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과는 달리 주변 조직에 영향을 최대한 주지 않고 또 문제가 된 이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부 암 환자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동안은 소수 암에 대해서만 치료를 진행해 왔는데 이제는 두경부암, 육종 등으로 치료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기를 쓰는 병원도 더 늘 거라는데요.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 바로 이에 대해 짚어봅니다. 중입자 방사선 치료 같은 고액의 암 치료비에 대한 보험 준비 방법 짚어보고요.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 보험에 대해 생각이 정반대인 모녀의 보험 점검 사연 들려드립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역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청취자님의 질문에 시원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 방송 굉장히 또 알찬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특히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하시면 좋을까요?
2: 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제각기 다 다르죠. 지금 있는 우리 세 사람의 생각이 또 다를 수 있고요. 보장성 보험의 선택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구와 상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A부터 Z까지 너무나 다양한 방법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장성 보험의 선택 좀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는 이 방법 소개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오늘 서두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중입자 치료라든지 고액의 암 치료 관련 부분들이 점점 진화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그에 맞춤 상담 형식 또는 맞춤의 보험 형식으로 좀 가성비 있게 이런 고액의 치료비를 준비하는 방법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0: 좋습니다. 오늘도 방송 잘 함께해 주시고요. 듣다가 우리 집도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주저없이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

0: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니까요. 보험 점검, 보장 체크, 재무 상담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님들의 청취 포인트 기억하면서 오늘의 굿모닝 굿나이프 첫 코너 시작합니다. 머니 인사이트 만나볼게요. 이른바 꿈의 암치료라고 불리는 중입자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현재로서는 국내 한 곳밖에 없습니다. 환자들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치료기와 병원도 좀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가장 성공적인 치료를 보이고 있는 전립선암과 취장암, 간암, 폐암에 이어 수술이 어려웠던 두경부암, 육종암, 재발성 직장암으로 치료 종류와 그 범위도 확대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비급여로 분류돼 있어 고액의 치료비가 예상되는데요. 한편으로는 보장성 보험에 있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암 진단비뿐만 아니라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보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꿈의 치료다라고 이야기해왔더니 중입자 방사선 치료. 이게 이제 지금 국내에는 한 곳만이 있는데 이 치료기가 앞으로는 여러 대형 병원들에 도입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를 기다리고 계신 환우분들에게는 좀 희소식이 될 수 있겠는데 문제는요. 돈이에요. 치료비가 너무 고액이라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장성 보험으로 좀 보장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1: 네.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잖아요. 결론은 이 가입한 보험 증권을 열어봤을 때 항암 방사선 치료 이런 문구가 있으면 이 중입자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항암 방사선 특약은 보험이 출시된 이후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있었던 특약이에요. 네. 그리고 그 시절에는 이 항암 치료가 비싸지 않아서 아마 보통 이 항암 치료비를 적으면 100만 원, 많으면 500, 600 정도만 이제 설정을 해놨을 확률이 좀 높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입자 치료비는 정말 몇 천만 원 이상의 비급여 치료라서 예전 보험으로만은 좀 부족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혹시 모를 암에 걸렸을 때 이 개개인의 보험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중입자 치료 같은 고액의 비급여 암 치료에 대한 병원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내 보험에서 이 고액의 암치료비에 대한 보장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 그러면 중입자 치료가 뭔지 먼저 좀 간단하게 알아봐야겠죠. 중입자 치료는 보편적으로 기존 암치료에 해당하는 암세포를 제거하고 암수술과 암세포의 방사선을 쬐는 방사선 치료와는 다르게 이 탄소 원자를 빛의 속도로 아주 빠르게 가속을 해서 이 암세포만을 파괴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부작용이 현저하게 적을 수 있고 몸에 칼을 대지 않기 때문에 흉터나 이런 것들이 남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암에 대한 이 치료 완치 확률이 매우 높게 지금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단점으로는 아직까지는 모든 암에 대한 적용이 조금 안 된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천만 원이 넘는 이 치료비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순자산이 많은 우리 김충남 전문가는 뭐 이런 게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치료에 대한 금액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이게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궁금한 게 그럼 도대체 얼마나 비싼 것이냐. 네. 중입자 치료 이거 받으려면은 방사선 치료 1회 한으로 끝나지는 않을 텐데 한번 받을 때 얼마의 돈이 들고 총 몇 번 정도는 받아야지 이게 치료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1: 네, 맞아. 이게 사실상 암이라는 질병 자체도 힘든데 이 치료비 때문에 이 치료 방법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치료력이 좋고 그런 사례도 있긴 한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실제 그 병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도대체 얼마나 비싼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네. 이 중입자 치료비의 난이도에 따라서 최소 4천만 원에서 많게는 5,500만 원으로 실제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실제 치료가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중입자 치료에 맞는 몸 상태인지 여러 검사비부터 해가지고 재반 비용이 다 들어가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7천만 원, 8천만 원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당연히 이렇게 되면 금액적으로 치료를 좀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치료 같은 경우에는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아, 나 의료실비 하나 있으면 괜찮아. 이게 아니라 통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실비 한도가 하루에 10에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치료는 하루에 몇백만 원 그 이상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중입자 치료 같은 고액의 비급여 암 치료에 대한 부분은 이 보장성 보험으로 조금 더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0: 건강보험 없어도 돼. 실비 하나만 있으면 돼. 요즘은 뭐 암 걸려도 산정특례제도 있어서 돈 안 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급여는 해당할 수 있겠지만 비급여 치료 이렇게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은 고가의 비급여 치료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 하나만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험증권에 항암 방사선 치료라는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보장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이렇게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액의 치료비를 반드시 좀 준비를 해놓는 게 중요할 텐데 아니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내가 안 걸릴 수도 있는 암 치료비에 보험료 또 많이 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보험료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2: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국내 모든 보험사의 항암 중입자 특약이 5천만 원이 최대 한도로 이렇게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60세 기준으로 비갱신형으로 이 항암 중입자 치료비 5천만 원에 대한 해당 보험료를 제가 회사별로 좀 비교를 해보니까 뭐 고지력에 따라 상품별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적게는 2천 원 내외에서 많게는 5천 원 내외로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0: 그렇네요.
2: 그런데 이 보험사에서 요 2천 원에서 5천 원 정도 하는 이 특약만 따로 보험을 가입시켜주지는 않죠. 그래서 뭐 최소 보험료가 있기도 하지만 요럴 때 기존 보험의 점검을 통해서 불필요한 특약을 일부 삭제를 해서 보험료를 줄이면서 이런 필요한 것들, 항암 중입자라든지 최근에 저희가 많이 방송에서 언급한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좀 리모델링을 한다면 같은 보험료를 쓴다 하더라도 훨씬 더 가성비 있는 보장안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유병자 보험에서도 해당하는 특약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좀 준비를 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0: 그렇죠. 현재로서는 이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 우리가 특약으로 대비하는 게 요 특약 하나의 가격만 봤을 때 2, 3천 원대인데 또 이 숫자가 그냥 이렇게 머물러져 있진 않잖아요. 이것도 맞아요.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을 거니까 빨리 좀 점검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암 치료비에 대한 준비 그 변화에 발맞춰서 나도 지금 보험이 구성되어 있는지 점검 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맞춤 재무 상담은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 계속 받아보고요. 첫 번째 코너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1: 비포
2: 애프터.
0: 재무상태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 문제 정확하게 진단하고 건강한 재무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오늘도 두 분이 이제 왕진을 떠나셨을 텐데 어디에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을까요?
2: 네,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50대와 30대 모녀의 이야기입니다.
0: 50대, 30대군요. 네,
2: 50대 어머님께서 재봉일을 하시면서 라디오를 들으시다가 이 30대 따님의 보험이 걱정되셔가지고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 이게 또 어머님이 상담을 받는다고 하니까 요즘 워낙 사고도 많고 사건도 많잖아요. 그래서 따님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 색안경을 끼고 같이 나오셨습니다.
0: 네.
2: 근데 이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두 모녀가 보험에 대한 생각이 완전 다르시더라고요. 따님은 일단 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이 큰 사고에 대비하는 그런 기본에 충실한 보험이 좋다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어머님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보험은 뭐니 뭐니 해도 평소에 따박따박 잘 타먹을 수 있도록 이왕이면 보험이 빵빵하게 가입을 하는 게 좋다고 하시면서 최근에 친구분이 골절 진단비로 200만 원이나 받았는데 이런 게 보험 아니냐면서 야, 사실상 이러면서도 보험 증권을 보이셨어요. 근데 사실상 반전. 먼저 손봐야 할 부분은 따님이 아니라 어머님 보험이었습니다.
0: 와, 그러니까요. 왜 한 뱃속에 태어난 네. 그 자매 형제들도 어떻게 다른가 싶은데 모녀도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굿모닝 굿나이프 진행을 맡기 전에는요. 평소에 그냥 보험은 보험금 잘 타먹는 게 최고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사실 따님 쪽이에요. 따님 생각에 맞아요. 훨씬 더 많이 동의를 하는 편인데 그런데 또 골전 진단비로 200만 원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왠지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저 최근에 아는 분이 또 용종 제거하셔서 수술비 받으셨거든요. 그것도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1: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앞서 양수진 아나운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험은 필요할 때 따박따박 타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필요할 때 믿었던 보험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가지가 딱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이 보험의 혜택을 잘 받으려면 저희가 늘상 강조했던 것처럼 보장성 보험을 돈을 벌 것이냐 아니죠. 비용의 목적으로 가장 중요할 때 잘 나오는 보험을 가입하는 게 모험이 아닌 보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따님의 생각에 한 표를 더 얹어보는데요. 사실 이 청취자님 병원비가 적게 드는 작은 사고라도 이게 보험으로 보장이 많이 받고 싶다면 사실 매월 보험료를 그만큼 더 많이 지출하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쓸 거 다 쓰고 저축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보험들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빵빵하게 가입하고 싶다면 사실 보험료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럼 결국엔 경미한 사고나 소액의 병원비가 지출될 거라고 예상하는 이 보장들은 후순위로 좀 밀어놓을 필요가 있고요. 가정경제에 가장 위험이 될 수 있는 큰 사고를 대비해서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믿었던 보험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지 않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럼 모녀의 보험이 어떻게 달랐는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1: 네, 먼저 상담을 신청해 주신 어머님 보험이 따로 이제 걱정이 되셔서 따님 강내역을 먼저 봐드렸습니다. 보험 가입 건수는 무려 한 건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어머님께서 걱정하셨던 것 같은데 내년에 이제 30살의 나이가 되면서 이 한 건의 보험이 만기되는 보험이었고요. 월 보험료로는 5만 원 정도였어요.
0: 엄마 보기에는 좀 부실해 보이긴 했네요.
1: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바로 내년에 또 만기가 되니까 특히나 더 그러셨을 거예요. 보장 내용을 살펴보니까 실손보험에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요 3대 진단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고 수술비나 입원 일당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만기가 내년이라서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저희 전문가 의견은 지금 건강할 때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100세까지 좋은 보장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님은 만기 때 환급금을 받아야 된다면서 이 변경을 머뭇거리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가입 당시에 적립보험료를 최소 구성을 해서 환급금도 거의 없었고요. 환급률 표를 확인해보니까 만기 전에, 그러니까 만기 후에 해지해서 받는 금액하고 지금 변경을 해서 받는 금액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10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더 낼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도 보험은 지금 현재 제일 건강한 상태에서 변경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2: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린이 보험이 만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다렸다 해야지 하고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병력이나 사고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0: 그렇죠.
2: 결국은 그 사이에 몇 개월 사이에 병원 이력 또는 사고력이 생기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걸 예상해서 서둘러야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물론 의료 실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환 실비로 돌리면 신규 가입이 아니라서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진단이나 수술비 같은 이런 것들은 재검사가 있거나 7일 이상 치료를 받거나 그 사이에 30일 이상 투약, 약을 먹을 경우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서 보장이 제한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부담보를 피하기 위해서 비싼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내년에는 당연히 연령에 대한 증가분, 또 손해율에 따른 또는 금리 조정에 따른 보험료가 100% 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건강할 때,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제가 아직 뭐 올 한 해가 다 지나가려면은 많이 남긴 했지만 이 상반기에 가장 후회되는 포인트를 하나 짚어보자면 아 뭐뭐 할 걸 하면서 매수할 걸 매도할 걸
1: 걸무새 작전스
0: 맞아요. 그게 후회가 되는데 보험 특히 보장성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때 리모델링 할 걸 점검할 걸 상담할 걸 보험 사고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조정하려고 하면은 보험료도 많이 오르고 재약 요건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는 얘기신 거죠.
1: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따님하고 더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작년 말쯤에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피검사 수치에서 조금 안 좋게 나와서 재검사를 받으라 했다는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이 따님이 귀찮아서 지금까지 이제 재검사를 안 받았는데 만약에 병원을 한 번 더 갔다라면 1년 이내에 추가 검사 재검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험을 리모델링을 할 때 이게 신규 고지사항에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김충남 전문가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장성 보험의 리모델링은 현재 건강한 때 준비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따님과 상담 끝에 리모델링을 좀 진행해 드렸는데요. 실손보험 5세대 실비로 전환하면서 실비보험 10,000원과 그 다음에 건강보험을 통해서 암 진단비 50,000,000원,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도 10,000,000원씩 그리고 각종 중요한 수술비나 고액의 암치료비에 대해서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항암 중입자나 암주요치료비, 비급여 암주요치료비까지 충분히 잘 구성해드렸습니다.
0: 어머님은 좀 어떠셨을까요?
2: 사실 따님 같은 경우는 좀 간단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 사연의 주인공분인 어머님 보험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일단 보험료가 따님이 50,000원인데 10배가 많습니다. 500,000원이고요. 건강보험 3건에 상해보험 2건, 간병보험 1건 건수도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하시는 일이 정직원이 아니고 아르바이트다 보니까 월급이 200만원 밖에 안 되세요. 근데 200만원 중에서 보험료 50만원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과감한 조정이 필요했고요. 먼저 건강보험이 3건이 30만원인데 그중에서도 2010년도에 가입한 이 건강보험에는 의료실비 특약도 있고 암 뇌졸중 신경세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가 70,000원인데 이게 의료실비 때문에 140,000원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결국은 한 2018년도에 보험료 실비 상승폭을 보고 조정할 거라서 지금 당장은 손댈 곳은 없었습니다.
1: 우리 어머님 보험 증권을 저희가 분석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약간 좀 우픈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왜냐하면 건강보험 두 건을 보다 보니까 이 합계 보험료가 매월 16만원으로 꽤 높은 금액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암 진단비는 2,000,000원밖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고 뇌나 심장 쪽도 보장의 범위가 가장 협소한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10,000,000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 많은 보험료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보장은 저희가 어떤 건지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0: 뭐였을까요? 중요한 보장에 돈이 쓰이지 않고 도대체 어떤 보장에 이렇게 큰 돈이 쓰여지고 있었던 거죠?
1: 한 가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건 제 의견인데요. 보장성 보험이 필요 없다라기보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최우선으로 준비해야 할 보장이 뭔지 이 우선순위를 좀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청취자님, 많은 보험료에 대부분 나가는 특약들을 살펴보니 응급실 내원비 5만 원, 상해 질병일당 5만 원, 통풍 진단비 200만 원, 대상포진 진단비 200만 원, 저희가 한참 이슈로 했었던 독감 진단비 10만 원, 막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번 일당 5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4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이 4만 원 20년 내면 960만 원의 보험료를 내요. 그럼 저희가 우선순위에 맞춰서 제가 이 청취자님 연령대의 암진단비 2천만 원을 회사별로 다 비교를 해봤더니 2만 7천 원이면 가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20년 동안 648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건데 총 20년간 내야 되는 보험료치고 우리가 입원했을 때 그 열흘 입원했을 때 뭐 한 50만 원 이거 없다고 우리 사는데 지장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암진단비 2천만 원은 그만큼 중요할 수 있으니 어디에 내 소중한 보험료를 써야 될 건지 이거를 좀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게요. 뭐 통풍, 대상포진, 독감, 어르신들이 한 번 정도는 주변에서 걸렸다더라, 보험료 몇백만 원 받았다더라면 혹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최우선으로 준비해야 할 특약은 아닌 건 분명해 보이네요.
2: 네, 맞아요. 시대가 변했고 요즘 같은 의료기술로는 뭐 통풍, 대상포진, 뭐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고혈압, 당뇨 같은 질병 걸렸을 때 약 잘 드시고 관리 잘 하시면 막 이렇게 직장을 잃거나 생명 위독할 정도는 아닙니다. 결국은 그런 합친 보장에 대한 보험료가 5만 원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마음은 충분히 준비는 즉 이해는 합니다만 응급실 가서 언제 5만 원 받을지 몰라서 또는 뭐 골절 받을지 몰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미한 사고에 대비하기보다는 조금 큰 사고에 대비하는 플랜으로 바꾸다 보니까 상해보험 중 한 건은 담보를 좀 줄이고 한 건은 좀 과감히 정리를 권해드렸습니다.
1: 그리고 나머지 한 건의 보험이 간병보험이었는데요. 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사용하고 15만 원을 돌려받는 보장과 요양병원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1인실 사용일당 뭐 여기까지 보험료를 합쳐보니까 한 4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00세까지 비갱신형으로 잘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에서 8종 수술비와 전이암진단비가 있었는데요. 이 보험료를 합쳐보니까 6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마 지난 방송이었나요? 전이암진단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어머님 상황에서는 암진단비가 충분히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이암진단비를 추가로 해서 보험료를 더 쓰는 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 수술비를 선택을 할 때 과거에는 1에서 3종 그리고 최근에는 1에서 5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에서 8종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제 어머님 입장에서는 1에서 8종 이 숫자가 높으니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1에서 8종은 비급여에 대한 수술들이 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점 좀 참조하셔가지고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0: 좋습니다. 무조건 해지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보험에서 살려낼 거는 가져가면서 조정이나 삭제를 통해서 보험 리모델링을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죠. 전문가 두 분이 어떤 애프터 결과를 만들어 주셨을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0: YTN 라디오 굿머니 굿나이프. 자 이제 두 분께서 애프터 처방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죠.
2: 네, 먼저 따님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30세 만기에 어린이 보험을 만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혹시 모를 병원력, 사고력에 대비해서 실비보험 한 건, 뭐 청소년 보험 한 건에서 총 11만 원의 보험료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월급을 여쭤봤더니 250만 원이니까 보험료도 소득의 한 5% 미만으로 부담이 없었고요. 보장만 살펴봐도 암진단비 5천만 원 등등 폭넓게 그리고 비급여 암치료까지 잘 해드렸습니다.
1: 네, 어머니 보험 저희가 좀 신중하게 리모델링을 해드렸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매월 보험료 50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줄여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에 좀 몇 가지에 대한 보장들을 과감하게 정리를 통해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도록 했고, 암 진단비 기존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3천만 원을 높여드리면서 고가의 암 치료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와 다빈치 로봇 수술까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안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0: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따님은 100세 만기로 보장의 범위 넓게, 비싼 보험료 대비 핵심 보장 다 빠져 있었던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장으로 변경하면서 기존에 50만 원이나 내셨던 보험료를 32만 원까지 줄여주셨습니다. 자,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의 도움받아 우리 집도 보험 점검과 리모델링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계속해서 부담 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재무 상태 확실히 AS 해드리는 시간.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3025번님이요. 아 역시 최고의 명장 두 분과 함께하니까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1658번님은요.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보험증권에 표적 항암치료비 갱신형이라고 써있는데요. 이거 정확히 뭘까요? 유지해도 될까요?
1: 이게 보험회사마다 표적 항암치료비 특약을 갱신 또는 비갱신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자세한 건 전체적인 보험 증권을 좀 봐야 알겠지만 갱신형이라고 적혀있다고 해서 꼭 정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워낙 고가의 치료,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렴한 갱신형으로 준비를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단 갱신형의 기간이 10년, 20년이 아니라 좀 3에서 5년으로 짧다면 그때는 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좀 자세한 건 추가 상담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표적항암 치료비 갱신형인 것까지는 뭐 괜찮지만 갱신 주기가 짧으면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샵 0945번으로 상담이라고 문자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5598번님. 암 진단 받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5년 전에 치료 다 끝났고요. 현재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받으러 병원만 다니고 있습니다. 건강체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2: 고지사항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라면 암치료가 지나서 가입은 될 수 있는데 건강체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심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봐야겠지만 일반 건강보험에는 가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치료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뭐 추적검사라든지 뭐 간단한 약 복용을 하는 경우에는 또 제한이 될 수 있으니까 현재 건강 상태 자세하게 상담 남겨주시면 통해서 안내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지금 제가 딱 헷갈리는 게 뭐냐면 건강체 그럼 할인형 보험하고 일반 보험은 지금 다른 거예요?
1: 네, 다르죠. 네.
0: 그러니까 일반 건강보험은 그냥 정말 표준 맛이라면 건강체 할인형 보험은 진짜 몸이 건강한 분이 할인까지 더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거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거네요.
2: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반 건강보험은 고지력을 5년까지만 봐요. 그런데 건강체 할인형은 5년에서 추가적으로 10년까지 건강 이력을 체크를 해서 크게 뭐 입원이나 수술력이 없다면 해당 기간에 할인되는 만큼 기간에 해당되는 만큼 할인을 적용해 주고 있고 최대 30% 내외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우리가 알고 있는 그 5년이 아니라 6년, 7년, 8년, 9년, 10년에서 이 숫자가 커질수록 할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럼 내가 202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을 되돌아가요. 네. 2016년도부터 딱히 병원 다닌 이력 없고
1: 입원 수술 없고
0: 건강했다라면은 할인 받아서 조금 더 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도 있는 거고.
2: 네, 맞아요.
0: 우리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 건강체 할인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미 암 진단받은 후 치료가 5년 전에 끝났으니까 일반형으로는 심사를 넣어볼 수 있다.
2: 맞습니다.
0: 보다 자세한 상담은 우리 전문가분들이 방송이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8307번님, 9939번님, 6635번님, 7667번님을 많은 분들이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순차적으로 연락 드릴 테니까요.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 계속 받아보겠습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 같은 번호로 여러분들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오늘은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에 달하는 중입자 암 치료에 대한 가성비 높은 보험 준비 방법 알려드렸고요. 특약 개수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다. 보험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모녀 사연 비교 분석 통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보험에 대한 걱정 많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립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샵 0945번의 상담 문자창 부담 없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에픽하이의 Love Love Lov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오후에 충북 내륙과 남북 내륙 지역은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우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 동쪽 지역은 비 소식이 있고요. 그래도 주말부터는 낮 기온 평년 수준을 보이면서

0: 서 기온 점차 내려가겠습니다. 곳곳에 작업 구간이 있습니다. 용산과 여의도에서 작업 중이고 강남에서는 살짝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여의 하류에서 양화대교 구간 1차로에서는 도로 포장 공사 중이고요. 하남 방향은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반포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구리 쪽은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서빙고로 옥수역 방향 서빙고역에서 한남역 구간 4차로에서 도로 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충주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여파로 충주나들목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괴산 구간 2차로에서 작업 중이고 진남터널 부근 2차로에서도 작업 중이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 메가헤르츠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수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3: 오늘 오후 부산 오륙도 인근 바다에서 8명이 탄 예인선이 전복됐다가 침몰했습니다.
4: 우리나라 선원 한 명이 숨지고 외국인 선원 한 명이 구조됐는데 나머지 6명을 찾기 위한 밤샘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컨테이너 운반선 아래쪽에 선박이 뒤집힌 상태로 바짝 붙어 있습니다. 서서히 침몰하는 배 위에서 선원 한 명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6: 현재 보이는 건 인원 한 명,
7: 배경 관계자입니다.
6: 현재 배 바텀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5: 부산 오륙도 동쪽 9km 해상에서 286톤급 예인선 TNS 캐치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1시 반쯤. 컨테이너선 A호를 예인하기 위해 부산항에서 출항한 지 3시간여 만입니다. 사고가 난 예인선은 뒤집힌 상태로 잠시 떠 있다가 침몰했습니다. 사고 해역의 수심은 80m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 선원 6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2명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구조된 사람은 2명입니다. 인도네시아 선원은 사고 직후 전복된 배 위에 있다가 컨테이너 선에 구조돼 곧바로 해경 부두로 이송됐고
8: 저는 요리사니까 요리하던 중에 빨리 식당에서 나와 탈출했습니다. 구조된 선원입니다.
9: 빨리 그 식당에 있어 나와서
5: 의식이 없는 상태로 선 내에서 발견된 우리나라 50대 선원 한 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나머지 6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해경과 해군 함정 등 선박 19척과 항공기 3대가 구조와 수색에 동원됐고 무인 잠수정도 투입돼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3: 당국이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이 조류가 강하고 파도가 높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4: 게다가 사고 선박이 침몰해 구조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부산 광안대교 교각 사이로 대형 선박이 보입니다. 항해 불능 상태인 6만 6천 톤급 상선입니다. TNS 캐처호는 애초 이 선박을 예인하려고 출항했다가 전복됐습니다. 조류가 강하다 보니 상선이 사고 지점에서 동쪽으로 한참을 떠밀린 겁니다. TNS 캐처호는 사고 2시간 만에 가라앉았는데 수심이 87m가량 되는 곳입니다. 실종자가 조류에 멀리 떠밀렸다고 가정해 수색 범위를 상당히 확대해야 하고 선내에 있다고 생각해 잠수사가 깊은 바다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둘 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0: 영을 찾기 위해 네팔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1: 앞으로 열흘간 네팔 당국과 협력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펼칠 계획인데요. 네팔 현지에 나가 있는 YTN 취재팀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0: 자, 김철희 특파원, 긴급 구호대가 오늘 아침에 도착을 했죠?
2: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카트만두로 입국한 구호대가 조금 전 대사관역 호텔에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구호대는 먼저 활동 중이던 신속대응팀 소방인력을 흡수해 한 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베이스캠프로 바타르 지역을 낙점했고 당장 오늘 대다수 인원이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타르에는 네팔군 헬기장이 있어 협조만 얻으면 수색 장소까지 금방 닿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지금 현재 있는 신속 대응팀과 코이카 사무소에서
4: 이규호 해외 긴급 구호대장입니다.
3: 수경지가 될 거라고 판단이 있어서 오늘 저희가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2: 앞서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 근처로 이동했던 육로 수색팀은 오늘도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남측에서 드론 수색과 육로 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인데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구호대는 인력 10명을 육로 수색팀에 추가로 보냈다고도 밝혔는데요. 수경지, 둔체에서 합류할 수 있도록 군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구호팀의 향후 수색 구조 활동은 아직 개요만 잡혀있는 상태라면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역시 네팔 당국과 협의하려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1: 내일부터 구호 활동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될 텐데요. 이 구호팀 핵심 목표가 있습니까?
2: 네, 한국이뿐 아니라 국적을 가리지 않고 구조하겠다는 게 구호대 설명입니다. 국제적 연대 차원에서 생존자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란 건데요. 오늘 파견된 구호대는 대다수가 구조 전문 소방인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구호대는 구해상도 드론 6대를 포함해 열화상 탐지기와 내시경 장비, 체인폭 등 장비만 1000점 가까이 챙겨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구해상도 드론은 직접 가기 힘든 지역의 정밀 수색에, 내시경 장비는 터널 수색에 동원하는 등 전문 장비를 통해 수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네팔 카트만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이런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헬기를 이용하는 것 이외에도 연락이 끊긴 직원들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1: 현지에서 수색견을 섭외해 현장을 수색하고 고성능 드론을 사용해 사고 지점을 연일 둘러보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은 현지에서 민간 헬기를 총 3대 임차했지만 그간 매일 띄울 순 없었습니다. 네팔 정부의 허가와 기상 상황이 변수였습니다. 대신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연락이 끊긴 직원 9명을 찾고 있습니다. 우선 드론을 이용한 공중수색입니다. 헬기와 마찬가지로 운용을 위해선 네팔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무인이라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이 수색 현장 반응입니다. 헬기를 한 차례 띄울 경우 실질적으로 수색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남짓이지만 드론은 배터리를 교체하면서 여러 차례 사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열 화상 카메라로 사람을 식별하고 발견하면 대피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스피커가 탑재된 고성능 드론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업들은 정부와 별개로 사고 현장에 수색견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은 네팔 현지 업체를 통해 섭외한 탐지견 4마리를 헬기에 실어 사고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홍수 당시 직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베이스 캠프 쪽부터 떠내려갔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강 아래쪽까지 훑어볼 방침입니다. 수색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 두 기업의 현지 대응팀 모두 각각 20명 이상으로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남동발전은 추가로 직원 2명을 네팔로 파견하면서 현지팀 규모는 22명으로 확대됐습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0: 노동자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네팔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는 온통 진흙으로 차 있어서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1: 그래도 극적인 생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6: 여러 개의 수력발전소 터널을 수색하고 있는 네팔 구조당국은 한결같이 내부가 진흙으로 가득 차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구조대원은 두꺼운 진흙이 마치 치약처럼 쌓여 있어 드론을 날리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중장비나 폭발물을 동원해야 하는 만큼 진입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7: 발전소 안에 생존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0: 인후과 물, 흙 등이 8, 90% 높이까지 차 있었습니다. 네팔 드론 조종사입니다.
1: 그래도 극적인 생존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터널 구조의 특성상 산소가 남아있는 공간,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건설하던 9.7km 길이의 터널엔 중간중간 이동을 위한 작업용 터널도 다수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가다가 보면은 막혀 있고 뚫려 있고 막혀 있고 뚫려 있을 겁니다. 희망적으로
0: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입니다.
2: 혹은 실종자를 수습하더라도 그런 공간이 이제 발견되는 게 중요합니다.
1: 그렇더라도 서둘러 생체 징후를 파악해 산소와 식수를 공급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뒤늦게나마 한국의 전문 구조대까지 합류하면서 그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3: 이제 그 네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조대나 군인들보다는
0: 119 특수구조대 인명 구조 팀장입니다.
3: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1: 시시각각 생존의 확률이 희박해져 가는 가운데 기적적인 생환 소식이 전해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4: 시신 안치 시설이 부족한 네팔에서는 지금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사망자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5: 이러다 보니 이 시신이 수습된 가방들이 야외 폭염 속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권준기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6: 시신을 실은 헬기가 마을 공터에 내립니다. 바닥엔 이미 오전부터 모인 시신 가방 3, 40개가 늘어서 있습니다. 대홍수 발생 지점인 강 상류에서 수습한 시신들입니다.
0: DNA 채취는 하는 겁니까? 이거는 특수한 뒤에서 검사입니다. 시신 보관소 관리 경찰입니다.
7: 섭씨 35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인데 시신 가방이 야외 바닥에 그대로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6: 실종자를 찾기 위해 달려온 가족들은 이미 부패가 시작된 시신 앞에서 한참을 서성입니다. 시신은 다시 버스에 실려 수도 카트만두로 향하지만 그곳 역시 냉동 보관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립된 마을에선 시신 수습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변에 있던 주택 70여 채가 흔적도 없이 쓸려나간 작은 마을은 당국의 발길이 닿지도 않았습니다.
0: 여기는 원래 전부 시장이었습니다. 줄지어 가게와 집들이 쭉 있었는데 저기 보이는 집 말고는 모조리 쓸려 내려갔습니다. 바인세 마을 주민입니다.
6: 집안에 실종된 가족들이 묻혀 있는 걸 알고도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0: 불도자가 오더라도 우리가 직접 흙이나 잔해를 파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부가 와서 수색하고 파헤쳐야 한다고 합니다.
6: 이미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나는 대홍수 사망자. 열악한 시신 보관 시설에 집단 매장되는 시신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팔 누아코트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4: 네, 그럼 네팔 대홍수 참사 여드렛째 상황을 이성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5: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세요.
4: 조금 전에 이제 저희 특파원 전해드린 대로 우리 해외 긴급구호대 오늘 네.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 일단 신속 대응팀하고 인력을 합쳐서 같이 수색을 한다고 하는데 본격적인 활동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8: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갈 게 그 전에 뭐 대응팀이 1차 가고 2차 가고 또 오늘 또 구호대가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조금 분류를 하면요. 지금 외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한국인이 사망했다라고 하면 바로 정부 합동 긴급 대응팀이 꾸려집니다. 사망하지 않으면 꾸려지지 않아요.
4: 네.
8: 그 다음에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어떤 팀이 꾸려지냐면 지금 구호대 KDRT라 하거든요. 네. 코리아 디제스터 릴리프 팀 해가지고 예. 재난을 구호할 수 있는 팀이 꾸려집니다. 근데 대응팀은 우리가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날 바로 가죠. 그냥 네. 민간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동의가 없으면은 뭐 우리가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라 할까요?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과도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상황이 겁니다. 거기서 오케이를 해야만이 뭐 수색이나 구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4: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좀 머뭇거렸던 거군요.
8: 그렇죠. 그래서 11명이 갔다가 뭐 9명이 갔다가 총 20명. 또 남동 발전에도 대응팀이 또 출발했어요. 또 두산 에너빌리티에 출발했습니다. 예. 대응팀은 수십 명 갔습니다. 그러나 대응팀이 가서 수색의 효과는 생각보다 인원에 비해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간 것은 또 다르죠. 이것은 이제 구호대입니다. 구호대는 이미 네팔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십사라고.

0: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간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KDRT를 모든 준비를 다 완료해놨어요. 그 KDRT 구호대 중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K30번 시그너스 있죠. 이 시그너스가 지금 구호대를 싣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장비 용량이 47톤까지 된답니다. 이 장비를 출발할 준비를 다 스탠바이 하고 있었는데 네팔에서 오케이를 안 하고 인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예각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부터
1: 네.
0: 이제 어떤
2: 네.
0: 수색이 되겠죠. 이제
1: 예.
0: 되는 것도 또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 네팔에서 또 승인을 해야 됩니다.
1: 아니, 이게 하루가 급한데, 구호라는 게.
0: 그렇습니다.
1: 절차가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네팔에서?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왜 그럴까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2015년도에 지진이 큰 지진이 있었거든요.
1: 예.
0: 네팔에. 그때 9천 명이 사망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고가 나자마자 네팔에서 각국에 지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각국에 34개국 이상이 전부 지원을 하러 비행기를 타고 전부 갔는데 공항에서부터 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통제가 잘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트만두 국제공항에 내리면 또 여기서 또 현장까지 또뭐 헬기라든지 육로로 가잖아요. 여기서부터 또 막히고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했는데 또 국가 간의 경쟁이 있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네팔이 결론은 그거 같아요. 2015년에 경험해보니 외국에서 왔는데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다. 그래서 결정적인 나라 몇 개만 하자 해가지고 중국, 인도, 또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하지 않았냐.
1: 교통 정리를 일단 먼저
2: 네.
1: 하자.
0: 네,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은 왜 했냐면 그 지형을 지금 네팔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잖아요. 그러나 그 세부 지형 있죠. 그 세부 지형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 관리자들이 그 지점 터널을 관리했기 때문에 세부 지점은 가장 잘 알아서 또 우리를 어떻게 파견 요청이지 않았냐. 그래서
1: 네.
0: 지금 갔다. 그래서 내일부터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네, 우리 구호대도 이제 수경지를 바타르로 정한 만큼 관련 절차도 좀 빨리 완료가 돼서 이제 이 수색을 좀 시작하면 좋을 텐데요. 지금까지는 드론과 항공 또 육로 수색에서 큰 성과는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 구조대가 지금 뭐 세관 통과 중이라고는 하지만 첨단 장비들을 좀 더 가져가잖아요. 이거
0: 그렇죠.
2: 투입되면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0: 훨씬 빨라지죠. 왜냐하면 지금 대응팀이 가더라도 민간 항공기 우리가 짐을 싣고 갈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은 늘어날 수 있지만은 어떤 그 필요한 장비들 이런 것들은 무겁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거는 지금 K30과 시그너스가 전부 한목에 싣고 가기 때문에 모든 장비들 여기에 수중 펌프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최첨단 장비들이 들어간다면 지금보다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지 뭐가 되냐면 지금 우리가 대응팀 있죠. 대응팀은 우리 대한민국의 실종자를 수색하거나 구조하는 것에 역량을 쏟는 목적으로 가거든요.
1: 네.
0: 그러나 KDRT 구호대 있죠.
1: 네.
0: 이 호대는 우리 대한민국이 목적이 아니라 네팔을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1: 그러니까 우리 국적이 아니라도?
0: 아니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자가 없더라도 이 구호대는 발족이 돼요. 여기서 유엔에서 검증해가지고 아주 수준 높은 구조대들입니다. 구호대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서 우리나라의 어떤 실종자들을 많이 찾겠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컨트롤 타워는 지금 네팔의 군이기 때문에
1: 아하.
0: 거기에 이제 따라줘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죠.
1: 근데 거기 지금 이제 워낙 이제 여드레째잖아요.
0: 네.
1: 시신들이 많이 이제 부패하고 이제 그랬나 보더라고요.
0: 네.
1: 전염병도 우리 구호대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전염병이죠. 근데 WHO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압사나 지진, 붕괴로 인해서 그 시체에 대해서는 전염병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는 했습니다. 근데 그 말까지는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붕괴가 돼버리면 시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식음료.
1: 네.
0: 이게 지금 모든 게 파괴됐잖아요.
2: 네네.
0: 그 다음에 어떤 화장실이나 이런 모든 뭐 쓰레기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난방이 되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인성 전염병이나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정말
1: 네.
0: 말씀하신 대로 2차 어떤 재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합 재난이 충분히 예측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2: 네, 2차 피해가 없도록 특히 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실종된 한국인들이 일하던 이 UT1 발전소, 여기에서 연락이 끊긴 사람만 500명 정도라고 하고 그중에 약 300명 정도가 여전히 터널 안에 갇힌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 내부 진입에 좀 상당한 시간이 계속 걸릴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UT1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트리슐리 강에서 T고 U는 어퍼에서 상부, 네. 트리슐리 강 상부에 이제 원 발전소 하나가 있는데 거기 있는 발전소가 한 15개 정도 되거든요. 제일 큰 발전소가 건설 중입니다. 200메가와트 이상이거든요. 네. 상당히 큰 제일 큰 발전소입니다. 근데 거기 발전소에가 지금 원 지금 터널 있죠. 이 터널이 지금 9.7km거든요.
2: 네. 네.
0: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계곡에서 강이 흘러내려오는데 이 물을 터널을 뚫어서 낙차를 이용하려고 하면 댐을 막아야 되겠죠. 작은 예. 댐을. 예. 그게 위어, 영어로 WIR, 작은 댐이라고 합니다. 큰 댐을 우리가 댐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위어댐, 위어댐 하거든요. 그 위어댐의 입구는 어디가 됐습니까? 이 주터널의 치수구, 입구가 되겠죠.
1: 네.
0: 그래서 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가 보통 우리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6.5m 정도 돼요.
1: 네.
0: 그런데 거기에서 뭐 몇백 명이 지금 있다라고 가정하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그 오전에 거기에서 들어갔었던 뭐 300m까지 들어가고 영상 촬영이 나왔었잖아요.
1: 네.
0: 화면이.
1: 예.
0: 화면이 보니까는
1: 답답하죠.
0: 80-90%가 막혀 있다라고 네. 그 사람 이야기하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거든요.
1: 예.
0: 근데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5m에서 5m가 지금 진흙으로 돼 있는데 네. 지금 이 진흙이 쌓이려면 최소한 몇 m 이상은 더 있었어야 나중에 물이 빠지니까 진흙이 남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용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안에 흙탕물 안에 고체가 어느 정도 있었냐. 그럼 고체만 남고 물은 빠지잖아요. 남아 있는 게 지금 5m예요.
1: 오.
0: 그럼 그 전에 그 터널에 꽉 차지 않았냐. 이런 또 불안한 생각이
2: 처음
0: 듭니다.
2: 처음 그 토성류가 네. 덮쳤을 때는 그렇죠. 이제 물 포함이니까 그렇죠. 가득 찼었다 이렇게.
0: 그렇죠. 며칠 지나니까 이제 뻘만 남았으니까 네. 했는데 네. 이제 1-20%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제 불안한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이제 희망적인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언세코라 하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막히는 호라고 있었죠.
1: 네.
0: 근데 터널에 물이 들어갈 때도 언세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9.7km니까 물밀듯이 들어오면 흙탕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돌도 들어오겠죠. 돌이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는
1: 빠진다.
0: 네, 막힌다.
2: 그럼 막힌다. 다 차기 전에 안에 뭐 일종의 그런 에어포켓 같은 장소가 생겼을 가능성이
0: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서 봤던 곳은 지금 완전히 거의 가득 찼던 거고 거기를 지나면 말씀하신 대로 에어포켓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또 그 희망스럽게 또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1: 그런데 네. 지금 정부가 실종된 우리 한국인들 위치를 파악하려고 휴대전화 정보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네. 만약에 이제 침수가 됐으면 작동을 안 할 수도
0: 그렇죠.
1: 있고.
0: 그래서
1: 가능성,
0: 이제
1: 예, 어떻게 보세요?
0: 어떻게 보냐. 그 생존 당시에 마지막 위치가 어디냐는 얘기죠.
1: 마지막 위치.
0: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지금 구호대가 갔거든요.
1: 예.
0: 가서 이걸 내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색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지금 우리 9명이 최종 마지막에 생존했을 때 어디 위치냐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1: 그게 중요하겠죠.
0: 그런데 지금 네팔에서는 우리 9명에 대해서 그 전에 지금 8일 동안 하지 못했어요. 뭐 기술이 없어서 하지 못했다기보다도 지금 1,000명이 넘어가는데 우리 대한민국 막 콕 집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갑니다. 지금 가서 지금 수색 구호대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가 기지국 있죠. A 기지국, B 기지국에 있으면 마지막에 A 기지국에서 왔다가 B 기지국에서 마지막에 없어졌다. 그러면 예. 통로로 할 수가 있겠죠. 이동 통로를 시간하고 다 나오니까.
1: 근데 그게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서
0: 네.
1: 기지국이 촘촘하지 않을 경우에는
0: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죠.
1: 예.
0: 이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1: 예.
0: 그런데 이제 우리가 촘촘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래도 기지국에서는 마지막에 신호가 걸린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발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통화가 되니까. 그러면 기지국 A에서 B로 갔을 때 동선이 나오면 그럼 A 기지국 안에 있었을 때는 또 거기서 보통 섹터가 한 3개로 나눠집니다. 360도면은 120도, 240도, 360도. 그러면 1에서 2. 갔을 때 동선이 나오고 시간이 나오면 아 이게 육로로 갔겠다 아니면 차로 갔겠다. 그러면 마지막에 없어져서 아 육로로 가고 육로로 걸어서 갔는지 아니면 차로 갔는 마지막 지점이 나온다라고 해야만이 지금 이제 내일부터 헬기가 이제 구호대가 정밀하게 수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점을 찾는 거죠. 그 전에도 며칠 전에도 했지만은
2: 네.
0: 지금은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세밀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2: 이렇게 좀 위치를 좀 좁혀가고 또 만약에 아까 얘기하셨던 그 에어포켓이 만약에 있다면 그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여기를 좀 정확하게 뚫는 게 그렇죠. 급선무겠네요.
0: 거기서 그렇죠. 에어포켓이 있더라면 가장 중요한 건 산소. 공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공기를 이제 뚫어주는데 우리가 터널 있죠. 우리가 지금 9.7km 터널

0: 터널이잖아요.
1: 예.
0: 이 터널에 보면 메인 터널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우리가 그 이런 고속도로도 가면 대피용 터널이라고 있죠. 보면은 작업용 터널이 있어요. 작업자들이 통과할 수 있는 터널.
2: 네.
0: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들어가려면 한쪽에 들어가면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에 도면상으로 그 신뢰성 있는 도면을 보니까는 9.7km 안에 세 개의 중간 작업용 터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터널에도 이제 가로질리기 있잖아요. 이 터널은 가다가 중간에 이제 세 개가 있다는 얘기죠.
1: 예.
0: 그러면 물이 들어가면 이 중간에는 이 작업용 터널에는 물이 들어갈 확률이 조금 더 적어지겠죠. 그러면 이곳에도 지금 확인해 본다. 세 개. 이런 것도 이제 수색대에서.
1: 그러면 이제 지금 보냈던 일주일보다는
0: 네.
1: 앞으로 내일부터 있을 이 구조 수색 작업이 훨씬 더 빨리 진전이 될 수가 있겠네요.
0: 훨씬 더 빨리 진행됐다고 볼수 있는데, 아까 하시다시피 구호대는 우리
1: 예.
0: 대한민국만의 실종자를 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칠레에 있는 지금 1,000명의 실종자가 있죠.
2: 네.
0: 이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어떤 컨트롤타워, 네팔군에서 어떤 지시와 협의가 있을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예.
2: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협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장윤기 봐주기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기소했습니다.
2: 박전 본부장이 분리수사를 지시한 게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건데, 박전 본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규탄했습니다. 보도에 나현우 기자입니다.
3: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던 박성주 전 치안정감. 검찰은 박전 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윤기의 살인과 스토킹, 성폭행 사건을 각각 분리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4: 강간은 조용히 하자.
5: 신태훈
4: 일부러 숨긴
5: 광주지방검찰청
4: 것은
5: 차장
4: 아닌데
5: 검사입니다.
4: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 라면서 스토킹 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을 각기 다른 수사부서에서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3: 검찰 수사 결과 박전 본부장은 장윤기가 스토킹과 성폭행에서 나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미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 부실 대응한 탓에 많은 비판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광산 경찰서가 광주 경찰청을 통해 수차례 제기한 장윤기 살인과 성범죄 사건 병합 수사 요구를 박전 본부장이 모두 뭉개버렸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박전 본부장의 이러한 수사 개입으로 광산경찰서가 장윤기 살인의 동기와 성범죄 목적 규명에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주 전 본부장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지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가 왜곡되고 폄하되는 상황을 볼수 없다면서 향후 재판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현우입니다.
1: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이 성인 실종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 그런데 실종 신고를 비정상적으로 삭제한 사례에는 아동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6: 부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 피의자는 실종자가 일반 성인이라 안일하게
5: 정태훈
7: 생각했고
5: 제주경찰청
7: 미성년 시
5: 수사과장입니다.
7: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으로 허위 종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6: 하지만 부경장이 처리한 실종 신고 29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부경장이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으로 삭제한 신고는 모두 15건. 이 가운데는 성인뿐 아니라 아동 실종 신고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실종자가 사망했거나 보호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종결한 실종 신고도 10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비정상적으로 삭제되거나 허위 종결된 사건들을 대상으로

0: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장모 씨 유족은 구경장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아쉽다면서도 경찰의 잘못은 지적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구경장 사건은 실종자를 찾고 보호해야 할 경찰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묻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1: 경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됐지만 이번에도 청장 인사는 미뤄져 이 수장 없는 대행체제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2: 경찰 신뢰 회복과 개혁을 속도감 있게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의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흔들리는 경찰 조직을 추스를 새 경찰 지휘부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14만 경찰 조직을 이끌 정식 수장은 이번에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조지호 전 청장이 직무 정지된 이후 세 번째 임시체제로 김종철 신임 경찰청 차장이 직무대행 자리를 이어갑니다. 생활 공공안전 분야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장윤기 논란에 이어 제주 실종 사건까지 잇따라 터지는 고강도 비위에 새 대행이 내놓은 진단도 무거웠습니다. 김신임 대행은 다음 달 검경 수사권 개편을 앞두고 국민의 불신을 알고 있다며 경찰의 명운이 걸려있던 위기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4: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5: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 대행입니다.
4: 불신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재설계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이번 인사에서 전체 치안감 직위의 81%가 바뀌었는데 서울경찰청장엔 고범석, 인천경찰청장엔 유승열 치안정감이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새 지휘부의 최우선 책무는 단연 조직 안정과 신뢰 회복이 꼽힙니다. 무작위 사건 배당과 외부수사 심사관 도입, 간부 중심의 책임 수사 등 지금까지 내놓은 개혁안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 역시 과제입니다. 경찰 내부에선 쇄신안 못지않게 이를 밀어붙일 정식 수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인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식 청장이 들어서야 조직의 긴장감을 불어넣고 구성원들의 책임과 성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 스스로 중차대한 시기라고 평가하는 지금 또 한 번 대행체제로 출발한 새 수뇌부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2: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 수사대는 쿠팡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 조용우 부사장 등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로저스 대표는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로저스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1: 새벽 시간 만취 운전자가 도심을 20km 가까이 질주했습니다.
2: 주차된 차는 물론 막아선 경찰관까지 차로 치였는데 실탄과 테이저건을 쏴서 붙잡았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6: 전조등이 켜진 차를 경찰이 지켜보던 순간 튕기듯 딸려나가 주차된 화물차와 경찰차를 충돌합니다.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굉음을 내며 후진합니다. 음주운전 피의자 30대 남성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차를 앞뒤로 반복해서 오가며 경찰을 위협했습니다. 피의자는 30분 넘게 이곳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난동을 부린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바퀴를 향해 공포탄과 실탄을 발사했고 검거 직전엔 테이저건까지 사용했습니다.
7: 주변에서 뭔가 폭죽 터지듯이 그냥 빵빵 소리 터지는 소리도 좀 들렸고요. 이렇게 항복합니다 하면서 나오면서 바로 앞에 경찰분이 테이저건 쏘면서.
6: 만취 상태의 운전자는 20km 정도 떨어진 대구 수성구에서부터 음주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동 중에 택시기사와 다툼을 벌였고 화물차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검거에 나선 경찰관을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8: 최초 신고는 공안시 41.

0: 일본에
1: 경찰 관계자입니다.
0: 수성구 관내에서 음주운전 한다는 의심 신고를 받고 그리고 도조로를 차단한 이후에 이제 저들 현장에서 그 차량이 8대 충돌하고 또 우리 경찰관 충격을 받습니다.
2: 경찰은 약물 검사 등을 추가로 진행한 뒤 음주운전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타고 있던 30대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헌기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1: 반갑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2: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3: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2: 제가 듣고 또 듣겠습니다.
4: 혹시 청문회 전에 지금이라도 의원이나 장관직을 선택할 생각은 없어요?
2: 청문회 과정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예, 가장 큰 논란이죠. 지금 의원직 겸직 문제. 용해인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1: 네, 뭐 역지사지하면 물론 이해는 저는 됩니다. 뭐 비례대표 의원직
3: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1: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 자체가 원외 정당이 되는 등 법적 지위가 바뀌는데 그 당의 구성원들을 생각하면 뭐 의원직 포기가 힘들겠죠.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국민 여론이 그런 입장에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용해인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갖게 된 게 우리 유권자들이 용해인 의원이나 아니면 용해인 의원이 몸담은 기본소득당의 표를 줌으로써 획득한 게 아닙니다. 그 비례대표 의원직이. 사실상 우리가 비례연합정당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일각에서는 위성정당이라고 비판받는 그 틀 안에서 뭐 비례의원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무임승차라고 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청문회에서 어떻게 소명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거는 뭐 설명의 문제라기보다는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우리 유권자들이 용해인 의원의 사정이나 아니면은 뭐 비례대표 의원을 달게 된 맥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몰라서 설득이 안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건 결단의 문제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 그래서 이제 장혜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칙으로 얻은 것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그 궤변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비단 야당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5: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헌기 대변인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3: 김경률 전 국민의힘 그 비상대책위원입니다.
5: 입장에서 특히 이제 뭡니까 용해인 후보를 청구하는 데 있어서는 여성 진보 이런 색채가 크게 어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여성 단체에서의 반발 반대 그리고 역시 진보 정당인 정의당에서의 어떤 뭐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쉽게 이것들을 국민들을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장점들을 살리기 힘든 국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 역시도 시간을 끌어봤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듯이 뭐 청문회 때 밝히겠다 하는 것은 뭐 축구 감독들이 아니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내가 본선에서 실제 시합에서 보여주겠다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그 뭐랄까요 사안의 속성들이 있는데 지금 선택하라 이런 뭐 비례직이냐 장관이냐 이런 선택하라 문제는 이게 지금 열흘 가까이 넘는 시간을 끌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빨리 선택해야 되고 이것을 질질 끄는 게 그렇게 생각만큼 좋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국민 여론에.
0: 오늘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청와대에서도 용 후보자 측의 겸직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을 전달했다.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청와대에서 공식 입장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청와대는 이 사안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1: 뭐 엄중하게 보고 있겠지만 지명해 놓은 입장에서 뭐 이거를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는 건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일 겁니다.

0: 사실 민주당을 대변하러 방송 등에서 나오는 패널들도 지명 철회를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영해인 후보자가 결단을 해주십사
1: 자진
0: 하는
1: 사퇴.
0: 네, 목소리들이 더 많은 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이것이 대통령께서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지명했는지는 헤아려지나 실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민심이 오히려 더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영해인 의원께 조금 결단을 내려주십사
1: 예.
0: 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1: 청문회가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뭐 이달 중순쯤이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0: 예.
1: 청문회까지 가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특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영해인 후보를 뭐랄까요? 이제 뭐또 다른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김승원 후보자를 위한 뭐 희생타 뭐 이렇게 바람막이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 하는데 제 생각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지만 국민들의 민심이라는 게 지금 제가 봐서는 상당히 특히나 영해인 후보에 대해서는 안 좋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거 대신에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 때문에 다른 후보마저도 뭐랄까요? 어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좋은 선택을 할 순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1: 예.
2: 빠른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계속 이제 시일이 흘러감에 따라서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제가 과거에 뭐 이제 뭐 몸담았던 것으로부터 들리던 여러 가지 것들뿐만 아니라 오늘 또 나오는 것은 뭐 부부상무위원회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하나하나 뭐더 밝혀지기 때문에 저는 마찬가지로 조금은 영해인 후보 스스로 조금 현명한
1: 결단이
2: 결단을 하는
1: 필요하다.
2: 것이 뭐 여러 정치
1: 알겠습니다.
2: 주체를 위해서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1: 지금
2: 듭니다.
1: 위원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김 후보자 같은 경우 또 과거 식약처 청탁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한테 어제 본회의장에서 사건 설명과 함께 송구합니다. 이렇게 보낸 문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0: 그 송구합니다 문자는 이제 이런 거죠. 법사위원장이 이제 소관 상임위원장이니 어떻게 된 일인지 경위를 물었을 것이고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는 텍스트가 위에 있더라고요. 이걸 보내주면서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 뭐 이런 맥락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수사도 기소유예도 일단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서슴퍼런 그 정부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당시 검찰이
1: 2021년인가 그렇죠. 식약처.
0: 예. 그리고 2024년에 기소유예가 됐었죠. 그래서 불기소 이유서의 핵심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 검찰이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러고 식약처 심사 과정에서도 뭐 이례적인 규정 매뉴얼 위반이 없었다. 실제 금품 수수도 없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1: 예.
0: 이거는 지금 뭐 정치 공세로 흐르고 있는데 뭐 재판에 붙이기도 전에 검찰이 기소유예를 한 내용이라서 그렇게 폭발력이 있을지는 저는 뭐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1: 김 후보자는 정치 검찰의 부당한 처분이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청구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청문회에서 좀 결정타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될까요?
2: 저는 이제
1: 어떻게
2: 이
1: 보십니까?
2: 부분에서는 우리 하은기 위원님하고 조금 이제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먼저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네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고 그로부터 불 붙었나 하고 이제 저도 쭉 살펴보노라니 오늘 이제 기자들과 여러 소통을 했는데 이게 이미 그 2021년, 2022년경에 여러 언론들이 특히 이제 조선일보가 활발하게 보도했던 내용이고 거기에 이제 많은 소스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조금 이제 제가 바라보는 뭐 감히 이제 회계사라는 직업에 기대어서 조금은 전문성이 있다라는 그런 것에 기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조금은 속성이 너무 좋지 않다. 무슨 말씀이냐면 문제가 되고 있는 제넨셀뿐만 아니라 이 제넨셀이 이 식약처에 임상 승인을 요청하고 그것이 승인됨에 따라서 두 개의 코스닥 회사가 이제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뭐랄까요? 이제 주가 조작의 움직임. 오늘 한 언론에서는 그걸 이제 머니게임이라고 보도되었던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이 코로나 신약이 뭐야, 개발됐다. 내지는 어떤 원천적인 기술이 확보됐다. 이게 아니라 식약청 승인. 그러니까 이때의 승인이라 하면 임상 승인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주가가 요동칠 수
1: 그렇죠.
2: 있는,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1: 그러니까 지금
2: 간단히
1: 저 표에 지금 나오지만 제약업체의 A사라는 그 A사
2: 맞습니다.
1: 업체가 양모 씨를 통해서
2: 맞습니다.
1: 김승원 의원한테 이거 좀 빨리 임상실험 좀 받게 해달라 했더니 김승원 의원이 당시에 식약처장한테 2주 부탁을 했고 이게 임상시험 계획이

0: 승인이 됐는데
1: 예.
0: 법원에서는 이게 이렇게 청탁을 해서 됐는지
1: 예.
0: 빨리 됐는지 그게 인과관계가 없다. 이제 그렇게 본 거잖아요.
1: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0: 예.
1: 여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이제 왈가왈부가 있던데 참고로 지금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강모 교수는 지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러니까 경제사범에 대해서 징역 3년이면 상당한 중형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만 짧게 말씀드려보자면 애초에는 식약처에서 이제 거부를 하였습니다. 예, 임상시험 이제 요청에 대해서 거부를 하였었는데
0: 네.
1: 이것에 대해서 이제 브로커인 양모 씨를 통해서 김승원 의원이 이제 그 청탁 문자를 보내게 네. 되고 이에 따라서 2주에 되고 2주에 이제 그 실제로 전격적으로 승인이 떨어집니다. 예. 참고로 그때 이제 주가가 두 회사 코스닥 양사가 예. 요동치기 시작한데 참고로 그 두 회사 중에 한 회사는 지금 현재 상장 폐지가 되어져 있고요. 또 한 회사는 이제 그때 당시 주가의 10분의 1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더 지켜볼 사안이 있고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 뭐 여러 언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심화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제가 뭐 반론을 조금 드려보자면 이제 뭐 이제 회계사님 생각에 대해서 반론을 한다기보다는 팩트만 좀 정리를 하자면 아까 전에 이제 유죄 받았다는 3년 뭐 몇 개월 유죄 그거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 강모 씨가 받은 건데 네. 로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았거든요. 이건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주가 조작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죄가 있다는 걸 뭐 부정할 수 없다. 아니 뭐 1심이긴 하지만 어쨌든간에 부정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기소유예와 관련된 김승원 의원과 관련된 이 로비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재판부가 뭐라 하냐면 브로커라고 하는 이 양모 씨와 이 강모 씨 간의 통화 녹취를 살펴보더라도 후보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를 약속했다는 내용이 발견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이게 무죄가 났습니다. 이 부분에
0: 예.
2: 대해서는
0: 예.
2: 그리고 이 양모 씨라는 사람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500만 원 이거 정시 후원금 보내는 과정에서 이게 실제로는 안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 계좌가 아니라 정치 후원금이기 때문에 이게 뇌물 성격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러고 나서 김승원 의원이 말하기를 마음만 받겠다 뭐 이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증언하기를. 그래서 이거는 강모 씨가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내용이랑 로비 부분을 다 섞어가지고 이 사람 사실은 이거 주가 조작 때문에 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인과관계가 밝혀진 게 없고 현재로서는 김승원 뭐 의원이 이걸 무슨 부정청탁을 했다고 입증할 수 있을 만한
0: 예,
2: 증거는
0: 알겠습니다.
2: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 어쨌든 김 후보자 측도 청문회에서 소명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청문회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후 유죄 판결 가능성을 언급했던 이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발언이 계속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당 입장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3: 조국 전 대표의 언급 심히 유감입니다.
4: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3: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리 맺혔습니까?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5: 민주당 주도안이 가진 문제점을 제시하고 함께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위헌 위법 논란이 없도록 법률적 정합성을 갖춰야 한다는 제언을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은 레임덕이니 손절이니 자극적인 문구를 동원해 왜곡하고 있습니다.
0: 예, 민주당에서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배응망덕, 자다가 봉창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아주 격앙된 반응이었는데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요 지난 5월에는 보니까 대통령 공소 취소가 마땅하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왜 이렇게 말이 바뀌었을까요?
1: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의문이 드냐면 도대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조금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부부관계인지 친구관계인지 소위 말하는 여사친관계인지 아니면 불륜관계인지 조금 헷갈려요. 그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박선원 의원이 동지라는 표현을 썼고 오늘 또 박성준 의원도 동지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0: 예.
1: 예. 그런데 또 이제 갑자기 배은망덕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배은망덕은 이건 제가 알기로 상호관계에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가 덕을 잊었다. 뭐 이런 의미이고.
0: 이거 그 광복절 사면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한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1: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예.
1: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조국 이제 지적하셨지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뭐 불과 몇 달 사이에 바뀔 만한 어떤 사정 정황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 취소에 대해서 180도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뭐 저의 해석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러 가지 6.3 지방선거 이후로 조국 당대표 혹은 전 당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위상이 상당히 뭐랄까요 떨어졌다 그리고 당대 당의 관계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내기 힘든 상황에서 예. 일종의 저는 좀 투정이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지거든요. 자신의 투정.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0: 예. 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어떤 관계입니까?
2: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는 일단 여야 관계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동지적 관계처럼 표현을 쓸 때는 예. 지난 내란 국면에서 공화국 수호 뭐 동맹 전선의 동지적 관계인 것이고 그 전선의 틀에서 보면은 김경률 비대위원께서도 동지적 관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관계는 또 여야 관계인 거니까 예. 뭐 합당을 하니 연합을 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소원해 보이고요. 그 누구라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평가하고 뭐 비평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국 원장께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게 납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도 조국 원장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고 구속이 된 상태에서 사면을 받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 지난 지방선거 국면에서 국민의힘 후보나 저희 민주당 후보가 본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결이랑 자기랑 사실관계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라고 아주 뻔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사과한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 재판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니 많이 예단하는 게 얼마나 내로남불입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해서는 2심에서는 무죄가 났고 대법원에서는 파기한 선고를 했는데 예. 그 대법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민의 30에서 40% 뭐 물론 저희 민주당 지지층이지만 대부분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법 불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 조국 원장께서 남의 재판에 대고 저렇게 예단적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무례하고 부적절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조국 전 대표가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오늘 또 한 번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 철회를 한 걸 두고도 이제 비판을 했는데 여권 일각에서는 유시민의 교수 버전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통합 말씀들을 지금 하시잖아요. 양당 간의 이제 통합 예. 얘기.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민주당에서는 지금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그랬더니 혁신당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1: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맥락을 같이 하자면 예. 이게 조금은 저는 조국혁신당 측에 이제 좀 투정으로 보인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김용남 정책위 부의장 선임과 관련돼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갑자기 뜬금없는 생각이 도대체 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집 숟가락 정리하고 뭐 뭐랄까요? 뭐 레이아웃을 달리 하는데 갑자기 옆집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야 너희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밖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굳이 따지자면 예. 뭐 김용남 전 의원의 어떤 성향 특히나 이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 때문이라면 더더욱 조금은 좀 계속 뜨는 의문이 도대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예. 의문이 듭니다, 사실.
0: 알겠습니다. 네. 조국 전 대표 충원이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레드팀이다 이제 이야기는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여권에서의 갈등 지금 보셨고요. 이제 장동혁 대표하고 이제 한동훈 의원 이야기인데 장동혁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의원과 연대 가능성에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부터 당정 갈등까지 그 중심에 한동훈 의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한동훈 의원은 맹목적인 증오심이다. 오히려 분열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두 사람 갈등 어디까지 깊어지겠습니까?
2: 아니 근데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뭐 의원과 연대를 안 할 것이다 하는 게 되게 제가 보기에는 좀 우스꽝스러운 게 한동훈 의원도 윤어게인들이랑 연대할 생각이 아마 없을걸요? 한동훈 의원이 아까 전에 그 공화국 수호 전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희들이 생각은 다르지만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공화국 자체가 타격을 받을 때는 뭐 국민의힘이든 보수든 진보든 일단은 그건 막자 했던 공통의 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의원도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장동혁 대표는 비상계엄 뭐 표결 해제를 했긴 했지만은 그 후속 조치인 탄핵은 뭐 안 했던 것이고 지금은 윤 어게인 뭐 올림픽 공원 가가지고 극단적인 목소리 내는 사람들한테 지금 얹혀져 있는데 한동훈 의원도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는 이상 장동혁 대표랑 뭐 연대할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장동혁 대표는 연대의 예. 대상이 아니고 청산의 대상일 텐데 그 청산의 대상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밖에서 보는 제 입장에서는 좀 우스꽝스럽게
0: 그런데 지금 들었습니다. 당장 칼자루는 장동혁 대표가 쥐고 있거든요.
2: 천년만년 갈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게. 예.
0: 어떻게 보세요?
1: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이 부분도 또 동일해지는데 예.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하였냐면 박근혜 탄핵부터 당정 갈등까지 구 중심에 한 의원이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박근혜 탄핵 그리고 당정 갈등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은 아마 그걸 겁니다. 결국은 계엄과 탄핵일 텐데 박근혜 탄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특히나 헌법재판소 이것에 어떤 만장일치의 견해에 의해서 전 국민적인 의견이 이건 총의적으로 모아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 이 부분에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과 대결점을 형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체를 부정하는 그런 형식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충이고 뭐 자살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의 자살이라면 국민의힘의 자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그 싸울 일이며 저는 뭐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의원이 뭐 싸울 일까지는 아니다. 뭐 이미 판단은 국민들에게는 판단이 선 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두 분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오후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이 전복돼 두 명이 구조됐지만 여섯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수색이 계속되고 있지만 바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부산 광안대교 교각 사이로 대형 선박이 보입니다. 항해 불능 상태인 6만 6천 톤급 상선입니다. TNS 캐처호는 애초 이 선박을 예인하려고 출항했다가 전복됐습니다. 조류가 강하다 보니 상선이 사고 지점에서 동쪽으로 한참을 떠밀린 겁니다. TNS 캐처호는 사고 2시간 만에 가라앉았는데 수심이 87m가량 되는 곳입니다. 실종자가 조류에 멀리 떠밀렸다고 가정해 수색 범위를 상당히 확대해야 하고 선내 있다고 생각해 잠수사가 깊은 바다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둘 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사고 해역은 파도까지 높아서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여건이 좋지 않지만 수색 작업은 밤낮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8: 현장 그 조류가 지금 3노트 이상으로 나와서 수중 수색이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야간에도 그 요강기관과 협력하여 그 가용세를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수색하겠습니다.
7: 해경은 사고 해역 주변으로 가로 25km, 세로 12km를 수색 범위로 잡고 15개 구역으로 나눠 집중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해군과 공군도 함께 수색에 투입돼 실종 선원을 찾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사고 수습 본부를 꾸려 선원 가족 지원에 나섰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0: 네팔 대홍수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한국 해외 긴급 구호대가 오늘 오전 네팔 현지에 도착해 수색 구조 활동 지원에 나섰습니다. 긴급 구호대는 네팔 당국과 협력하면서 한국인 9명 실종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 구조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활동 예정 기간은 약 열흘이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고해상도 촬영 무인기, 매몰자 음향 영상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 각종 첨단 장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네팔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홍수 당일 한국인들을 목격한 현지 생존자들의 증언도 취합하면서 최대한 수색 범위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홍선계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네팔 현지에서는 홍수로 인한 실종자 가족들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토대로 정부에 수색을 요청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위치가 잡힌 곳이 실종 지점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집중 수색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정보합동 신속대응팀도 네팔 당국에 실종된 우리 국민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지 통신 전문가들은

0: 마지막 위치 신호가 실종 지점을 단정할 순 없지만 홍수 당시 위험 지역에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위치 정보가 파악된다고 해도 그 지점에 실종자가 머물러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종 당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홍수에 휩쓸리면서 전화기가 유실됐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속대응팀은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을 수색하기 위한 작은 단서라도 찾는 심정으로 관련 정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1: 안타깝게도 연락 두절되신 9분에 대한 현재까지 변동사항은
2: 없고요. 박두선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1: 그 현재 우리 대사관과 신속대응팀이 여러 가지로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0: 또 실종자들과 같은 곳에서 일하다가 가까스로 대피한 현지인들의 증언도 취합하는 등 홍수 당일 한국인들에 대한 목격담을 종합해 수색 범위를 보다 정밀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3: 네팔 정부는 이번 대홍수를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기후참사로 규정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국가들이 단순한 자선이나 원조가 아닌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네팔 정부는 이번 빙하홍수를 토네이도급 히말라야 쓰나미로 규정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탄소 배출 국가들에는 기후배상 청구 서한을 공식 발송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미한 네팔이 기후위기 대가를 치르는 만큼 원조가 아닌 법적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실제 히말라야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네팔 정부의 주장에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더하고 있습니다.
5: 히말라야는 남북극에 이어 세계 3위 빙하 저장고이지만 최근 수십 년 새 유실 속도가 유례 없이 빨라졌습니다. 통합 산악발전센터 기후 재난 전문가입니다.
4: 네팔 정부는 히말라야 빙하 붕괴가 네팔을 넘어 남아시아 20억 인구의 물 안보를 위협하는 문명사적 위기라고 경고합니다. 녹은 빙하에서 시작된 거센 탕류는 하루아침에 가족과 이웃, 삶의 터전까지 휩쓸어갔습니다.
5: 이번 홍수로 가족을 잃은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센 강물과 급류에 휩쓸려 저 아래로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네팔 대홍수 희생자 유가족입니다.
4: 대홍수의 상처는 재난 이후 원주민들이 마주한 문화적 붕괴 현상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티베트 불교 문화가 보존된 국경지대의 사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백 년 이어온 정체성이 다음 세대에 닿지 못하고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토수민족 공동체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대홍수는 국제사회에 기후위기 청구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6: 그런가 하면 이번 재난을 분석한 첫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 홍콩 매체는 이를 인용해 우사인 볼트라도 피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국경 청사를 덮쳤다고 썼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7: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와 내달립니다. 그러나 이내 들이닥친 시커먼 흙탕물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국경 청사마저 완파되고 맙니다. 홍콩 매체 SCMP는 육상 금메달리스트 우사인 볼트였다고 해도 피할 수 없었을 거라고 썼습니다. 당시 토성류의 속도는 초속 19m, 100m 세계 신기록 9.58초보다 두 배나 빨랐다는 겁니다. 이번 재난을 분석한 중국 과학원의 첫 연구 논문을 인용한 기사인데 현장 CCTV 화면의 픽셀과 프레임 수 등을 바탕으로 도출한 계산입니다. 연구진은 재난 발생 몇 시간 전부터 지진 관측소에 여러 차례 이상 신호가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일부 시간대는 현장 목격자가 관측한 소규모 빙하 붕괴와 일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5: 8월 26일 10시 53분에 아시아 1호 전망대에서 촬영했는데 나중에야 산사태 순간이 찍힌 걸 알게 됐습니다. 중국 블로거입니다.
7: 해발 5,140m, 네팔 영토에서 62만 제곱미터 규모의 빙하가 무너지면서 대재앙이 촉발됐다는 관영 CCTV 보도. 하지만 논문은 재난 위험 평가가 발원지의 부피 추정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산 위에서 얼마나 무너졌느냐보다 계곡에서 얼마나 덩치를 키우느냐가 관건이란

0: 공터에 내립니다. 바닥엔 이미 오전부터 모인 시신 가방 3, 40개가 늘어서 있습니다. 대홍수 발생 지점인 강 상류에서 수습한 시신들입니다.
1: DNA 채취는 하는 겁니까? 그거는 포만두에서 할 겁니다. 시신 보관소 관리 경찰입니다.
2: 섭씨 35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인데 시신 가방이 야외 바닥에 그대로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0: 실종자를 찾기 위해 달려온 가족들은 이미 부패가 시작된 시신 앞에서 한참을 서성입니다. 시신은 다시 버스에 실려 수도 카트만두로 향하지만 그곳 역시 냉동 보관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립된 마을에선 시신 수습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변에 있던 주택 70여 채가 흔적도 없이 쓸려나간 작은 마을은 당국의 발길이 닿지도 않았습니다.
1: 원래 여기가 전부 시장이었습니다. 줄지어 가게와 집들이 쭉 있었는데 저게 보이는 집 말고는 모조리 쓸려내려갔습니다. 바인세 마을 주민입니다.
0: 주변에 실종된 가족들이 묻혀있는 걸 알고도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1: 불도자가 오더라도 우리가 직접 흙이나 잔해를 파낼 수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와서 수색하고 파헤쳐야 한다고 합니다.
0: 이미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나는 대홍수 사망자. 열악한 시신 보관 시설에 집단 매장되는 시신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팔 누아코트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3: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넘기면서 강하류 지역은 그야말로 거대한 영안실로 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SNS에서는 현장에서 촬영된 참혹한 영상이 확산되면서 누리꾼들이 충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질퍽한 땅 한쪽에 철조망이 둘러져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파란색 번호 표식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들의 임시 공동묘지입니다. 파란색 표식은 나중에라도 가족을 찾을 수 있게 시신의 DNA 정보 등의 번호를 매긴 일종의 묘비입니다. 영안실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다 무더운 날씨에 시신의 부패가 빨리 진행되면서 당국은 결국 시신들을 이렇게 숲에 집단 매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팔 대홍수 현장에서 촬영된 참혹한 영상과 사진들이 SNS에서 모자이크 없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트라우마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어떤 사전주의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봤다. 이 시신 영상이 잊히지 않는다는 등 충격을 토로했는데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칠 악영향은 물론 피해자와 유가족의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4: 광주 여고생 살인 장윤기 봐주기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기소했습니다.
3: 박 전 본부장이 분리수사를 지시한 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건데 박 전 본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규탄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5: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던 박성주 전 치안 정감.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윤기의 살인과 스토킹, 성폭행 사건을 각각 분리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6: 강간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1: 신태환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입니다.
6: 아니지 않냐? 라면서 스토킹 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을 각기 다른 수사부서에서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5: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본부장은 장윤기가 스토킹과 성폭행에서 나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미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 부실 대응한 탓에 많은 비판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광산경찰서가 광주경찰청을 통해 수차례 제기한 장윤기 살인과 성범죄 사건 병합 수사 요구를 박 전 본부장이 모두 뭉개버렸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의 이러한 수사 개입으로 광산경찰서가 장윤기 살인의 동기와 성범죄 목적 규명에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주 전 본부장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지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가 왜곡되고 폄하되는 상황

0: 을 볼 수 없다면서 향후 재판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연우입니다.
1: 경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됐지만 이번에도 청장 인사는 미뤄져 수장 없는 대행 체제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2: 경찰 신뢰 회복과 개혁을 속도감 있게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의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흔들리는 경찰 조직을 추스를 새 경찰 지휘부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14만 경찰 조직을 이끌 정식 수장은 이번에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조지호 전 청장이 직무 정지된 이후 세 번째 임시 체제로 김종철 신임 경찰청 차장이 직무대행 자리를 이어갑니다. 생활 공공안전 분야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장윤기 논란에 이어 제주 실종 사건까지 잇따라 터지는 고강도 비위에 새 대행이 내놓은 진단도 무거웠습니다. 김신임 대행은 다음 달 검경 수사권 개편을 앞두고 국민의 불신을 알고 있다며 경찰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위기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4: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걸 잘
5: 김종철
4: 알고
5: 신임
4: 있습니다.
5: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4: 불신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재설계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이번 인사에서 전체 치안감 직위의 81%가 바뀌었는데 서울 경찰청장엔 고범석, 인천 경찰청장엔 유승열 치안정감이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새 지휘부의 최우선 책무는 단연 조직 안정과 신뢰 회복이 꼽힙니다. 무작위 사건 배당과 외부 수사 심사관 도입, 간부 중심의 책임 수사 등 지금까지 내놓은 개혁안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 역시 과제입니다. 경찰 내부에선 쇄신안 못지않게 이를 밀어붙일 정식 수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인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식 청장이 들어서야 조직의 긴장감을 불어넣고 구성원들의 책임과 성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 스스로 중차대한 시기라고 평가하는 지금, 또 한 번 대행체제로 출발한 새 수뇌부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1: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 비서관을 무고죄로 고소한 무소속 장경태 의원을 지난달 29일 불러 9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장 의원 측은 무고의 증거로 당시 술자리에 참석했던 다른 여성 보좌진들과의 단체 대화방 기록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여의도에 있는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가 여성 비서관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고 이후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고소됐습니다.
2: 경찰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해온 백혜룡 경정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있는 백 경정이 경무부 경무기획과로 대기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 백 경정이 서울 동부지검 파견 당시 공보규칙과 수사규칙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에 대해 감찰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경찰청에 전달했습니다. 백 경정은 SNS를 통해 자신은 현재 국민천거를 받아 행정안전부로의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검증에 응했는데 인사검증을 받는 도중 대기 발령이 이뤄졌다며 반발했습니다.
1: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했습니다. 의원 겸직 논란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지만 청문회에서 생각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첫 출근길 쏟아지는 질문 가운데 가장 관심사인 의원 겸직 논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비례대표를 유지하며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특혜를 독점하는 거라는 지적에 대해선 걱정과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7: 여러 의견들이 있고 또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5: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7: 듣고 있습니다. 입장이나 어떤 생각을 국민들께 잘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청문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6: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비롯한 젠더폭력 피해자들과 여성단체에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용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피해자의 입장을 잘 살피겠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7: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서 피해자들이 어떤 보안수사나 재수사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6: 성평등가족부 현안에 대해선 대부분 부처의 정책 방향을 지지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5년 전 일 양육 병행의 어려움을 알리고자 아이와 함께 국회에 출근했던 일을 떠올리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은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층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남성 역차별 문제에 대해선 성평등부가 남성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과거 가족과 공항 귀빈 씨를 이용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 용 후보자가 지난 2023년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면서 공무수행이 아닌데도 직권을 남용해 김포공항 귀빈 씨를 이용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 단체는 용 후보자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기본소득당 문구가 적힌 옷을 입고 찍은 영상을 SNS에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 겸직 논란에 대해 의원직과 장관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 성명에서 위성정당이란 기형적이고 편법적인 경로로 원내에 진입한 정치인이 임기 중 행정부 요직까지 겸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를 저버리는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법 예외 조항을 악용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며 용 후보자 논란을 계기로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용혜인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유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청문회에서 의구심을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전격 사퇴로 공백이 생긴 차기 정책실장 후임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8: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으로 야당은 물론 범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받고 있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는 관련 논란에 직접 나서기보다는 청문회에서 의구심을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칫 소수 정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비춰 당초 연합 정치의 취지가 오해를 살 수 있는 데다 지명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인사가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돼 사전에 다양한 우려를 수용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점차 가중되는 정치적 부담은 청와대로서도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되 그 이후의 판단은 후보자 본인의 소명과 여론의 평가에 맡기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후임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자리인 만큼 이기 경제정책 라인의 가속화를 위해 조만간 후임 인선을 발표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라는 과제와 정책실장 후임 인선이 맞물린 상황에서 청와대가 쇄신과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2: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피의자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정 전 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압력을 넣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이 차에서 내려 서울경찰청사로 들어섭니다.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10: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 개입한 이유 있으십니까?
11: 경찰 조사의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
12: 개입한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9: 경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이사회 업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24년 시민단체로부터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내부 반대에도 협회 규정을 무시한 채 홍 전 감독 선임과 연봉 등을 결정했다는 주장입니다. 서울 종로경찰서가 2년간 수사했는데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홍명보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것을 계기로 사건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난 7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홍 전 감독을 비공개 조사하고 축구협회를 압수수색하면서 뒤늦게 수사 속도를 높였습니다. 두 달 만에 정 전 회장을 처음 부른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2년 넘게 수사를 이어온 경찰이 정몽규 전 회장 소환을 기점으로 수사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2: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을 신청했던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가운데 615명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수청 수사관직에 지원했던 검사와 수사관 2,376명 가운데 615명이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에 남겠다고 한 대부분은 수사관으로 검사는 지원자 100여 명 가운데 10명 정도만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 중수청을 지원한 인력은 1,761명으로 전체 정원 274명의 61.3%에 그쳤습니다. 선관위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할 선관위 특별검사팀에 특검보 전원이 합류하며 수사지휘부의 진용이 꾸려졌습니다. 첫 출근길에서 특검보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진상규명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관위 비위를 들여다볼 선관위 특검팀. 수사 실무를 총괄할 5명의 특검보가 첫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법과 원칙 그리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4: 중대한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삼청권은 정말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고
16: 각주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검사 출신이 다수지만 경찰과 판사 등 다양한 이력을 보유한 특검보별 전문성을 고려해 이번 주 안에 업무 분담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일찌감치 속도전을 예고한 대로 앞서 수사를 진행한 합수본으로부터 수사기록 인계도 완료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오는 7일 공식 출범 전부터 수사 방향을 잡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1호 사건을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도 주요 관심사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율 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게 최대 과제로 꼽히는데 넘겨받은 합수본 수사 기록과 압수 증거물 검토를 통해 기존 수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거로 보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2: 이른바 버닝썬 사태 당시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려 유착 의혹을 받았던 윤규근 총경이 최근 명예퇴직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지난해부터 112 치안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했던 윤 총경이 계급 정년을 1년가량 남기고 본인 의사에 따라 지난달 31일자로 명예퇴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총경은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차린 주점에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천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1: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인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목한 지명 철회 영순위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과거 김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의혹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걸 앞세워 파상공세에 돌입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7: 정기국회 개회식 도중 포착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휴대전화 화면입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송구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건데 과거 지인 부탁으로 특정 제약사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걸 직접 설명한 겁니다. 단지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차원이었다는 게 김 후보자 측과 서 의원장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스스로 이번 청문회 철통방어가 필요한 사안이다 인정한 거라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도 무죄도 아니라며 청와대 인사검증 단계에서 걸러져야 마땅한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건 공소취소 돌격대장으로서 역량이 출중하기 때문이다 비꼬았습니다.
18: 부정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12: 박정관 국민의힘 내정자의 수석 대변인입니다.
18: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수문장으로서의 법무부 장관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17: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당시 김 후보자와 민원을 전달한 지인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실제 임상 승인도 통과돼 주가가 폭등했었다며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부당이익을 챙긴 거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외적으로는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공식 답변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바로 한동훈 의원이었다며 그땐 혐의도 입증하지 못했던 사안으로 망신주기 정치 공세를 편다는 게 김 후보자 측 입장입니다. 대신 전면에서 민주당은 한 달 뒤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이를 방해하려는 정치 공작에 지나지 않는다 맞섰습니다.
19: 새 체제의 출범을 책임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12: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9: 무심한 비판을 쏟아내는 것 역시 형사사법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20: 낙마 영순위로 김승원 후보자를 꼽은 만큼 국민의힘에선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김 후보자를 가장 먼저 국회 청문회장에 세우겠다 벼르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 이렇게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임상 청탁 전달 의혹과 관련해 당시 1심 판결문에 정황이 일부 담겨 있습니다. 법원은 임상 관련 부탁을 받은 사업자가 김 후보자에게 빠른 처리를 부탁한다는 문자를 보낸 점을 인정했지만 실제 식약처 측에 청탁이 전달됐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신규희 기자입니다.
21: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대학 교수 강모 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제약사 명의로 식약처에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 산하 기관에서 자료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강 씨는 임상시험 승인 여부가 제때 나오지 않을까 고민하며 정치권 인맥을 보유한 사업가 양모 씨를 찾았습니다. 이후 양 씨가 연락한 게 김승원 후보자였습니다. 해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양 씨는 2021년 10월 8일 김 후보자에게 강 씨가 개발하는 치료제 관련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식약처에 빠른 일처리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문자도 보냈다고 적시됐습니다. 앞서 한동훈 의원이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보냈다며 공개한 문자 내용과 연결되는 지점인데 실제 강 씨는 같은 달 26일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김 후보자가 양 씨 문자를 받은 뒤 식약처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했는지까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청탁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순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역시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1: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과 전전세 방식으로 전세 시세 19억 5천만 원가량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재산 신고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2023년 김 후보자 처남이 도곡동 아파트 실제 소유주와 15억 2천여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다시 김 후보자에게 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에 전전세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처남 소유 서울 역삼동 아파트에 살면서 전세 보증금을 3억 5천만 원으로 신고했다며 시세 차익은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서 탈루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3억 5천만 원은 2011년 처남 소유 역삼동 아파트 임차 당시에 지급한 보증금으로 2021년에 이사하면서도 임대 보증금 일부로 사용해 해당 금액으로 재산을 신고한 거라 해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상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국 전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공소 취소 문제를 SNS에 언급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배은망덕하다는 반응까지 나왔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며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0: 조국 전 대표는 공소시효를 서두를 게 아니라 조작 기소 여부부터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어렵고 임기 뒤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조작 기소 특검 재추진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법률권 인사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공개 거론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19: 동지의 언어일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리 맺혔습니까?
12: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19: 대응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4: 동지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12: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4: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좀 우려를 좀 보고 있다.
0: 박지원 의원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이라며 영특한 사람이 왜 이러는지 답답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률권 내부에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공개적으로 거론된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소시효가 마땅하다던 조 전 대표가 달라진 건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률적 정합성을 갖추자는 제언일 뿐이라는 조국 혁신당의 추가 설명이 뒤따르긴 했지만
22: 조 원장의 메시지의 요지는 조작 기소를 이유로 공소시효를 하려면 조작 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고
0: 조 전 대표 본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레드팀이 혁신당의 역할이라거나 충언은 귀에 거슬려도 행시에 이롭다는 고사성어를 SNS에 다시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대표가 취임 직후 의제로 설정한 민주당과 혁신당의 통합 논의를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양당 사이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가 민주당에서 나오자 혁신당이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에 나선 겁니다.
1: 통합을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공개 충돌까지 벌어지면서 양당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40대 남성이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강력범죄자 취업 제한 규정이 없는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23: 아파트 벽면에 비상콘센트함을 뒤적이더니 뒤편에서 조그만 검은색 물체 하나를 찾아냅니다. 4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구매한 마약을 찾았다는 걸 판매자에게 인증하려고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서울 시내 주택가와 공원 등지에 필로폰을 숨겨두고 위치를 공유해 거래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입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마약을 구해 투약했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5차례에 걸쳐 최대 3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0.5에서 1g을 가상자산으로 매수했습니다. 집과 승용차에선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과 주사기 200여 개가 나왔습니다. A씨는 과거 저지른 성범죄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보호관찰을 받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6월부터는 대리운전기사로 일해왔습니다. 화물차나 택시기사 등과 달리 대리기사는 성범죄, 마약범죄 전과자의 취업 제한 직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4: 특정 강력범죄자가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대면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치명적인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는
23: 경찰은 유관부처와 A씨 사례를 공유하고 취업 직종 제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2: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7: 와, 선물!
3: 서울 세계 불꽃 축제다.
5: 숨은 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 자리 잡아드립니다.
6: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안표 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5: 신고 말고 소문 내주세요.
7: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 세계 불꽃 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 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YTN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주차 문제로 화가 난다며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버리는 이른바 주차 빌런. 앞으로는 손쓸 방법이 생겼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등 사유지 주차장은 경찰이나 지자체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주차장 입구를 막는 차량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노외 주차장이나 부설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면 주차장 관리자가 차량 이동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이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도 차량을 옮기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는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바로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차량 이동 요구와 지자체 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 차를 장기간 세워두는 이른바 주차장 알박기 행태에도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가 가능해졌는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한 달 이상 차량을 세워두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손쓰기 어려웠던 주차장 입구 봉쇄 행위에 이제는 행정적인 제재가 가능해졌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10: 듀엣토의 더 클래식.
26: 9월 2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7: 맨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중에서 스케르츠소,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9월 2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맨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중에서 스케르소였어요.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연주였고요.
0: 9월입니다. 보통 9월부터 가을이라고 하는데 가을은 무슨 계절이죠?
1: 독서의 계절.
0: 예, 그런데 재밌게도 출판기에서는 가을이 오히려 책이 잘 팔리지 않는 계절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날씨가 좋아 나들이가 많아지고 방학이나 휴가철처럼 책을 많이 구입하는 계기도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책을 읽지 않을까? 우리 뭐 책 자주 읽으시죠? 소설이나 뭐
1: 대본을 많이 읽습니다.
0: 대본 읽는 게 바쁘네요. 네. 좋네요.
1: 대본도 책이니까.
0: 가을 독서의 계절을 맞아 문학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클래식 음악을 모아봤습니다. 맨델스존은 17살 때 셰익스피어의 희곡 한여름밤의 꿈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연주회용 서곡을 작곡했는데 이후 17년이 지난 뒤 34살 때 이 작품의 공연을 위해 극 부수 음악을 작곡할 기회가 생기자 소년 시절에 작곡한 서곡을 다시 가져와 한여름밤의 꿈 전곡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1: 이 셰익스피어만큼 작곡가들을 사로잡은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괴테입니다. 베토벤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괴테의 파우스트를 오페라로 만들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결국 세상을 떠났지만 이후 수많은 작곡가들이 파우스트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옮겼습니다.
0: 그 중에서도 베를리오즈가 대표적이죠. 그는 24살 무렵 프랑스어로 번역된 파우스트를 처음 읽었다고 하고요. 곧바로 작품 속 장면들의 음악을 붙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곡이 모이자 이것들을 모아 파우스트의 겉벌이라는 연주형 작품으로 완성시켰습니다.
1: 베를리오즈의 친구인 리스트도 괴테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파우스트의 교향곡을 남겼습니다. 재밌는 것은 줄거리를 그대로 따라했다기보다 파우스트와 그레트헨,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세 인물을 각각 음악으로 그려냈다라는 점입니다.
0: 파우스트는 이 오페라 작곡가들에게도 영감을 줬죠. 구노의 파우스트, 보이또의 메피스토펠레가 대표적이고요. 20세기에는 부조니가 파우스트 박사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1: 이 베를리오즈의 파우스트의 겉벌 준비했습니다. 3부 도깨비 불의 미뉴에트, 헤르베르트 폰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베를리오즈의 파우스트의 겉벌 중에서 3부 도깨비 불의 미뉴엣,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연주였습니다.
1: 보통은 문학 작품이 음악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반대도 가능할 겁니다. 음악을 듣고 감명을 받아 문학 작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경우도 있고요. 음악에서 출발해 문학이 되고 그 문학이 다시 음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0: 오, 어떤 곡입니까?
1: 크로이처의 소나타입니다. 베토벤은 바이올린 소나타 9번을 작곡하고 프랑스의 바이올리니스트인 로돌포 크로이처에게 헌정하면서 크로이처 소나타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80년 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가 베토벤의 이 음악을 듣고 이 음악에서 제목을 가져와서 중편소설 크로이체르 소나타를 발표합니다.
0: 크로이처, 크로이체르. 하나로 통일 안 하나요?
1: 베토벤 작품은 독일어니까 크로이처가 맞고 톨스토이는 러시아어라서 크로이체르가 맞다고 해요.
0: 톨스토이 소설은 어떤 내용인가요?
1: 이 소설은 한 부인이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랑 베토벤의 크로이처 소나타를 연주하고 이를 지켜본 남편의 질투와 의심으로 결국 비극으로 마무리되는 내용이라고 해요.
0: 근데 이 문학 작품이 다시 음악이 되었다는 거죠.
1: 네, 체코 작곡가 야나첵이 톨스토이의 소설을 또 읽고 강렬한 인상을 받았대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랑 바람을 피는 것처럼 보이는 음악을 들었다고 자신의 현악 4중주 1번에 크로이처 소나타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는 특히 소설 속에서 희생되는 여성의 감정에 깊이 공감했고 그녀의 고통과 열정을 비극의 음악에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0: 그냥 정리를 해보면 베토벤의 음악이 톨스토이의 소설이 되고 그 소설이 다시 야나체크의 음악이 된 거네요.
1: 맞습니다.
0: 자,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처 중에서 3악장,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저희는 내일 목요일 뿌띠 뒤덕클로 돌아올게요.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

0: 입니다. HLQV.
1: All about news. YTN News FM.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News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있다고 지적합니다. 산 위에서 얼마나 무너졌느냐 보다 계곡에서 얼마나 덩치를 키우느냐가 관건이란 설명입니다. 이밖에 하류 지역 인구와 수력댐 같은 핵심 시설의 재난 노출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했습니다.
2: 의원 겸직 논란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지만 청문회에서 생각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첫 출근길 쏟아지는 질문 가운데 가장 관심사인 의원 겸직 논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비례대표를 유지하며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특혜를 독점하는 거라는 지적에 대해선 걱정과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3: 여러 의견들이 있고 또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경청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입장이나 어떤 생각을 국민들께 잘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청문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비롯한 젠더폭력 피해자들과 여성단체에선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용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피해자의 입장을 잘 살피겠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3: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서 피해자들이 어떤 보안수사나 재수사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2: 성평등가족부 현안에 대해선 대부분 부처의 정책 방향을 지지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5년 전 일 양육병행의 어려움을 알리고자 아이와 함께 국회에 출근했던 일을 떠올리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은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층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남성 역차별 문제에 대해선 성평등부가 남성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2: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안에서도 분출하는 가운데 지도부는 여론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4: 의원직도 장관직도 모두 놓지 않겠다는 용해인 후보자를 향해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5: 비례대표직은 좀 던지는 게 지금 국민 눈높이에서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결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원내 한석구는 기본소득당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지만 젊은이답게 과감한 결정을 내리라거나 정치는 순리를 따라야 한다, 자칫 국정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0: 하나도 욕심으로 보이는 것이고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거죠.
1: 국민의힘은 연일 총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용 후보자를 영도자, 최고 존엄으로 모시는 정당에 왜 국고를 지원해야 하느냐며 정당 보조금 문제를 거듭 제기했고, 이른바 용해인 방지법까지 꺼내들었습니다.
2: 자신의 당으로 비례대표가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비례대표가 된 이후에 탈당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정당 보조금 주지 말자.
1: 기본소득당은 당대표에게 직언하면 징계하는 정당이야말로 영도자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을 힘껏 맞받았습니다. 용해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의원직 사퇴 요구엔 아직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진영에서조차 장관 지명 철회 요구까지 나오면서 여권 내 회의로는 더욱 확산할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 2기 개각 인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목한 지명 철회 영순위는 바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4: 과거 김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의혹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걸 고리로 파상 공세에 돌입했는데 민주당은 묻지마 비판이라고 엄호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5: 정기국회 개회식 도중 포착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휴대전화 화면입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송구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건데, 과거 지인 부탁으로 특정 제약사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걸 직접 설명한 겁니다. 단지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차원이었다는 게김 후보자 측과 서 위원장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스스로 이번 청문회 철통방어가 필요한 사안이다 인정한 거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도 무죄도 아니라며 청와대 인사검증 단계에서 걸러져야 마땅한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건 공소시효 돌격대장으로서 역량이 출중하기 때문이다 비꼬았습니다.
6: 부정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김승원 내정자의 업무 방식인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수문장으로서의 법무부 장관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5: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당시 김 후보자와 민원을 전달한 지인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실제 임상 승인도 통과돼 주가가 폭등했었다며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부당이익을 챙긴 거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외적으로는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공식 답변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바로 한동훈 의원이었다며 그땐 혐의도 입증하지 못했던 사안으로 망신주기 정치 공세를 편다는 게김 후보자 측 입장입니다. 대신 전면에서 민주당은 한달뒤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이를 방해하려는 정치 공작에 지나지 않는다 맞섰습니다.
7: 새 체제의 출범을 책임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묻지마 비판을 쏟아내는 것 역시 형사사법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4: 낙마 영순위로 김승원 후보자를 꼽은 만큼 국민의힘에선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김 후보자를 가장 먼저 국회 청문회장에 세우겠다 벼르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과 전전세 방식으로 전세 시세 19억 5천만 원가량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재산 신고 내역과 부동산 거래 계약서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3억 5천만 원은 2011년 처남 소유 역삼동 아파트 임차 당시에 지급한 보증금으로 2021년에 이사하면서도 임대보증금 일부로 사용해 해당 금액으로 재산을 신고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갔던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 계획안이 시한을 이틀 남기고 통과됐습니다.
4: 홈플러스는 계획안대로 영업 정상화의 속도를 낼수 있게 됐는데 산적한 과제도 많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8: 홈플러스의 담보권자와 채권자, 주주들이 모인 관계인 집회는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일부 채권자들이 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곧바로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법정 요건을 훌쩍 넘겼고, 회생 담보권자와 주주들은 모두 홈플러스가 내놓은 계획안에 찬성했습니다. 법원도 관계인 집회 표결이 끝난 즉시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제 제출한 계획안대로 그간 쌓였던 채무 변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부동산 자산 등을 매각해 3년 동안 원금을

0: 모두 갚겠다는 계획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첫 1년 반 동안은 납품대금의 0.5%만 갚겠다는 겁니다. 5천억 원이 넘는 대금을 받지 못한 납품업체들은 더는 버틸 여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표결 참여 권한이 없는 납품업체들에도 일정 수준의 동의를 받을 것을 홈플러스에 요구했는데 동의율은 6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1: 미수 금액이 한 10억 정도 지금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크고 그리고 홈플러스에 대한 전용 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 이걸 보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사인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좀 들고.
0: 홈플러스는 납품업체와도 협력해 변제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전히 물건을 가득 못 채우는 상황도 벗어나야 합니다. 그간 대금이 오랜 기간 밀린 탓에 선 납품, 후 정산 방식도 할 수 없어서 재계장 기간 동안 물건을 사서 진열대를 채웠습니다. 월급을 일부 포기하면서까지 회생 계획안에 동의한 노동자들은 새 주인이 나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3: 3년간 임금이나 단체협약은 다 회사한테 양보한 경험이 있습니다. 홈플러스를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 그러면은 조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다 열어놓고요.
0: 홈플러스는 추가 자금 조달과 점포 매각을 통해 영업 정상화와 구조 개선의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6: 동반자.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8: 세계 불꽃 축제다!
9: 20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짜리 잡아드립니다.
10: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안 표 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9: 신고 말고 소문내주세요!
11: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세계 불꽃 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 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YTN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might lose my mind waking when the sun's down riding all these highs waiting for the calm down walk these streets with me I'm doing decently just glad that I can breathe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의원 겸직 논란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지만 청문회에서 생각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8: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첫 출근길 쏟아지는 질문 가운데 가장 관심사인 의원 겸직 논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비례대표를 유지하며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특혜를 독점하는 거라는 지적에 대해선 걱정과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9: 여러 의견들이 있고 또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경청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입장이나 어떤 생각을 국민들께 잘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청문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8: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비롯한 젠더폭력 피해자들과 여성단체에선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용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피해자의 입장을 잘 살피겠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9: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서 피해자들이 어떤 보안수사나 재수사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8: 성평등가족부 현안에 대해선 대부분 부처의 정책 방향을 지지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5년 전 일 양육병행의 어려움을 알리고자 아이와 함께 국회에 출근했던 일을 떠올리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은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층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남성 역차별 문제에 대해선 성평등부가 남성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7: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과거 가족과 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제 용 후보자가 지난 2023년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면서 공무수행이 아닌데도 직권을 남용해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 단체는 용 후보자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기본소득당 문구가 적힌 옷을 입고 찍은 영상을 SNS에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 겸직 논란에 대해 의원직과 장관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위성 정당이란 기형적이고 편법적인 경로로 원내에 진입한 정치인이 임기 중 행정부 요직까지 겸하는 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를 저버리는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법 예외 조항을 악용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며 용 후보자 논란을 계기로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용혜인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유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청문회에서 의구심을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전격 사퇴로 공백이 생긴 차기 정책실장 후임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10: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으로 야당은 물론 범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받고 있는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는 관련 논란에 직접 나서기보다는 청문회에서 의구심을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칫 소수 정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비춰 당초 연합정치의 취지가 오해를 살 수 있는 데다 지명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인사가 철저한 보완 속에 진행돼 사전에 다양한 우려를 수용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점차 가중되는 정치적 부담은 청와대로서도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되 그 이후의 판단은 후보자 본인의 소명과 여론의 평가에 맡기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후임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자리인 만큼 이기 경제 정책 라인의 가속화를 위해 조만간 후임 인선을 발표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11: 장관 인사청문회라는 과제와 정책실장 후임 인선이 맞물린 상황에서 청와대가 쇄신과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7: 국민의힘이 김용

0: 사퇴한 이유가 미래에셋 로비에 꼬리를 밟혔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1: 김용범 전 실장의 아들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아들이 미래에셋에 함께 근무한다는 점을 들며 미래에셋 회장과의 회동 의혹도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0: 호텔에서 김용범 실장과 회동하고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1: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단순히 정책실장 한 명의 사태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청와대와 금융당국,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부까지 특검과 국정조사로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2: 방품을 누가 이걸 제안했고 승인했고 여기에 대해서 또 감독했고 위험성 검토는 했는지 모두 이런 문제 한번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1: 미래에셋 측은 김 전 실장 아들이 ETF 관련 부서 소속이 아니고 회동설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상품 도입 이후 미래에셋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점을 들어 특혜 가능성을 거듭 부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나 특검 추진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국회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야당이 정쟁을 위한 발목 잡기를 한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3: 국정조사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특검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정무위에서 몇 번 이 의지를 갖고 논쟁을 했고 다음 주에 이제 대정부 질문하면서 논쟁을 하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1: 김 전 실장의 사퇴를 두고 청와대가 정책 책임을 물은 거란 해석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증권사 로비 의혹까지 불이 붙으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와, 서울 세계 불꽃축제다!
6: 20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짜리 잡아드립니다.
7: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안표 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6: 신고 말고 소문내주세요.
8: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세계 불꽃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YTN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9: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우리 정부의 해외 긴급 구호대가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각종 전문 장비를 갖춘 만큼 향후 수색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철희 특파원입니다.
7: 공군 수송기를 타고 카트만두 국제공항에 도착한 해외 긴급 구호대. 첫 일성은 생존자 구조였습니다.
8: 저희 국민 보호도 있지만 현대 차원에서 생존자를 살리고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봅니다.
7: 긴급 구호대는 먼저 네팔에서 활동 중이던 신속 대응팀을 흡수하며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또 바타르 지역을 베이스 캠프로 정하고 같은 날 이동을 결정하는 등 바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바타르에는 네팔군 헬기장이 있어 협조만 얻으면 수색 장소까지 금방 닿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8: 지금 현재 있는 신속 대응팀과 코이카 사무소에서 바타르라는 지역이 최적의 수용지가 될 거라고 판단이 있어서
7: 구호대가 도착한 날에도 현장 수색은 계속됐습니다. 실종 추정 지역과 맞닿은 람체에서 드론과 육로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자들의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구호팀은 인력 10명을 추가로 수색 지역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실종자들이 탈출했다면 산 비탈길을 이용했으리라 보고 수색 범위를 넓히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구호대가 챙겨온 고해상도 드론과 열화상 탐지기, 내시경 장비 등 장비 천점도 빠른 수색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구호팀은 네팔 당국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일부 인원은 카트만두에 남아 고위급 인사 설득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김철입니다.
6: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네팔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홍수 당일 한국인들을 목격한 현지 생존자들의 증언도 취합하면서 최대한 수색 범위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9: 네팔 현지에서는 홍수로 인한 실종자 가족들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토대로 정부에 수색을 요청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위치가 잡힌 곳이 실종 지점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집중 수색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합동 신속대응팀도 네팔 당국에 실종된 우리 국민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지 통신 전문가들은 마지막 위치 신호가 실종 지점을 단정할 순 없지만 홍수 당시 위험 지역에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위치 정보가 파악된다고 해도 그 지점에 실종자가 머물러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종 당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홍수에 휩쓸리면서 전화기가 유실됐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속대응팀은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을 수색하기 위한 작은 단서라도 찾는 심정으로 관련 정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10: 안타깝게도 연락 두절되신 9분에 대한 현재까지 변동사항은 없고요. 현재 우리 대사관과 신속대응팀이 여러 가지로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9: 또 실종자들과 같은 곳에서 일하다가 가까스로 대피한 현지인들의 증언도 취합하는 등 홍수 당일 한국인들에 대한 목격담을 종합해 수색 범위를 보다 정밀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6: 노동자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네팔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는 온통 진흙으로 차 있어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극적인 생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11: 여러 개의 수력발전소 터널을 수색하고 있는 네팔 구조당국은 한결같이 내부가 진흙으로 가득 차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구조대원은 두꺼운 진흙이 마치 치약처럼 쌓여 있어 드론을 날리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중장비나 폭발물을 동원해야 하는 만큼 진입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12: We had some expectation that there could be some people like inside the power room, but seeing the level of blood, mud, water, soil, everything there like rising up like 80-90% high.
11: 그래도 극적인 생존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터널 구조의 특성상 산소가 남아있는 공간,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건설하던 9.7km 길이의 터널엔 중간중간 이동을 위한 작업용 터널도 다수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 가다가 보면 막혀있고 뚫려있고 막혀있고 뚫려있을 겁니다. 희망적으로 우리가 생존자가 계시기를 바라는 혹은 실종자를 수습하더라도 그런 공간이 이제 발견되는 게 중요합니다.
11: 그렇더라도 서둘러 생체 징후를 파악해 산소와 식수를 공급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뒤늦게나마 한국의 전문 구조대까지 합류하면서 그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14: 이제 그 네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조대나 군인들보다는 보다 더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11: 시시각각 생존의 확률이 희박해져 가는 가운데 기적적인 생환 소식이 전해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0: 선이 전복됐다가 침몰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원 한 명이 숨지고 외국인 선원 한 명이 구조됐는데 나머지 6명을 찾기 위한 밤샘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1: 컨테이너 운반선 아래쪽에 선박이 뒤집힌 상태로 바짝 붙어 있습니다. 서서히 침몰하는 배 위에서 선원 한 명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2: 현재 보이는 건 인원 한 명, 인원 한 명. 현재 배 바텀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1: 부산 오륙도 동쪽 9km 해상에서 286톤급 예인선 TNS 캐치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1시 반쯤. 컨테이너선 A호를 예인하기 위해 부산항에서 출항한 지 3시간여 만입니다. 사고가 난 예인선은 뒤집힌 상태로 잠시 떠 있다가 침몰했습니다. 사고 해역의 수심은 80m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 선원 6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2명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구조된 사람은 2명입니다. 인도네시아 선원은 사고 직후 전복된 배 위에 있다가 컨테이너선에 구조돼 곧바로 해경 부두로 이송됐고
3: Saya cepat-cepat keluar dari dapur yang prepare masak itu.
4: Yurisanika, yurihangin cungi taga, pali-pali ke sikangnya iso, nawaso.
1: 의식이 없는 상태로 선 내에서 발견된 우리나라 50대 선원 한 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나머지 6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해경과 해군 함정 등 선박 19척과 항공기 3대가 구조와 수색에 동원됐고 무인 잠수정도 투입돼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0: 부산 오륙도 해상에서 난 예인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부산시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본부를 꾸렸습니다. 시는 오륙도 해안에 현장 연락관을 파견하고 실종 선원이나 가족을 전담할 공무원을 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 남구와 해운대구는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천사가 있는 동구도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의원 겸직 논란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과 소통하는 청문회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본인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유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청문회에서 의구심을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김용범 정책실장의 전격 사퇴로 공백이 생긴 차기 정책실장 후임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5: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으로 야당은 물론 범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받고 있는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는 관련 논란에 직접 나서기보다는 청문회에서 의구심을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칫 소수 정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비춰 당초 연합정치의 취지가 오해를 살수 있는 데다 지명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인사가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돼 사전에 다양한 우려를 수용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점차 가중되는 정치적 부담은 청와대로서도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되 그 이후의 판단은 후보자 본인의 소명과 여론의 평가에 맡기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후임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자리인 만큼 이기 경제 정책 라인의 가속화를 위해 조만간 후임 인선을 발표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6: 장관 인사청문회라는 과제와 정책실장 후임 인선이 맞물린 상황에서 청와대가 쇄신과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희입니다.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8: 네, 한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

0: 이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와, 서울 세계 불꽃축제다!
4: 숨은 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 자리 잡아드립니다.
5: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안표 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4: 신고 말고 소문 내주세요.
6: 와이텐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세계 불꽃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와이텐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의원 겸직 논란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지만 청문회에서 생각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4: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첫 출근길 쏟아지는 질문 가운데 가장 관심사인 의원 겸직 논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비례대표를 유지하며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특혜를 독점하는 거라는 지적에 대해선 걱정과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5: 여러 의견들이 있고 또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경청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입장이나 어떤 생각을 국민들께 잘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청문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비롯한 젠더폭력 피해자들과 여성단체에선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용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피해자의 입장을 잘 살피겠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5: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서 피해자들이 어떤 보안수사나 재수사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4: 성평등가족부 현안에 대해선 대부분 부처의 정책 방향을 지지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5년 전 일 양육병행의 어려움을 알리고자 아이와 함께 국회에 출근했던 일을 떠올리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은 관련법 개정

0: 적용 전이라도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층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남성 역차별 문제에 대해선 성평등부가 남성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어제 SBS 라디오에 출연해 두 번째 비례대표를 지내고 있는 용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국회의원까지 계속하겠다는 건 누가 봐도 욕심으로 보이고 불공정하게 느껴질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2030 세대는 벼락 출세처럼 청년층을 박탈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다며 최종적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을 봐야겠지만 애초 용 후보자가 2030 세대에 무슨 소구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최현일 의원도 SNS를 통해 용 후보자의 정책 역량에 대해선 기대를 보이면서도 정치는 순리를 따르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용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우려를 충분히 소명하고 역시 용혜인답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결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임명 후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것을 두고 두 개의 떡을 놓지 않겠다는 탐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충권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용 후보자가 소수 정당의 어려움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당 보조금과 배우자의 급여를 위해 의원직을 유지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은 SNS에서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의 가족과 보좌진 출신이 지도부를 독식하고 있는 1인 지배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듯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유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청문회에서 의구심을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전격 사퇴로 공백이 생긴 차기 정책실장 후임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2: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으로 야당은 물론 범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받고 있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는 관련 논란에 직접 나서기보다는 청문회에서 의구심을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칫 소수 정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비춰 당초 연합정치의 취지가 오해를 살 수 있는 데다 지명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인사가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돼 사전에 다양한 우려를 수용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점차 가중되는 정치적 부담은 청와대로서도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되 그 이후의 판단은 후보자 본인의 소명과 여론의 평가에 맡기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후임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자리인 만큼 2기 경제정책 라인의 가속화를 위해 조만간 후임 인선을 발표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3: 장관 인사청문회라는 과제와 정책실장 후임 인선이 맞물린 상황에서 청와대가 쇄신과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1: 국민의힘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를 두고 증권사 로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여당은 정쟁을 위한 발목잡기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4: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격 사퇴 이후에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급히 자리에서 물러난 배경에 미래세세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5: 개각도 피해 나간 김용범 실장이 갑자기 사퇴한 이유가 미래에셋 로비의 꼬리를 밟혔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4: 김용범 전 실장의 아들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아들이 미래에셋에 함께 근무한다는 점을 들며 미래에셋 회장과의 회동 의혹도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5: 호텔에서 김용범 실장과 회동하고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4: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단순히 정책실장 한 명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0: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나 특검 추진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국회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야당이 정쟁을 위한 발목 잡기를 한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1: 국정조사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특검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정부에서 몇 번 이 의지를 갖고 논쟁을 했고 다음 주에 이제 대정부 질문하면서 논쟁을 하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0: 김 전 실장의 사퇴를 두고 청와대가 정책 책임을 물은 거란 해석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증권사 로비 의혹까지 불이 붙으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세계 불꽃 축제다!
4: 숨은 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 자리 잡아드립니다.
5: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안표 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4: 신고 말고 소문 내주세요.
6: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 세계 불꽃 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 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YTN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5: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우리 정부의 해외 긴급 구호대가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6: 각종 전문 장비를 갖춘 만큼 향후 수색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철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공군 수송기를 타고 카트만두 국제공항에 도착한 해외 긴급 구호대. 첫 일성은 생존자 구조였습니다.
8: 저희 국민 모두 있지만 연대 차원에서 생존자를 살리고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봅니다.
7: 긴급 구호대는 먼저 네팔에서 활동 중이던 신속 대응팀을 흡수하며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또 바타르 지역을 베이스 캠프로 정하고 같은 날 이동을 결정하는 등 바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바타르에는 네팔군 헬기장이 있어 협조만 얻으면 수색 장소까지 금방 닿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8: 지금 현재 있는 신속 대응팀과 코이카 사무소에서 바타르라는 지역이 최적의 수경지가 될 거라고 판단이 있어서
7: 구호대가 도착한 날에도 현장 수색은 계속됐습니다. 실종 추정 지역과 맞닿은 람체에서 드론과 육로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자들의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구호팀은 인력 10명을 추가로 수색 지역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실종자들이 탈출했다면 산 비탈길을 이용했으리라 보고 수색 범위를 넓히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구호대가 챙겨온 고해상도 드론과 열화상 탐지기, 내시경 장비 등 장비 천점도 빠른 수색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구호팀은 네팔 당국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일부 인원은 카트만두에 남아 고위급 인사 설득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김철입니다.
5: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네팔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6: 홍수 당일 한국인들을 목격한 현지 생존자들의 증언도 취합하면서 최대한 수색 범위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9: 네팔 현지에서는 홍수로 인한 실종자 가족들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토대로 정부에 수색을 요청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위치가 잡힌 곳이 실종 지점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집중 수색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합동 신속대응팀도 네팔 당국에 실종된 우리 국민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지 통신 전문가들은 마지막 위치 신호가 실종 지점을 단정할 순 없지만 홍수 당시 위험 지역에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위치 정보가 파악된다고 해도 그 지점에 실종자가 머물러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종 당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홍수에 휩쓸리면서 전화기가 유실됐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속대응팀은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을 수색하기 위한 작은 단서라도 찾는 심정으로 관련 정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10: 안타깝게도 연락 두절되신 9분에 대한 현재까지 변동사항은 없고요. 현재 우리 대사관과 신속대응팀이 여러 가지로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9: 또 실종자들과 같은 곳에서 일하다가 가까스로 대피한 현지인들의 증언도 취합하는 등 홍수 당일 한국인들에 대한 목격담을 종합해 수색 범위를 보다 정밀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희입니다.
5: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직원 6명을 찾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도 헬기를 띄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지 시각 어제 12시 5분 임차한 헬기 2대 가운데 한 대를 띄워 계곡 상부 위엇댐 부근과 사무동 쪽을 집중적으로 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동발전에서는 드론 6대와 수색견 4마리를 동원해 자사 직원 3명을 찾고 있습니다. 그제 현지 업체에서 빌린 수색견들을 헬기로 실어 나른 남동발전은 어제도 직원들이 사고 당시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베이스캠프 주변을 수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자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네팔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는 온통 진흙으로 가득 차 있어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6: 그래도 극적인 생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11: 여러 개의 수력발전소 터널을 수색하고 있는 네팔 구조당국은 한결같이 내부가 진흙으로 가득 차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구조대원은 두꺼운 진흙이 마치 치약처럼 쌓여 있어 드론을 날리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중장비나 폭발물을 동원해야 하는 만큼 진입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12: We had some expectation that there could be some people like inside the power room, but seeing the level of blood, mud, water, soil, everything there like rising up like 80-90% high.
11: 그래도 극적인 생존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터널 구조의 특성상 산소가 남아 있는 공간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건설하던 9.7km 길이의 터널엔 중간중간 이동을 위한 작업용 터널도 다수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 가다가 보면은 막혀있고 뚫려있고 막혀있고 뚫려있을 겁니다. 희망적으로 우리가 생존자가 계시기를 바라는 혹은 실종자를 수습하더라도 그런 공간이 이제 발견되는 게 중요합니다.
11: 그렇더라도 서둘러 생체 징후를 파악해 산소와 식수를 공급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뒤늦게나마 한국의 전문 구조대까지 합류하면서 그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14: 이제 그 네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조대나 군인들보다는 보다 더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11: 시시각각 생존의 확률이 희박해져 가는 가운데 기적적인 생환 소식이 전해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5: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했습니다.
6: 의원 겸직 논란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지만 청문회에서 생각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연배원 기자입니다.
15: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첫 출근길 쏟아지는 질문 가운데 가장 관심사인 의원 겸직 논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비례대표를 유지하며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특혜를 독점하는 거라는 지적에 대해선 걱정과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16: 여러 의견들이 있고 또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경청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입장이나 어떤 생각을 국민들께 잘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청문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0: 용 후보자는 5년 전 일양육 병행의 어려움을 알리고자 아이와 함께 국회에 출근했던 일을 떠올리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은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층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남성 역차별 문제에 대해선 성평등부가 남성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유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청문회에서 의구심을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또 김용범 정책실장의 전격 사퇴로 공백이 생긴 차기 정책실장 후임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3: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으로 야당은 물론 범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받고 있는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는 관련 논란에 직접 나서기보다는 청문회에서 의구심을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칫 소수 정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비춰 당초 연합 정치의 취지가 오해를 살 수 있는 데다 지명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인사가 철저한 보완 속에 진행돼 사전에 다양한 우려를 수용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점차 가중되는 정치적 부담은 청와대로서도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되 그 이후의 판단은 후보자 본인의 소명과 여론의 평가에 맡기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후임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자리인 만큼 이기 경제 정책 라인의 가속화를 위해 조만간 후임 인선을 발표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4: 장관 인사청문회라는 과제와 정책실장 후임 인선이 맞물린 상황에서 청와대가 쇄신과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2: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어제 SBS 라디오에 출연해 두 번째 비례대표를 지내고 있는 용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국회의원까지 계속하겠다는 건 누가 봐도 욕심으로 보이고 불공정하게 느껴질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2030 세대는 벼락 출세처럼 청년층을 박탈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다며 최종적으로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봐야겠지만 애초 용 후보자가 2030 세대에 무슨 소구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 국민의힘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임명 후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것을 두고 두 개의 떡을 놓지 않겠다는 탐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충권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용 후보자가 소수 정당의 어려움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당 보조금과 배우자의 급여를 위해 의원직을 유지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기본소득당의 연 11억 원 보조금은 용 후보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1% 미만의 지지율로 혈세를 챙긴 과정을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겸직 논란을 계기로 이런 경우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자 진보당은 국민의힘이야말로 비례 위성정당의 원조가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에서 가장 먼저 노골적인 위성정당을 만든 건 국민의힘 쪽이었고 지금도 위성정당을 통해 의원 18명을 품고 있지 않느냐며 나 의원 법안은 제 얼굴에 침뱉 기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5: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6: 물꽃축제다!
7: 20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짜리 잡아드립니다.
8: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안표 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7: 신고 말고 소문내주세요!
9: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세계 불꽃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YTN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하시면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있습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9월 3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부산 오륙도 인근 바다에서 8명이 탄 예인선이 전복됐다가 침몰했습니다.
1: 우리나라 선원 1명이 숨지고 외국인 선원 1명이 구조됐는데 나머지 6명을 찾기 위한 밤샘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2: 컨테이너 운반선 아래쪽에 선박이 뒤집힌 상태로 바짝 붙어 있습니다. 서서히 침몰하는 배 위에서 선원 한 명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3: 현재 보이는 건 인원 한 명.
4: 해경 관계자입니다.
3: 현재 배 바텀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2: 부산 오륙도 동쪽 9km 해상에서 286톤급 예인선 TNS 캐치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1시 반쯤. 컨테이너선 A호를 예인하기 위해 부산항에서 출항한 지 3시간여 만입니다. 사고가 난 예인선은 뒤집힌 상태로 잠시 떠 있다가 침몰했습니다. 사고 해역의 수심은 80m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 선원 6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2명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구조된 사람은 2명입니다. 인도네시아 선원은 사고 직후 전복된 배 위에 있다가 컨테이너선에 구조돼 곧바로 해경 부두로 이송됐고,
4: 저는 요리사니까 요리하는 중에 빨리 식당에서 나와서 탈출했습니다.
5: 요리사니까 요리하는 중에 있다가
4: 구조된 인도네시아 선원입니다.
5: 그 식당에 있어 나와서
2: 의식이 없는 상태로 선내에서 발견된 우리나라 50대 선원 한 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나머지 6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해경과 해군 함정 등 선박 19척과 항공기 3대가 구조와 수색에 동원됐고 무인 잠수정도 투입돼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0: 부산 예인선 전복 사고 실종자를 한시바삐 찾아야 하지만 바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1: 조류가 강하고 파도가 높은 데다 사고 선박이 침몰해 구조당국이 어려움 속에서 수색 작업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부산 광안대교 교각 사이로 대형 선박이 보입니다. 항해 불능 상태인 6만 6천 톤급 상선입니다. TNS 캐처호는 애초 이 선박을 예인하려고 출항했다가 전복됐습니다. 조류가 강하다 보니 상선이 사고 지점에서 동쪽으로 한참을 떠밀린 겁니다. TNS 캐처호는 사고 2시간 만에 가라앉았는데 수심이 87m가량 되는 곳입니다. 실종자가 조류에 멀리 떠밀렸다고 가정해 수색 범위를 상당히 확대해야 하고 선내에 있다고 생각해 잠수사가 깊은 바다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둘 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0: 여기에 사고 해역은 파도까지 높아서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여건이 좋지 않지만 수색 작업은 밤낮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1: 현장 그 조류가 지금 3노트 이상으로 나와서
2: 안철호 부산 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입니다.
1: 야간에도 그 요강기관과 협력하여 그 가용세를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수색하겠습니다.
0: 해경은 사고 해역 주변으로 가로 25km, 세로 12km를 수색 범위로 잡고 15개 구역으로 나눠 집중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해군과 공군도 함께 수색에 투입돼 실종 선원을 찾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사고 수습 본부를 꾸려 선원 가족 지원에 나섰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0: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우리 정부의 해외 긴급 구호대가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1: 각종 전문 장비를 갖춘 만큼 향후 수색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철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공군 수송기를 타고 카트만두 국제공항에 도착한 해외 긴급 구호대. 첫 일성은 생존자 구조였습니다.
3: 저희 국민 이기호 해외 긴급 구호대장입니다.
4: 생존자를 살리고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봅니다.
2: 긴급 구호대는 먼저 네팔에서 활동 중이던 신속 대응팀을 흡수하며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또 바타르 지역을 베이스 캠프로 정하고 같은 날 이동을 결정하는 등 바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바타르에는 네팔군 헬기장이 있어 협조만 얻으면 수색 장소까지 금방 닿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4: 지금 현재 있는 신속 대응팀과 코이카 사무소에서 해외 긴급 구호대장 최적의 수용지가 될 거라고 판단이 있어서
2: 구호대가 도착한 날에도 현장 수색은 계속됐습니다. 실종 추정 지역과 맞닿은 람체에서 드론과 육로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자들의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구호팀은 인력 10명을 추가로 수색 지역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실종자들이 탈출했다면 산 비탈길을 이용했으리라 보고 수색 범위를 넓히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구호대가 챙겨온 고해상도 드론과 열화상 탐지기, 내시경 장비 등 장비 천점도 빠른 수색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구호팀은 네팔 당국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일부 인원은 카트만두에 남아 고위급 인사 설득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김철입니다.
0: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네팔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1: 홍수 당일 한국인들을 목격한 현지 생존자들의 증언도 취합하면서 최대한 수색 범위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네팔 현지에서는 홍수로 인한 실종자 가족들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토대로 정부에 수색을 요청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위치가 잡힌 곳이 실종 지점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집중 수색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합동 신속대응팀도 네팔 당국에 실종된 우리 국민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지 통신 전문가들은 마지막 위치 신호가 실종 지점을 단정할 순 없지만 홍수 당시 위험 지역에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위치 정보가 파악된다고 해도 그 지점에 실종자가 머물러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종 당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홍수에 휩쓸리면서 전화기가 유실됐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속대응팀은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을 수색하기 위한 작은 단서라도 찾는 심정으로 관련 정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6: 안타깝게도 연락 주절되신
3: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6: 9분에 대한 현재까지 변동사항은 없고요. 그 현재 우리 대사관과 신속대응팀이 여러 가지로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5: 또 실종자들과 같은 곳에서 일하다가 가까스로 대피한 현지인들의 증언도 취합하는 등 홍수 당일 한국인들에 대한 목격담을 종합해 수색 범위를 보다 정밀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리입니다.
0: 노동자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네팔 수력발전소

0: 수밖에 없습니다.
1: We have some expectation that there used
2: 발전소
1: to be
2: 안에
1: some
2: 생존자가
1: people
2: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진흙과 물, 흙 등의 80%에서 90%
1: seeing
2: 높이까지 차
1: the level
2: 있었습니다.
1: of mud,
2: 네팔 드론
1: water,
2: 조종사입니다.
1: soil, everything there like rising up like 80-90% high.
0: 그래도 극적인 생존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터널 구조의 특성상 산소가 남아있는 공간,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건설하던 9.7km 길이의 터널엔 중간중간 이동을 위한 작업용 터널도 다수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가다가 보면은 막혀 있고 뚫려 있고 막혀 있고 뚫려 있습니다.
2: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입니다.
3: 생존자가 계시기를 바라는 혹은 실종자를 수습하더라도 그런 공간이 이제 발견되는 게 중요합니다.
0: 그렇더라도 서둘러 생체 징후를 파악해 산소와 식수를 공급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뒤늦게나마 한국의 전문 구조대까지 합류하면서 그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4: 이제 그 네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조대나 군인들보다는
2: 경강숙 전 119 특수구조대 인명구조 팀장입니다.
4: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0: 시시각각 생존의 확률이 희박해져 가는 가운데 기적적인 생환 소식이 전해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5: 지난달 26일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에서 발생한 이번 재난을 분석한 첫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 과학원과 관련 기관이 공동 저술한 논문이 그제 학술지 과학통보에 게재됐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재난 발생 3시간 전부터 지진 관측소에 여러 차례 이상신호가 잡혔다며 그중 일부는 현장 목격자가 관측한 소규모 빙하 붕괴 시점과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6: 유엔은 네팔 티베트 대홍수와 관련해 히말라야 지역에 수백만 명의 주민이 심각한 홍수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칸니 위그라나야 유엔 사무차장보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빙하 호수의 범람을 막기 위한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서 위험에 처한 인구가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팔 정부는 이번 대홍수를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으로 규정하고 세계 주요 온실가스 배출 국가들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5: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6: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안에서도 분출하는 가운데 지도부는 여론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7: 의원직도 장관직도 모두 놓지 않겠다는 용해인 후보자를 향해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8: 비례대표직은 좀 던지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결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7: 원내 한석구는 기본소득당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지만 젊은이답게 과감한 결정을 내리라거나 정치는 순리를 따라야 한다, 자칫 국정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공개회의석상에선 민주당 지도부 등 용 후보자에 대한 언급을 일절 자제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고 나선 것과 대조적입니다.
9: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일일이
2: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7: 일단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일각에선 여론 흐름이 어느 정도 잡혔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특히 거센 청년층 반발에 자칫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10: 갑자기 벼락 출세하고 특혜를 2중 3중으로
2: 청년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0: 누가 보더라도 욕심으로 보이는 것이고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거죠.
7: 국민의힘은 연일 총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용 후보자를 영도자, 최고 존엄으로 모시는 정당에 왜 국고를 지원해야 하느냐며 정당 보조금 문제를 거듭 제기했고 이른바 용해인 방지법까지 꺼내들었습니다.
11: 자신의 당으로 비례대표가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비례대표가 된 이후에 탈당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정당 보조금 주지 말자.
7: 기본소득당은 당대표에게 직언하면 징계하는 정당이야말로 령도자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을 힘껏 맞받았습니다. 용해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의원직 사퇴 요구엔 아직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서조차 장관 지명 철회 요구까지 나오면서 여권 내 회의로는 더욱 확산할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5: 2기 개각 인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목한 지명 철회 영순위는 바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6: 과거 김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의혹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걸 고리로 파상공세에 돌입했는데요. 민주당

0: 당은 묻지마 비판이라고 엄호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 정기국회 개회식 도중 포착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휴대전화 화면입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송구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건데, 과거 지인 부탁으로 특정 제약사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걸 직접 설명한 겁니다. 단지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차원이었다는 게 김 후보자 측과 서 위원장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스스로 이번 청문회 철통방어가 필요한 사안이다 인정한 거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도 무죄도 아니라며 청와대 인사검증 단계에서 걸러져야 마땅한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건 공소시효 돌격대장으로서 역량이 출중하기 때문이다 비꼬았습니다.
2: 부정적인 방법으로
3: 박청관
2: 청탁하는
3: 국민의힘
2: 방식으로
3: 수석
2: 이루어지는
3: 대변인입니다.
2: 것이 김승원 내정자의 업무 방식인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수문장으로서의 법무부 장관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1: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당시 김 후보자와 민원을 전달한 지인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실제 임상 승인도 통과돼 주가가 폭등했었다며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부당이익을 챙긴 거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외적으로는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공식 답변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바로 한동훈 의원이었다며 그땐 혐의도 입증하지 못했던 사안으로 망신주기 정치 공세를 편다는 게 김 후보자 측 입장입니다. 대신 전면에서 민주당은 한 달 뒤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이를 방해하려는 정치 공작에 지나지 않는다 맞섰습니다.
4: 새 체제의 출범을 책임질
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4: 묻지마 비판을 쏟아내는 것 역시 형사사법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5: 낙마 영순위로 김승원 후보자를 꼽은 만큼 국민의힘에선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김 후보자를 가장 먼저 국회 청문회장에 세우겠다 벼르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6: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공소취소 문제를 SNS에 언급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 민주당에선 배은망덕하다는 반응까지 나왔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며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조국 전 대표는 공소취소를 서두를 게 아니라 조작 기소 여부부터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현행법상 공소취소가 어렵고 임기 뒤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조작기소 특검 재추진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법률권 인사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공개 거론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3: 동지의 언어에 박선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8: 무엇이 그리 맺혔습니까?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3: 동지적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9: 조국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좀 우려를 좀 보고 있다.
7: 박지원 의원은 자다가 공창 두드리는 격이라며 영특한 사람이 왜 이러는지 답답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력권 내부에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공개적으로 거론된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소취소가 마땅하다던 조 전 대표가 달라진 건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률적 정합성을 갖추자는 제언일 뿐이라는 조국 혁신당의 추가 설명이 뒤따르긴 했지만
10: 조 원장의 메시지의 요지는 조작 기소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면 조작 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고
7: 조 전 대표 본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레드팀이 혁신당의 역할이라거나 충언은 귀에 거슬려도 행시에 이롭다는 고사성어를 SNS에 다시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대표가 취임 직후 의제로 설정한 민주당과 혁신당의 통합 논의를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양당 사이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가 민주당에서 나오자 혁신당이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에 나선 겁니다.
11: 통합을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공개 충돌까지 벌어지면서 양당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6: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한 주 전 발표에서는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값이 뛰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이 0.29%로 상승했습니다. 동탄은 0.54%가 뛰어 상승세가 가팔랐습니다.
0: 오늘부터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추석 열차표 예매가 시작됩니다. 교통약자 대상 사전 예매로 내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SR과 통합 이후 첫 명절 예매인 만큼 통합회원 전환과 가입을 마쳐야 한다고 코레일은 당부했습니다. 모든 국민 대상 일반 예매는 오는 7일부터입니다.
6: 서울시가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인 안심통장 4호를 오늘 출시합니다. 대출 한도를 최대 2천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0: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오늘부터 오는 6일까지 할인 행사를 엽니다. 절인 배추 사전 예매 판매도 시작하는데요. 할인그룹에 인수한 홈플 익스프레스도 오는 9일까지 오픈 할인 행사를 엽니다.
12: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 뉴스타트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홍수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구조당국은 여러 수력발전소 등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해외 긴급구호대는 어제 오전 네팔 현지에 도착해 수색 구조활동 지원에 나섰습니다. AF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재난관리청이 집계하는 네팔 내 대홍수 사망자는 1,114명, 중국 측 사망자 16명과 합한 전체 사망자는 1,130명입니다. 실종자는 네팔 쪽에서 3,916명, 중국에서 546명 등 총 4,462명입니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네팔 홍수로 연락이 끊긴 한국인들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들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관련해 네팔 측과 협의해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종자들의 현지 휴대전화 신호가 최종적으로 포착된 위치 정보 등이 있으면 수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이와 함께 네팔인 생존자 등을 면담해 한국인 실종자들에 대한 목격담이나 홍수 당일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와, 서울 세계 불꽃 축제다!
3: 20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 자리 잡아드립니다.
4: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안표 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3: 신고 말고 소문 내주세요.
5: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 세계 불꽃 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 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YTN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6: 듀엣토의 더 클래식.
7: 9월 3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8: 안소니 호킨스의 타라,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9월 3일 목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안소니 호킨슨의 타라,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 영화배우 안소니 호킨스? 양들의 침묵 그 유명한 배우 맞습니까?
1: 정답. 지난주 안소니 호킨스가 작곡한 작품을 모은 음반 이 라이프

0: Is a Dream이 발매됐는데요. 그중 한 곡입니다.
1: 아, 영화
0: 대단하죠.
1: 배우가 작곡했다는 사실이 있었군요.
0: 이게 진짜 완전히 그건 것 같아. 이게 진정한 아티스트 아닌가요?
1: 진짜 배우이자 작곡을 전혀 다른 분야를 이렇게
0: 맞아.
1: 예술로 뭐 이렇게 가수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는 많이 봤는데요. 배우들도 그림 그리고 근데 작곡은 사실 야 쉽지 않은 건데 이게 교육을 받았나 봐요.
0: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청소년 시기까지 콘서트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배우가 되고 음악가가 되겠다는 꿈은 포기했고요. 그래도 배우 생활 중에도 틈틈이 혼자 피아노를 연습했대요.
1: 야, 연기도 잘하시는데 이 피아노 계속 또 배우고
0: 이
1: 계신가요?
0: 코로나 시기 때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집에서 생활할 때 SNS에 피아노 친 영상을 여러 번 올렸대요. 근데 기대 이상으로 좋은 연주를 들려줬고 두 교황이라는 영화에서는 드뷔시의 피아노 곡을 직접 치는 장면도 있었고.
1: 이 피아노는 그렇다 치는데 작곡이 또 다른데 작곡을 한거 언젠가요?
0: 이 젊은 시절에 지역 연극 무대에 섰다고 하는데 피아니스트 활동을 하지 못해도 작곡은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작곡을 시작했고 그때 연극을 위한 음악 작곡을 해서 연극 공연을 할 때마다 발표를 같이 했대요. 그러다가 배우로 성공하면서 작곡을 할 시간이 내기 힘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작곡도 잠시 멈췄고요.
1: 근데 이렇게 작품을 발표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0: 지금 아내인 스텔라 아로이아레는 2001년에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살게 되면서 안소니 호킨스가 악보 뭉치를 보관하고 있는 걸 보게 됐다고 해요. 젊은 시절 작곡했던 악보라는 걸 알게 됐고 다시 음악을 한번 해보면 어때? 라고 권했대요. 그중에서 안소니 호킨스가 27살 때 작곡한 왈츠를 지휘자 앙드레 류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앙드레 류는 이 곡을 받고 콘서트에서 처음 연주했고요. 한때 작곡가를 꿈꿨던 안소니 호킨스의 젊은 시절 작품으로 큰 화제를 모으게 됐고요.
1: 모든 삶이 조금 굉장히 화려하시네요. 자, 이곡 들어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0: And the Waltz Goes On 이라는 제목의 왈츠입니다. 앙드레 류가 지휘하는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안소니 홉킨스가 작곡한 And the Waltz Goes On,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곡 같습니다.
1: 예, 안소니 홉킨스는 1980년대 다시 작곡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1996년 어거스트라는 영화 감독을 맡으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지 펜튼이라는 영화 음악가가 이 영화 음악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안소니 홉킨스가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설명하면서 직접 피아노도 연주해주고 악기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조지 펜트는 아예 이 영화의 음악 자체를 안소니 홉킨스가 직접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면서 대신 자기가 도와주겠다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안소니 홉킨스는 오케스트라를 활용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영화 음악가 그리고 작곡가로 데뷔하게 된 거죠.
0: 아, 그래서 다시 작곡을 시작했군요. 그리고 이번에 자신의 작품을 모은 음반도 발표하게 된 거고, 안소니 홉킨스가 올해 이제 88세니까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자신의 작품을 그냥 악보로만 남겨놓지 않고 제대로 연주되는 것을 보고 싶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1: 예, 아무래도 영화 배우로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도 가질 수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추어 작곡가의 작품이 이렇게 발표되는 걸 보게 되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음악이라는 평을 받고 있고요. 음반 발매도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0: 아, 그것도 좋네요. 어쨌든 그거의 능력이니까. 자,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관현악을 위한 두 개의 모음곡 중에서 첫 번째 곡, 이글.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뉴더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직장 다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일하다 다치거나 쓰러지면 그래도 산재는 되겠지. 그런데요, 막상 판결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치가 않습니다. 몇 가지 사건을 비교해볼까요? A씨는 그날 임원들 앞에서 중요한 PT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2: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만요.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서.
3: 괜찮으세요?
2: 잠시만요. 왜 이러지?
1: 프레젠테이션 도중 두통과 식은땀을 호소한 A씨. 이후 숙소로 들어갔고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뇌출혈. 과연 산재로 인정이 됐을까요? 이번엔 수상스키 강사로 일하던 B씨의 사례입니다.
3: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자세 한번 보여드릴게요.
2: 우와, 멋있다. 나도 저렇게 타고 싶다.
3: 자,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으악!
2: 어머, 선생님!
1: 손님들 앞에서 수상스키 시범을 보이다 넘어져 숨진 B씨. 근로복지공단은 사적 행위였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는데요. 과연 법원의 판단도 같았을까요?
4: 오늘 더워도 너무 더운데.
2: 이 정도면 오후 일 못하겠다. 오전까지만 해야겠는데?
4: 그러게요. 안 되겠다. 오늘은 오전 작업만 하고 들어가시죠.
1: 폭염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C씨. 그런데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훨씬 일찍 나온 건데 이 사고도 산재가 될까요? 어떤 경우는 산재로 인정이 됐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체 뭐가 이 차이를 만든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산재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들, 실제 사건과 비교해가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임흥준 변호사입니다.
1: 오프닝에서 나온 사례들, 산재가 인정된 사례도 있고요.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인정이 됐고 어떤 게 인정이 되지 않았을지 한번 맞춰보시죠. 자, 어떻습니까?
5: 네, 일단 세 가지 사례 다시 간단히 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임원진 앞에서 중요한 PT를 하다가 이상 증세가 생겼고 다음날 뇌출혈로 숨진 A씨 사건이고, 두 번째는 수상스키 강사 B씨가 손님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다 넘어져 사망한 사건, 세 번째는 폭염 때문에 오전 작업만 하고 조기 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C씨 사건입니다.
1: 저 셋 중에 어떤 사건이 산재로 인정이 됐습니까?
5: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로 인정된 건 두 번째 수상스키 강사 사건과 세 번째 조기 퇴근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반면 첫 번째 업무 중에 쓰러진 PT 사건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 네, 결과만 놓고 보면요, 아 의외다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일하다가 쓰러졌는데 이 산재가 아닌 경우도 있고,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다가 밖에서 난 사고가 오히려 산재다. 도대체 뭐가 이 차이를 만든 건지 하나씩 비교를 해봐야겠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사례부터 볼게요. 중요한 PT를 하던 중에 이상 증세가 발생을 했고 다음날 뇌출혈로 숨졌는데 업무 도중 증상이 시작됐는데도 왜 산재 인정이 안 된 겁니까?
5: 네, 청취자분들도 일하다 쓰러졌는데 왜 산재가 아니야? 라고 의아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분은 건설산업관리 감리 업무를 하시던 분인데요. 임원진 앞에서 용역 수주를 위한 PT를 하다가 두통과 식은땀 증상이 생겼고 숙소로 돌아간 다음 날 오전에 뇌출혈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 측에서는 감리 용역 유찰과 대기 근무로 인한 임금 삭감, 거기에 PT 준비와 시연 과정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급성 과로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업무량이에요. 발병 전 일주일 업무 시간이 40시간 3분으로 평소보다 30% 이상 늘지 않았고요. 발병 전 4주, 12주 평균 업무 시간도 각각 39시간 20분, 39시간 39분 수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기간에 갑자기 일이 폭증했다거나 만성적으로 과로했다는 게 수치로 입증이 안 된 거죠. 둘째로 PT 자체의 성격인데, 법원은 이분이 입사 후 수년간 입찰 준비와 PT 발표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PT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거기에 10년 이상 당뇨병 진료를 받아온 점, 고혈압과 30년 흡연력이 확인된 점, 부검에서도 혈당 조절이 안 된 상태와 심장 동맥경화가 확인된 점 등이 더해지면서 법원은 업무 스트레스보다는 장기간의 당뇨, 고혈압, 흡연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혈관이 약해진 것이 발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1: 네,

0: 방금 개인적 소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산재를 따질 때 지병이나 뭐 개인적인 질환이라든지 기왕증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나 중요한 변수입니까? 지병이 있으면 업무와 연관성을 인정받기 훨씬 어려워지는 건가요?
1: 지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병이 있으면 법원이 이게 업무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원래 있던 지병이 자연스럽게 악화된 건지를 훨씬 꼼꼼하게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35년간 음주와 흡연을 해온 환경미화원이 근무 후 휴게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분도 2011년부터 고혈압, 이상 지질혈증, 소견이 있었고 2019년에는 간경변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4일 이상 하루 평균 소주 3병을 마셨고 35년 이상 흡연을 했는데 법원은 고혈압, 이상 지질혈증, 흡연, 음주는 뇌출혈에 잘 알려진 위험인자라면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발병 전 업무 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달했고 급격한 작업 환경 변화도 없었다는 점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0: 그러면 앞선 PT 사건, 지병이 만약에 없었다면 산재 인정이 됐을까요?
1: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병이 없었더라도 과중한 업무가 입증되지 않아서 인정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고 담배도 피우지 않던 건강한 사람이 중요한 발표 직후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법원이 PT 발표라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발병을 유발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지병과 업무 과중 이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요. 산재가 인정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수상스키 강사 B씨의 사건인데요. 근로복지공단은 강습이 아니라 개인 운동을 하다가 난 사고다. 이렇게 봤어요. 손님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다는 사고인데 왜 개인 운동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뭐그 자세한 내막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또 법원은 업무 중에 사고를 판단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랐던 겁니까?
1: 네. 법원이 업무 중 사고로 본 근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사고 시점이 사업장 영업 개시 시간 이후였고, 장소도 사업장 내부였습니다. 둘째, 보트를 운전한 사람도 같은 사업장 직원이었고, 통상적인 코스로 운행했습니다. 셋째, B씨가 수상스키를 타기 전에 손님들에게 지상교육을 실시했고, 손님 중한 명은 수사기관에서 강습료를 내고 일주일에 3에서 4회 강습을 받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넷째,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법원은 개인 운동을 위해서라면 굳이 손님들을 보트에 태운 상태에서 수상스키를 탈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수상스키 강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는 것 자체가 특별히 이례적인 강습 방식이 아니라고 본 것이죠.
0: 네. 근데 법원 판단을 보면 좀 재밌는 대목이 있는데요. 설령 B씨에게 개인적으로 운동하려는 목적이 조금 섞여 있었다고 해도 업무와의 연관성이 끊겼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 업무 중에 사적인 목적이 조금 있더라도 산재에서 제외되는 건 아닌 건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또 사적인 행동으로 봐야 되는 건지, 경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1: 네, 맞습니다. 법원은 사적 목적이 조금 섞인 것과 사적 행위로 완전히 전환된 것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경계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실무에서 중요한 문제인데요. 법원이 보는 핵심 기준은 그 행위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느냐입니다. 즉, 업무 시간 중 업무 장소에서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고 있었다면 거기에 개인적인 목적이 일부 섞여 있다고 해서 바로 산재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업무와 완전히 무관한 사적 일탈, 예를 들어 근무 중에 개인 용무를 보러 전혀 다른 장소로 이동하다 사고가 났다면 그건 업무와의 연관성이 끊겼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PT 사건과 이번 수상스키 사건, 둘다 뇌출혈인데 결과가 달랐잖아요? 그 차이를 보면 PT 사건은 업무상 질병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따진 거고요. 수상스키 사건은 업무상 사고로서 사고 자체가 업무상 수행 중에 발생했는지를 따진 겁니다. 즉, 업무상 질병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반면, 업무상 사고는 그 행위 자체가 업무상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보는 거라서 판단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폭염 때문에 오전 작업만 하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던 C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처음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보면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계약서에 퇴근

0: 퇴근 시간이 오후 5시 30분으로 돼 있는데 조기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관리자에게 보고하거나 허락받은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팀은 정상 근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법원은 왜 이걸 따로 산재라고 판단을 해버린 겁니까?
1: 네, 일단 이분은 건설 현장 일용직 타일 작업자이신데요. 2023년 8월 3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오전 작업만 마치고 귀갓길에 올랐다가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따르던 버스에 추돌까지 당해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공단은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타일 작업자의 임금은 작업량에 따라 산출되므로 통상적인 형태의 근로와 달리 정해진 근로시간은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도 법정에서 현장 관리자에게 출퇴근 보고를 하지 않았고 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원청 회사도 일용직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근로시간에 관하여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0: 이 사건에서 눈에 띄는 게 계약서보다 실장 현장의 근무 관행을 더 중요하게 봤다는 점 같거든요. 그런데 계약서엔 그렇게 나와 있어도 평소에는 이렇게 일했다. 이걸 막상 입증하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번 사건처럼 증인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맞습니다. 이게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요. 공식 기록이 없을 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건 역시 동료들의 진술, 즉 사실 확인서나 법정 증언입니다. 이번 타일 사건에서도 동료들의 일관된 법정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0: 네. 오늘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산재의 기준과 실제 판단 기준이 꽤 다른 점이 있다 생각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 당연히 산재가 되겠지 하고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1: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회사에서 쓰러지면 무조건 산재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PT 사건이 딱그 경우인데 업무 도중 증상이 시작됐는데도 산재가 안 됐잖아요.
0: 네.
1: 뇌출혈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되는데 이건 발병 장소가 아니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0: 네.
1: 두 번째 오해는 지병이 있으면 어차피 산재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병이 있더라도 업무가 그 지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는 게 입증되면 산재가 될수 있습니다.
0: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플로우라이다의 휘슬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부산 오륙도 인근 바다에서 8명이 탄 예인선이 전복됐다가 침몰했습니다.
4: 우리나라 선원 1명이 숨지고 외국인 선원 1명이 구조됐는데요. 나머지 6명을 찾기 위한 밤샘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5: 컨테이너 운반선 아래쪽에 선박이 뒤집힌 상태로 바짝 붙어 있습니다. 서서히 침몰하는 배 위에서 선원 1명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6: 현재 보이는 건 인원 1명, 인원 1명.
7: 해경 관계자입니다.
6: 현재 배 바텀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5: 부산 오륙도 동쪽 9km 해상에서 286톤급 예인선 TNS 캐처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1시 반쯤. 컨테이너선 A호를 예인하기 위해 부산항에서 출항한 지 3시간여 만입니다. 사고가 난 예인선은 뒤집힌 상태로 잠시 떠 있다가 침몰했습니다. 사고 해역의 수심은 80m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 선원 6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2명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구조된 사람은 2명입니다. 인도네시아 선원은 사고 직후 전복된 배 위에 있다가 컨테이너선에 구조돼 곧바로 해경 부두로 이송됐고
7: 저는 요리사니까 요리하던 중에 빨리 식당에서 나와서 탈출했습니다. 구조된 인도네시아 선원입니다.
8: 빨리 그 식당에 있어 나와서.
5: 의식이 없는 상태로 선 내에서 발견된 우리나라 50대 선원 한 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나머지 6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해경과 해군 함정 등 선박 19척과 항공기 3대가 구조와 수색에 동원됐고 무인 잠수정도 투입돼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3: 장윤기의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봐주기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기소했습니다.
4: 박 전 본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9: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던 박성주 전 치안 정감.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윤기의 살인과 스토킹, 성폭행 사건을 각각 분리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10: 강간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7: 신태훈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입니다.
10: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 라면서 스토킹 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을 각기 다른 수사부서에서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9: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본부장은 장윤기가 스토킹과 성폭행에서 나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미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 부실 대응한 탓에 많은 비판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광산경찰서가 광주경찰청을 통해 수차례 제기한 장윤기 살인과 성범죄 사건 병합 수사 요구를 박 전 본부장이 모두 뭉개버렸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0: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의 이러한 수사 개입으로 광산경찰서가 장윤기 살인의 동기와 성범죄 목적 규명에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주 전 본부장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지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가 왜곡되고 폄하되는 상황을 볼 수 없다면서 향후 재판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연우입니다.
1: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로 했던 제주 부모 경장이 삭제한 사건에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 실종 사건도 포함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부경장이 프로파일링에서 삭제한 15건 가운데 아동 실종 사건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관리 목록에서 기록이 삭제되면 살아있는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다시 실종됐을 때 관련 내용을 볼 수 없어 수색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2: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안에서도 분출하고 있는데요. 지도부는 여론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3: 의원직도 장관직도 모두 놓지 않겠다는 용혜인 후보자를 향해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4: 비례대표직은 좀 던지는 게 지금 국민의힘 앞에서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결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원내 한석부는 기본소득당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지만 젊은이답게 과감한 결정을 내리라거나 정치는 순리를 따라야 한다. 자칫 국정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공개회의석상에선 민주당 지도부는 용 후보자에 대한 언급을 일절 자제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고 나선 것과 대조적입니다.
5: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6: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5: 말씀하는 것은 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 일단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일각에선 여론 흐름이 어느 정도 잡혔단 반응도 나옵니다. 특히 거센 청년층 반발에 자칫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7: 갑자기 벼락 출세하고 특혜를 2중 3중으로 받은
6: 성경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7: 누가 보더라도 욕심으로 보이는 것이고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거죠.
3: 국민의힘은 연일 총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용 후보자를 영도자, 최고 존엄으로 모시는 정당에 왜 국고를 지원해야 하느냐며 정당 보조금 문제를 거듭 제기했고 이른바 용해인 방지법까지 꺼내들었습니다.
8: 자신의 당으로 비례대표가 된 것이 아니라 의원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비례대표가 된 이후에 탈당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정당 보조금 주지 말자.
3: 기본소득당은 당대표에게 직언하면 징계하는 정당이야말로 령도자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을 힘껏 맞받았습니다. 용혜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의원직 사퇴 요구엔 아직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서조차 장관 지명 철회 요구까지 나오면서 여권 내 회의로는 더욱 확산할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 청와대는 여전히 청문회에서 의구심을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 김용범 정책실장의 전격 사퇴로 공백이 생긴 차기 정책실장 후임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9: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으로 야당은 물론 범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받고 있는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는 관련 논란에 직접 나서기보다는 청문회에서 의구심을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칫 소수 정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비춰 당초 연합 정치의 취지가 오해를 살 수 있는 데다 지명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인사가 철저한 보완 속에 진행돼 사전에 다양한 우려를 수용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점차 가중되는 정치적 부담은 청와대로서도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되 그 이후의 판단은 후보자 본인의 소명과 여론의 평가에 맡기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후임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자리인 만큼 이기 경제정책 라인의 가속화를 위해 조만간 후임 인선을 발표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10: 장관 인사청문회라는 과제와 정책실장 후임 인선이 맞물린 상황에서 청와대가 쇄신과 동

0: 법사위원장에게 송구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건데, 과거 지인 부탁으로 특정 제약사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걸 직접 설명한 겁니다. 단지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차원이었다는 게 김 후보자 측과 서 의원장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스스로 이번 청문회 철통방어가 필요한 사안이다 인정한 거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도 무죄도 아니라며 청와대 인사검증 단계에서 걸러져야 마땅한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건 공소취소 돌격대장으로서 역량이 출중하기 때문이다 비꼬았습니다.
1: 부정적인 방법으로
2: 박충건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입니다.
1: 이루어지는 것이 김승원 내정자의 업무 방식인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수문장으로서의 법무부 장관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0: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당시 김 후보자와 민원을 전달한 지인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실제 임상승인도 통과돼 주가가 폭등했었다며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부당이익을 챙긴 거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외적으로는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공식 답변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바로 한동훈 의원이었다며 그땐 혐의도 입증하지 못했던 사안으로 망신주기 정치 공세를 편다는 게 김 후보자 측 입장입니다. 대신 전면에서 민주당은 한 달 뒤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이를 방해하려는 정치 공작에 지나지 않는다 맞섰습니다.
3: 새 체제의 출범을
2: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3: 후보자에 대해 묻지마 비판을 쏟아내는 것 역시 형사사법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4: 낙마 영순위로 김승원 후보자를 꼽은 만큼 국민의힘에선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김 후보자를 가장 먼저 국회 청문회장에 세우겠다 벼르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5: 다음 소식입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정 전 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압력을 넣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6: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12시간 가까이 마라톤 조사를 받은 정 전 회장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한 개입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7: 조사 오래 받으셨는데 오늘 어떤 내용
2: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입니다.
8: 잘 받았습니다.
9: 정말 힘 없으셨습니까?
8: 네.
6: 경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이사회 업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24년 시민단체로부터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내부 반대에도 협회 규정을 무시한 채 홍 전 감독 선임과 연봉 등을 결정했다는 주장입니다. 서울 종로경찰서가 2년간 수사했는데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홍명보호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것을 계기로 사건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난 7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홍 전 감독을 비공개 조사하고 축구협회를 압수수색하면서 뒤늦게 수사 속도를 높였습니다. 두 달 만에 정 전 회장을 처음 부른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5: 새벽 시간 만취 운전자가 도심을 20km 가까이 질주했습니다. 주차된 차는 물론 막아선 경찰관까지 차로 치였는데 실탄과 테이저건을 쏴서 붙잡았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전조등이 켜진 차를 경찰이 지켜보던 순간 튕기듯 딸려나가 주차된 화물차와 경찰차를 충돌합니다.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굉음을 내며 후진합니다. 음주운전 피의자 30대 남성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차를 앞뒤로 반복해서 오가며 경찰을 위협했습니다. 피의자는 30분 넘게 이곳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난동을 부린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바퀴를 향해 공포탄과 실탄을 발사했고 검거 직전엔 테이저건까지 사용했습니다.
11: 주변에서 뭔가 폭격 터지듯이 그냥 빵빵 소리 터지는 소리도 좀 들렸고요. 이렇게 항복합니다 하면서 나오면서 바로 앞에 경찰분이 테이저건 쏘면서
10: 만

0: 이 상태의 운전자는 20km 정도 떨어진 대구 수성구에서부터 음주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동 중에 택시기사와 다툼을 벌였고 화물차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검거에 나선 경찰관을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1: 최초 신고는 공안시
2: 시민보 대구 강북경찰서 교통과장입니다.
1: 음주운전 한다는 의심 신고를 받고 그리고 도주로를 차단한 이후에 이제 저들 현장에서 그 차량이 8대 충돌하고 또 우리 경찰관 충격을 하고 있습니다.
0: 경찰은 약물 검사 등을 추가로 진행한 뒤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타고 있던 30대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3: 8살 아이를 오토바이로 치고 제대로 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뺑소니 혐의로 불송치로 했던 운전자가 검찰 보완 수사를 거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특정 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배달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성인인 본인도 다칠 정도의 사고였던 점을 고려하면 아이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8살 아이의 괜찮다란 말만으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흡입 수술과 성형수술 과정에서 나온 인체 지방과 폐혈액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린 성형외과와 피부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의료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병원 25곳의 관계자 25명을 형사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지방 등 폐기물은 부패가 빠르고 악취와 2차 감염 우려가 있어서 전용 용기와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5: 합성목재 예스팀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8: 고향 등일시.
9: 와, 서울 세계 불꽃 축제다.
10: 20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 자리 잡아드립니다.
11: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안표 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10: 신고 말고 소문내주세요.
12: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세계 불꽃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YTN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1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0: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0: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0: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3: 아침 6시 20분 이제 막 지났습니다.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해봅시다 출발합니다. 유튜브 경제 통마늘 채널과 HLQV FM 94.5MHz YTN 라디오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좀 특별하게 소개해봤는데요. 방송의 날입니다. 일본 일제의 JODK 방송 호출부호를 버리고 1947년 HL이라는 대한민국 고유의 호출부호를 가진 날이거든요. 그게 오늘입니다. 지금은 세계인이 사랑하는 K컬처의 발원지 반도체를 선도하는 경제군사 강국이죠. 불과 100년 전엔 남의 나라 전파로 방송하던 식민지였습니다. 이렇게 이겨내고 성공한 힘은요. 될 만한 일만 쫓아간 게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반드시 이뤄내려는 의지, 우리 결의의 자랑스러운 정신 때문이겠죠. 급변하는 경제 상황, 복잡한 재난과 뉴스의 홍수에서도 대한민국 방송 호출부 HL의 사명감과 그 감사함에 맞춰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로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HLQV YTN 라디오 여러분을 응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0: 네, 눈 뜨자마자 바로 들을 만한 오늘의 주요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강영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강영구입니다.
0: 아, 이런 사고 뉴스를 말씀드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오늘 사고 소식으로 먼저 시작할게요. 부산 5·6도 해상이죠. 예인선 침몰했는데 아직 구조도 안 됐죠.
1: 네, 어제 오후 1시 29분 부산 5·6도 동쪽 약 9km 해상에서 견인용 예인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총 8명이 탑승한 상태였는데요.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A씨는 구조됐고 한국인 선원 B씨는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3시 27분 배는 완전히 침몰했고요. 나머지 선원 6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0: 자, 모두들 무사히 발견되면 좋겠는데요.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1: 네, 해당 예인선은 수심이 87m가량 되는 깊은 곳에 가라앉았고요. 사고 해역은 파도가 높고 조류가 강한 곳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인명구조하라 지시했는데요. 현재 해양경찰과 해군, 공군이 밤낮 가리지 않고 수색작업 벌이고 있습니다. 구조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실종자들 무사히 찾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정치권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에 관한 논란, 여야 모두에게서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1: 네, 비례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고 장관직과 겸하겠다는 것과 관련한 논란이 하나 있고요. 또 용혜인 의원 개인에 대한 논란, 이렇게 두 갈래의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겸직 관련 질문에서 용 후보는 많은 우려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청문회 잘 준비하겠다, 이런 식으로 즉답을 피했습니다.
0: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요. 여당 내부에서도 사실 비판을 하고 있어요.
1: 네, 여당에서도 용 후보가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런 주장 나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례대표를 두 번 하겠다는 것도 관례 맞지 않고 장관을 시키는데 국회의원을 계속하겠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욕심이고 불공정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비례 국회의원 두 번 했고 장관도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청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 네, 요즘은 뭐 공정, 특혜 이런 거에 워낙 민감하기도 하고요. 그런 네. 상황인데 기본소득당이 이 용의는 한 명뿐이잖아요.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에는 원내 정당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지만 그 또한 또 많은 공감대를 얻지는 못하는 상황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를 위해서 용혜인 방지법,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1: 네, 어제
0: 이런 것까지 추진한다고요?
1: 맞습니다. 어제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 출연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발언인데요. 자신의 당으로 비례대표가 된 게 아니라 다른 당 이름으로 당선된 후에 탈당한 경우에는 정당 보조금을 주지 말자, 이게 취지입니다.
0: 지금 선거법을 또 아직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른바 위성정당.
1: 위성정당. 네.
0: 예, 그렇게 나오고 다시 또 당을 만들고 당으로 돌아가고 이런 상황들 때문인 것 같고, 일단은 국무위원 후보자이기 때문에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것도 좀 꼼꼼하게 점검되는 것 같습니다. 남편 논란, 뭐 부동산 논란 이런 것들이 있네요.
1: 네, 용 후보 남편이 기본소득당에서 전략기획부총장 당직을 맡고 있는데요. 급여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사실상 부부가 국고보조금을 함께 수령하고 있는 건데요. 과거 용 후보와 그의 남편이 둘만의 회의를 가진 후에 이후에 남편이 기본소득당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정황이 나오면서 이게 과연 공정하냐, 이런 논란 나오고요. 과거 용 후보가 경기 안산 소재 주택을 매수한 지 11개월 만에 중국인한테 되팔아서 2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제기됐습니다.
0: 예.
1: 이거 자체는 그냥 경제활동 아니냐, 이렇게 해명할 수 있는데 용 후보가 줄곧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외쳐와서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0: 자, 이렇게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의정활동 관련해서 특별히 연관성이 많이 없다, 이런 지적인가 봐요.
1: 네,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총 116건의 법률안 가운데 주무 상임위원회인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안이 단 한 건도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 과연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0: 청와대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아요.
1: 청와대는 청문회에서 의구심을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뭐 청문회에서 용 후보의 해명, 소명을 좀 들어봐야겠지만 계속 불거지는 논란 때문에 이재명 정부 국정 동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정치적 우려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0: 네, 그 뒤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까지 지금 개각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여권 내부도 시끌시끌한데요.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 저희가 시시각각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경찰 왜 이러나요? 라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장윤기 사건,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했죠.
1: 네.
0: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감싸기 내지는 피해자를 마치 숨겨주는 듯한 모양새로 논란이 컸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국수본부장이 기소됐어요, 전.
1: 네, 어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로 박성주 전 경찰청 국수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전 국수본부장은 장윤기의 범행에 대해 살인은 형사과가, 스토킹 강간 수사는 여성 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0: 네, 굉장히 뭐 고위직 단계까지 지금 올라갔는데 왜 따로따로 수사라고 한 겁니까?
1: 네,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은 강간 사건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려는 건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라며 분리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장윤기 사건의 스토킹 범죄와 강간 살인 범죄는 서로 연결돼 있는데 이 사건의 연관성을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의심인데요. 이를 두고 국수본이 수사가 아닌 언론 플레이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옵니다.
0: 조용히 하자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경찰이. 자,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입장을 냈습니다.
1: 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논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찰 조직의 부실 대응 은폐하고 여론 비난을 피하기 위해 분리수사를 지시했다는 의심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업무 지시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거다 주장했죠.
0: 자, 일단은 살인 혐의로 송치를 했지만 지금 검찰 보안수사 거쳐서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고 재판이 진행 중이죠.
1: 네, 검찰은 최근 결심 공판에서 장윤기에게 사형 구형했고요. 또 현재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광산서 수사팀장 두 명에 대해서도 공무상 비밀 누설, 증거인멸 방조, 증거 은닉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0: 아직 경찰 수장이 없고 대행 체제인데요. 입장을 발표했습니까?
1: 네, 김종철 신임 경찰청 차장 겸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어제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전을 넘은 것 같다라면서 경찰 업무 전반에 걸쳐 재설계하는 수준으로 하나하나 점검하겠다 밝혔습니다. 부임 첫 행보로 전국 지휘부 소집해서 오늘 오전 9시에 회의를 여는데요. 경찰 조직의 기강을 잡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0: 스토킹, 성범죄, 살인까지 다 연결되잖아요.
1: 네.
0: 그걸 따로따로 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그건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도 납득이 안 되는 말인데.
1: 네.
0: 예, 경찰이 이 국민의 신뢰를 손실 된 것만큼 회복하려면 두 배, 세 배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이거 뭐 교권 보호가 감독관 뭐 이런 얘기들 저희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런 것도 만들고 있는데 충격적이에요. 담임 선생님 머리채를 잡고 발길질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 네,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담임 선생님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0: 네.
1: 교실 앞쪽에 있던 교사에게 갑자기 달려들면서 발로 차고 선생님을 교실 뒤편으로 끌고 가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일이 있었죠.
0: 아니 뭐 누구를 상대로도 이런 폭행을 해서는 안 돼요. 그 5학년짜리 아이가.
1: 네.
0: 근데 하물며 선생님을?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1: 전날에 진단평가가 있었는데요. 학생이 선생님이 나눠준 시험지가 더럽다고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학생은 시험 치르지 않고 보호자와 함께 귀가를 했는데요. 다음날에 선생님이 학생에게 재시험 볼 것을 지시를 했고 이에 분개한 학생이 선생을 폭행한 겁니다.
0: 통상적으로 이 나이 때 아이들을 저도 자주 많이 보고 있고 실제 키우기도 하지만
1: 네.
0: 원래 아이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사정이 있나요?
1: 이 학생 정서 불안을 앓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교사나 학생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양극성 장애 관련 약물을 복용해 왔지만 최근 학부모가 투약을 중단했습니다.
0: 네, 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뭐 앓고 있는 병을 앓고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해도 학교에서 보호자는 선생님이잖아요.
1: 그럼요.
0: 보호받는 사람이 보호자를 평가 폭행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간밤 외신 소식 그리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뉴스를 쏙쏙 골라서 이 아침을 깨워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외신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예, 우리도 지금 사건 사고 때문에 늘 마음이 조마조마 실종자 구조 바라고 있습니다. 국내외 다 그런데요. 네팔 정부가 공식 보고서를 그 홍수 피해 공식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사망자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1: 네, 이 네팔 당국의 첫 공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번 대홍수에 직접 피해를 받은 인원이 약 16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0: 네.
1: 아, 그리고 이 인명피해 같은 경우에는 네팔과 티베트의 피해까지 합치면은 사망자가 1,100명을 넘었고요. 실종자도 4,400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0: 예.
1: 아, 그리고 또 이 주검의 수습 상황을 보면은요. 얼마나 이번 사건이 무서웠는지 알게 되는데.
0: 네.
1: 그 시신들이요. 그 사건 일어난 그곳에서는 불과 27명밖에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
0: 예.
1: 무려 100km가 떨어진 최하류인 아이고. 시트완 나왈파라시 일대에서 전체 희생자의 70%가 넘는 700명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0: 거기까지 휩쓸려 내려간 거군요.
1: 맞습니다.
0: 아 이게 지금 뭐 수습뿐만 아니라 시신 안치가 안 돼서 매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구조대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구조자 실종자를 찾고 또 구조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요. 모쪼록 다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네팔만의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우리도 좀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말들도 있고요. 무슨 얘기인가요?
1: 네, 올해 1월 이번 사건 일어나기 전에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하이돌로지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요. 히말라야, 카라코캄, 순두쿠시, 요 지금 사고권이 났던 그 지역 근처에 있는 큰 산맥 근처에 이 빙하호가 지난 20년 동안 325개 늘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이 빙하호의 면적이 무려 우리나라 울릉도 면적만큼 크다는 거예요.
0: 얼음인데 녹아서 호수가 됐는데 그게 늘어났다 이 말이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0: 네.
1: 그래서 그쪽에 지금 모든 것을 다 정비해야 될 상황이고요.
0: 예.
1: 그리고 이런 위험이요. 또 아시아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남미에도 안데스 산맥이 있고.
0: 그렇죠.
1: 안데스 산맥도 그 빙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유명한데.
0: 예.
1: 그래서 이 안데스 산맥 곳곳에도 이 불안정한 빙하호가 많이 늘어서요.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가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0: 예. 자, 이게 좁은 지형에서 알 수 없을 만큼 많은 비가 갑자기 쏟아지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재난방송, 대피방송 다 귀 기울여 주시고요. 무조건 목숨부터 먼저 챙겨야 된다라는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반도체 AI 때문에 워낙 지금 호황인데 대만에 있는 마이크론 공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언급됐어요. 이분들 왜 우리 기업들 얘기한 건가요?
1: 네, 일단은요. 이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이야기인데요. 이 대만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노동조합이 이 성과급 제도 개편 그리고 이익 배분 확대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아,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언급이 됐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배분 방식을 거론하면서 마이크론 직원과 한국 반도체 기업 직원 간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이익 분배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0% 이상 증가를 했고요.
0: 예.
1: 영업이익은 1,253% 폭증을 했기 때문에
0: 예.
1: 사실 뭐 이분들의 뭐 이런 요구가 뭐 정당해 보이기는 합니다.
0: 예.
1: 그래서 지금 노조가 원하는 것은요. 기존 성과급과 별도로 이 직원 한 명당 월급 83개월분에 해당하는 일회성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했고요.
0: 네.
1: 현재 성과급 제도 폐지하고 이 성과급 지급 주기도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바꿔달라는 입장을 가지고
0: 네.
1: 있습니다.
0: 우리 기업의 성과급 혹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벤치마킹했다 이렇게 보이고
1: 네.
0: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축구도 답답했습니다. 지금 임시사령탑을 세워야 되는데 로베르토 모레노 이 스페인 감독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분 어떤 분인가요?
1: 이분이 일단은요, 젊습니다. 1977년생 만 48세고요. 그리고 이분이 좀 특이한 게 프로 선수 경험이 없어요.
0: 네.
1: 그러니까 축구 선수를 하긴 했는데 프로까지는 가지 못해서 25살에 은퇴를 했고요.
0: 예.
1: 그리고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다가 대학교 가서는 그냥 뭐 상업이나 국제관계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 돈이 부족해서 백화점에서 좀 일하기를 했고요.
0: 예.
1: 근데 워낙에 축구를 사랑하고 심지어 이 전술에 대해서 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0: 예.
1: 2010년에 FC 바르셀로나 B팀 분석가로 합류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루이스 엔리케라는 세계적인 명장의 오른팔이 또 되기도 합니다.
0: 예.
1: 그러니까 능력은 좀 확실한 거예요.
0: 예.
1: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스페인 대표팀을 2019년에 이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잠깐 이 감독직을 내려놨을 때
0: 예.
1: 맡아가지고 유로 2020 예선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이 감독 스페인 감독을 잠깐 뭐 하기도 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 대한축구협회 선임 배경을 보면은 이 분명히 뭐 세계 최강 클럽 그리고 대표팀을 뭐 이끈 경험도 있고 뛰어난 데이터 활용 능력 요게 굉장히 강하다 그래요.
0: 예.
1: 그러다 예. 보니까 뭐 책사형 감독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전술 설계와 상대 분석이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합니다.
0: 네, 벤투 감독에 대한 또 우리 국민들의 기억도 있고요. 저는 모레노 그러길래 저희 그 2002년 한일월드컵 유명한 모레노 심판 있잖아요. 예, 그분도 떠올랐었습니다. 어쨌든 이분도 한국 축구 네. 뭐 인맥 축구니 뭐니 이런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을 만한 배경을 둔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선수를 챗GPT로 뽑았다 이런 논란들도 있네요.
1: 맞습니다. 2025년이죠. 러시아 소치 감독을 할 때요. 챗GPT에 너무 과의존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일정표를 챗GPT로 짰다 그래요. 근데 네. 그 일정을 자세히 보니까 선수들이 28시간 잠을 자지 않는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0: AI 좀 잘 안 될 때 하셨나 봐요. 사용을. 네.
1: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챗GPT를 통해서 선수를 3명 뽑았는데 그 선수들이 10경기 동안 0골을 넣었다 뭐 이랬는데
0: 네.
1: 뭐 이분 뭐 모레노 감독 말로는 뭐 이게 그렇게 쓴 게 아니고 러시아 이 번역을 할 때 썼다 뭐 이렇게 해명을 네.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간에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그 대표팀 감독 스페인 감독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또 그 기대를 하고 있고 이강인
0: 예.
1: 선수가
0: 예.
1: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뛰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스페인 그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0: 맞아요.
1: 뭔가 좀 결이 잘 맞아서 이강인 선수가 우리나라 차세대 에이스인데 이강인 선수 활용을 되게 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 좀 가지고 있습니다.
0: 와이트너도 해봅시다의 축구 전문위원이시잖아요. 이용주 외신캐스터가. 어떻게 이분
1: 네,
0: 오시면 좀 우리 축구 잘할 수 있습니까?
1: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축협 개혁인 것 같습니다.
0: 좀 좋은 자극까지 되기를 뭐 임시 감독이지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베이징 중국은 뭐 AI 이 관련해서 AI로 지금 선수 뽑은 우리 모레노 임시 감독 얘기도 했지만 AI로 별거 다 하잖아요. 올림픽도 하고 이제는 로봇 네. 유치원도 생겼습니다. 별걸 다 하네요.
1: 네, 중국 베이징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로봇 유치원이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0: 네.
1: 여기에서 로봇들이 뭘 하나 들여다봤더니 로봇이 그 우리 애기들 유치원 가면 촛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0: 네.
1: 막 손으로 뭐 만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네, 그거랑 똑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0: 로봇들한테,
1: 로봇이,
0: 네.
1: 네, 로봇이 뭐 촉각을 뭐 이제 감각을 만지고 뭐 이 시행착오를 겪고 이 경험을 통해서 학습해 나가는 뭐 이런 행동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뭐 실수를 하고 그거를 왜 실수했는지 알아보는 뭐 이런 과정을 계속 겪고 있다 그래요.
0: 예.
1: 그래서 이 유치원 원장이라고 볼 수 있는 타산 테크놀로지 CEO가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0: 예.
1: 로봇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할 것. 굉장히 귀여워 보이는데
0: 네.
1: 사실 그 저희를 좀 들여다보면은
0: 예.
1: 결국에는 이 비용이 낮고 보수가 쉬운 로봇들을 활용해서 이 지속적인 반복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로봇의 이 능동적인 탐색을 유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조금 싼 맛의 로봇들을 조금 많이 학습을 시키는 곳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이름은 유치원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꾸면은 인간의 일자리를 너무 쉽게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 이렇게 또 우려스럽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 유치원이라뇨. 유치원이라는 이름에 좀 가려진 게 많네요. 오늘도 재밌고 신기한 전 세계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이용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간밤 외신 오케이.

0: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매일매일이 시험 기간 같다라고요. 예, 따져볼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한테 쪽집게 1타 강사들이 늘 함께해 주시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도와주시는 이 분야 전문가들입니다. 오늘도 만나보죠.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장 맡고 계십니다. 최창규 본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른 아침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간밤 뉴욕 증시를 좀 볼게요. 뭐 국채라든지 유가, 전쟁 상황,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도 소폭 하락할 때도 있었지만 또 어제는 좀 반등하는 분위기예요. 전체적인 시황 분석해 주시죠.
1: 예, 맞습니다. 요즘 걱정거리가 너무 많으십니다. 금리도 걱정, 유가도 걱정, 전쟁도 걱정, 걱정이 굉장히 많고요. 또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네.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빠지는 그런 현상까지 동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악재가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악재가 추가 악화가 멈췄다라는 것에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0: 예.
1: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에서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바탕을 잡아줘야 되는데요. 델 컴퓨터가 굉장히 좋은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AI 예. 서버 주문이 거의 600억 달러, 그리고 수주 잔고가 950억 달러까지 증가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지금 실제 주문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0: 예.
1: 엔비디아 플러스 3%, 마이크론 플러스 2% 기록하면서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도 나스닥 플러스 0.45%, S&P 500 플러스 0.46%, 그리고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은 무려 플러스 1.13%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0: 예, 어떤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좀 해소되면 시장은 또 그에 따라서 전략을 짜고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 실적이 관심이 높았습니다. 네트워크랑 반도체 관련해서 특히 우리도 우리 기업들과도 많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인데 실적은 웃돌았는데 전망이 별로였나 봐요. 이 상황 좀 알려주시죠. 시간의 주가는 지금 좀 급락했네요.
1: 네, 맞습니다. 요즘 실적을 바라보실 때 보통 매출액이 얼마야, 영업이익이 얼마야 이런 것만 보시는데요.
0: 네.
1: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지금이 뭐 3분기 정도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우리나라랑 분기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근데 AI 반도체 매출은 16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1%, 전분기 대비 54% 급증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다가 4분기 AI 매출 가이던스도 217억 달러 제시하면서 무려 236%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0: 예.
1: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주가 3%에서 4% 하락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뭘 보셔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0: 네.
1: 다음 분기 때 얼마나 더 잘할 겁니까? 내년에 얼마나 더 성장할 겁니까? 여기에 투자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0: 예.
1: 전체 4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348억 달러로 제시가 됐는데요. 시장에서는 뭐 350억 달러 정도를 예상했었거든요.
0: 예.
1: 불과 2억 달러 차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간 내에서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 예, 아니 이제 이 회사가 돈 잘 벌었나요? 내지는 지금 좋나요가 아니라 앞으로 내년에 계속 잘 벌어서 성장할 겁니까? 이거 더 어려워졌어요. 저희 투자자분들, 청취자분들.
1: 네. 근데 뭐 시간 내에서 브로드컴이 막 빠졌다고 해서 한국 증시도 빠질 거냐? 이거랑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1: 오늘 장에서 핵심적인 것은 브로드컴보다는 델입니다. 델. 델이
0: 네.
1: AI 서버 수요가 얼마나 팽창되어 있는지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마이크론, SK하이닉스, ADR 전부 다
0: 네.
1: 상승을 했거든요. 이쪽이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브로드컴 주가만 보고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0: 예, 요거는 뭐 뒤에서 좀 더 여쭤보겠지만 엔비디아가 잘 됐는데 우리 증시에는 엔비디아 훈풍이 안 불고 오히려 삼성전자를 비롯해 좀 하락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서
1: 네.
0: 왜 훈풍이 안 부나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도 있었어요.
1: 네. 일단은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요, 어떤 성격의 나라라고 보셔야

0: 러시아의 정답이냐면 한국은 뭐 대표적인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즉 저희는 좀 전문 용어로 하이 베타 이런
1: 네.
0: 국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한국 증시에서 굉장히 이상 현상 아니면 좀 약간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 네.
0: 바로 원화 약세입니다.
1: 아.
0: 원화 약세는 뭐 원화 강세죠. 죄송합니다.
1: 네.
0: 원화 강세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보통 주가가 좀 하락하는 국면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증시가 좀 흔들리는 국면에서는 원화가 좀 강세로 가기보다는 원화가 약세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한국 증시가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좀 약간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 제가 구구절절 설명드리냐면 외국인들의 수급이랑 연동될 수밖에 없거든요.
1: 아,
0: 그러면서
1: 네.
0: 최근에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반 매도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한국은 엔비디아와 달리 반도체 수출 중심의 하이 베타 국가다. 그런데다가 워낙 강세가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이 약간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이 자사주 매입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주식을 파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엔비디아의 2027년 좋은 실적 가이던스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들입니다.
1: 예, 왜내 삼성전자 안 올라? 이러신 분들에게 오늘 좋은 설명이 된것 같습니다. 조금 부연하면요, 변동성이 크고 민감한 주식을 하이베타 이렇게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 브로드컴 컨퍼런스 콜 진행 중인데 다른 뭐 저희가 주목할 만한 이야기 나온 게 있나요?
0: 네, 맞습니다. 브로드컴은 저는 이렇게 좀 비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뭐 기성 양복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주문형 양복을 즉 맞춤형 양복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예.
0: 결국은 주문형 양복 같은 경우에는 뭐내 몸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또내 체형에 약간 좀안 맞, 핏이 안 맞는
1: 기성복들은
0: 그런
1: 그렇죠. 네.
0: 예. 근데 브로드컴은 너는 어떤 기능이 필요해? 저는 출원만 필요합니다. 학습만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딱딱딱 맞춰서 만들어주는
1: 아,
0: 회사다
1: 네.
0: 보니까 AI 수요가 기성복에서 맞춤형으로 확대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중요한
1: 아, 네.
0: 회사여서 그래서 브로드컴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1: 예.
0: 두 번째는 브로드컴은 원래 네트워크 장비를 만들던 네트워크
1: 그렇죠.
0: 칩을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요즘은 워낙 데이터 센터들이 많아지고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1: 네.
0: 데이터를 옮기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 수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브로드컴 실적을 통해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폭탄 CEO가 이러한 주문형 반도체, AI 반도체와 네트워크 수요가 여전히 매우 강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다가 뭐 3분기 AI 반도체 매출이 뭐 167억 달러였고 4분기에는 217억 달러까지 계속 가속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컨퍼런스 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듣고 싶었던 얘기들을 좀 컨퍼런스 콜에서 이미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 예, 좀더 고도화되는 것 같고요. 뭐 맞춤 양복이 원래 더 비싸고 또더 고도화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0: 네.
1: 또 앞서 말씀하신 이 통신 데이터가 오고 가는 거, 그럼 많은 사람들이 쓴다는 소리니까요. 여러 가지 좀 긍정적 기대도 보입니다. 국채 얘기로 넘어와 볼게요. 사실은 국채가 이 증시에는 굉장히 악재처럼 얘기돼 있고 지금은 좀 안정됐다라는 보도들이 오늘 새벽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높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금리는 우리나라 아니면 미국 이두 나라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요.
1: 네.
0: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유럽 국가들까지 동반적으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1: 네.
0: 결국은 금리 상승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채권을 많이 찍어서 그 돈으로 쓸 때가 많구나. 즉, 정부의 재정 적자가
1: 네.
0: 심해지고 있구나. 이런 논리로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1: 네.
0: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거든요.
1: 예.
0: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해서 이 적자를 메꿔야 된다. 그런
1: 예.
0: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발행될 국채 물량이 많아지니까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예.
0: 그런데다가 물가가 제일 중요한데요. 뭐 아직까지 이란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가가 뭐 크게 올라가면서 물가를 자극하고 물가를 자극하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욱 높게 오래 유지할 거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1: 자, 이게 좀 무서운 게이 돈들이 국채에 따라서 움직이는 돈들, 회사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본의 장기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이게 변동되면

0: 일본 돈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 굳이 해외에서 있기보다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면 NK리 트레이드 얘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투자금이나 자금들도 빠져나갈 거에 대한 우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각한 상황인가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 세계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낙
0: 네.
1: 금리가 낮았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일본에서 금리 돈을 빌려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한국 반도체에 투자하고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 국채를 사고 이런
0: 네.
1: 움직임들이 가장 일반적이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정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1: 일본이 금리가 너무 높아지니까 여태까지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 국채를 샀던 투자자들이 안 되겠다.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고 다시 일본 돈을 갚아버리자. 이런 것들이 소위
0: 아.
1: 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금리 수준이라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미국에서도 아,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금리를 한번 낮췄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국채를 사들이는 바이백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0: 예, 맞아요.
1: 그래서 국채를 사면 국채 수요가 늘어나고 국채 수요가 늘어나면 채권에 대한 니즈가 생기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0: 네.
1: 현상을 좀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은 좀더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바이백 규모를 늘리면서 적극적으로 금리 통제에 나서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예, 뭐 채권 안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 못하겠지만 채권값이 싸지면 이자가 높다는 소리고요. 비싸지면 이자가 낮고 이렇게 연계관계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은 좀 민감한 것 같고요. 이 채권 시장이 도대체 뭐길래 왜내 증시에 내가 투자한 종목에 이렇게 악영향을 줘? 궁금해하시거든요. 짧게 한마디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지금 AI라는 산업은 거대 자본을 필요합니다. 이 거대 자본이 내 수중에 현금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0: 네.
1: 지금은 현금이 좀 많이 딸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금을 찰때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가 비싸지면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0: 투자 위축을 볼수 있다.
1: AI 산업에서 투자가 위축된다는 말은 그 시장을 포기했다라는 의미로
0: 아,
1: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0: 예.
1: 때문에 지금 시장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0: 예, 여러 가지를 봐야 될것 같고요. 최태원 회장이 일본 낸드 플래시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 언급했어요. 굉장히 이제 더 치고 나가겠다 이런 의미로도 보이고 오늘 어떻게 보십니까?
1: 결국은 하이닉스를 바라볼 때 우리가 HBM 또는 AI 관련된 수요 이쪽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들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하이닉스의 전망이 천차만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키옥시아의 낸드, 뭐 참고로 솔리디엄이라는 또 낸드 회사가 미국에 있거든요.
0: 네.
1: 이런 걸 통해서 그런 AI 쏠림 또는 AI 집중도를 저는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AI 경기가 좀 흔들려도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기 위한
0: 네.
1: 그런 하나의 장치가 아닐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메모리나 반도체 전반으로 좀 다변화하고 있다 이런 의미 같고요. 오늘 우리 장좀 반등될 수 있는 포인트 있을까요? 짧게 한번 짚어주시죠.
1: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델의 실적이었습니다. 델이 우리가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0: 네.
1: AI 서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AI 서버에 누가 들어가죠?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D램, HBM이 들어가고요. 결국은 델의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것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근거가 될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저는 시장은 이런 부분에 기인을 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긍정적인 오늘 시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0: 예, 오늘의 긍정적인 기운까지 몰아주셨습니다. 이른 아침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최창규 본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네, 미국의 또 민간 고용 지표를 봤더니 좀 주춤했어요. 좀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또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걱정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여러 상황이 복잡하니까요. 다 살펴보고 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 어떡합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워도요. 저희랑 같이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가시죠. 오늘 방송의 날입니다. 방송이 존재하는 이유요?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존재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거든요. 오늘 방송의 날 여러분들께 제가 축하 메시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해봅시다.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입니다.
4: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함께했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5: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경기도와 강원 내륙 충청권에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인천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도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는데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4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은데요. 한낮에는 서울 32도, 남부지방은 32도 안팎까지 올라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앞으로 아침 저녁으로 날씨는 점점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출근길 먼저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가양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구간 하위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행주대교부터 월드컵 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여의 상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사이 속도가 다시 내려가 있습니다. 강남 순환로 수서 방향도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화 분기점에서 금천 요금소가 1차로입니다. 승용차 간의 사고 이후 뒤로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News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9: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홍수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구조당국은 여러 수력발전소 등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해외긴급구호대는 어제 오전 네팔 현지에 도착해 수색 구조활동 지원에 나섰습니다.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재난관리청이 집계하는 네팔 내 대홍수 사망자는 1,114명, 중국 측 사망자 16명과 합한 전체 사망자는 1,130명입니다. 실종자는 네팔 쪽에서 3,916명, 중국에서는 546명 등 총 4,462명입니다.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네팔 홍수로 연락이 끊긴 한국인들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들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관련해 네팔 측과 협의해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종자들의 현지 휴대전화 신호가 최종적으로 포착된 위치 정보 등이 있으면 수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이와 함께 네팔인 생존자 등을 면담해 한국인 실종자들에 대한 목격담이나 홍수 당일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6일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에서 발생한 이번 재난을 분석한 첫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 과학원과 관련 기관이 공동 저술한 논문이 그제 학술지 과학통보에 게재됐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재난 발생 3시간 전부터 지진 관측소에서 여러 차례 이상 신호가 잡혔다며 그중 일부는 현장 목격자가 관측한 소규모 빙하 붕괴 시점과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빙하 산사태가 국경 검문소를 덮칠 당시 현장 CCTV 화면의 픽셀과 프레임 수 등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토성류의 속도가 초속 19m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부산 오륙도 남동쪽 해상에서 286톤급 견인용 예인선 TNS 캐처호가 전복됐습니다. 예인선에는 한국인 6명과 외국인 2명 등 승선원 8명이 탑승했는데 이 가운데 1명은 상선에 구조됐고 다른 1명은 해경이 선내에서 구조해 무트로 이송했지만 숨졌습니다. 이 밖에 나머지 6명은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지 않아 해경이 수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법안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다만 용산공원특별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공급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본회의 전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오늘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도 예상됩니다.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박 전 국수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장윤기가 저지른 살인과 스토킹, 성범죄를 병합해서 수사하겠다는 광산경찰서의 요청을 여러 차례 묵살하고 분리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장윤기 사건을 분리수사하도록 지시했던 건 정상적

0: 적이고 통상적 업무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자신은 기능별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을 뿐이라며 경찰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분리수사를 지시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재판에서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을 입증해 내겠다며 검찰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했던 제주 부모 경장이 삭제한 사건에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 실종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부경장의 프로파일링에서 삭제한 15건 가운데 아동 실종 사건이 일부 포함돼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관리 목록에서 기록이 삭제되면 살아있는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다시 실종됐을 때 관련 내용을 볼수 없어 수색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부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 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자체 종결한 사건 298건 가운데 141건이 아동 관련 신고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곳곳에 소나기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를 가진 고기압이 확장해 내려오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점차 습도가 낮아지고 일교차가 커지는 초가을 날씨가 나타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부지방도 한여름 더위 기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북과 경북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29도, 광주 32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1.5도, 습도는 93%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틈 없이 일하느라, 진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4: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1: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 쇼와 꽉.

0: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장성철의 뉴스 명단.
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여러 의견이 있고 많은 걱정과 우려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어제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논란과 우혹에 대해 한 말인데요. 90년생 역대 최연소 장관 후보자라는 파격 타이틀에 비해 굉장히 노회한 정치인의 발언처럼 들리더군요. 여당 내에서도 적극 방어보다는 후보자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분위기가 짙어지는 모양새인데 같이 강을 건너자고 나선 물소떼 형님들의 방어막이 사라진 강둑 앞에서 용 후보자가 과연 강을 건널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뉴스 명당이 준비한 소식은요. 먼저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한동훈과는 절대 같이 갈 수 없다. 다시 한번 천명한 장동혁 대표의 새로운 측근, 새로운 당의 스피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연결해 점점 더 강해지는 장동혁 대표의 노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3부, 4부에서는 본격 개파 토크, 개각 이후 더 뜨거워진 정치권 이슈들 찐철파가 시원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에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이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왔당. 뉴하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안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목요일 뉴스특보입니다. 한국일보 신현주 기자님 모셨습니다. 신 기자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뉴하 안녕하세요.
0: 네, 제가 이제 다른 브리핑하는 네. 기자님들에게 혼날 발언이지만 저는 네. 솔직히 신 기자님이 워낙 이제 내막 취재를 잘하셔가지고 뒷얘기를 잘 풀어주셔가지고 목요일날 뉴스 브리핑이 상당히 기대된다.
1: 아, 열심히 더 준비해 오겠습니다.
0: 아침에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뉴스 뭔가요?
1: 네,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죠. 청탁문자에 부부 셀프 임명까지 공정 건드린 이기 개각입니다.
0: 네, 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야권 공세가 이어졌어요.
1: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낙마 1순위로 꼽은 김승원 후보자를 좀 먼저 보자면요. 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에 임상시험 승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그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0: 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좀 주도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 같은데 어제 문자 내용까지 공개했다고요?
1: 네. 시기는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김 후보자가 지인인 브로커 양모 씨에게 제넨셀이라는 회사가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좀 빠르게 해줄 수 있겠냐 뭐 이런 부탁을 받았는데요. 네. 부탁을 받은 지 15분 만에 이제 당시 식약처장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이 공개된 문자를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생약제제과 임상 제도과 통계 분석팀 세 군데에서 업무 분장이 돼 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회사명을 언급했고요. 또 국부 유출이 걱정돼서 말씀드린다. 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네, 김 전 식약처장은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0: 실제로 임상 시험이 승인됐어요?
1: 네, 김 후보자가 문자를 보낸 지 2주 만에 이제 식약처는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을
0: 그래요?
1: 했습니다. 네. 이 문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좀 의심해볼 만한 대목인데요. 한동훈 의원은 임상 승인으로 관련 회사 주가가 급증했다가 치료제 개발이 실패하며 다시 폭락했다며 주가 조작범 프레임도 꺼내들었어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꾸준히 언급해온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 네. 이 기조를 꼬집은 건데요. 이제 검찰은 제넨셀 관계자 측이 김 후보자의 정치 후원금 계좌로 500만 원을 보내려 한 정황도 수사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 개인 후원 한도가 이미 다 차 있어서 실제로 전달되진 않았던

0: 걸로 보이고요.
1: 네.
0: 네, 그래서 검찰은 2024년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1: 기소유예 처분 가지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좀 치열합니다.
0: 네, 근데 이게 기소유예가 사실 무혐의랑은
1: 아니죠.
0: 다르잖아요.
1: 네.
0: 혐의가 인정이 되지만 그좀뭐 일종의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1: 그렇죠.
0: 넘기지 않는
1: 네.
0: 불기소와 가까운 건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기소유예를 무혐의 마냥 넘기려 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서영구 법사위원장이 페이스북을 올렸어요.
1: 뭐라고요?
0: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검찰이 사과해야 하는 것이라는 좀 프레임을 바꾼 논리를 펼쳤습니다.
1: 이게 뭔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0: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원래는 해야
1: 법무기관,
0: 됐는데 못했던 거다.
1: 예.
0: 그러니까
1: 기소유예
0: 네.
1: 처분도 검찰이 가진 권한 중에 하나잖아요. 판단인데.
0: 그렇죠. 근데 거기에 약간 의도가 있던 거다. 그러니까
1: 기소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무혐의 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0: 무혐의를 줬어야 됐는데 이게 검찰이 그걸 주기 싫으니까 기소유예를 줬다. 그러니 사과를 해야 되는 거다.
1: 법사위원장이 검찰의 역할까지 하려고 그런 생각하는 건가요?
0: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용인 후보 관련 공방은 더 거세지는 것 같아요.
0: 네, 이게 조금 더 정치권에서는 치열한 공방이기는 해요.
1: 네.
0: 이게 가장 크게 논란이 된게 가족정당 논란이거든요. 2021년 1월에 기본소득장이 창단된 지 3일 만에 그 상무위원회를 열어요. 근데
1: 네.
0: 거기에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들을 임명을 하는데, 남편인 박기홍 씨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거든요. 당시 회의록을 보면 앉아있던 배석자가 용혜인 후보 한 명, 그 참관인이 박기용 씨한 명. 그러니까 총그 부부만 참석을 한 상태에서 남편을 임명을 한 겁니다. 그는 이제 매달 30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을 받았고요.
1: 네.
0: 그리고 의원실 보좌진과 그리고 당직자를 이렇게 계속 돌려가면서 좀 채용을
1: 맞아요.
0: 했다라는
1: 예.
0: 논란이 이뤄졌더라고요. 근데 취재를 해보니까 당내에 형제자매가 좀 있어요.
1: 당해요?
0: 네, 당내
1: 오.
0: 형제자매들이
1: 가족정당 맞네, 그럼.
0: 예, 네, 그러니까 좀 다른 의미의 그 용혜인 후보가 아니더라도 각자의 다른 가족 정당, 뭐 남편도 있고 보니까 뭐 여동생들도 있는 것 같고,
1: 패밀리네, 패밀리,
0: 네, 그래서 좀
1: 당은.
0: 그래서 더 논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네, 근데 뭐 사실 부부나 가족이 같은 정당에서 활동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소수 정당의 인력풀이 좁다는 한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들 급여에는 국회 보조금 그리고 뭐 세비 같은 그 세금이 들어간다는 게좀 핵심 쟁점입니다. 공정을 외쳐온 이들이 실제로 별다른 경쟁 없이 뭐 친척이다, 뭐 친인척이라고 해서 그 자리를 꿰찼다는 것만으로도 좀 약간 모순이 있어 보이고요. 청와대에서도 이런 논란을 좀 불편해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즉시 이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뭐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용혜인 후보를 보고 제2의 이혜훈 아니냐, 뭐 김승원 후보자를 좀 방패막이 하려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임명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평가도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 지명 철회를 검토하기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1: 네, 좀 상황을 더 지켜보겠죠. 뭐
0: 네.
1: 청문회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하루에 한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0: 네.
1: 제일 참 뼈아픈 거는 내부자들, 같이 일했던 분들, 그분들의 제보나 증언이
0: 네.
1: 훨씬 더 아플 거거든요.
0: 그쵸, 사실 뭐.
1: 오늘은 또 무슨 새로운 소식이 나올지 한번
0: 네.
1: 지켜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뉴스는요.
0: 네, 두 번째는요, 레버리지 ETF부터 제주 실종 사건까지 특검 정치 나선 장동혁입니다.
1: 어제 기자회견 열었는데 갑자기 특검을 들고 나왔어요.
0: 네, 사실 두 사건은 좀 달라 보이지만요, 공통적으로 권력기관의 제식구 감싸기 의혹이 제기됐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1: 네.
0: 장동혁 대표 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상황을 ETF 게이트라고 명명을 하면서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를 했어요.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감원장 자녀가 모두 미래에셋증권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최근 박현주 회장과 김전 실장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른바 로비 의혹을 제기를 한 건데, 뭐 이후에 김전 실장이 단일화 종목 레버리지 ETF를 강하게 추진했다는 게 장동혁 대표 주장입니다.
1: 증거가 있어요?
0: 아니요, 사실은
1: 없어요?
0: 그런 명확한 증거까지는 없는데요.
1: 네.
0: 이 사실 특검도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본회의를 통과할지도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왜 꺼냈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하나로 묶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참사 그리고 권력형 비리라는 프레임에 좀 고삐를 쥐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장동현 대표가 당내 소음을 대여 투쟁으로 좀 차단하는 것 같다. 그런
0: 네.
1: 느낌이 드는데, 잠시 후에 박충권 수석 대변인
0: 네.
1: 국민의힘 모셔가지고 장동현 대표의 생각과 당 분위기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0: 저도 알려주세요.
1: 네. 들으면서 가세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네.
1: 세 번째 뉴스는요?
0: 네. 이재명 레드팀일까? 유시민 시즌2일까? 아슬아슬 조국의 줄타기입니다.
1: 화제였어요, 어제. 네.

0: 조국혁신당의 조국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이 정부 여당을 향해서 나 이제 레드팀 할 거야. 막 이렇게 순수리 할 거야.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1: 네, 근데 사실 레드팀이라는 단어 자체도 좀 보수 진영에서 많이 좀 쓰이는 말이기는
0: 그렇죠.
1: 한데,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 같은 조직 안에서 반대 입장을 좀 검증하고 좀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역할을 레드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권에서는 그 발언 수위가 좀 선을 넘었다라는 좀 불만이 감지가 됩니다. 그럴만도 한 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거라는 좀 여권에서 많이 민감한 발언을 했어요. 1년 전과 180도 다른 입장인데 어제는 뭐 정부세 개편안 후퇴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 와, 이게 유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당신은 감옥 갈 거야 이 얘기잖아요.
1: 그렇죠. 임기 끝나면 감옥 갈 거야 이건데
0: 와, 이게
1: 이게 좀
0: 어떤 취지인지 정확히 좀 해석 좀 해주세요.
1: 예, 네, 어떻게 얘기를
0: 충격적인 일이에요,
1: 했냐면, 예, 네,
0: 이게.
1: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금 재판이 중단됐잖아요. 근데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로 환송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 법리가 뒤집히지 않는 이상 임기 종료 후에 유죄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어요. 이게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취하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지적을 한 건데, 뭐 여권이 지금까지 이 파기환송 자체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한 정치적인 보복이다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같은 진보 진영의 유력한 정치인이 이걸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사실상 국민의힘 논리인 건데, 네,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민주당이 상위 1%의 반발에 후퇴를 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 국민의힘 의원이 듣더니 레드팀의 그 의미를 좀 착각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왜 이렇게 발언이 거칠어졌어요?
1: 좀 모두가 의도가 있는 법이니까요.
0: 화가 많이 난것 같다는 생각도
1: 네.
0: 들고.
1: 일종의 보상을 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와요. 이게 아무래도 지선 이후에 조국 혁신당의 이런 화제력이 확 떨어진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살펴보면 대선 국면에서 조국 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고 이제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좀 도와줬다라는 게 조국 혁신당의 논리인데 이 지선 때 평택을에 민주당이 후보를 냈잖아요. 그래서 좀그
0: 화났다.
1: 이후로 입지가 좀 약해졌기 때문에 나름의 존재감을 다시 확보하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0: 김용남 전 의원을
1: 네.
0: 뭐 당의 정책위 부의장 이거 임명한 것도
1: 그렇죠.
0: 신장식 의원이 좀 문제를 삼더라고요. 예의가
1: 네.
0: 아니라고 이렇게. 그것도 화가
1: 그렇죠.
0: 났나 봐요.
1: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뭐 연말 합당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처럼의 입지라면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기는 어렵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당사자들은 뭐 아니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좀 이재명 대통령 재판같이 지지층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를
0: 그러니까요.
1: 계속 건드린다면 역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0: 맞습니다.
1: 예, 그 최근 들어서 또 민주당 내에서 또다시 석청 갈등 조짐이 보이는 것도 조국 원장이 좀 그런 상황에서 조국 원장이 과연 거대 스피커를 유지할지 그것도 좀 관심이 쏠립니다.
0: 그래서 몇달 전에는 공소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가
1: 네.
0: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하면
1: 그쵸.
0: 본인의 말을 바꿨으면 정확한 논리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1: 그쵸.
0: 갑자기 이런 건 생뚱맞다.
1: 그걸 설명하는 건 상황뿐이죠. 그가
0: 상황.
1: 놓인 상황. 달라졌으니까요.
0: 그렇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은 조금 우울한 소식인데
1: 네.
0: 뭔가요?
1: 네. 긴급구호대 네팔 현지 도착 수색 활동 본격화입니다.
0: 한국인 실종자 9분이 아직 연락 두절 상태고,
1: 네.
0: 그래서 우리 해외 긴급구호대가 현재 도착을 했네요.
1: 네, 정부 해외 긴급구호대는 현지 시간으로 2일 오전 6시 25분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을 했는데요. 구호대는 44명 규모로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비롯해서 한국국제협력단, 소방청 등 기관 출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0: 기존에도 정부 신속 대응팀이 현지에서 수색하고 있었는데
1: 네.
0: 해외 긴급 구호대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1: 네, 기본 신속 대응팀은 네팔 당국과 한국 기업 사이 연락을 조율하거나 한국인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번에 도착한 구호대는 전문 장비를 갖췄고요. 그리고 직접 현장을 수색하는 대규모 구조대입니다. 네팔 정부의 공식 요청을 받아서 파견됐기 때문에 한국인뿐 아니라 국적을 가리지 않고 현지 피해자를 수색할 예정이라고 해요. 다만 도로가 이미 끊겨 있고 추가 산사태 위험이 남아 있어 현장 상황에 따라서 좀뭐 수색 구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러니까 긴급 구호대가 수색하고 실종자들 구하러 갔는데
1: 네.
0: 이분들도 정말 어려움에 처하면은 더큰 불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몸
1: 네.
0: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직 별다른 구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진 않은데
1: 네,
0: 휴대전화 위치도 추적하고 있다? 근데 이미 사고 난 지 일주일 지나서 이게 가능한 건지.
1: 아, 이게 휴대전화가 그 켜져 있거나 네. 뭐 통신망에 접속을 해야만 위치를 찾는
0: 아,
1: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고 직전에 어느 기지국에 마지막으로 접속을 했는지 혹은 뭐 어디랑 가까웠는지 마지막 신호가 어디서 포착됐는지를 기점으로 이 포위망을 좁혀나가면서 수색자, 이 실종자분들이 어디에 계신지를 좀 살펴본다는
0: 네.
1: 계획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위치를 얼마나 빠르게 좁히고 그리고 접근하지 못했던 구역까지 진입을 하느냐가 이 수색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1: 네.
0: 생각이 드네요. 자,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한국일보 신현주 기자셨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친정 10인으로 떠오른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5: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보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8: 와, 서울 세계 물고 축제다!
9: 20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짜리 잡아드립니다.
10: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가지 안 피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9: 신고 말고 소문내주세요.
11: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세계 불꽃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YTN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2: 네, 최근 한 언론 보도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측근 친장계 시민방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대표의 측근이니 현 국민의힘의 실세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전화로 만나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12: 예, 안녕하십니까. 박충권입니다.
2: 아이고, 얼굴 뵙고 이렇게 인터뷰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12: 아이고, 예, 제가 찾아뵀었어야 됐는데.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2: 네, 다음에는 좀 스튜디오에서 네. 얼굴 뵙고 인터뷰했으면 좋겠네요.
12: 예, 찾아뵙고 인터뷰 드리겠습니다. 네.
2: 이렇게 수석 대변인이면 예. 측근 중에 측근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장 대표의 눈에 이렇게 들으셨어요?
12: 뭐 눈에 들었다기보단 뭐 제가 이제 수석 대변을 맡은 지가 이제 2개월 차 되고 있습니다.
2: 네.
12: 예, 뭐 나중에 이제 합류했고,
2: 네,
12: 예, 뭐 대표님께서 뭐 어떤 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 네.
12: 이제 수석 대변인 맡아달라 제안하셨고,
2: 네.
12: 저도 뭐 대표님의 어떤 노선이라든가,
2: 네,
12: 뭐 비전 이런 거에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네. 수락하게 됐습니다.
2: 네. 그제 네. 중앙일보 보도에 나온 친장 백인방 여기 예. 의원님도 들어가셨던데 이 보도 내용 보시고 어떠셨어요? 아, 10인방 네, 죄송해요.
12: 10인방. 아이고 백인방이면 좋겠네요.
2: 그러니까 그러면 장동혁 대표 예. 완전히 국민의힘을 장악한 거잖아요.
12: 아, 장악이라기보다는 뭐 제가 뭐 장동혁 대표와 네. 가깝고 그리고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동혁 대표의 장동혁 지도부의 방향과 노선 네. 그리고 대표의 비전 이런 부분에 공감하고 동의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네. 부인하고 싶지는 않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뭐랄까요 친장계 뭐 10인방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는 조금 아쉬운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12: 예, 왜냐면 이게 아마도 아침마다 한 8시에 저희가 모여서 그 일일 현안 점검 회의를 하거든요.
2: 그렇죠.
12: 당직자들이.
2: 보통 해요.
12: 예예예. 예, 예. 그 모이는 당직자 10인을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2: 네.
12: 예, 여기서 뭐 당내 현안이라든가 뭐 어떤 투쟁 전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논의하는 자리거든요.
2: 네.
12: 근데 이게 약간은 좀 약 뭐랄까요? 개파처럼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건 당연히 이제 당직자분들 중심으로 당의 예. 노선과 전략을 정하는 미리 사전 점검회의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12: 예,
2: 그렇죠. 비판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수석 대변인이시면 기자분들 많이 만나시고 접촉하시고 또 당의 설명도 자세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12: 그렇죠.
2: 좀 예. 어렵지 않으세요?
12: 아유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2: 제가 정말 아침... 많은 기자들이 연락하고 밥 먹자, 저녁 먹자 뭐 막 그럴 거 아니에요.
12: 예, 뭐 저도 아침부터 뭐 보통 대변인 당번인 날에는 뭐 네. 한 7시부터 이제 전화가
2: 그렇죠.
12: 오십니다 기자님들이.
2: 네.
12: 그래서 오늘도 제가 뭐 이 스튜디오에 아마 찾아뵙지 못한 게 보좌진이 아마 아침 회의 때문에 이걸 네. 전화 인터뷰로 한 것 같은데
2: 네.
12: 앞으로 뭐 가능하면 제가 스튜디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 네.
12: 기자님들 아침에 전화가 오게 되면 이제 뭐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고 제가 드리지 못하는 것은 질문들을 취합을 했다가
2: 네.
12: 이것을 이제 아침 회의를 할 때 뭐 대표님이나 당 지도부와 공유를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론의 민심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잘 전달을 하고
2: 네.
12: 이에 대한 어떤 해답이라든가 우리 당의 또 투쟁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 네.
12: 뭐 이렇게 뭐 기자님들 아침에 전화를 받는 것이 하루 업무를 시작함에 있어서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 아, 그럼요.
12: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제가 잘 하고 있고 또 그 취합된 내용들을 이렇게 대표께 예, 전달을 드리다 보면 하루 일정 중에 또 추가되는 일정들이 생기거든요.
2: 네.
12: 예를 들어서 뭐 대표님이 종종 긴급 기자회견이라든가 기자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데
2: 네.
12: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아침에 기자님들의 전화를 받고 나서 의견 취합한 것을 전달하고
2: 맞아요.
12: 그래서 좀 아침에 결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정들이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2: 네.
12: 있습니다. 예.
2: 그 수석 대변인이시면은 당대표 일정 거의 대부분 다 동행하시고
12: 예.
2: 수행하시는 거죠?
12: 예, 뭐 대부분 웬만하면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동행합니다.
2: 어제 문화일보 인터뷰도 좀 동행하셨고요?
12: 아이고, 어제 인터뷰는 제가 동행하지
2: 못하셨고요. 그러면은
12: 예.
2: 연찬회 끝나고 당대표
12: 예.
2: 공식 뭐 기자분들하고 만찬이 있었잖아요.
12: 예.
2: 거기는 동행하시고 수행하셨어요?
12: 예, 거기도 동행을 했고요.
2: 예.
12: 제가 최근에 뭐 술을 뭐 못 먹어서

0: 이제 뭐 길게 늦게까지는 있지 못하고 중간에 뭐 제가 뭐 쉬러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뭐 가능한 한다 동행하고 그랬습니다.
1: 제가 좀 제보 받은 게 있어가지고
0: 아, 예.
1: 좀 확인차 좀 여쭤보는데요.
0: 예.
1: 그 연찬의 기자들과의 공식적인 만찬장에서 한 출입 기자한테 당신은 신의 심판을 받을 거다. 데스크가 그렇게 기조를 잡더라도 기사를 그렇게 쓰면 되냐. 신의 심판을 받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상당히 모욕적인 말을 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좀안 좋았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 얘기 직접 들으셨어요?
0: 제가 직접 들은 거는 아닌데요. 저도 어떤 다른 기자님한테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제가 뭐, 장동혁 대표를 뭐, 무작정 쉴드 친다기보다는, 제가 가까이서 지금까지 본 장동혁 대표의 어떤 성향상, 아마 농담을 했을 텐데,
1: 정색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0: 아, 그러니까
1: 그래가지고
0: 이제,
1: 기자들이 엄청나게 당황하고 불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게 이제, 글쎄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뭐 제가 알고 있는 대표는 가끔 이렇게 농담을 할 때, 그런 농담이 뭐 심판을 받을 거야.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정색을 하고 농담을 해야 이게 그 농담처럼 보이지 않아요? 뭐 그렇게 해서 아마 했는데 그게 좀 농담이 잘 제대로 안 먹혀서 이렇게 싸해졌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대표 성향상 그렇게 저주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1: 아니 제가 이제 문화일보 것도
0: 하여튼
1: 여쭤봤.
0: 그 기자님 그 직접 들으신 기자님들도 제가 좀어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1: 그러셔야
0: 예뭐
1: 돼요.
0: 마음이 혹시라도 상하셨으면은 송구하다는 말씀드릴 텐데 대표의 진심은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1: 아니 제가
0: 그건
1: 왜
0: 아니었을 겁니다.
1: 말씀을 드렸냐면 어제 문화일보 인터뷰에서도 상당히 좀 언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0: 언쟁이요?
1: 그래서 기자분들하고 언쟁이 아니라 당대표라는 직위는 또 수석대변인이라는 직위는 기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거지 그렇게 언쟁할 필요가 있을까? 좀 그런 걱정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좀 수석대변인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0: 고맙습니다.
1: 장동혁 대표가 전 당협위원장 아닌 사고 당연만 직선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친장계 시민방에서도 좀 우려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의원님도 좀 말리셨어요?
0: 이제 뭐 말렸다라기보다는 뭐 기사 내용을 저도 보긴 봤습니다만은 대표 결정을 바꾸는데 뭐큰 역할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마도 저도 뭐 그날 아침 회의에 있었던 당사자로서 느낀 바로는 대표가 그런 결정을 함에 있어서 좀 영향이 크게 미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그 당시에 있었던 회의 참가자들이 뭐 만류했다라기보다는 이게 당이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고 당이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고질적인 문제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종식하고 그리고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계획을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아무래도 큰 개혁이다 보니까 이 원내 의원님들의 이 우려 사항들도 많았고 이런 부분들을 대표께 좀 전달을 하고 이게 급격한 개혁인데 좀 속도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견들을 전달을 했죠. 그러니까 이 회의체가 뭐 대표의 뜻에 무작정 따르고 뭐 호의하고 이런 성향의 회의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 의견들을 얘기를 해서 대표가 생각하기에 이 지금의 시점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고 정기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대여 견제를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다 보면은 당력이 모아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아마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기적인 판단 때문에 대표가 좀뭐 후퇴했다기보다는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경청을 해갖고 점진적인 개혁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매드팀 같은 역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얘기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정종심 원내대표랑 장동혁 대표가 사이가 원만치가 않다. 뭐 그런 얘기도
0: 예.
1: 있어요. 박근혜 전
0: 예.
1: 대통령 임

0: 이명박 전 대통령 찾아간 것도 정정식 대면 찾아갔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두분 사이가 그렇게 조금 원만치 않아요?
1: 뭐 제가 두분다뭐 가깝게 저는 이제 지내는 분이고 두분다 제가 존경하고 많이 이제 그 했던 분인데 뭐 제가 가까이서 본 바로는 두 분이 서로에 대한 애정이 크신 분들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딱히 뭐 갈등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있어서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충분한 어떤 논의라든가 소통이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은 그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반드시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당무에 있어서, 뭐랄까요, 역할이 서로가 있는 거고, 당대표는 당무, 그리고 정치 전략, 이런 쪽으로 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이라든가, 원내 협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서로 좀 다른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장동윤 대표 어제 문화일보 인터뷰가 화제예요. 내가 대표로 있는 한 한동훈 복당은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옆에서 보시기에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우리 같이 할수 없어.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개인적인 어떤 입장, 개인적인 감정 이런 데서 비롯되는 것 같지는
0: 아, 그게
1: 않고요.
0: 아니에요?
1: 그렇다기보다는 좀 뭐랄까요?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관한 것은 좀 그보다는 뭐랄까요? 원내 의원들께서 동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당원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의 어떤 정치적인 노선이라든가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스스로가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스스로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원내 의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장동윤 대표께서 어떤 의미로 뭐 불가능하다, 입당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뭐 보수의 가치와 정체성 이런 것들을 얼만큼 공유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당원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보수의 정체성이나 노선이나 가치나 이재명 정권을 공격하는 거나 이거는 국민의힘 누구보다도 앞에 나가서 잘 싸우고 있는 것 같고, 의원들이 그렇게 뭐 공개적으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는 것 같지도 않고, 당원이 좀 꺼리낌 있게 느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당원들 뭐 여론조사한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장동현 대표가 사적인 감정을 갖고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 같은 이제 패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1: 근데 뭐 어쨌거나 이제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로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뭐 단순히 이재명 정부와 잘 싸운다 해가지고 어떤 뭐 보수의 정체성이 뭐잘 맞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지난 뭐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보더라도 서로 이제 그 친명 뭐 친청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걸 보게 되면 그들끼리 싸울 때에도 아주 전투력 있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우는 것만으로는 뭐 보수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난 정부에서 당대표를 맡아왔고 그 전에 비대위원장을 맡고 했을 때 지난 정부의 어떤 실패에 대한 책임이 큰 거고, 그래서 보수가 이렇게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원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달린 것인데, 이거는 뭐 장동혁 대표가 지금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가와 퍼센티지가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당원들에게서. 그래서 뭐 여론조사는 안 돌려보긴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뭐한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을 지지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여론조사를 돌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장동윤 대표가 당원들에게서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가가 결국에는 그것과 거의 비슷한 괴를 같이 하는 방향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0: 근데 얼마
1: 그것 때문에는 아니겠지만요.
0: 얼마 예. 전에 여론조사를 예. 보면은요.
1: 예.
0: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1: 예.
0: 장동윤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역할을 잘못한다 60%가 넘었고 보수 지지층에서도 예. 50% 넘는 지지자들이 장동윤 대표 당대표 잘 못하고 있어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1: 그
0: 장동윤
1: 어떤 여론조사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0: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1: 예.
0: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다면 장동윤 대표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1: 그 제가 이제 어떤 여론조사인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보고 또 지도부가 보는 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0: 네.
1: 그런 결과는 좀 다르게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0: 오, 네.
1: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갤럽이나 MBS나 국민의힘이 전화 면접 조사 같은 경우 국민의힘이 어떤 경우에서도 좀 약간 열악하게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은 뭐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0: 네.
1: 불구하고 장동윤 대표가 당원들과 지지층들 사이에서 받고 있는 지지는 견고하다 이런
0: 네.
1: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1: 예.
0: 문화일보 인터뷰에 대해서요 한동훈
1: 예.
0: 의원도 발끈했어요. 맹목적
1: 예.
0: 증오심 이해하기 어렵다. 괜히 민주당 전략 자산 아니다. 이렇게 좀 장동윤 대표를 공격했는데
1: 예.
0: 장동윤 대표의 생각은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 예. 수석 대변인님 이 말씀 듣고 어떤 생각 들었는지 궁금해요.
1: 뭐 개별 의원이고 사실 우리 당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0: 네.
1: 이제 뭐 무소속으로 뭐 계시는 분이라서 뭐 개인적인 의견 또 의원으로서의 또 의견 그리고 과거에 어떤 있었던 관계가 있었던 분으로서의 뭐 의견 표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딱히 뭐 대변인으로서 그 내용에 대해서 논평할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0: 네.
1: 장동윤 대표도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장동윤 대표가 가지고 있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생각은 지난 보수 정부를 망치는 데 크게 책임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보수가 이렇게 큰 위기를 겪게 된 데에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보수정부를 망쳤다는 말씀은 한동훈 전 대표가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그 국회에서 이 탄핵소추에 찬성하는 여론을 이끌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1: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진행자께서도 과거 내용들을 과거 일들을 쭉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0: 네.
1: 이 우리가 이제 한동훈 의원이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인해서 그 출당되지 않았습니까?
0: 네.
1: 예, 그 당원 게시판 사건을 보게 되면은
0: 네.
1: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여당의 대표로 있었습니다.
0: 네.
1: 한동훈 의원이
0: 네.
1: 그런데 지금 추정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한동훈 의원이 당원 게시판을 이용하고 또 커뮤니티를 이용하고 언론을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윤석열 정부를 뭐랄까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여론 조작을 했다.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로서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보다 이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 윤석열 정부의 위기를 만들어냈다, 자초했다.
0: 네.
1: 그리고 뭐 더불어민주당이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시에 의회에서의 폭거가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0: 네.
1: 탄핵이 30여 차례 있었고 특검법 발의가 30여 차례 있었단 말이죠.
0: 네.
1: 그 과정 속에서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돕도록 그런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보다 그 역할에다가 힘을 실어줘가지고 계엄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이탈표 그러니까 제2요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이탈표가 나와서 우리 당에서 6표의 이탈표가 나왔단 말이죠.
0: 네.
1: 8표가 나오면은 200표 이상 나와갖고 특검이 통과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6표가 이탈하고 그 다음에 계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데에 많은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뭐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고 계엄이 일어나고 하게 된 것에 대한 그때 당시에 대표로서 큰 책임이 있고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0: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당시 그 당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련의 상황들하고 다 연결이 된다.
1: 네.
0: 이런 얘기입니다. 예.
1: 윤석열 정권의 실패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씨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실패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0: 물론 이제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의원으로서,
1: 네.
0: 여당의 대표로서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쓴소리 할때 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 이런 책임이 있다라는
1: 근데
0: 것이죠.
1: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그런 말들을 들을 자세가 돼 있었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0: 예, 뭐 제가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1: 네. 대변인님, 그 장관 후보자 지명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 하잖아요.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큽니다. 이게 비례대표 사퇴해라, 장관직도 뭐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습니다. 대변인님 생각 어떠십니까?
0: 뭐 용해인 후보자 반드시 사퇴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1: 네.
0: 그 세대와 그리고 그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로 정치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1: 네.
0: 사람이 성평등 가족부에 가서 이 제대로 된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전혀 자격이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우선 2000년 이후로 우리 정치권이 비례대표가 입각을 할 경우에는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것이 그동안의 정치권의 관례였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야 사실 장관을 하는 사람은 장관 업무에 충실할 수가 있고,
1: 맞습니다.
0: 그다음에 그 승계돼서 들어오는 사람이 또 충실하게 국회에서의 그 의원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럼 그것은 이제 좋은 관례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것을 둘다 잡겠다. 누군가는 양손에 떡을 들고 흔들다가는 패가 망신한다라는 표현까지 쓰였던데,
1: 네.
0: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추악한 돈 계산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비례대표직을 내려놓게 되면 기본소득당이 원내 정당에서 원외 정당으로 되게 되고,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그
1: 네.
0: 의원실에 달려있는 사람들, 당직자들, 그리고 용해인 의원의 남편까지도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이걸 안 내려놓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런데 또 이걸 보니까 최근에 이 파도 정말 괴담만 나오는 기본소득당이다. 이 기본소득당의 전신이 뭐 조선노동당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1: 그런
0: 그 비선
1: 보도도
0: 조직들이
1: 있어요.
0: 있는데, 예. 그 비선 조직들이 과거에 운동을 했던 운동권에서 전향을 하지 않은 조선노동당 출신들, 그리고 그 조선노동당이 또 노동당으로 변했다가, 그리고 이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들어 원내에 진입을 했는데,
1: 알겠습니다.
0: 과연 어떤 국민이
1: 네.
0: 이런 정당을 지지를 하겠는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불편한 질문 좀 있었을 텐데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0: 아이고, 아닙니다.
1: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KSN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8월 24일부터 26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진 MBS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장동혁 대표 긍정 23, 부정 60이라고 알려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잘
1: 네,
0: 살펴보겠습니다.
1: 대변인 감사합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7: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8: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9: 합성 목재 예스팀바.
8: 경동산업 주식회사.
1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3: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5: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16: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7: 답 나왔네.
18: 가자.
16: 어딜요?
18: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9: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20: 평택시.
21: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6: 얼마나 걸릴까요?
21: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8: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21: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6: 세계 반도체 수도,
18: 대한민국 수소 1번지,
20: 바로 평택시.
22: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23: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24: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25: 햇빛에 도 끄떡 없는 선글라스 체크.
26: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2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9: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인천과 남부 내륙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껴있어 출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강변북로 일산 방향 원효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고 여파로 성수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양화대교 지나 동작대교까지 출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30: 오늘 폼 미쳤다.
31: 미쳤다.
3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3: 미쳤다. 우와. 우와.
3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3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대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찐철파.

0: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3부와 4부는 본격 개파 시사 토크 찐철파로 함께합니다. 저의 최최최최 측근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아, 막 취재 열심히 하신다고 저한테 어제 그제 막 연락
1: 뭐,
0: 주셔가지고
1: 내용이 아직 그렇게까지 뭐 너무 좀 제대로 된 거 드려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0: 네. 아니 뭐 지금 발삐면 어떻게 해요? 어제 저한테 뭐 단독 특종 가서 딱 얘기하겠다고 하셨잖아요.
1: 아, 제가 일부 좀 그럴듯한 진술을 들은 건 사실입니다.
0: 기대하겠습니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0: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참 저의 영혼의 단짝이 없어진 이후에 지금 두 번째 영혼의 단짝 서영주 소장님.
2: 그래요. 제가 있잖아요.
0: 알겠어요.
2: 금방 돌아올 거예요. 영혼의 단짝.
0: 아, 그리고 이게 저의 최측근이 아니라 제가 이분의 최측근인데 시사인 김은지 기자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 펑크가 났다고 하길래 급하게 네. 달려왔습니다. 이 정도면 네. 최측근 맞죠?
0: 아, 너무 감사해요. 제가 김은지 기자님 진행하는 거 제가 이번 주 못 나갔는데.
1: 비례대표 승계한 건가요, 지금?
0: 1순위입니다.
1: 야, 큰일 났네. 네. 제가 그거 노리고 있었는데.
0: 안 됩니다. 야.
3: 언제든 양보 가능합니다.
0: 아, 안 돼요.
3: 사고가 나면 달려옵니다.
0: 시사인 기자님, 김은지 기자님. 고정으로 하세요.
3: 아니, 예, 펑크 전문입니다.
1: 상황 끝났네. 네. 상황 끝났어.
0: 개가 후폭풍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게요. 용인 후보자가 그 중심에 있는데 의원직 안 내려놓겠다고 못 박았다가 어제 출근길에는 여러 우려를 듣고 있다 생각을 정리하겠다 이런 자세를 보였는데 서 소장님
4: 네.
0: 해석 좀 해주세요. 이거는 계속 버틸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지금 순하게 내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통해서 좀 벗어나겠다? 어떻게 보여요?
2: 사실상 뒤늦게 본인이 버티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걸 깨달았다.
0: 진짜?
2: 좀 그래 봐요. 그리고 최근에 청와대에서 여론이 좋지 않다. 겸직 그러니까 장관도 하고 비례대표직도 유지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곱잖게 보고 있고 욕심이 지나친 걸 떠나서 이제는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위선 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좀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신중하게 검토하고 생각해 보겠다는데 네.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0: 타이밍?
2: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악화된 여론 자체를 수습하기에 때를 좀 놓친 게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어요. 청문회에서 이 겸직 논란을 변명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0: 아니요.
2: 안 될 것 같아요.
0: 네.
2: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도 여전히 그 뭉개관지은 듯한 그런 상태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0: 아니 민주당의 당원이고 뭐 전직 당직자인데 그렇게
2: 아니 국민의 눈높이에서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도 국민 여론이 약화된 상태에서 장관직에 가봐요. 그리고 저는 용인 후보자가 참 제가 고약하다고 생각하는 거.
0: 고약까지.
2: 고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청문회를 가요.
0: 가요.
2: 그래서 그날 버텨요.
0: 버텼어요.
2: 그 다음에 부담 누구한테 있어요?
0: 대통령.
2: 대통령이 이거를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를 또 던져놓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자해제를 본인이 문제를 일으켜놓고 또 대통령한테 그 책임을 전가시켜버리면 이게 고약한 거 아니에요?
0: 임명한 분이 잘못된 거 아닌가?
2: 에이, 그거는 아니죠.
0: 김은지 기자님, 청와대에서는 임명 절차를 밟으면서 이거 하면은 비례대표 그만둬야 돼. 이렇게 사전 조율 안 했을까? 얘기 안 했을까?

0: 그런 점에서 좀 이제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첫 개각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일종의
1: 그렇죠.
0: 인사쇄신을 통해 가지고는 다시 한번 지지율 반등을 좀 해보겠다. 사실 최근에 지지율 추세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하나의 큰 인사 카드를 던진 것인데,
1: 네.
0: 그러니까 그랬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있을 수밖에 없는 논란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굉장히 좀 세련되게 미리 조율을 하고 이렇게 장관직에 대해서 의미 있게 받게 되었으니까 비례대표직을 내려놓겠다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이야기를 이제 와서 한다라는 게이
1: 그러니까요.
0: 인사가 정말 이번에 제대로 뭔가 쇄신과 개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1: 네.
0: 안한만 못한 인사가 돼버렸다는 차원에서 여러모로 좀 이재명 정부가 더 곤란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1: 네.
0: 모든 인사는 사실 논란이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의 가장 큰 용인 후보자로서는 약점은 우리 방금 서영주 소장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편이 없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보통은 그러니까 호와 오가 나뉘어가지고는 치열하게 다투고 그리고는 아무리 비판이 크더라도 이렇게 편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돌파가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용해인 후보자는 그런 지점에서 굉장한 약점을 보이고 있는 거죠.
1: 강천 의원님,
2: 네.
1: 편들어주는 쪽은 있습니다.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은 비례대표 두 번 한 것도 실력이야.
2: 네.
1: 왜 그래? 이러고
2: 네.
1: 김어준 씨도 용해인은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 그것만 봐도 네. 이분들이 얼마나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한 거는 그냥 좋다 끌고 가자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1: 대통령이 결정한 거 대통령 편 들어줬는데 대통령한테 불리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2: 자, 그럼 반대로 그렇게 지금 대통령 진짜 편 들고 그다음에 그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하고 사력을 다해 싸운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1: 네.
2: 저 송영길, 박선원, 뭐 김영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저 의원직 내려놓든지 네. 지금 부적절한 인선이다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1: 네.
2: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친명들이 누구보다도 앞장서 갖고 대놓고 지금 용해인 카드 안 된다 하고 있잖아요.
1: 네.
2: 이것만 봐도 이 용해인 사태에서 드러난 명청 이 갈등과 전쟁은 엄청난 지금 저 지금 수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안 되는 건 우리한테 너무 좋아 라는 그게 너무너무 드러나고요.
1: 네.
2: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는 저는 이 지금 제가 볼 땐 국민의힘은 용해인 문제는 나설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국민의힘 지금 보자. 지금 친명들이 이렇게 열심히 네. 나오고 있는데 아까운 총탄을 요 뭐냐 그 남겨둬야죠. 어디다가
1: 누구에게?
2: 집중해야 되냐? 김승원한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해야 되는데 저 그 이거는 용해인 문제는 그냥 여권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지금 놔둬야 되고 이것은 결국은 그 민심과 또 심지어 당심 그리고 친명들의 그런 친명심에 따라서 저는 이 장관 카드는 접게 될 것밖에 저는 용해인은 결국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만약에 저는 장관직을 내려놓는 지금 장관직 도전을 내려놓는 게 거의 제가 볼 때는 가장 저희 그동안의 취재 경험이라든가 여의도 돌아가는 그동안의 전국 과거의 역사를 본다면은 결국은 장관직 내려놓는 지금 수순이 제일 저는 뭐 앞으로 이렇게 예견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1: 네.
2: 만약에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의원직을 버린다? 저는 그거는 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1: 안 할 것 같죠.
2: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를 따져봐도 제가 볼 때는 용 현재까지는 의원님이신데 용 의원님은 그쪽에 본인은 물론이고 또 본인만 있습니까? 본인에 연결된 식솔 가족 소득당 부부 소득당 그리고 뒤에 무슨 김기로 네트워크 소득당 별별 얘기가 나오는데
1: 네.
2: 아 그런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뭐 장관직 본인은 장관하면서 다 없어지나요?
1: 네.
2: 그러니까
1: 알겠습니다.
2: 저는 제가 볼 때 그
1: 네.
2: 이미 여권에서 정리하고 네. 있다 그렇게
1: 네.
2: 봅니다.
1: 네. 김은재 기자님
0: 네.
1: 제가 강찬호 의원님 발언을 안 끌으면 혼자 10분 얘기하세요.
0: 아하.
1: 제가 네. 예, 막 이렇게 하면은
2: 네.
1: 또 알아서 또
2: 네. 그 얘기 하면은 더 빨라져 말이
3: 한 세 번 해야 끊기죠.
2: 네.
1: 소 소장님,
2: 네.
1: 송영길 전 대표께서 누태가 강을 건널 때 악어에 희생되는 한 마리 이거는 그냥 용퇴시켜라, 그냥 장관직 포기해라 이런 식으로 들려요.
3: 그렇죠. 송영길 의원 메시지와 제가 거의 똑같아요.
1: 그래요?
3: 근데 이제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이번에 용해인 후보자에 대한 인선이 이런 것도 살피지 않고 했냐 이런 비판하는데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다는 게 청와대 측 얘기예요.
1: 진짜요?
3: 저도 알아보니까 왜냐하면
1: 인사검증 왜 해요?
3: 아니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는 거지 비례대표직을 갖고 있다고
2: 아니,
3: 그걸 인사검증합니까?
2: 너무 상식적인
3: 그리고 상식적으로
2: 그렇지 아예 묻지도 않았지 그러니까
3: 그러니까 20년 동안 관행적으로 비례대표직을 가졌던 의원들이 장관을 갈 때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도 못했던 건데 용해인 의원이 바로 첫 장관 임명과 동시에 말했던 일성이 저 의원직 갖고 갈 거예요. 당황스럽죠. 그때부터 지금 터져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청와대가 좀 기다렸다고 봐요. 그래 그런 고민

0: 왜요?
1: 왜 했대요, 근데 이분을? 왜?
0: 아니 그
1: 전문성이 그렇게 있지도 않잖아요.
0: 아니
1: 성병 등과 관련해서
0: 저는
1: 법안도
0: 솔직히
1: 안 내고.
0: 편이 아니라 상징성과 전문성은 다퉈볼 만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1: 전문성이 있다고?
0: 아니 저는 있다고 봐요. 청문회에서 검증이 가능한 영역에 있는 후보자다. 근데 다만 상징성도 90년대생의 여성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다음에 소수 정당에 있어서의 어떤 범 진보 진영의 어떤 인사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쪽을 향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상징성이라니까요. 다만 지금 중요한 거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비례대표직과 장관을 다 잡겠다는 이런 과잉 욕심이. 그거는 본인 스스로도 지금 죽이고 있고 이번 인선도 망치고
2: 네.
0: 있어.
2: 그 하나만 근데 용해인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 것
1: 왜요?
2: 같은데요.
1: 대변인이에요?
2: 대변인은 아니지만 의견을 다양한 것들을
1: 네.
2: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게 당연히 제가 용해인 의원 대변인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1: 네.
2: 그러니까 비례대표직을 두 번이나 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공정하다라고 한 청년 세대들의 이미지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들어가 계신 게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용해인 대표가 하는 그 주장의 핵심이 뭐냐면 이것은 거대 양당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지금 그 불공정 게임이 내가 들어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위성정당 논란을 누가 만들었느냐. 국민의힘이 시작을 했고 민주당이 거기에 이제 뛰어들면서 커다란 판이 생긴 것이고 거기에 내가 지금 참여하지 않을 수 없어서 들어간 것이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왜 비례를 두 번이나 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의 파생은 또 거대 양당도 자유롭진 않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1: 어제 이제 인사청문회 사무실 출근하면서 좀 길게 얘기한 부분을 다 지켜봤는데 본인이 성평등 가족부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앞으로 잘 준비해가지고 해결해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것도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6년 동안 관련된 법안 의원은요 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입법으로 말하는데 그런 입법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의지와 신념을 갖고 나할수 있어라고 하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어요?
2: 그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이제 원민경 장관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원민경 장관에 대해서는 여성계라든지 그런 주변의 평가들이 좋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갑작스러운 개각이다라고 하는 것도 부처에서도 좀 당황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용해인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에 가진 의중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성평등가족부라고 하는 게 여성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청소년 관련된 업무가
1: 그럼요.
2: 있는데 그 촉법소년 이제 이 연령 인하와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여러 차례 국무회의에서
1: 네.
2: 원민경 장관과 좀 다른 의견을 보인 바가 있거든요.
1: 네.
2: 이제 그런 것들이 물론 저는 원민경 장관 쪽 입장이 조금 더 신중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미프진 도입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좀 불만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바가 있습니다.
1: 네. 강찬 의원님 어제
3: 네.
1: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3: 예.
1: 용후보자가 대표를 지낸 기본소득단 전신단체 배후에 사상교육을 하던 비밀조직이 있었다.
3: 네.
1: 남편이 여성차별 문제로 대표에서 물러나고
3: 네.
1: 그 힘이 용후보자였다.
3: 네.
1: 본인은 단체 운영은 별개라고
3: 네.
1: 용후보자가 얘기를 했던데 이
3: 네.
1: 내부 폭로잖아요. 그
3: 그렇죠.
1: 구체적으로 대단히 길게 좀
3: 그러니까
1: 썼더라고요.
3: 뭐또 길게 말한다고 그러실까 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기로 씨라든가 뭐몇
1: 네.
3: 분들 이름이 거명돼요. 과거 서울대 이제 80년대 운동권 이제 하신 한 그런 분들인데 과거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PDNL 계열 80년대 운동권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일부는 PD 계열이고
1: 네.
3: 그다음에 재헌의회 해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 공화국 체제를 이제 끝내고 새로운 어떤 그 민주주의 뭐 국가를 만들자 이런 이제 세력의 어떤 그 이제 흐름인데 그분들이 용해인 후보의 지금 장관 후보의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이것이 결국은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든가 그 이재명 대통령의 옛날 시절에 그러한 그 기본소득 개념을 이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쪽하고도 친해지면서 다그 연결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기본소득, 기본사회라는 어떤 그 나름의 이제 소신을 갖게 된게 그런 분들하고도 연결이 돼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그 굉장히 밑에 그 깊게 관계가 있는 분이 바로 이제 용해인이다.
1: 네.
3: 그러니까 이제 용해인이라는 분이 쉽게 말하면 그런 분들이 배후에 있으면서 이분을 국회에 진출시키고 장관직에 입각시키고 해가지고 이제 본인들의 앞으로의 사상을 입법화하고 정책화하고 이러한 지금 그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1: 김은지 기자님, 기자의
2: 네.
1: 촉으로 이것이 더좀 사안이 커질 수 있을까요?
2: 그러니까 지금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용혜인 후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불명예를 좀 씻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한 비난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산의 주택

0: 받았는데 2천만 원의 네. 시세 차익을 입었다. 심지어 그걸 사간 게 중국입니다. 이런 식의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한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과 잘된 것에 그러니까 적확한 비판과 부적확한 비판들이 좀 섞여 있다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해명하고 싶거나 소명의 자리를 갖고 싶은 게 분명히 맞긴 할 텐데 이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본인한테 좋지 않을 거다라고 네. 하는 것이 좀 현실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1: 김은지 기자님 보시기에도 비례대표직을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장관직을 하려면.
0: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 잘 쉽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소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당에 대한 어떤 기반과 애정이 더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장관직 유지를 하지 못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후보자라든지 이해훈 후보자한테 청문회 기회까지 준 다음에 지명 처리하거나 네, 네. 자진 사퇴하는 식의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네. 그런다면 이미 이 장관직 청문회와 관련된 말로는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네. 오히려 그러니까 적절한 소명과 명예 회복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나가는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청와대나 당의 분위기도 좀 그런 기조가 많이 있죠.
2: 아무래도 그러겠죠. 이제는 뭐 의원직을 내려놔라는 입장보다는 장관직을 내려놓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분위기 쪽으로 좀 기울고 있다. 근데 사실 용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첫 단추를 왜 그렇게 끼었을까. 앞서 얘기했듯이 그 배후에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해인 후보자도 말 못할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그 의원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없는 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3: 뭐 조직.
2: 그 조직의 어떤 여러 가지의 요구를 또 이렇게 내칠 수도 없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라면 두 개를 다 잡으려면 잘못하면 두 개를 다 잃어요. 근데 맞아. 이제 저는 용인 후보자가 이번에 이 청문회의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정치인으로서도 소멸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왜 그러냐면 메신저 자체가 국민들한테 욕심을 넘어서 이제 불공정하고 네. 위선적인 정치인으로 낙인 찍히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1: 안 먹히죠.
2: 안 먹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른 결정이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인사청문을 준비하려고 청사로 출근해 버려서 네. 조금 이제는 수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 청문회까지는 뭐 가겠죠. 그래서 청문회에서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3: 보자는 야권으로서는요. 네. 청문회까지 가는 게 땡큐 중에 땡큐예요.
1: 그러겠네요.
3: 계속 이제 끝없이 그냥 그 공격할 소재가 제공이 네.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 시간 끌면 끌수록 여권에 굉장히 불리하고요. 다시 한번 저 이재명 대통령이나 친명분들한테 권고드리는 게 왜 친청 세력이 갑자기 용해인을 싸고 도는가. 이재명 대통령에서 안 좋은 거는 다 싸고 도는 사람들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저 분명히 그 최민희 뭐 이런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일수록 빨리 접는 것만이 네. 정권에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 또 그렇게까지.
3: 아니 저는 그렇게 봐요. 나라를 위해서 말씀드리고 또 정권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2: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솔로몬의 일화가 있잖아요.
3: 그러니까.
2: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
3: 가짜 엄마.
2: 그러니까 이 아이를 주장하는데 솔로몬이 그러면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가져갑시다 반반씩 네. 그랬더니
3: 가져가라. 그랬지.
2: 진짜 엄마는 안 내가 포기하겠다 했는데 가짜 엄마는 나눠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네, 용인의 가짜 엄마. 사태를 네. 바라보는 진영 내의 네. 어떤 입장이 아마 좀 그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3: 예.
1: 다른 논란된 후보자도 있습니다. 그 김수건 후보자 신약 임상 청탁 전달 의혹. 강찬호 의원님 네. 취재 좀 하셨다고요.
3: 이게 신약 임상 청탁 전달에 정확히 말하면요. 네. 알선 뇌물 약속 이제 혐의 의혹이에요.
1: 그래요.
3: 알선 이게 지금 이게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두 가지가 이제 헷갈리는데요. 네. 기소 유예됐으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김승원 의원이. 근데 기소 유예라는 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검찰은 혐의가 분명히 있다고 확신하는 내용이에요.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 처리를 하지 그렇죠. 기소 유예를 안 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혐의가 확실히 있는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검찰이 그 혐의가 있으니까 유예했던 기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 그때 국회의원이니까 네. 봐준 거예요, 그럼?
3: 아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왜 봐줬느냐? 그건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이 기소 유예 이제 검찰이 혐의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알선 뇌물 약속이라는 거. 이 혐의는 뭐냐면요. 뇌물을 실제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뇌물을 주고받기로 서로 간의 약속. 이게 있었으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뇌물 실제로 안 가도 이건 성립해요.
1: 네.
3: 그렇기 때문에 이 혐의가 확실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화를 넣었고요. 그러니까 그 양 씨라는 오빠라고 부르는 여인의 청탁을 받고 네. 김승원 그 의원이 전화와 문자로 식약처장한테 그 관련 업체 좀 인허가 저 프로세스를 좀 땡겨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 2주 만에 그 전화와 문자가 이루어진 지 2주 만에 물론 그것이 이제 빠르냐 일반적이냐는 논란이 있겠습니다. 2주 뒤에 실제로 이제 그 맞아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이제 요게 이제 상황인데 여기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 양 씨가 오빠 고마워 하면서 계좌번호 좀 그러니까 정치후원금 계좌번호 좀 했더니 고마워 하면서 계좌번호를 거기에 저 뭐냐 그 보냅니다.
1: 네.
3: 고마움하고 보내요. 이거는 지금 다 확보됐어요.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뇌물 알선 뇌물 약속 혐의가 분명하다. 제가 이거는 당시 수사했던 검찰 측 그 소식통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네. 혐의는 분명했다. 자 그런데
1: 네.
3: 자 그럼 여기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지금 김승원 의원은 자꾸만 가장 주장하는 게 뭐예요? 돈 들어온 게 전혀 없다.
1: 네.
3: 자 돈 들어온 게 전혀 없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거의 계좌번호 보냈어요. 그러면서
1: 아, 약속도
3: 고마워라면서 계좌번호 보냈단 말이에요.
1: 네.
3: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혐의가 확실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뭐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왜 그랬느냐? 검찰이 이제 본 것은 그때 심우정 체제로 바뀌었어요. 이 수사가 진행되던 와중에 이원석 검찰총장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말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이원석 총장 때는 잘 굴러가던 수사가 그리고 검찰은 서부지검은 그때 기소 의견으로 이제 됐습니다. 확실하니까 혐의가 그런데. 심우정 체제가 되면서 심우정 총장 쪽에서 아까 말한 대로 뭐 돈도 안 들어오고 뭐 이러니까 이 가벌성이 있겠냐. 그리고 뭐 어쨌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게 저 뭐 절차는 이루어졌지만 이후에 최종적으로 약이 된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걸로 하면서 제동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 달 넘게 상당히 논쟁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서부지검하고 대검 쪽하고 논쟁이 있었던 것인데 이러던 와중에 12월 3일 날 재작년 12월 3일 날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하루 만에 이제 무산되면서 사실상 전국의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된 시점에서 결국은 그 심우정 총장 쪽 의견이 관철돼가지고 이것이 기소유예가 되는 것입니다.
1: 그 이후에 기소유예된
3: 기소유예가
1: 거예요?
3: 그 이후에 한동훈 의원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데
1: 네.
3: 그 한동훈 의원은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3: 정치적 상황 네. 변화로
1: 네. 네.
3: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0: 그 기소유예 관련해 가지고 네. 제가 이제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3: 예.
0: 그러니까 기소유예가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건 검찰의 시각이긴 합니다.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검찰 입장에서 혐의가 되긴 하지만 내가 재판에 붙일 만큼이 아니기 때문에 봐준다 이런 식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그러니까 피고인 피의자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무죄인데 왜 너가 기소가 있다고 생각 유죄를 전제로 지금 나를 봐준다라고 하느냐라고 해서 나는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나의 법적인 권리를 오히려 뺏겼다라고 해가지고 헌법 소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헌법 소원을 해서 가지고 그 기소 유예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김승원 의원의 주장은 지금 그거예요. 오히려 검찰이 무혐의면 무혐의 아니면 기소면 기소를 하지 왜 나를 애매하게 기소 유예 해가지고 내가 재판상 법적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너가 뺏었느냐라고 해가지고는 지금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무혐의가 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것은 이제 검찰의 시각 물론 뭐 수사를 더 해가지고 어떻게 다퉈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혐의를 단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서 소장님
2: 네.
1: 한동훈 의원이 이 사건을 대단히 좀 집중적으로 파고 있어요.
2: 네.
1: 어제는 7건 오늘 지금 또 2건 김승원 의원 관련해서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2: 네.
1: 2013년엔 양 씨의 유흥주점 사건까지 김승원 의원이 이제 변호했다. 이래서 둘 사이가 상당히 유착되어 있다. 이 사건이 김승원 의원 법무부 장관 인준을 받는데 좀 논란이 많이 될까요?
2: 전혀 논란은 아니 뭐 논란은 되겠지만 전혀 그 어떤 그 장관 인선에는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1: 그래요?
2: 것 같다. 뭐 김은지 기자도 잘 설명을 했지만 기소유예 어떤 규정들이
1: 네.
2: 명백하고 사실 검찰의 시각에서 한동훈 의원도 검사 출신이라서 검찰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다. 이거 혐의 있다. 이게 이제 검사 시각이잖아요. 근데 이제 피의자나 피고인이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은지 기자 말대로 아니 이거를 죄가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지 왜 이걸 하나 걸어가지고 이렇게 기소유예를 하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서 이건 설명이 가능한 사안이다. 그리고 이걸 자꾸 무슨 양모 씨와의 어떤 관계 쪽으로 나가면 본인도 한번 겪었었잖아요. 한동훈 의원도. 그거 굳이 본인도 겪은 일을 남한테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3: 그게 검찰의 시각이라 그러는데 네. 그 검찰 지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이에요.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지금 될 사람이 어쨌든 간에 검찰이라는 지금 수사기관이 분명히 지금 그 해당 장관의 혐의 내용을 갖고 이거 유예를 할 뿐이지 언제든지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0: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맞습니까? 지금 말한 대로 그럼 정말 자기가 무고하고 이거는 무혐의를 받아야지 기소유예는 말도 안 된다고 하면 헌법 소원을 통해서 기소유예가 무혐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지금 바로 이걸 지적한 게 딴 신문도 아니고 네. 한겨레예요. 한겨레가 있어요? 지금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검찰을 지휘해야 되는 그 법무부 장관이 혹여라도 다시 기소되거나 수사받을 상황에 놓인다면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저 우리 김승원 후보자는 이 의혹에 명확하게 소명을 해야 된다. 물론 검찰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게 아니라고 하면 책임져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장관은 이 의혹이 장관 후보는 의혹이 말끔히 해소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저 이것을 해야지 이것을 저 뭐냐 이 대롱대롱 혐의가 매달리고 그 혐의를 갖고 언제든지 기소할 수 있는 검찰을 정작 그 저 지휘를 해야 되는 지휘의 장관으로 오른다. 이거는 안 된다고 지금 한겨레 신문도 사설로 쓰고 있어요. 아까 네. 뭐 국민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지만 국민 저는 절반 이상은 의혹을 갖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건의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점은
1: 뭡니까?
0: 단순한 민원 전달이라 근데 질이 아주 나빠요. 그 내용이.
1: 그래요?
0: 왜 그러냐면 그 민원의 내용이 결국 그 신약 그 저 뭐냐 임상시험 해달라는 것인데 임상을 해달라는 것인데 그 신약이 뭐예요? 지금 보니까 코로나. 알고 보니까 햄스터 쥐한테 먹였더니 다섯 마리 중 한 마리는 죽었고 다른 쥐들도 폐가 부풀어 올라서 토혈을 하는 피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사람 잡는 돌팔이 저 뭐냐 지금 다 독약이 될 수도 있는 내용 그러나 그런 것을 본인은 뭐라 그랬냐면 아 이게 국부 유출이 될 수도 있는 약이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해달라
1: 아.
0: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국민의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면요 아 저도 민원 넣으려고 나도 지금 어디 저 지금 관청에 뭐 했는데 나도 늦었는데 나는 왜 못해
1: 오빠가
0: 어 오빠 아니, 그리고 그 지금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 그러면 오빠라고 부르는 여성들이 오빠 이거 좀 해줘 하면 법무부 장관 된다면 다 민원 들어줄 거예요? 네.
2: 사적인
0: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사적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네. 전화 오고 문자 오니까 바로 뭐 몇 분 만에 바로 빛의 속도로 저 식약청장한테 그렇죠. 전화 넣고 빛의 속도로 다시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뭐 복붙 갖다 붙였다. 그 오빠라고 부르는 여인의 미혼 내용을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저는 장관이 법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도덕성부터 네. 굉장히 다시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1: 김은지 기자님 이렇게 야권에서는 뭐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다. 김승원 의원이 의원 시절에는 아니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라도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주장을 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까지 막 문제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3: 네, 공치모 대표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공동 대표였다는 점에서는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의 많은 의혹들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의 죄를 스스로 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1: 맞아요.
3: 못해서
1: 네.
3: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1: 네.
3: 특히나 이제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대통령이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네.
3: 김승원 후보자가 그런 면에 동원되는 후보자가 아니라는 스스로를 좀 증명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1: 근데 과거에 뱉은 말이 있어서 인사청문회에서 다른 입장을 얘기를 하려면 대단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다.
3: 아 근데 단 하나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떴던 기사인데 그 공소취소 관련해가지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당 법사위원 10명 전원에게 물었다라고
0: 그렇죠.
3: 하거든요. 그런데 단 한 명만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찬성을 했어요. 그것이 박균택 의원입니다. 그런데 김승원 의원도 그 당시에는 법사위 10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 입장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원래라면 반대하는 것인데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적어도 청문회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죠.
1: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0: 제가 관련해서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 간단하게
0: 오히려
1: 돼요?
0: 박균택 저분은 저 네. 말을 해갖고 오히려 지금 법무장 안 됐다는 얘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얘기는 특검이
1: 그러네.
0: 하라는 얘기거든.
1: 네.
0: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라는 네. 쪽으로 이제 한 얘기이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 만약에 우리 이제 김승원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안 했다면 아 그거는 내가 법무부 장관이 할게. 이런 뜻으로도 읽힐 수 있는 거예요.
3: 물론 네. 그 기사는 네. 이제 한 명만 공개적 찬성을 했고 나머지는 뭐 반대한다거나 혹은 뭐 입장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이름이 사실 나와 있진 않아요. 기사에는.
1: 네. 그 조항은 지금 특허법에 들어가 있죠.
3: 지금 이제 그걸 논의하겠다라고 하고
0: 있어요.
3: 있는
0: 논란인데
3: 것이죠.
0: 그거 네. 너무 큰일 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송영길 의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1: 서영주 소장님께는 이 사건 관련해서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전반적으로 개각 이후에 오늘 여론조사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4.7, 민주당 40.5, 국민의힘 40.1. 이게 지난 31일부터 1일까지 개각 이후에 한 여론조사거든요. 민심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돌파해요?
4: 일단 뭐 좀 이 하락 추세는 당분간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네.
4: 일단 인사를 좀 야심차게 기획해서 갔는데

0: 사실 내부 결속도 용해인 의원의 이 논란의 여파가 또 크게 작용했다. 내부에서 또 갈리잖아요.
1: 네.
0: 이것도 또 친명 친청으로 갈려요, 의견이. 그다음에 이제 용해인 의원 건뿐만 아니라 조국 원장이 또 참전해서 유시민 그 말하자면 저주 시즌 2를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 보기에는 아직도 이게 좀 접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고 나서 좀
1: 알겠습니다. 네.
0: 나름대로 진영을 좀 다독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1: 아니 근데 처음에
0: 부동산하고 공소시효 건 부분들을 한번은 좀 말끔하게 대통령께서 정리하고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생각이
1: 아니 그래도 이제 우리는 전당대회 끝나면 다시 반전의 몸을 떤 개각을 통해서 또 반전 그랬는데 이제 또 청문회 끝나고 또 반전 이게 자꾸 뒤로 미뤄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0: 도움이
1: 됐어요.
0: 안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1: 그래서 저희 3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4부에서는 우리 서영주 수장님이 유시민 조국 텔레그램 유착설 이거 얘기하셨는데 조국 전 대표의 반란 이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2: 그러면
1: 할게요.
2: 문조 텔레유였나요? 알고 보니까
0: 문은
2: 텔레유.
0: 빼라니까 자꾸 문을 넣어요.
1: 제가 아까 인용한 여론조사는요 코리아 정보
2: 조
1: 리서치가
2: 텔레유네. 조와 유가
1: 시끄럽고요. 좀
2: 텔레.
1: 살짝 얘기하면 좀 조용히 좀
2: 죄송합니다.
1: 하세요. 경고.
2: 정말 아 이제 공천 취소?
1: 네. 방금
2: 안 돼.
1: 인용한 방금 인용한 여론조사는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0: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7: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1: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2: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13: 고향 등일시.
1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5: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4: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5: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4: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5: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0: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4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우, 저희 작가님이 원고에 대단히 좀 자극적으로 원고를 써놓으셨네요. 조국의 반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조국 원장이 공수취소 밀어붙이면 정치적 법적 낭패를 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레드팀 쓴소리를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 같아요.
1: 네.
0: 2심에서 뭐 대통령직 끝나고 2심에서 결국에는 유죄 나올 거다 이러한 험한 말도 좀 했고요. 네. 서 소장님,
1: 네.
0: 도대체 이분 왜 이래요 갑자기?
1: 사실 뭐 지금 멍니 부리는 거 같아요.
0: 멍니? 네. 왜요? 왜? 갑자기 또? 몇 달 전에는 공수취소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1: 두 번이나 얘기했죠.
0: 근데 왜 지금 와서 왜 이래요?
1: 그러니까 본인에게 모욕감을 줬나?
0: 뭘로?
1: 이혜민 AI 수석으로 네. 퉁쳐서?
0: 김영남 의원의
1: 그러니까 김영남

0: 임명.
1: 위원장에 대한 그 임명도 임명이겠지만 사실 저는 조국 원장의 등장과 그 메시지를 보면
0: 네.
1: 유시민 작가가 또 떠올라요.
0: 왜요, 또?
1: 유시민 작가가 거의 이 정권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다.
0: 네.
1: 오만한 정권이다. 그러니까 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조국 원장은 뭐냐면 정권 얘기를 넘어서서 개인 이재명. 그러니까 정치인 이재명은 2심에서 유죄를 받고 그러면 정치인으로서는 망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0: 감옥 갈 수도 있고.
1: 정권과 정치인 개인을 이렇게 개인에 대해서 저주를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말대로 뭔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화가 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근데 그 메시지가 저는 일맥상통해요. 유시민과 조국이. 그래서 두 분이 많은 얘기를 하나.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하자. 근데 그걸 레드팀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레드팀이라는 거는 이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쓴소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장성철 소장님한테 재판을 받는데 설사 죄가 있더라도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야지.
0: 아, 마음이 좀 편해지네.
1: 근데 2심에 유죄예요.
0: 너 나와, 이씨.
1: 이거는 레드팁이 아니지. 이건 저주잖아요.
0: 그러네.
1: 그래서 저는 사실상 그 김어준 씨가 합당론을 최근에 이제 본인의 방송에서 깔고 그다음에 조국 원장이 참전하는 걸 보면 12월 합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용어로 지금 드라이브를 건것
0: 아,
1: 같고요.
0: 그래요?
1: 그다음에 이게 결국에는 본인 뜻대로 안 하면 우리 완전히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경고 협박성 메시지 같아요. 이게 지분 요구라고 보는 게 맞나?
0: 그러면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겁먹어요? 이렇게 막 쓴소리하고 협박하면?
1: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은 겁은 안 먹는데
0: 네.
1: 그래서 결국 이 파열음이 어디까지 갈지 우려스러운 것이고 이게 국정 지지도의 하락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0: 김은지 기자님.
2: 예, 네, 또 이제 계속 제가 소수 의견을
0: 아,
2: 말씀을
0: 하셔야
2: 드리는
0: 돼요.
2: 이야기를 하고
0: 감사해요,
2: 있는데,
0: 진짜.
2: 그러니까 정치적 맥락을 다 빼고 조국 원장이 이야기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재판에서 유죄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있었던 소위 말한 조희대 대법원의 파기환 송심을
0: 맞아요.
2: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유죄 취지로 사실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죄가 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이제 그것이 곧 감옥을 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긴 어렵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물론 이 시기에 이걸 왜 꺼냈는지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부인하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
0: 근데 본인은 그러잖아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바라는 방식이 친명 그룹들하고는 다르다. 그 사람들은 좋은 얘기 하겠지만 나는 이런 얘기, 그 사람들이 안 하는 얘기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상황 판단을 더 잘할 수 있다. 그게 이재명 정권 성공을 위한 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근데 뭔 소리야?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신뢰 관계가 있어야 그런 소리도 통하는 거 아니에요?
2: 거기서부터 오는 파열음 때문에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이재명 정부의 어떤 지지율 위기라고 하는 것도 한 요소이긴 하죠.
0: 네. 강찬호 위원님.
3: 네.
0: 조국 전 대표 심기를 좀 살펴보면
3: 예.
0: 뭔가 대단히 화나 있고 불만에 차 있고 조급해 보이고
3: 네.
0: 그렇게 느껴집니다.
3: 그거는 원래부터 저 지방선거 전부터 그랬죠.
0: 그랬어요?
3: 왜냐하면 평택 단일화 본인이 사실 뭐 부산도 나갈까 어디 나갈까 엄청 지저히 보니까 지역구 쇼핑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0: 네.
3: 결국은 고심 끝에 평택을 선정했는데
0: 네.
3: 그때부터 그 국민의 민주당 그 친청계 쪽에서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평택은 무공천 해야 된다. 우리는 조국과 단일화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지만 결국은 정청래 대표 본심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청와대라든가 친명들의
0: 네.
3: 압박 속에 결국 김영남 후보를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과 김영남이 일종의 집안 싸움 이전 투구를 벌인 끝에 평택 지역구는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에게 돌아갔고요. 그때 조국 후보 입장에서는 여기 당연히 단일화 해줄 줄 알았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 원한과 증오가 아주 그냥 머리끝까지 지금 차오른 마당에 이후에 지금 그 전당대회 결과를 보니까 아니 송영길 표 빌려서 김민석 대표가 당선된 거지. 저 송영길 표 빼고 만약에 둘이 그냥 붙었으면 거의 깻잎처럼 뭐
0: 네.
3: 대등하네.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는 오히려 정청래가 이겼네. 최고위원 5명 중에 3명은 친청이 돼버렸네.
0: 아, 유리하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3: 예, 선출직 중에. 이 정도면 해볼 만하네. 이제 확실하게 간단. 벌써 저 최민희 최고위원 같은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조국 합당하고 합당 안 하면은 수도권 위험하다. 거기 뭐 1000표 차, 2000표 차로 이기고 지는데 지금 저렇게 우리 갈라져 갖고 총선 치르면 우리 좀 대거 좀 낭패 본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 그저 민주당 안에도 원군도 확실하겠다
0: 네.
3: 밀어붙여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조국 이저전 대표는 작년 9월만 해도 공소 취소해야 된다고 하던 사람이에요.
0: 네.
3: 그런 그때는 왜 그래?

0: 왜냐면은 본인 저 사면도 걸려 있는 거가 있었던 거고 사면 직후였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 그뭐 여러 가지 발언이 있었겠지만은 그 지방선거 전까지만 해도 공소 취소해야 된다는 검찰은 조작 기소고 악마고 뭐 이런
1: 그러니까요.
0: 했던 사람인데
1: 갑자기
0: 지금
1: 바뀌었어요.
0: 그런 말 뒤집었다는 비난도 지금 전혀 귀에 들리지 않는 듯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이상으로 아주 그냥 또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의 아주 법리를 동원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당신 법적 정치적 낭패보다
1: 네.
0: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배은망덕이지만 제가 볼땐 조국 대표는 전 대표는 정치적으로 보면 충분히 지금 그럴 기반이 갖춰졌다고 이제 확신하는 것 같고 저는 한 가지 여기서 경향신문 사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공소 취소 밀어붙인 낭패는 조국의 경고.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뭔가 그랬더니 물론 본인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계산과 의도가 있겠지만은 그게 무엇이든 이 조국의 발언 자체는 틀린 데가 없다.
1: 아,
0: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1: 틀린 데가
0: 그러니까
1: 없다.
0: 이저 공소 취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아킬레스건 오죽하면 보수 진보 언론도 다 얘기하잖아. 그걸 아주 정확하게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 입장에서 힘든 싸움이 될것
2: 네, 내용이
0: 같아요.
2: 문제가 아니라 톤앤매너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은
1: 내용
2: 맞다
1: 문제 없어요?
2: 틀리다는 저는 내용에 있어서는 공소시효는 우려하는 입장은 표명할 수 있다고 봐요. 중요한 거는 이심유죄예요. 그 말을 제가 앞서서 레드팀이고 우군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 부분에서 유죄라고는 심정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유죄라고 던졌을 때올 파장 그다음에 보수 측에서 이 먹잇감을 어떻게 활용할지 알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심유죄라고 던져서 벌써 강찬 의원 법을 틀린 말이 아니다 뭐 하면서
0: 아니
2: 이렇게
0: 그
2: 하잖아요. 근데
0: 중앙신문 얘기한 겁니다.
2: 잠시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국 원장이나 유시민, 김어준 씨세 명이 결국에는 합당을 위한 지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밥그릇. 결국 왜 합당 요구를 하겠어요? 12월까지 못을 박는
0: 그렇죠?
2: 것들은 공천입니다. 그러면은 이 진보 진영 내 민주당으로 합당을 빨리 들어와서 12월부터 공천 작업을 하려면
1: 지역구 우리 보장해줘. 내놔.
2: 지역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1: 시간
2: 빨리 만들어야
1: 줘.
2: 된다는 거예요.
1: 그렇죠?
2: 그리고 공천을 김민석 대표 다 하지 말고 우리한테 줘
1: 네.
2: 이거예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치공학적이고 진보 진영의 균열이 있든 말든 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든 말든 본인들만 저기 그 밥그릇만 챙기면 된다라는 아주 안 좋은 태도라는 걸 제가 비판하는
0: 더
2: 거예요.
0: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조국 본인은 그 합당을 한 뒤에 차기 민주당에 대선 주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1: 그게
0: 사실은 제일 큰 그게
1: 목적이겠지.
0: 목적인데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이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마땅한 대선 주자가 김민석 대표 정도밖에 없어요. 물론 송영길 의원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1: 강훈식
0: 강훈식 비서실장에
2: 김경수도
0: 대해서
2: 있고.
0: 김경수 있지만 김경수 이분은 이번에 저 경남지사 떨어지면서 또 상당히 상처 입었고 강훈식 비서실장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각종 실정 논란이 있는데 이걸 다 안고서 과연 대중적 인기와 그저 조국을 누를 수 있을 만큼의 그 지명도를 확보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것도 퀘스천 마크고 지금 김민석 대표조차도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와 송영길 후보의 근저당 표 설정까지 된 마당에서도 이번에 힘겹게 이겼다는 사실을 볼때 지금 제가 볼때 조국이 만약에 민주당에 입성한다. 친명 세력으로서는 엄청난 위기감을 가지게 된다. 예.
1: 알겠습니다. 장동혁, 한동훈 이두분 얘기를 해볼게요. 국민의힘에서도 어제 제대로 붙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취임 1년 인터뷰에서 내가 대표인 한동훈과는 없다. 두 번의 탄핵 중심에 한동훈이 있었다. 이렇게 못 박았고, 한동훈은 내 밑에서 일하던 인간이 막 이러면서 페북에서 받아쳤어요. 김은지 기자님,
3: 네.
1: 국민의힘도 아주 그냥.
3: 예, 사실 이 이슈는 누구보다 진행자가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대답을 하려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요.
1: 해주세요.
3: 예, 그 장도혁 대표가 그 연찬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이제 통합과 그리고 갈등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식의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경식 원내대표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그게 아니라 단식을 끝낼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가지고 일종의 장 대표의 구세주처럼 역할을 해준 게 있고 이번에도 어떤 차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그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그 장동현 대표가 요즘에 자신감이 상당히 오른 것 같아요. 아까 봐도 여론조사가 민주당하고 많이 붙었잖아요. 상징적인 장면이 지난 뭐 1박 2일 국민의힘 연찬회 때 당대표 주최 공식적인 기자들 만찬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한 언론사 기자에게 당신은 신의 심판을 받을 거야. 막 이렇게 이거는 뭐 평가가 아니잖아.
2: 그래요?
1: 이건
2: 그런 얘기가
1: 저주지.
2: 있었대요?
1: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리고 어제 문화일보 인터뷰에서도 상당히 좀 언쟁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3: 야.
1: 보통 정치인들이요. 본인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좀 뭐 불리하다 이러면은 기자들하고

0: 언쟁 안 해요.
1: 자신감 있으니까.
0: 얘기해봐라. 막 이렇게 하는데 저 정도 언쟁과 저런 저주성 말을 퍼부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지금 자신감이 막 엄청나게 올라온
1: 근데
0: 거예요.
1: 신의 심판이라고 하는 건 이제까지 했던 보도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인 건가요? 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0: 기사의 방향, 보도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2: 신의
0: 없는데.
2: 심판을 저기 쉬운 말로 뭐라고 하는 줄
0: 뭐예요?
2: 아세요? 천벌이에요.
0: 그러니까.
2: 천벌받을 거라는 소리를 하는 건데
1: 문제적 발언인 것 같은데요?
2: 문제적 발언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동윤 대표의 과한 자신감, 뭐 본인은 이제 처지가 자기 뜻대로 돌아가니까 그러겠지만 이게 과도한 자신감은요 스스로 망하는 지름길이 될수 있어요. 근데 장동윤 대표를 못 막고 있는 국민의힘의 의원들 참 저는 경이롭다. 그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1: 이게 진행자 단독이신 것 같아요.
2: 네, 그런 것 같아요.
0: 국민의힘 상황 어떤 것 같아요, 강찬호 의원님? 이게 서범수 의원 재집욕을 했고 그 당의 방침이요 다음 주에 조강특위를 다시 열어가지고 사고 당협 지금 37곳을 지정을 했는데 그것을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당무감사 사고당협 지정 이런 걸 갖고 당을 더 장악해 가려고 하는 모습 보입니다.
3: 근데 맨 처음에 원래 그 당원 당협이 저 혁신 문제는 전부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물가 200 전국 254개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0: 집산대.
3: 30몇 개로 확 줄어버렸잖아요. 그것도 사고당협. 사고당협은 당연한 거죠.
0: 그렇죠.
3: 사고당협은 새로 이제 당협 그 지도자를 누구를 할 것이냐. 아, 그거에 당연히 민주적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약간 선출 방식을 여러 가지 한다는 것은 크게 뭐 그렇게 두드러진 뉴스도 아니에요.
0: 근데 새롭게
3: 그러면
0: 지정을 하겠대요.
3: 새롭게
0: 다음
3: 지정을
0: 주에.
3: 한다면 그럼 254개를 다 해야지. 본인 것도 하셔야 될것 같고.
0: 장동현 대표의 자신감의 근본
3: 아니
0: 원인은
3: 저는 이번에
0: 뭘까요?
3: 볼때 분명히 굉장한 백다운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당은 아니 지금 당협이 사실은 굉장히 컸잖아요. 그 오죽하면 의총을요. 원래 저 국민의힘 의총 잘안 합니다. 그런데 그저이 당협 이른바 이 물갈이론을 장동혁 대표가 꺼내니까 본회의를 사이에 두고 본회의 전 본회의 뒤 아주 그냥 두번 연속으로 열면서 그날 저녁 의원들이 약속까지 취소할 정도의 격론을 벌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하고 정재식 의원 원내대표 통해서 그 한동훈 장동혁 대표한테 압박을 넣은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 다음에도 계속 의결을 미루고 미룬 끝에 결국 나온 게 뭐야. 어차피 저 물갈이 할 수밖에 없는 사고 당협만 지금 서른 확 줄어버렸잖아요. 이게 무슨 저 본인이 길을 편 건가요? 제가 볼땐 이게 지금 굉장히 사실은 백다운을 한 것이지.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제 그런 비판과 논란이 나오니까 지금도 확장을 하겠다 이제 이러면서 다시 여기에 이제 뭔가 그 본인이 지금 이제 생각하는 몇 군데가 있겠죠. 몇 군데가 아마 대부분 뭐 친한계가 있다든지 또 우리 거기 지금 굉장히 당협 지역구를 원하는 열망하는 그 이제 친장계 핵심들이 있죠. 그런 분들 몇 군데가 있을 수 있는데.
0: 지방선거 전에 당무감사해 가지고 그 평가를 4등급까지 했어요. 그래서 4등급 맞은 사람 그런 쪽 당협위원장은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3: 뭐
0: 전망을
3: 그거야
0: 해보고.
3: 뭐 그렇게 볼수 있겠죠.
1: 그리고 사실 이제 당원 직선제라고 하는 게 처음 효능감을 한번 당 내에서 보게 되면 이게 돌아가기가 어렵거든요.
0: 맞아요.
1: 그런 차원에서 장도혁 대표가 쥐고 있는 보관이라고 하는 게 시작하면 결국 시간은 내 편이다라고 믿고 있는 게큰것
0: 그
1: 같습니다.
0: 당협위원장 평가에 당원 뭐지 50%만 든다고 막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김은지 기자님. 장동현 대표가 저렇게 장악력을 커가게 하고 또 한동훈은 절대로 안 돼. 복당 안 시켜. 이러면은 한동훈 대표 곤혹스럽잖아요. 뭘할수 있을까요?
1: 우선 국정감사에 여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선 점호이기 때문에 들어와가지고는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자기 의정활동인데 외통이어가지고 또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긴 한데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자기의 실적들을 보여주고 그리고는 대여 스피커로서는 자기가 가장 강하다고 여전히 한동훈 이제 의원은 생각하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좀 체력을 쌓아가는 것 말고는 당장은 보이는 건 아직
0: 지금
1: 없죠.
0: SNS상에 보면은 하여튼 인사 와 관련해서 개각 관련해서 가장 공격을 막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1: 다만 이제 그게 여전히 검사적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 좀
0: 그런
1: 있는 것
0: 비판마저
1: 같은데요.
0: 있어요.
1: 지난주였죠. 벌써 그게 노웅래 이제 항소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무죄가 나온 것을 그 음성을 국회에서 틀어보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여튼 이제 국회의원이 되었고 이제 과거에 검사식으로 했던 것들은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이 오히려 중도 확장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0: 창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활로가 아니야?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2: 현실적으로는 창당이 가장 뭐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그 외연을 넓히는 데는 가장 좋은 선택지죠.
0: 근데 가능성과
2: 아니 장동현 대표가 보니까 내년 8월까지는 버틸 것 같아요.

0: 그러면 내년 8월까지면 연임 도전도 할 것이고
1: 네.
0: 연임하면 다음 총선 공천권까지 지고 가는데
1: 네.
0: 한동훈은 맨날 장동영하고만 싸울 겁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제 본인 브랜드로 해서 창당하는 것도 한번 나쁘지 않은
1: 네.
2: 제가 볼 때는 장동훈 대표가 이렇게 길을 피는 가장 큰 이유는
1: 뭐예요?
2: 본인을 지금 지지하는 의원이 171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볼
1: 민주당?
2: 때 왜냐하면 지금 당권 밑에 당직을 이제 가지고 길들면 장 대표 그래도 옹호하는 의원이 한 10명 된다 그러는데
1: 네.
2: 국민의힘에 10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161명 전원이
1: 우리 전략자산.
2: 아니 거기 전부 제가 볼 때 그 당은 희한한 게 그 자기 당 안에서는 뭐 정청래 김민석 갖고 나뉘어 싸는 사람들이
1: 네.
2: 그 장도혁 대표에 대해서는 일치단결해서 전원이 다 장도혁 대표
1: 화이팅.
2: 그 계속 갈 거다 연임할
1: 네.
2: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 네.
2: 그래서 따라서 지금 장도혁 업계는 국회에 171명이 있다
1: 다수파요?
2: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1: 최대 개판.
2: 예, 그다음에 지금 저 우리 또 중요한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사실 조국당과의 이제 이런 그 합당 문제 갖고서 난리가 나고 저 조국당이 결국 이제 그 내년 내후년 총선에 이제 뭐 방해 공작을 해가지고 오히려 민주당 떨어질까봐 난리가 나는 상황인데 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이 분열한다. 결국은 지금 그래서 보수가 분열해서 양당 체제 갈 거다. 지금 이러잖아요.
1: 알겠습니다.
2: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그 장동혁 대표가 기가 사는 이유인데
1: 네.
2: 그것도 거듭 말씀드려서 국민의힘은요.
1: 거듭 얘기하지 마세요.
2: 민주당 지지층 갖고 한 정당이 아닙니다.
1: 알겠습니다.
3: 네. 짧게 이야기 드려도 되나요? 근데 사실 장동혁 대표를 뒷받침하는 것은 뭐 민주당 의원들은 실질적인 힘은 아니고 결국 침묵하는 영남 중진입니다. 기자들
1: 맞아요.
3: 만나가지고는 정말 장동혁 대표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1: 맞아요.
3: 저는 장 대표를 지지하는 힘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1: 정확한 분석이신 것 같고요. 김민석 대표가 방금 전 민티에서 용해인 뭐 의원 사건을 두고
2: 그렇죠.
1: 국민의 판단 목소리는 그 자체로서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자체로서 존중만 하겠다라는 건가?
2: 아니요. 제가 볼 때는
1: 않겠다는
2: 심각합니다.
1: 건가?
2: 왜냐하면 그 얘기를 했어요. 우려를 지금 듣고 있다고 했고요.
1: 네.
2: 그다음에 보통은 청문회에서 의혹이 나오는데
1: 네.
2: 이거는 청문회 이전에 이미 판단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1: 네.
2: 이런 얘기했죠. 이게 뭐예요? 청문회까지 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1: 오, 한번 지켜보도록
2: 네,
1: 하고요.
2: 저는 이거 용해인 조만간 유카드 접힐 것 같아요.
1: 네. 네. 우리 강찬호 의원님 말씀이 맞는지 지켜보도록
2: 네.
1: 하고 찐철파 우리 강찬호 의원님 서영주 소장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0: 네.
1: 오늘 특별 게스트 응해 주신 김은지 기자님께는
3: 네.
1: 더 깊이
3: 아유.
1: 더 많이 오늘 방송 내용을 더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셔서 너무 깊이 감사드리고
0: 자주 봐요.
3: 아유 네. 제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 방송에서 뵈야 되는데
1: 네, 제가 다음 주에 가서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2: 제 공천 카드에 굉장히 위기감을 느낍니다.
1: 찐철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네,
0: 감사합니다.
4: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저는 내일 아침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분들 쉬는 시간에도 시끄러워요. 뉴바 안녕.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7: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0: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기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에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앞차 안전거리 충분히 유지해서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쾌청한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기질도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으로 청정하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4도로 어제보다 1도 정도 낮고 한낮에는 서울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출근길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고 일대 차량들 많이 밀려가는 모습인데요.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3차선에서 승용차 간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대도 밀려가고 있고 이후 서강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 다시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구리 시계부터 영동대교, 성수대교 지나서 반포대교 사이도 차량들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신속처리 요청을 받은 뒤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판결문과 정치권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던 대학교수 강모 씨는 2021년 9월 23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제약업체 명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 2, 3상 시험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강 씨는 같은 해 10월 정치권 인맥을 보유한 사업가 양모 씨에게 이를 이야기했으며 양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승원 후보자에게 치료제 관련 자료를 전달하며 식약처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 겸직 논란에 대해 의원직과 장관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위성정당이란 기형적이고 편법적인 경로로 원내에 진입한 정치인이 임기 중 행정부 요직까지 겸하는 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를 저버리는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법 예외조항을 악용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며 용 후보자 논란을 계기로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후퇴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듣고 호우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오후 X에 올린 글에서 관련 비판을 소개하고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이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늘리는 안을 냈다가 최근 철회했습니다.